0: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반겨주시니 정말
1: 아, 예, 아주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라서. 예, 학계에 예. 계신 분이 또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예. 또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전쟁사 덕후들과 함께하는 별들의 흑역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한 장군, 무능한 장군들을 팩트로 혼쭐내주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작가님, 오늘 소개해주실 장군은 누구입니까?
0: 지난번 첫 시간이 무다고치 넨야였죠.
1: 그렇죠. 네.
0: 이번 주인공도 그 뒤를 이어서 일본 장군인데요. 그런데 무다고치가 조선의 숨은 독립운동가이자 수만 명이 일본 문을 정글에서 아사시킨 항일 명장이었다면 오늘은 예. 금쪽이 장군이랄까요? 이름은 하나야 타다시입니다.
1: 하나야 타다시, 금쪽이 장군이다. 왜 금쪽이라고 부르십니까?
0: 요즘 육아 방송에 보면 네. 금쪽이라고 정서불안이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하풀이하고 욕을 하는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어린이가 아니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그럼 어떨까요?
1: 아.
0: 그것도 오늘의 주인공인 이 하나의 타다시가 바로 그런데요.
1: 아, 그래요?
0: 이 사람이 무려 일본군 사단장이었습니다.
1: 사단장인데 금쪽입니까?
0: 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단장이 아주 높은 직책이죠.
1: 예.
0: 무려 1만 명이 넘는 병사를 지휘하는 고위 장성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하나야 타다시가 정서불안에 분노수술 장애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기가 틀어지거나 기분이 나빠져도 부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네.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까지 했는데요.
1: 아, 진짜요?
0: 벌이 허영 간부부터 네. 갓 입대한 어린 신병까지 계급 고하를 가리지 않았죠. 심지어 사단장의 이 갑질 때문에
1: 예, 예, 예.
0: 자살한 피해자가 수백 명이 달했다고 합니다.
1: 사단장 갑질 때문에 자살한 스스로 목숨을 그렇죠. 끊은 사람이 수백 네. 명이 될 정도로
0: 네.
1: 이 사람이 엄청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0: 그렇죠.
1: 와. 네. 아무리 근데 옛날 군대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0: 저도 2년 6개월을 현역 복무했는데요.
1: 네.
0: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 속된 말로 네. 똥군기란 말이 있었죠.
1: 똥군기. 네.
0: 네. 내무반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기강을 바로잡는다면서 네. 폭력이나 을차례 같은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병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1: 그렇죠.
0: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트라우마인지 군대에 전역한 사람들이 최대 악몽이 재입대라고 하죠.
1: 군대 다시 가는군. 네.
0: 이런 비뚤어진 병역 문화의 뿌리가 일본군이었습니다.
1: 예, 예.
0: 물론 군대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죠.
1: 예.
0: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평부당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1: 네.
0: 하지만 다른 군대에 비교해서도 그 정도가 유독 심한 군대가 일본군이었습니다.
1: 어느 정도였나요?
0: 어느 정도냐면 네. 태평양 전쟁 시절 일본군을 복무한 사람들의 해고록을 보면
1: 예.
0: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비판하는 것이 똥군기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일본군 내무반은 감옥과 지옥 사이에서 지옥에 더 가까웠다. 그 시절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참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안타깝다랄까요?
1: 그러네요, 진짜. 예. 일본군 군기가 유독 그렇게 가혹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시절 일본 사회가 그런 갑질 행위를 용납했기 때문이죠. 물론 일본군도 원칙적으로는 구타나 갑질은 군법으로 금지했는데요.
1: 예.
0: 하지만 그것을 근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로 여겼던 것이 당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사내가 고작 이 정도의 어려움도 견디지 못했어야 전쟁을 고사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어떤 일을 하시겠냐.
1: 큰 일을 하겠나.
0: 이렇게 생각했던
1: 예,
0: 거죠.
1: 예, 예.
0: 게다가 군 간부들도 이것을 맡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도 다 그래 배웠다면서 묵인하거나 오히려 앞장서서 조장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야 병사들을 빨리 복종시키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부려먹을 수 있다는 이유였죠. 물론 결국 근본적으로는 일본 사회의 후진성,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이 똥군기라는 일본군 특유의 기형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1: 예.
0: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1: 예예.
0: 이렇게 군대에서 배운 못된 학습을 제대한 뒤에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일본 식민지를 겪으면서
1: 예.
0: 그런 악습에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죠.
1: 아, 그렇구나. 그런 똥군기 문화가 사회 전반까지도 그렇죠. 퍼지는 예. 것도 참 큰 문제죠. 예.

0: 자, 이렇게 일본군 분위기가 뭐 전반적으로 가혹했다지만, 근데 이제 오늘의 똥별 하나야 타다시 장군은 그 중에서도 더 악질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1: 그렇다고 할 수 있죠.
0: 아, 예.
1: 하나야 타다시는 일본의 성적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사관학교에서 점수만 잘 받으면 졸업한 뒤에도 우등생이라며
0: 예.
1: 좀 인성에 문제가 있고 또 말썽을 부려도 조직에서는 적당히 눈을 감아주고 탄탄대로의 추세길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반대로 예. 점수가 나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선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워도 영원한 열등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군생활 내내 진급비리 막혔죠.
0: 예.
1: 이렇게 공부만 잘하고 인간성 쓰레기인 장군들이 넘쳐났던 것이 태평양 전쟁 시절 일본군이었습니다.
0: 아.
1: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망나니가 바로 이 하나야 타다시였죠.
0: 독보적인 망나니였다. 예. 자, 하나야 타다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벌였나 저도 한번 슬쩍 봤더니 일화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찰 지경이더라고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1: 하나야 타다시는 네. 자기가 학벌이 좋고 성적 우수한 엘리트라는 이유로 그들먹거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군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한 예로 직속상관에게 당신은 육군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 전능하다며 폭언도 퍼부었고
0: 상관에게?
1: 상관, 그렇죠.
0: 아, 그래요?
1: 칼부림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면은 네. 병사들 출동시켜서 예. 위협을 해서 무리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하물며 예. 부하들에게 어땠을까요?
0: 더 심했겠죠.
1: 연대장 시절 부대를 폭풍과 속에서 강인군을 했는데 예. 한 대대가 조금 늦었다고 그 대대장을 불러다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고 술자리에서는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0: 야.
1: 결국 그 대대장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죠.
0: 그래요. 예.
1: 나중에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얀마에서 차단장으로 부임했는데요.
0: 네.
1: 일본에서 멀리 떨어지 못해서 이런 중책까지 맡게 되자 더욱 부하들을 괴롭히는데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회의 때는 벌렁 들어 누워서 탁자 위에 발을 턱 올려놓고서는 네. 과자를 먹지 않나.
0: 아하.
1: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0: 네.
1: 밥상을 걷어차고 병사들 때리고 얼굴을 군홧발로 짓밟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0: 야.
1: 이런 행패는 병사들한테만 네. 그런 게 아닌데요.
0: 네네.
1: 간부들도 괴롭힘 당했습니다. 한 대령은 하나야와 사관학교 동기였는데요.
0: 예.
1: 경례를 하는데 절도가 없다면서 예. 마구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하나의 부관이었는데요.
0: 예.
1: 직책상 사단장을 안 볼 수가 없죠.
0: 그렇죠. 예.
1: 하나야는 이 기분이 나쁠 때마다
0: 예.
1: 이 부관을 불러다가 맨날 부들을 패고 그래서 얼굴이 언제나 멍투성이었습니다.
0: 야.
1: 또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 있어도
0: 예.
1: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네. 결제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도 갑질을 해야 되니까 간부들은 사단장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0: 아 그러지
1: 피하고
0: 예.
1: 다른 무대로 전출할 때는 인사도 하지 않고 살아나버렸죠.
0: 예, 아, 그럴만하죠. 보면 이런 사람들 특징이 약간 강약약당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깨갱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더 행패 부리고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1: 이 하나야가 참 이율비반인데요.
0: 예.
1: 의역에도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한테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하나야는 겉으로만 센 척하면서 막상 굉장히 소심한 찌질이 장군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뒤에서는 콘솔을 치면서 직접 최전선에 나온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런 금쪽이 장군에게
0: 예.
1: 이를 걸러내지는커녕 오히려 사단장 같은 주책을 맡긴 게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0: 그러네. 그것 자체로도 문제네요, 진짜. 제가 볼 때 약간 금쪽이란 별명은 조금 이 사람을 수식하기에는 좀 귀여운 것 같고, 약간 아나무인, 막무가내, 뭐, 갑질 끝판왕, 뭐 이런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성이 이 정도면, 작가님, 전장에서 지휘관 역할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나야가 지휘한 뭐 대표적인 전투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게 지난 첫 시간 주제였던 인팔 작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죠.
0: 네.
1: 미얀마 주둔 사령관이었던 무다구치 렌냐는 유곽에서 기생들 끼고 아주 문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0: 네.
1: 느닷없이 내가 일본 인도를 정복하겠다면서 혼장담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보급을 무시한 바람에 수만 명 일본군이 정글에서 아사하는 게 결말이었죠.
0: 풀 뜯어 먹으라 그러고 그죠?
1: 맞죠.
0: 네.
1: 그런데 이 인팔 작전을 앞두고 양동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작전명 하오였죠.
0: 하오.
1: 이 양동 작전이 뭐냐면 네. 아군이 진짜로 공격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그 전에 적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기 위해서 하는 보조 작전을 말하는 겁니다.
0: 성동격서.
1: 그런데 네. 이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야 타다시였습니다.
0: 아, 예.
1: 심지어 하나야는 아주 공명심이 눈이 멀어서 네. 내가 인구권을 박살내겠다고 큰 소리까지 뻥뻥 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큰 소리 친 만큼 지휘는 제대로 하나요?
1: 이 금쪽이 하나의 지휘는 네. 무다고치 냈냐 못지않게 막장이었는데요.
0: 예예. 예.
1: 병력도 영국보다 열세했죠. 하나야는 1개 사단인데 영국군은 나중에 증원된 병력까지 합쳐서 네. 4개 사단이 달합니다.
0: 아, 영국군
1: 내비했다는 얘기죠.
0: 예예예. 예, 예.
1: 평소에 부하들만 괴롭히고 네. 전쟁 준비는 게을리한 탓에 무기와 화력도 아주 형편없었는데요.
0: 네.
1: 군대에서는 공자 3배 원칙이라는 아주 유명한 극언이 있습니다.
0: 네.
1: 적을 공격하려면 적어도 3배 이상 우세해야 한다는 말이죠.
0: 공격하는 입장이. 예, 예.
1: 그런 점에서 하나의 처지는 공격은 그냥 이 영국군을 막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1: 당연히 보급도 무시했는데요.
0: 네.
1: 무다구치는 쌀이 없으면 풀을 먹으면 되지라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병사들에게 풀 먹이는 훈련도 시키고
0: 예.
1: 식량을 쓰겠다고 가축도 많이 데려갔는데요.
0: 예, 맞아요.
1: 물론 도움은 안 됐죠.
0: 예.
1: 하지만 하나야는 아예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죠. 그냥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거였습니다.
0: 아,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네.
1: 그럼 식량은 어떻게 합니까?
0: 어떡하죠, 진짜?
1: 적진을 점령하고 적의 것을 빼앗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적진을 점령하기 전에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0: 그렇죠.
1: 그건 내 알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0: 아, 뭐 이래. 예.
1: 그렇다면 뭐 다른 비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0: 네.
1: 비책도 없이 그냥 공격하라는 거죠. 무다구치의 뒤를 이어서 또 한 명의 항일 명장이 탄생하는 순간 같지 않습니까?
0: 그러네요, 진짜. 예. 이 정도면은 약간 그 밑에서 부하들이 직언을 하고 싶어도 성격이 워낙 개차반이라
1: 그렇죠.
0: 말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참모들과 일선 연대장들조차도 다 같이 너무 무모한 작전이라면서 이 하소연했지만
0: 네.
1: 세기의 경렬기였죠. 오히려 너희는 다 급장이라면서
0: 네.
1: 이 대나무 회초리를 들어서
0: 네.
1: 마구 때립니다.
0: 아, 회초리로 때렸다고?
1: 그러니 네. 아무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0: 네.
1: 무다구치는 그래도 사람은 안 때렸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1: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주먹부터 날리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0: 예.
1: 영국군을 얕보고 내가 공격하면 알아서 적군이 달아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0: 예, 예.
1: 태평양 전쟁 초반에만 해도 영국군은 오합조절 식민지 군대였지만
0: 예.
1: 인도를 후퇴한 다음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0: 네.
1: 하지만 하나야는 그를 길을 꽉꽉 막고는 그런 사실을 모두 무시하죠. 허구한 날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하들만 때리고 적을 연구하는 것은 게을리했기 때문이죠.
0: 이야, 이 정도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1: 네. 1944년 2월 5일 하나야 사단은 인도 국경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0: 네.
1: 그 사실을 이문군은 미리 알고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미국제 전차들과 중포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는 일본군이 오기만 기다리죠.
0: 기다렸군요.
1: 예. 의외로 일본군은 작전 초반에 영국군 일부를 포위를 합니다.
0: 예.
1: 문제는 포위당한 영국군이 예. 포위한 일본군보다 더 강했다는 사실이죠.
0: 4개 사단이라고 그랬죠.
1: 그렇죠.
0: 예, 예, 예.
1: 일본군은 전차도 중포도 그렇다고 항공 지원도 없이 그저 영국군 전차를 향해 총금을 들고 육탄 돌격만 반복해 했습니다.
0: 예, 예.
1: 게다가 가지고 있던 식량은 나을 집밖에 없었는데 금방 동이 나죠.
0: 그렇죠. 그렇죠. 신경 안
1: 그런데 하나야는 부하들이 승리는 갖다 주지 못하면서 밥만 달란다면서 펄펄 뜁니다.
0: 아.
1: 보다 못한 한 참모가 하나야 몰래 전선으로 식량을 보내려다가 들키는데요. 그때부터 이 완전히 지켜가지고 하프리 대상이 돼서
0: 진짜.
1: 맨날 얻어맞습니다. 또 어떤 지휘관은 하나야에게 불리한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0: 예.
1: 불려가서는 몇 시간이나 얻어맞고는 결국 자결까지 강요받습니다. 이런 모습이 작전 내내 벌어지는데요.
0: 예.
1: 정작 하나야 자신은
0: 예.
1: 전선 시찰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0: 아, 시찰 한번 한 적이 없다고요?
1: 딱 한 번 나왔는데
0: 예.
1: 영국군이 때마침 무시무시한 폭격을 날리는 그 광경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는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0: 예.
1: 행군할 때는 예. 혹시라도 영국은 비행기 나타날까봐
0: 예.
1: 내가 숨을 참호부터 팔았고 부하들에게 지시하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작전은 20일 만에
0: 와.
1: 일본군 전체가 아사 직전에 내몰리면서
0: 예.
1: 결국 중단됩니다.
0: 예.
1: 일본군 사상자는 전체 병력의 절반에 달하는 5,000명이 넘었는데요.
0: 예.
1: 통상 30%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 그 부대는 괴멸이라고 합니다.
0: 아, 괴멸.
1: 예. 하나야는 정말 무책임한 작전으로 자기 부대를 제 손으로 괴멸시킨 셈이죠.
0: 그러네요, 진짜. 아, 자기 참호부터 팔아고 했을 땐 진짜 부하였으면 욕지거리가 목젖까지 그렇죠. 찼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근데 이게 하나야 타다시 개인도 이제 답이 물론 없지만 이런 무모한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고 이걸 또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게 일본군 조직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그렇죠.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의 전세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요?
1: 하나야 지인은 영국군을 유인해서 임팔 작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결과적으로 일본군 역사상 역대급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준비 부족과 막장지 그리고 영국군이 강했기 때문이죠.
0: 예.
1: 만약 이런 상황에서 무다구치가 그걸 보고 상식적인 지휘가 아니라면
0: 예.
1: 내가 임팔 작전을 다시 구상을 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맞겠죠.
0: 그렇죠.
1: 하지만 무다구치가 누굽니까? 하나야 똑같이 정신력을 해결하면서
0: 예.
1: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죠. 결과는 하나 이상이 대패로 끝납니다. 영국군은 그 여세를 몰아서 미얀마로 진군한대요.
0: 예.
1: 그 바람에 궁지에 몰린 하나야는 상부에 후퇴해달라. 자기는 부하들에게 무조건 이기라면서
0: 네.
1: 죽으라고 싸워 거기서 싸워도 죽으라고 했는데
0: 네.
1: 그 정작 본인은
0: 상부에 후퇴하게 해달라고
1: 예. 요청을 하지만
0: 예.
1: 거절당합니다.
0: 어? 그럼 어떻게
1: 싸워도 죽으라는 얘기였어.
0: 예.
1: 딱 자기가 했던 만큼
0: 당했네요.
1: 그대로 당하는 셈이죠.
0: 예.
1: 하지만 하나야 누굽니까? 그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태국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영국 그 바람에 일본군은 또 한 번 대패를 당합니다.
0: 야.
1: 그런데도 이 하나에 대한 어떤 문책도 없었습니다.
0: 상명하복을 어겼는데도
1: 그렇죠.
0: 문책을 안 당했어요.
1: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0: 네.
1: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쳤는데도 아무런 문책도 없이 조용히
0: 야, 이것도
1: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네. 조용히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0: 야, 그럼 뭐 하나야 타다시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나중에라도 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뭐 부하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1: 안타깝게도 네. 금쪽이답게 그런 그렇구나.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옛 일본군 전우들끼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하나야는 하도 인심을 잃다 보니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하들에게 그렇게 갑질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0: 자기 편이 없죠. 예.
1: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0: 네.
1: 그나마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0: 네.
1: 제일 괴롭힘을 당했던 부관이었습니다.
0: 아.
1: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전우들에게 하나의 우리 사단장이었으니까 좀 도와주자.
0: 그래? 아까 그 멍투성 항상 멍투성이었다는
1: 네,
0: 그 부관이요?
1: 네.
0: 아, 예.
1: 이렇게 샌드백처럼 얻어맞고 그랬는데도
0: 네.
1: 불쌍하니까
0: 인정이...
1: 옛날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주자 네.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하나야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사람은 네. 잘 나갈 때 남들에게 잘해야 된다 말이 있죠.
0: 그러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예. 자, 전장의 빌런다운 말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새겨볼 수 있을지 작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 또라이 제로 조직이란 책이 있는데요.
0: 예.
1: 저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경제 교수인 로버트 서튼입니다.
0: 네.
1: 책이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훌륭한 인재 한 명을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개자식 한 명을 찾아내서 제거한 쪽이 조직에는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0: 예.
1: 물 흐리는 한 명 때문에
0: 예.
1: 조직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
0: 아~
1: 직장인이라면 공감 가지 않는가요?
0: 공감 가죠, 이거.
1: 더욱이 예. 군대는 생사가 오가는 곳이죠.
0: 예.
1: 하나야 타다시는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마치 자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묵인했던 것이 일본군이란 조직이었습니다.
0: 네. 네.
1: 미국은 어땠을까요?
0: 미국이요?
1: 예. 2차 세계대전 때 조지 패튼 장군이라고
0: 예.
1: 있습니다.
0: 예.
1: 미국 제일의 맹장으로 이름을 유명 아니 명성을 떨쳤죠.
0: 조지 패튼. 예.
1: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다혈질했는데요. 아. 한 번은 화를 못 참고 병사의 뺨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패턴은 정말 그렇게 전공을 많이 쌓았지만 네.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군 생활이 쫑날 뻔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이게 확실한 차이네요. 이게.
1: 그렇죠.
0: 예.
1: 왜냐하면 미국은 군인을 그냥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한 사람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0: 예, 예.
1: 그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1: 아무리 10명의 명장이 있어도 그 위에 무능한 똥배를 한 사람이 있으면
0: 네.
1: 전쟁에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승리보다 실패의 역사에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죠. 무다구지 레냐나 하나의 타다지 같은 실패한 장군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0: 예.
1: 국민의 열망과 신뢰에 걸맞는 진정한 지휘관을 많이 길러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별들의 흑역사 1편의 스타로던 무다구치 레냐랑 오늘 하나야 타다시를 같이 얹어야 이게 완성이 되네, 스토리가.
1: 그렇죠.
0: 그래야 진짜 왜 일본군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군 똥군기의 대명사 한 명을 오늘 더 만나봤습니다. 하나야 타다시 장군에 대해서 권성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권성욱 작가님 덕분에 역사 속 전쟁 빌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본에는 3대 오물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무다구치 레냐, 그다음 스기야마 하지메라는 또 장군, 도미나가 교지라는 사람,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패망을 앞당긴 일본 입장에서의 그 똥별들을 3대 오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3대 오물도 인간성은 하나야 타다시보다는 낫다. 또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하니까 아 하나야 타다시는 정말 빌런 중에 빌런인 것 같습니다. 자 별들의 흑역사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인문학은 뭐냐면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게 돼요. 병원아, 네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근데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해외로 수출되는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개그맨들은 개그맨 시작을 하면 일단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죠? 모든 개그맨이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질문도 안 해보고 그냥 그게 목표가 되죠. 저도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약 8년 정도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1초 후에 사망할 것 같다. 그래서 유언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이 단어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가 죽기 전에 던진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는가? 제가요, 그 34년을 살다가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1초 후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게 억울했어. 뭐가 억울하고 원통했냐면,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갔더니 두 가지 길이 다 보여요. 내가 살아온 길이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왜 남 눈치 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남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유재석을 향해서 내가 날아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34년을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했던 거를 살았어도 잘 살았던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제가 데미안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 그걸 난 살아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러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원통하고 억울했던 이유가 뭘까 했더니, 한 줄로 얘기하자면 34년을 내가 내 의지로 산 게 아니고 뭔가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저한테서 나왔냐면, 병원아, 네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을 뭐 제가 억지로 읽은 게 아니고 이 해답이 너무 궁금해서 책이 저절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병문안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책을 사달라고 제가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책 있잖아요. 바로 고전이죠. 그런 책 좀 사다줘.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해답을 찾았고,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읽은 문장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인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떤 문장이냐면, 인간은 행복하려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은 과연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는지. 저는 40살부터 지금 52살인데 햇수로 13년 동안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전을 읽고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행동해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살 수 있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가 딱 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거는 오늘 요 세 단어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 단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요 단어는 한 번씩 따라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건. 두 번째 단계는 제도. 세 번째 단계는 철학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저도 물건밖에 쳐다보지 못하던 시대에 그 시기에 4번 사업을 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유의 시선의 높이가 물건밖에 못 보고 물건밖에 생각을 못하고 제도 시스템 철학 이 다음 단계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우리 인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알고 잘못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자체를 아예 몰라. 그러니까 전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모르는데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365일 24시간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물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해도 그런 제대로 된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아무리 가속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을 망했는데 결국은 물건을 넘어 제도 시스템까지 볼 수 있고 그 위에 단계인 정신과 철학까지 깨닫고 볼 수 있고 정신과 철학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정신과 철학을 내 물건, 내 제품, 내 서비스, 내 자신에 담아서 팔 수 있어야 돈을 정복할 수 있고 내 삶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백종원 아저씨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달 전에 이 백종원 아저씨 본인 유튜브에서 본인의 가맹점 중에 좀 매출이 떨어지는 데를 그 골목식당처럼 가서 솔루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유튜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거를 이제 그 어떤 지점에서 갖고 와가지고 몰래 이제 먹어보면서 점검을 해주려고. 근데 짜장밥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열더니 짜장밥을 막 비비면서 이래요. 아니 근데 이 집은 소스가 왜 이렇게 연하지? 이러면서 일단 먹어볼게요. 하더니 먹더니 아니 소스는 연한데 왜 이렇게 짜? 아 이분이 소스를 줄이고 간장을 넣었나? 이러면서 영상이 넘어갑니다. 저도 자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안 좋죠. 제가 그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분은 장난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해답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물건밖에 못 보는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해답을 여기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4개 감자탕부터 망할 때 제가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이 물건에서 예를 들면 냉장 등뼈를 사용하다가 냉동 등뼈로 바꾼다든가 뭔가를 이 물건으로 가지고 다른 방법은 찾아낼 수 있는 게 제 머릿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4개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 아예 이쪽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때와 비슷한 때에 그 어떤 치킨집 사장님 얘기가 또 신문기사에 나옵니다. 이분은 본의 아니게 제가 볼 때 이 정신과 철학 쪽에서 뭔가 고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튀김기를 나는 매일 새 것처럼 깨끗하게 닦겠다. 기사 찾아봤더니 매일 과탄산 소다까지 뿌려가면서 막 그 묵은 기름때를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나는 오늘 이렇게 가게 하루를 마감했다. 깨끗한 그 튀김기를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한 달 만에 매출이 3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그 짜장밥의 그 점주님은 뭘 하셨어야 되냐면 내가 물건 위에가 시스템 제도면 여기에 있는 가맹점을 하셨으면 내가 해답을 여기서 하는 거를 그대로 일단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대로 짜장 두 스푼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야 됐으면 이걸 하되 해답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정신과 철학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내 짜장 짬뽕 탕수육에 어떤 내 정신과 마음과 철학을 묻혀서 손님들에게 보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모르겠으면 남들이 한 어떤 그런 해답들 중에 이걸 볼 줄 알아야겠다. 아, 이분은 물건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제도 시스템에 있구나. 이분은 치킨집 사장님은 정신과 철학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인종, 모든 업종, 모든 시대에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기법이 하나가 있는데 공짜를 줘라예요. 이걸 근데 전 세계인들이 이 마케팅 기법 안 알려줘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볼펜도 주고 사탕 주고 식당 가면 커피 자판기 있고 카운터 옆에 박하사탕 있고 공짜로 주죠. 그런데 아까 주유소도 생수 주고 캔커피 주죠. 그런데 주로 뭘 해요? 물건에서 주죠. 저도 예전에 공짜를 줘라는 알았지만 저도 물건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패를 네 번 실패를 했으니까 오케이 나는 공짜를 줘라는 알겠는데 물건 제도 철학이 있으면 나는 여기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내가 줄 수 있는 정신과 철학, 정성, 마음 이거 뭐가 있을까? 아,
저는 97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매매국수는 11시부터 손님 받으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는 가게도 비어있고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씩만 주면 되니까 공짜를 줘라를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이런 걸로 강의를 해주자. 저는 여기까지가 제 마음의 그 끝이었어요. 저는 이게 매출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냥 일단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해봐라, 공짜를 줘라. 저는 책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번 그래서 무료 강연 한다고 올렸더니 매번 한 4, 50명씩 오시는 거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확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11시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11시 5분 7분에 막 마무리하면서 강의가 끝났잖아요. 이분들이 한 분도 안 가고 다 메밀국수를 주문하고 심지어는 그 강의 해준 게 너무 고맙다며 한 그릇 가지고는 이 강의료가 부족하다고 이러면서 다 포장해달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매출로 아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어주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나와 고객을 만나잖아요. 나와 세상이 만나면 우리는 5대5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시소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고객 거를 빼서 돈을 쫓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거워져서 내가 먼저 가라앉아버려요. 반대로 내가 내 마음과 정신과 철학, 공짜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무겁게 만들어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선순환의 삶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고전을 읽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정말 이 돈 버는 법에 도움이 됐다 생각되는 게 바로 은유입니다. 은유. 은유는 뭐냐면 여러분 은유하면 제일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내 마음은 호수요. 그죠? 근데 그럼 은유는 뭐냐면 여러분 은유는 연결이에요. 내 마음하고 호수는 원래 이 문장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만들기 전에 전혀 따로 떨어져 있었죠. 그죠? 근데 아, 이 처음 만든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마음에 호수를 연결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은 짜장밥이요. 내 마음은 지렁이요. 몇 명 웃지만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유는 여러분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은유를 보고 내가 은유를 계속 읽고 은유를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아 사랑은 개나리요. 뭐 사랑은 미나리요. 이런 것보다 아 사랑은 전쟁터요. 이랬을 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웅 오는 거를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런 DNA가 내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 빙수로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내가 세계를 한번 깜짝 놀래켜보고 돈도 벌어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 빙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새로운 빙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빙수니까 얼음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얼음에다가 팥을 빼죠. 팥빙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럼 이 위에 딸기도 연결해보고 바나나도 연결해보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야채도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뭐 광어회도 연결해보고 홍어회도 연결해 여러분 회빙수 먹고 싶지 않아요? 물회는 좋아하잖아. 물회 회빙수 녹이면 물회야. 여러분 그 우유 설빙 여러분 설빙은 얼음에 우유를 연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설빙 녹인 거나 어디 가서 팥빙수에 우유 연유 부어갖고 녹인 거나 똑같잖아요. 회빙수 이 방송 보시고 제발 누가 회빙수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회빙수에 그 물회에 원래 그 양념 그거를 얼려가지고 잘 슬러시처럼 쌓고 그 위에 회 예쁘게 쌓고 야채 잘 쌓아갖고 토핑 잘 예쁘게 해갖고 이름만 잘 지면 회빙수 괜찮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 이것도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결국은 이 은유를 모르는 사람은 내 말이 뭐예요? 다 해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죠. 근데 이 은유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면 여러분 은유를 알고 책을 읽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문학은 뭐냐면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얼음에다가 딸기를 연결해 딸기 빙수 1996년쯤에는 아마 히트 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3년에는 아 지금은 좀 아니야. 딸 바나나 빙수 여러분 은유를 깊이 알고 고전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잖아요.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찾아내지 못하지만 이분이 100번 200번 해서 찾았을 때 이 은유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3번 5번 만에 애플 망고 빙수를 10만 원대에 팔면 대박이 날 거라는 걸 압니다. 왜?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는 항상 같고 인간의 본성은 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 망고 빙수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당뇨 쪽에 뭔가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제품, 상품, 서비스에 당뇨와 관련된 거를 뭔가를 연결하시려고 하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메밀국수는 저는 10년 전에 이미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메밀은 어차피 이 심혈관계통이나 당뇨에 좋은데 거기에 심지어 제가 5년 후 10년 후에 내 메밀국수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연결하면 그래서 제가 메밀국수에 여러분 저는 오미자 가루를 내 메밀가루에 지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당뇨로 고생하시는 저는 당뇨가 여러분 제 주변에도 많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내 메밀국수를 먹었을 때 뭔가 위로를 받고 심지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진짜 정신과 마음과 철학에서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안 팔려도 돼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뭔가 뭐 건물주가 되면 사장이 되면 내가 매출을 얼마를 올리면 결과가 생기면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저는 죽음 앞에 가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결과가 생기면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 행복해야 돼. 그죠? 오늘 여러분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방법은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은 과연 지금 내 안에 기대와 설렘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간의 행복 이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여행 얘기하죠. 그죠? 여행 가야 돼. 우리 인간은 여행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여행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가기 전이 제일 행복하죠. 그게 여행의 제일 큰 힘이고 매력이다. 그러니까 여행을 막상 가서 매번 비 오고 뭐 캐리어 잃어버리고 친구랑 싸우고 해도 또 여행 가려고 그러죠. 제가 올해가 결혼 10주년인데 지난 3월 18일 날 제 아내와 신혼여행 갔던 나라를 다시 갔다 왔어요. 10주년 때 꼭 가자 이러면서 3월 18일 날 떠나서 3주 동안 갔다 왔는데 3월 18일에 티켓팅 해놨잖아요. 2월 1일 되니까 제 아내가 TV 밑에 캐리어 두 개를 딱 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옷하고 뭐 그런 거를 넣다 뺐다. 여러분 제가 99살에 또 제 아내랑 여행을 그렇게 두 달 뒤에 잡았다고 봐요. 우리가 그 여행 때문에 얼마나 그 체코 얘기하고 프라하 가면 뭐 카를교 건너서 막 하루가 엄청 설레었죠. 그러다가 99살에도 여행 그렇게 계획해놨다가 뭐 신근경색이든 뭐든 여러분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이에요. 죽었다고 칩시다. 대신에 그 여행 못 떠나도 우리는 그 여행을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제 아내와 너무 오늘이 행복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은 뭔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를 다 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기 1초 전까지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그게 여행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년 책을 한 권씩 쓰겠다. 그리고 나는 만일까지 만일이 지나도 99살 100살이 돼도 나는 죽을 때까지 긍정하건 매일 하겠다. 이거 두 가지로 저는 지금 돈보다 이게 훨씬 내 삶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기대와 설레임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시면 돼요. 그게 꼭 여행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를 배우시고 성장하시고 그런 어떤 설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특히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스토아파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뭐 몽테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그 세네카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저는 돈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제 좌우명이 나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거든요.
저는 죽기 직전까지 뭔가 하다가 달아서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고명환이라는 인생의 배를 얼마든지 난 다룰 때까지 내가 저어갈 의지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요. 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노를 저어가는데 가끔 순풍이 불어서 나를 이렇게 밀어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순풍을 기다리기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순풍이 안 분다고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뒤만 돌아보면서 계속 순풍을 기다리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순풍 같은 게 저는 돈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런 철학이 딱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돈이 더 잘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가 오늘 얘기한 물건제도 철학, 은유,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까지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드리고 저는 긍정하건 제가 말친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세바시 팬 여러분들은 언제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가졌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묻어나 참 김경수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인 2026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 싸웠던 젊은 병사들도 이제 몇 살아계시지 않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그분들의 생존해서 돌아오신 전쟁에 대한 기억이 그 참혹한 현실을 모르는 우리 후대들과 머리로는 알지만 다만 잊고자 하는 역사 속에 어쩔 수 없이 희미해져가는 6.25 한국전쟁을 한 번씩 바로 자리잡게 하는 날, 그 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과거는 어느 정도는 현재의 재구성이기에 시간과 장소를 떠나 이 자리로 오는 순간 이미 현재의 입장에서 돌아보게만 되는 고통이 극심했던 과거일수록 덮어버리고 싶게 되는 사건, 바로 6.25 한국전쟁이라 생각됩니다. 6월 25일 오늘도 뉴욕의 하늘은 높고 천진한 어린아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악몽을 꾼 것 같은 월드컵 축구 한국팀의 남아공화국에 한 점 골을 내어준 그 패배에 싸한 마음인데, 그래 탈락이야, 그냥 뒤도 돌아보자 않고 덮어놓고 잠을 청한 어젯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릴 적 학교 앞에서 사온 작은 병아리 한 마리, 며칠을 정성스레 돌보다 시름시름 눈도 못 뜨는 그 병아리를 그냥 어린 마음에도 속이 상해 운목에 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직 그 병아리가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조 3위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자력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토요일 비가 올 게 분명한데 기온은 좀 내려가고 그렇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토요일 오후 무렵일까요? 그리고 썬데이, 먼데이까지는 아주 밝은 미국의 뉴욕과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가 되겠네요. 어제 밤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어두움이 내리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그것도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두 차례나 있었다.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한국에서 먼저 들어온 보도가 우리 휴대폰에 뜨면서 뭐 10만 명가량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강한 지진이 두 차례 베네수엘라를 쳤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을 강타했다라고 하는 규모 7.2 그리고 그 다음 1분 안에 7.5의 강진 연달아 치면서 사망자로 확인된 숫자가 164명이다라고 일단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900년 이후에 그러니까 100년 넘게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규모 두 번째 지진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부상자가 지금 오늘 아침 숫자로 1000명 정도가 되고 수백 명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로 구조 작업이 안타깝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심한 그런 건물이 무너지고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구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진척이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그리고 라과이라라는 여기 지금 이 타운에서 고층 건물까지 붕괴된 모습이 지금 동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계속 매스미디아,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들까지 무너진 걸로 봐서 지금 피해가 그 규모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눈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의 그 언덕 위에 판자촌이 피해가 특히 클 거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 아도비 흙 건물 이런 또 비보강 벽돌로 쌓은 뭐 이런 약한 구조물에 거주해 와서 지진에 특별히 취약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 진앙지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현지 시각 오후 6시 4분 카라카스 서쪽의 야라쿠이주의 산펠리페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7.2 강도 규모의 지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39초 뒤에 이 지진이 두 번째 지진이 7.5도 강도의 190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베네수엘라에서의 지진이 쳤습니다. 이후에 여진이 뭐 5.0도 정도 기록이 되는데 가장 최악의 피해를 입은 이 지역 라과이라는 1999년 대규모의 산사태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 무려 15,000명이 베네수엘라 이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큰 피해 지역이기도 한데 라과이라가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손꼽는 가장 어려운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 아프리카계 베네수엘라인이 많이 거주하고 과거에 우고 샤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소셜리스트 정권을 펼칠 때 그 정권이 일어나게 된 핵심 지지 기반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붕괴 또 실업이 너무 일자리가 없어지는 베네수엘라 이 사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베네수엘라에게 더 큰 경제 제재에 더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 마두로가 전 대통령이 됐죠. 네,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해서 이제 뉴욕에 여러 혐의로 잡혀온 그런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진이 두 차례가 덮쳤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중남미 국가들 의료 인도적인 차원의 지금 지원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카타르, 프랑스는 특히 프랑스는 구조대 85명을 즉시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0: 우리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저녁에 묻어나주면서 이렇게 뉴스와 뉴스 사이를 연결하는 음악도 그대로고요.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의 그날입니다. 너무나 아팠기에 잊어버리고 싶은 전쟁, 한반도의 아름다운 2월, 먹을 것, 입을 것도 아직 풍족지 않아서 걸음마 하는 아기 같던 그 땅 한국에 전쟁이 시작되고, 멀리 바다 건너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 많은 숫자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평균 연령은 20세에서 21세 정도였습니다. 1950년 여름, 특히 전쟁 초기에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된 미군 병사들 상당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대학에 입학하기 전, 바로 전에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의 상당수는 징집 또는 자원입대로 입대한 신병들로 경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전쟁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한반도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군은 급격히 감군됐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 육군은 장비, 병력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신병들이 급히 한반도 전선으로 투입이 돼서 미국의 아들들을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보냈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비판이 미국에서 이어지게 된 한국전쟁. 그중에 미국의 북동부에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이름 사우스 스칼라토를 기억합니다. 한국전쟁에 보내진 1933년생으로 막 20살이 되기 전 아직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 미국 해병대 소속으로 한국에 파병되고 벙커 힐 전투 등의 여러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동안 뉴욕 지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만나며 우리 한인들 행사에도 그 훤칠한 키, 무언가 든든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월체어를 타고 스토니브룩 뉴욕 베트런스 홈에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기억하면서 그때 들었던 목소리를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1: The war in Korea at the beginning was not going too well. General MacArthur, who was a good general, a great general, is to cut off Manchuria supplies. MacArthur figured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not have two fronts. I think it was between 4 and 5 o'clock in that area. So the Incheon landing was very, very successful. The tides go in and out the shoreline. And then the water gets very choppy. So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landing barges. The Battle of Incheon was very successful. They took it, once they took Incheon, they went up to Pohang, they went up to North Korea. They kept going, you know, within the 4 months, you know, before December, they were climbing up to north. And then they got pushed back. And then it became a stalemate. When we hit Chosin, Mr. Truman did not want to have a war with China. This was December, so to avoid a war with China, they told us to pull back. But, you know, like everybody else, from then on it was only Chinese we were fighting. From 1950, end of 50, all the way up to the end of the war. We were fighting Chinese then.
0: 한국전에 직접 참전하고 KWVA,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Department of New York, Central Long Island, Chapter 64의 President로도 계속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weetheart. Stay well. Bye-bye.
0: 사울 스칼라토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전쟁 초기에 그다지 전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아서 장군, 정말 훌륭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내려오는 보급선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맥아서. 북한군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인천 지역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크고 물살도 거칠어지는 시간대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오후 4시, 5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수는 들고 나가며 해안선을 크게 바꾸고 물은 아주 거칠어집니다. 상륙정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인천을 점령한 뒤 미군과 유엔군은 포항으로 올라갔고 다시 북한으로 진격하며 계속 북상해서 불과 4개월 안에 한국전 첫 해 12월 이전까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 반격을 받아 밀려났고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우리가 장진호에 이르렀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철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2: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9: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올해 93세? 산스칼라토 전쟁이 끝난 뒤에 모든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처럼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 문화 강국으로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감사하는 마음과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감동하며 반가워 손을 잡는 거죠. 이제 세월 앞에서 우리는 유리문 저편으로 멀어져가는 그때의 그 젊은 용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 모습은 더 멀어지고 손을 들어 굿바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얼굴에 웃음과 두 팔을 벌려 끌어안으면서 땡큐 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의 그 젊은 병사들은 몇 분 살아계시질 않습니다. 6.25 한국전쟁 76년 전 그날에 다시 서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직 학교 앞에서 사온 병아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을 위한 희망 비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가장 약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던 그렇지만 속으로는 결국 방심하지는 않았겠죠. 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게 한 점을 내주면서 0-1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TV를 보다가 그 화면 속에 조 2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화국이 올라가는 순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아예 TV를 꺼버리신 분들도 계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돼. 보따리 싸는 거야. 나 다시 축구 안 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준비했던 멕시코와의 2차전 그리고 어제 남아공화국과 3차전 한국팀 골을 가장 먼저 누가 넣을 것인가를 알아맞추면 킴스 보석에 와 이건 뭐 미국의 스털링 은이 거의 다라고 하는데 이건 99% 진짜 은을 가지고 멋진 팔찌 그것도 아주 두둑한 팔찌가요. 두둑하다고 하잖아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2차전 3차전에 골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골이 안 나왔을 뿐더러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32강에 대한 희망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이상하게 희망이 이렇게 거의 그 불이 꺼져간다라고 생각할 때 더 강렬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32강 진출인데 그 희망의 불이 불씨가 아직 살아있어요. 촛불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우리 에이저의 어제 두 경기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이 0-1로 졌습니다. 멕시코와 동시에 또 체코가 경기를 했는데 멕시코가 인정 사정 없이 3-0으로 체코를 이겨버렸어요. 체코가 만약에 멕시코가 아 이제 뭐 우리 주전 빼고 한번 슬슬 돌려보자 로테이션을 했다면 이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멕시코가 지면 이거 더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완전 탈락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체코가 그것도 석점이나 내주면서 세 골이나 내주면서 졌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같은 브라켓에 있는 스위스와 캐나다가 어제 경기를 했는데 스위스가 2-1로 캐나다를 이겼어요. 버스니아 헬조 고비나 제가 항상 헐츠고비나 영어로 그렇게 읽죠. 보스니아 헐츠고비나가 3-1로 카타르를 이겼고 C조에서 브라질은 스코틀랜드를 3-0으로 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거 뭐 정말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모로코에 0-1로 졌을 때 그때 보스턴에서 경기가 제가 정말 인상적인데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떨어져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우리와 3위, 12개 조의 3위 팀들 중에 8팀이 32강에 올라가는데 경쟁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세히 또 지금 이 경고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32강, Round of 32, 진출 확정 국가. 진짜 부럽다. 이번 본선의 48개국 중에서 진출이 확정된, 지금까지 확정된 나라,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브라질, 모로코, 보스니아, 헐츠고비나,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하고 느긋하게 지금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 일정 보면 에콰도르와 독일이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그러니까 우리의 MetLife 스타디움에서 있고요. 큐라사오하고 코트디부아르가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7시 저녁 7시에는 일본과 스웨덴이 댈러스에서 경기를 갖고요. 튀니지와 네덜란드가 캔자시티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밤 10시에는 튀르키예 미국 튀르키예가 지금 탈락이 확정된 거죠.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있고 파라과이하고 호주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 스타디움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조 3위 와일드카드 경쟁, 성적이 좋은 조 3위 8개 팀이 32강 진출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경기에 따라 어느 팀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몇 골 차로 이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에 더 근접하게 32강. 와, 이거 뭐 촛불이 더 불꽃이 더 커질까. 어제 경기 지고 나서 온라인에 완전한 탈락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제 뭐 우리 끝났다라고 그렇게 온라인에 엄청나게 말도 못했죠. 사실상 그렇지만 자력으로 32강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져서 이 불안한 걸 견디지 못해서 축구 팬들 사이에 뭐 남아공을 잡았어야 하는데 편하게 가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냐, 전술적인. 근데 전술이라는 게 있었나요? 어제 경기 이 공이 이렇게 세워서 다시 패스하고 돌리고 또 좀 기다렸다 하면 우리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뽑혀 나와서 벤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후보 선수들이 좀 내보내지, 나를 내보내면 내가 이거 확 뒤집을 텐데, 이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었을 텐데 왜 공을 세우고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뭐 전술이 다 뭔가요? 전술이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무튼 우리의 자력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또 3위가 진출할 수 있는 지금 8개 3위 팀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The Athletic에서 국제축구하면 FIFA 한국축구대표팀 32강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D조, L조, 9개 조별 리그 최종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률이 매일 바뀐다. 매번 바뀐다. 조 3위에 이걸 지금 추적하고 있는 이 뉴욕타임즈의 스포츠 디비전 The Athletic.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니, 정말 안 되겠네요. 헬츠고비나 영어로 읽습니다. 1위를 이 3위 조에서 3위를 차지하는 나라 중에서 지금 가능성이 1위. 우리 대한민국은 4위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가능성이 있어요. 8팀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오, 괜찮네. 그런데 아직 조별리그에 3차전을 치르지 않은 조 현재 3위 국가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경기가 남아있는. 그렇게 되면 또 조 3위 나라들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승점,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FIFA 최신 랭킹. 그러니까 옐로카드 받으면 확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마이너스 1, 득점 2골입니다. C조의 3위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진짜 잘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이어스가 더 있는데 기대를 낮추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마이너스 3. 많이 이게 골득실에서 벌어졌네요. 득점 한 거리에서 잘하는 스코틀랜드도 우리나라보다 지금 3위, 32강 진출 가능성의 그 리스트에 보면 지금 6월 25일 아침 현재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지금 7위입니다. 우리가 4위 지금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점 4 이상을 기록한 조 3위의 32강 진출 확률이 100%에 가까운 99% 이상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승점 3인 나라는 한 70% 정도 32강에 진출할 확률이다. 골득실에 따라 0 이상은 99%. 근데 우리 골득실 이거 다르죠. 아무튼 조별 리그 3차전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승점은 같으면서도 골득실이 낮은 팀은 자세히 봐야 합니다. D조의 파라과이, 조 3인데 이 나라가 파라과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J조의 알제리 있습니다. 파라과이, 알제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꺼져가는 촛불인데 꺼지지 않은 채로 오늘 아침에 아직 3위의 희망이 남아있구나. 3위로 3위 중에서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남아있구나. 승점 3점입니다. 그래서 70% 이 조 3위의 나라들 중에서 지금 현재 네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저 오늘 경기 어딨죠? 오늘 경기 제가 또 막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광고 들으면서 제가 열심히 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그래서 오늘 있을 경기 중에 오늘 밤 10시입니다. 저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 거기 파라과이와 호주와의 경기가 있는데 파라과이가 지금 조 3위로 이렇게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네. 파라과이가 잘 못해야 되는데 호주가 파라과이를 큰 점수차로 이겨주면 되는 건가요? 와 이렇게 남의 어떤 나라에게 져라 하는 건 우리나라와 상대하면 이 팀에게 우리가 이겨줬으면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아무튼 알제리하고 파라과이가 조 3위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룹들의 그 팀에 우리와 좀 예민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가 맨하탄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택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킴스 보석에서 한국팀 다음 첫 골의 주인공 월드컵이어야만 합니다. 네, 아직도 알아맞출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2강 지금 조 3위들 12개 팀 중에서 8팀이 올라가는데요. 한국팀이 오늘 6월 25일 아침 현재 네 번째로 올라가야 했는데요. 우린 파라과이와 알제리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은 또 뭐 해먹나 걱정하신다면 입맛도 없다. 월드컵 축구 때문에. 하지만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만나방이 있습니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고 음식 돌아보고 싶지 않던 입맛이 돌아옵니다. 온갖 나물에 국,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벤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와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1일까지 30날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 맛보세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홍동 제광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 앞으로 60일 동안에 6월 23일부터 시작돼서 추가 협상을 통해서 잠정 합의에 들어간 것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중동이 앞으로 어떤 곳이 될까 상상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닿아 있는 나라 오만과 이란에 대해서 어쩌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중동을 방문한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만에 계시는 김전배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인도양 원양 수산업체 알카우스 트레이딩의 대표 또 아프리카 중동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오만에 다시 돌아가신 게 언제셨죠?
1: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가네요.
0: 네,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시나요? 어떤가요?
1: 이쪽에는 그 이제 조금 물가들이 좀 상승을 했고 슈퍼마켓 이런데
0: 네.
1: 그 외에는 오만 쪽에는 그렇게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물류 이제 컨테이너들이 두바이로 못 가니까 오만 포트를 이용해서 지금 그 하역을 그쪽 오만 쪽에다 하역을 하니까 뭐 요즘 컨테이너 두바이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한 30km씩 밀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오만 자체는 인도양과 여기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물류의 이동이 오만을 절대로 지나가야 하는 그래서 바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더 오히려 잘 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오만에서 너무나 그런 걸 전혀 안 나타내고
0: 네.
1: 그냥 모르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0: 원래 오만 사람들이나 오만의 정치 체제도 그렇고 비교적 조용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이 지금 이런 상태로 어쨌든 60일 동안 추가로 협상을 해서 완전히 끝내는 이 사항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소식은 오만에서 들으시나요? 어떤가요?
1: 네, 지금 현재 사우디나 카타르, 쿠웨이트 생각보다는 물류 이동이 육로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이 그러면 봉쇄가 풀린 건가요?
1: 지금 현재는 풀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란이 어디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계속 저렇게 뭐 묶는다, 푼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두 달 그게 몇 번 저렇게 되면지는 모르겠고 지금 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묶는다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푼다 네. 그러면 조금씩 내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반정을 지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0: 네. 오만 쪽에서 느끼시는 미국 해군이 거기 들어가서 또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시나요?
1: 그쪽에서는 다 이제 먼저 풀었습니다. 지금 배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0: 네.
1: 뭐 여기 들어본 말로는 이제 기뢰 같은 걸 제거한다든가 이제 이제 우리 미국이나 영국군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기뢰 제거 때문에
0: 네.
1: 그게 끝나야만이 정상적으로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한국 배들도 큰 배들이 뭐 한 30척 이상 뭐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0: 네. 김전배 회장님은 원양 수산업체도 갖고 계시지만 이 지역의 아프리카 중동 한인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여러 나라 한인들에 대한 소식을 또 계속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그 두바이에서 물류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0: 네.
1: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을 줄을 몇 시간씩 서야 받을 정도로
0: 네.
1: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몇몇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름 받으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0: 네. 오만에 사실은 우리 교민들이 그 지역에 한 300명이 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0: 네.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한 번씩 만나시고 그런가요? 특히 전쟁 시작되고 나서?
1: 네, 오만은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이동이나 이런 건 전혀 제약이 없으니까 가능한 네. 곳이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가장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더 알고자 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 MOU라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서명을 한 여기 보면 통행료를 정말 이란과 오만이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부과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고 있는데 또 미국 국무장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그래서 이제 오만이 자꾸 뒤로 빼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GCC를 그쪽에다 끌어들여서 네. 사우디, 카타르 이런 데를 이제 같이 뭐 협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은 오만이 계속적으로 저 GCC 그러니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 이런 데는 형제국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0: 네.
1: 그 저런 식으로 통행시설을 바꿨다 그러면 가장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런 GCC 국가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데
0: 네.
1: 오만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젊은 애들은 요새 물어보니까 아, 통행세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식인 것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네. 통행세라는 개념이 그게 얼마나 주변 국가나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다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1: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터키 그 트리케 쪽에는 보스포로스 해역 같은 데는
0: 네.
1: 그런 데는 서비스 요금이나 뭐 이런 걸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면은 굉장히 폭도 좁고 길면서
0: 네.
1: 자기 그 골목 안에를 통과하는 그런 것처럼
0: 네.
1: 나무 골목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자기 나라 골목을 지나가는 것처럼 쭉 나오니까
0: 네.
1: 거기에는 등대들도 정말 많고 계속 그 양쪽에 등대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서비스 요금을 차지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0: 네.
1: 호르무즈는 넓어서 뭐 등대도 몇 개 없는데 네. 그런 걸 받는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는데.
0: 네. 예, 거기에 트리케 그쪽도 국제 해협은 맞는 거죠. 그런데 워낙 필요한 곳에는 또 등대 같은 서비스도 있으니까 서비스 요금 형식으로 받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호르무즈는 그렇게 등대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국제 수역에 이걸 받을 수가 있을까? 김전배 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오만은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들은 절대 통항세에는 찬성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0: 네.
1: 근데 또 뭐 저렇게 공동 무슨 뭘 만들어서
0: 네.
1: 계속 그 협상을 하겠다 그런 것 보면 또
0: 네.
1: 지금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오만이 지금까지 자기들 신뢰를 GCC 전체 이번에 네. 전쟁으로 인해서 실추된 자기들 위상을 이걸로 해서 조금 이제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린다면은 이제 통행세가 없이 할 수 있겠지만은
0: 네.
1: 그걸 안 하고 자기들 어떤 이 속을 챙기려고 그러면은
0: 네.
1: 분명히 뭔가는 이란하고 둘이 뭔가 하겠죠. 근데 오만이 그 다른 GCC 형제국들한테 고립되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만이라는 나라가 좀 점잖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김전배 회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인도양과 그 호르무즈 해역 그리고 안쪽으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위치한 나라로서 또 거기는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초록도 보이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인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저쪽에 이 아라비아 반도 반대쪽 레드시 홍해로 물류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거긴 또 입구에 예멘, 후디 뭐 이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양쪽 그 해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1: 지금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 전기 노선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전기 노선은 아직까지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끝나야만 이게 호르무즈가 정리가 되야만 그쪽으로도 들어가는 배들이 더 나올 건데 현재는 뭐 희망봉 밑으로 돌아가는 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0: 네. 와, 말이 우리가 희망봉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또 돌아서 가야 하는 건데 이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호르무즈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배들이 있고 오만까지 끌어들여서 이란이 이 통행료 부과를 정말 시작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 지금 이제 저 미국하고 이란이 좀 중심만 잡고 뭐 하면은 이게 네.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란이 이제 한번 저렇게 호르무즈라는 것을 치고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얻으니까 자꾸 그럴까 싶어서 그게 이제 조금 두렵고 그렇게 되면은 이 중동 전체가 계속 그 이제 신뢰를 잃어서
0: 네.
1: 이제 지금까지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저게 회복이 되겠는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0: 네. 김전배 회장님, 오만에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인도양의 터줏대감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양 원양 수산업체 알카우스 트레이딩 대표, 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중동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그 지역에서 동포들 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과연 통행세가 부과되는 일이 있을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만이라는 나라는 느긋함 이렇게 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인도양과 거기 호르무즈해요. 그 코너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이란하고 우리가 같이 통행세를 물어?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페르시아만의 형제 국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데 또 젊은 층은 여전히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소식은 연방상원에서 보기 드물게 이 당을 초월해서 공화당의 다수당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주어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다고 60일 동안은 내 맘대로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더니 이란에 대한 전쟁 이거 이제 이 전쟁 권한 제한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투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이래서 만났는데 어제 어차피 만났어야 될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상원이 이걸 수요일 어제 심야 투표를 해서 이걸 철회를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서 나 대통령의 이 파워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철회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키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을 적용한 신발 마인드 우리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데 엉뚱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오늘 6월 25일 우리는 어젯밤 패배 그래서 월드컵 축구 우리 한국의 32강 진출의 꿈이 자력은 아니지만 살아있다. 촛불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애가 달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창이 있다면 창가에 앉아서 그야 나 한국을 왜 싸워주신 당시의 젊은 병사들 이제 살아계신 몇 분 안 되는 이분들 우리 마음으로 그 창가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18살에서 22살의 나이였던 미국에서 파병된 젊은 병사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그 생소한 나라 한국에서 폐허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굶주린 아이들, 집을 잃고 피난길에 나선 가족들, 전쟁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실에 우리 한국인들을 매일 마주했고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그래서 그 얼굴들에서 확인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작은 손길, 친절한 마음, 따뜻함은 미국 병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가장 중요하다면 한국이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전우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라고 또 말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6월 25일 오늘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세상에 보던 아침 김경지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76년 전 오늘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38선이 무너졌죠.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한반도는 그렇게 순식간에 참혹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정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전선으로 향했던 젊은이들, 피난보따리 하나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들. 오늘은 그 모든 분들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아침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분들을 향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5일 아침입니다.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어제 밤잠을 조금 설치신 분들도 계실까요? 저도 좀 잠을 못 잤습니다. 대한민국 대 남아공의 제3차전 경기 많이들 응원하셨을 텐데 아쉽게 또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잠잠히 기다려보면서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차전까지 끝났으니까 저희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좀 희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6월 25일이네요. 뉴욕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흘러가는데요. 하지만 매년 6월 25일의 아침만큼은 또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벌써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고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리고 여기 뉴욕, 뉴저지 이곳에서 이 날을 맞이할 때면은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오고 가는 거리와 또 이웃으로 마주하는 이 미국인들 가운데에도 멀고도 낯선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청춘을 바쳤던 한국 참전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 6.25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으세요? 그 연령에 따라 좀 다르겠죠. 직접 겪어내신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많이 계실 테고 아니면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그런 빗바랜 피란 이야기들 생각나는 그런 중년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뭐 이상가족 찾기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봤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정말 생이별이잖아요. 가족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서 지금까지 평생 그리워만 하면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참혹함

0: 아픔을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중장년층 세대에게 오늘은 단순히 뭐 교과서 속의 한 줄의 역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흘린 눈물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치열한 희생, 인내의 그런 시간들의 결과가 바로 이곳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진짜 이곳 뉴욕에 오셔서 이 든든한 한인사회를 일궈내실 때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느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와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헌신, 희생 위에 세워진 이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있죠. 조국을 지켜낸 호국 영령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워준 또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격동의 세월을 정말 온몸으로 견디면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 세대의 그 청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또 바쁜 생활이시겠지만 그래도 잠시 그런 숭고한 희생들, 헌신의 깊은 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 그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이렇게 좀 뜻깊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눌 여러 가지 정보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 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인데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어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데요.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걱정되시나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 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 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헤이가 부르는 주댄무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네요. 그렇죠. 어제 소리를 하도 질러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좀 기운이, 마음이 다운이 돼서 그런 건지 조금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맛있는 점심을 드세요. 네, 그러면 기분이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치고받고 싸울 때요? 아니면 얼음장 같은 그냥 싸한 그런 냉전이 이어질 때요? 어떨 때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그의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떠났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서글픈 신호가 있대요.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에는 참 사소한 일로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들께서 계시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잔소리들을 하세요? 술 좀 적당히 마셔라 막 이런 잔소리, 아니면 옷을 왜 이런데 이렇게 벗어놓는 거야? 양말은 왜 이렇게 뒤집어 놓지? 바로 여기 빨래통 있잖아 하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는 아니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그냥 침대랑 그렇게 한몸이 돼서, 소파랑 한몸이 돼서 있지 말고 여기 나가서 그냥 좀 바람이라도 쐬자 이런 말들도 하죠. 그 시절의 남편들에게는 그 소리가 그냥 귀찮은 잔소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려는 저 와이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평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느 날 문득 그 가차없던 잔소리가 쭉 끊기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조용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이상하게 아내가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아내도 성격이 좀 유해졌구나. 아니면 이제야 나를 좀 온전히 이해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속 편하게 혹시 안도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워는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기대가 없어질 때 떠나는 것이다 라고요. 더 이상 상대방이 궁금해지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뭐 미칠 영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이 침묵을 택한다고 해요. 잔소리를 막 하던 그 시절 안에는 귀찮게 굴었던 게 아니라 사실 끊임없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나 아직도 당신한테 난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런 관계로 늘어갔으면 좋겠어.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애정이 섞인 간절한 어떤 구조 요청이었는데 그 기대의 끈을 마음속에서 어느 날 탁 하고 놓아버린다면 사람은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미움조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쓰는 법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건 그래서 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그 파도도 일지 않는 그 차가운 체념, 무관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너무너무 조용해진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눈빛이 너무 덤덤하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신호인지. 그리고 만약에 느끼셨다면 이렇게 손을 한번 딱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니면 요즘 당신 마음 좀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침묵이 체념으로 굳어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그 마음의 온도를 한번 확인해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해오라기가 부르는 노래 들어볼까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전부 블루베리 100당 5불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냉동 훈제요리 100당 8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이제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된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통을 참고 받았던 시술을 이제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님 만나서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아, 지금 미국 내에서요, 신제품으로 이 제품이 소개가 되고 나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이길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오늘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네. 사용하신 분들 한결같이 울세라, 혼세라라고도
0: 네.
1: 합니다.
0: 네.
1: 네. 이제는 울세라라고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세요.
0: 맞아요.
1: 엄청 고통스럽고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네. 그 울세라인데
0: 네.
1: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 꼭 받으시더라고요.
0: 참고. 네.
1: 네. 그렇지만 이제는 집에서 네. 아프지 않게 얼굴이라든가 목 또 턱에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네. 울세라 리프팅으로 얼굴 슬림 그리고 또 얼굴 축소
0: 네.
1: 하실 수 있고요.
0: 네.
1: 탄력과 함께 팔자주름이라든가 눈 밑주름, 입술 주위의 주름, 목주름 이 모든 것을 잡아주는데
0: 네.
1: 초음파나 레이저의 시술이 아닌
0: 네.
1: 미세전류, 마이크로 커런이라는 미세전류로 빠르고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0: 네.
1: 콜라겐이 생성돼서 맑고 탱탱한 피부로 바꿔드립니다.
0: 그렇군요. 와, 아무래도 이 제품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놀라셨죠?
1: 네. 사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0: 네.
1: 얼굴이 반쪽됐다고 하세요.
0: 아니 사실은 네. 진짜 하신 분들 보니까 얼굴이 정말 작아졌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1: 네, 저희 네. 이제 비대칭으로 한쪽만 먼저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는데
0: 네.
1: 이것이 뭐 한 시간 이상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2분에서 3분 정도만 받아도
0: 와.
1: 강력하게 리프팅 되는 거 보시고
0: 네.
1: 이 리프팅 된 것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갑니다.
0: 그렇군요. 오.
1: 네, 그래서 평생 얼굴이 커서
0: 네.
1: 고민이었던 분들
0: 맞아요.
1: 이런 분들이 딱 받으면 슬림해지고 축소돼서
0: 네.
1: 본인이 제일 먼저 놀라시고 깜짝 신기해하세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진짜 신기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지 깜짝 놀랐는데 먼저 이 미세전류 UK 디바이스가 어떤 건지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미세전류라고 하면 조금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0: 네.
1: 그것을 마이크로 커런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미세전류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UK 디바이스는 노벨상을 받은 미세전류 그 기술을 이용해서
0: 네.
1: 적은 양의 미세한 전류를 피부 속으로 몸 안으로 넣어주면서
0: 네.
1: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와 물질이 공급되고
0: 네.
1: 그동안 노화로 손상된 신경과 조직이 빠르게 회복시켜서
0: 네.
1: 지쳤던 근육과 세포 활동을 촉진시켜서 회복을 빠른 시간 내에 가져다 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0: 그렇군요.
1: 이 미세 전류의 부족으로 노화가 찾아오면 신경이 처지고 또 조직 근육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데 그
0: 네.
1: 처진 신경과 조직을 잡아주기 때문에 2, 3분 안에
0: 네?
1: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매우 안전하고요.
0: 네.
1: 고통도 전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신기하죠.
0: 네.
1: 네. 그리고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어서
0: 네.
1: 안전과 효과에서 검증된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 케어도 가능합니다.
0: 그래요?
1: 네. 이 헤드를 바꿔서, 사용하면,
0: 네.
1: 그냥 빗기만 하면, 이 탈모 치료와 또 발목까지 이어지는 두피 케어가 가능하고,
0: 네.
1: 그리고 몸에 있는 각종 통증도 치료해주기 때문에, 한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0: 네.
1: 올인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이 미세전류 자체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한국식약처, 또 미국 FDA, 이것도 인증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본사 번호하고 전화번호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는 562-529-5343 입니다. 그리고 213-831-5855번으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자, 이렇게 그 미세전류의 UK 디바이스로 리프팅, 두피 케어, 통증까지 치료한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혹시 대표님 임상도 있나요?
1: 네, 피부에 미세전류를 적용한 임상이 네. 미국 내 워싱턴 대학 네. 경리학과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미세전류로 네. 사용했을 때 ATP라는 세포의 생체 에너지가 무려 500% 와. 증가되는 것이 임상에서 드러났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네. 노화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는 세포를 네. 무려 500%나 다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네. 미세전류를 이용해서 피부에 직접 사용했을 때 맑고 깨끗하며 탄력 있는 네. 젊은 피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임상에서 드러났고 네. 세포 활성화로 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또 통증까지 가라앉게 해준다는 네. 이 임상에서 그런 결과가 엄청난 효능이 드러났고요.
0: 그렇군요.
1: 피부를 본다면 엘라스틴 섬유수가 45%가 증가가 됐고 네. 그 길이도 2배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 있게 살아나는 것 네. 그리고 콜라겐의 두께 증가와 단백질 합성도 72%나 증가가 되어서 네. 피부에 활력소를 불어주고 탱탱하고 맑고 투명한 또 깨끗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 네. 바로 임상에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0: 아, 진짜 얼굴이 작아지고 피부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군요. 이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임상까지 이렇게 거친 것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제 방송 전에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의 사진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어느 정도 사용하신 후에 사진일까 봤더니 이게 한 몇 분 정도 사용했을 때 나타난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1: 네, 사실 이렇게 방송 나가고 네. 그 개인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체험도 받아보시지만 네. 샵 원장들, 그러니까 에스테틱이나 메디스파 샵 원장님들이 오셔서
0: 그렇죠.
1: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0: 궁금하니까.
1: 방법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데 네. 네. 본인들이 그냥 한쪽만 딱 써보시더니 깜짝 놀라셔서
0: 그렇군요.
1: 아 이거는 샵에서 이렇게 직접 또 시술도 할 때 사용도 하고 네. 또 홈케어로 팔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0: 네.
1: 본인들이 몇 개씩 그렇게 구매해 가신 경우도 많으세요.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의 후기, 리얼 정말 후기를 음성으로 담아주셨는데 두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편집해서 들어있는데 한번 듣고 갈까요?
1: 네.
0: 네.
2: 제가 골프를 쳐요. 골프를 낮에도 많이 치기 때문에 옆에 검버섯이 꽤 많았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0: 어머.
3: 그 디바이스를
2: 네.
0: 이건 리프팅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검버섯도 없어진다고요?
2: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눈에 띄게 그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3: 목주름의 개선 상황을?
2: 네. 뭐, 목이 이렇게 차글차글. 그러니까 제가 잔주름이 많아요. 건조 피부이기 때문에. 얼굴도 잔주름이 많고, 눈가에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썼는데, 이렇게 마음이 거울을 보면서, 진짜? 이게 진짜야? 이런 얘기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어저께도 제가 모임이 있어서 네. 그 우리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만난 이제 우리 여동생인데 언니 뭐 했어? 보톡스 맞았어? 네. 왜 이렇게 이뻐졌어? 언니 쟤야 뭐야? 그러고 묻더라고요. 왜 표가 나? 그랬더니 언니 막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 그래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니. 30년 동안 보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제 피부가 이렇게 좀 쫀쫀한 맛이 없었어요. 처진 느낌? 그 여기에 또 이렇게 팔자주름이 좀 많이 깊이 있었어요.
3: 네.
2: 근데 그것도 많이 펴지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얼굴이 이렇게 각이 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왠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쫀득쫀득?
0: 네.
2: 팽팽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0: 자, 지금 들어봤는데요.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아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뭐 달라졌어? 이렇게요. 뭘 했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그럼 대표님 이 자세한 효능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번에 네. 너무 좋으셔서 방송국까지 튀어오셔서 간증 해주신 케이스인데요.
0: 네.
1: 일단은 울사라의 그 강력한 리프팅으로 이 UK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얼굴이 축소되고 네. 슬리밍 돼서 광대뼈가 튀어나오신 분들 그 광대뼈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2: 네.
1: 이중턱이 돼서 좀 고민이신 분들 이중턱 관리되고
2: 네.
1: 팔자주름 또 아이백 관리 이런 것도 가능하고
2: 네.
1: 그리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생성 촉진으로 피부 탄력은 그냥 자동으로 네. 그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탱탱하다는 거 느끼세요.
2: 그렇죠.
1: 네, 그리고 노폐물 배출에도 탁월한데요.
2: 네.
1: 피부에도 노폐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2: 아, 그럼요.
1: 산소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2: 네.
1: 노폐물이 쌓여서 피부 트러블이나 통증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2: 네.
1: 뭐 뽀드락새 난다든가 여드름 뭐 피부 트러블 생기는데도 탁월하고
2: 네.
1: 피부 염증도 낮춰주고
2: 그렇군요.
1: 아토피 피부 문제도 치료가 되고요.
2: 아, 네.
1: 그리고 지방 분해나 슬리밍 그리고 모공 축소는 기본이기 때문에
2: 네.
1: 여드름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한 8번 정도 하시면서 치료가 된다고 하세요.
2: 그래요. 와, 그렇군요. 이런 많은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기계 하나로요. 굉장히 저는 좀 굉장히 신기합니다. 피부는 확실하게 케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피부 노화로 걱정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겠네요. 그것도 집에서 네. 하는데. 네.
1: 그렇죠. 거기 이제 두피 케어가 됩니다.
2: 그렇죠.
1: 전체가 하나인데 끝부분을 바꿔 끼시면 하나는 피부 혹은 통증 그리고 네. 다른 거는 두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 네.
1: 이제 더 이상 두피 케어 샵 다니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피부와 함께
2: 네.
1: 두피까지 그 관리하시면 되고
2: 네.
1: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 어떤 무릎 관절이라든가 또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 네.
1: 그렇게 미세전류가 얼굴 두피뿐만 아니라 통증에도
2: 네.
1: 매우 탁월합니다.
2: 네, 통증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올인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디바이스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1: 맞아요.
2: 네, 네. 그리고 어떤 게 또 있나요?
1: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머리에 이제 빗으면
2: 네.
1: 불면증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요.
2: 그래요?
1: 실제로 병원에서 스트레스나 알 수 없는 두통, 뭐 알참, 불면증 이렇게 치료할 때
2: 네.
1: 미세전류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2: 맞아요.
1: 예, 그래서
2: 네.
1: 퇴행성 무릎 관절이라든가
2: 네.
1: 어깨 결림, 뭉친 근육, 인대 통증 이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2: 네.
1: 피부만 하시다가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2: 네.
1: 피부하면서 아픈 곳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2: 네.
1: 피부 또 두피 그리고 통증까지 모두 케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것도 정말 온 가족이 쓸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자녀들까지?
1: 그럼요.
2: 예. 그러네요.
1: 저희도 저녁에 뭐 폭식하거나 많이 먹어서 얼굴이 붓잖아요.
2: 네.
1: 아침에 한 2, 3분만 하고 출근하면
2: 네.
1: 얼굴이 탱탱 아주 그냥 땡땡해진다고 할까요? 표현이?
2: 네. 네.
1: 리프팅 되고서 많은 분들이 저 보고도
2: 네.
1: 뭐 하냐고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2: 그렇군요. 와. 이 기계를 하나를 구입하면 정말, 저는 이제 피부 미용에 쓰고 또 뭐 남편은 탈모 때문에 고민한다면 쓰고 또 아이들 만약에 운동하면 진짜 뭉친 근육도 풀어주는데 쓰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피부가 처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리프팅 그리고 슬림 효과가 있어서 이 얼굴에 사용할 수 있고 이 두피도 굉장히 아주 좀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또
1: 네. 오랫동안 그 피부 그 미용샵 원장님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2: 이미요.
1: 그러니까 한국 피부 미용에서 미용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할 만큼 대단한데
2: 네.
1: 그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만큼 UK 디바이스의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네, 말할 게 없네요. 번호를 알려달라는 분 계셔서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그리고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님 정말 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제품인가요?
1: 네,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대한민국 제품으로
2: 네.
1: 여기에는 인상도 있고 또
2: 그러니까요.
1: 인증도 있고
2: 네.
1: FDA나 한국 식약처 인증 모두 다 갖췄기 때문에
2: 네.
1: 믿고 신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제품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식약처 또 미국의 FDA 의료기기잖아요, 이게.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네.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UK 디바이스는
2: 네.
1: 필드에서 6만 명 이상의 임상을 거쳐서 만든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 네.
1: 충분한 임상과 네. 또 여러 인증이 다 갖춰서 안전하고 전혀 부작용 없이 네. 사용하시면 돼요.
0: 그렇군요. 정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효능과 뭐 안전에서 보증되는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한국에서도 이 실제로 UK 디바이스 막 쓰고 계신 분들 뭐 당장이라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생겼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1: 네, UK 디바이스는 굉장히 세련된 외관인데 네. 약간 플래시 라이트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0: 아,
1: 손잡이 딱 잡게 잡아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 플래시 라이트 같이 생겼는데 가볍고요.
0: 네.
1: 그다음에 티타늄 3중 도금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유지하고
0: 네.
1: 또 강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도 뛰어나고 부식이나 변색이 전혀 없고
0: 네.
1: 또 친화적인 금속으로 알레르기 반응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하고
0: 네.
1: 24K 회로로 만들어져서 전도율도 굉장히 높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네.
1: 여러 가지 좋은 것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이게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땀 흘리고 이래도 그런데 다도 뭐 녹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기능이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기본이죠.
0: 네, 네. 기본이죠. 이렇게 세련된 디바이스 정말 이 명품 그 자체인데 이것을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어디 안 가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하나 들여놓으면 사실은 얼마나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세이브 될 것 같아요.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1: 그럼요. 이제 네. 샵에서 1년에 몇 차례 갔으면
0: 네.
1: 그 횟수도 줄어들고 얼마든지 줄어듭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진짜 오늘 그 이런 칭하신 기념으로 특별한 혜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울사라 리프팅 기계 UK 블랙 에디션이 한국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바로 판매가가 나옵니다.
0: 네.
1: 3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싼 가격은 아니에요.
0: 그렇군요.
1: 하지만 그래서 미주 공식 판매가가 2,500불인데요.
0: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런칭하면서
0: 네.
1: 또 사상 유례 없는 특별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2,500불 미주 공식 판매가에서
0: 네.
1: 저희가 700불. 대폭 할인해서
0: 네.
1: 1799불 이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네, 1799불에.
1: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하루 이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 한해서
0: 네.
1: 저희가 미네랄 응축 바이오 크림이라고 500ml, 500ml면 거의 샴푸통 사이즈 굉장히
0: 크네요.
1: 큰 건데
0: 네네.
1: 상당히 좋은 바이오 크림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0: 네.
1: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0: 네.
1: 저희가 미네랄 응축 바이오 영양 크림 이거 리테일 가격으로 300불이 넘어요.
0: 그래요?
1: 네, 이 바이오 크림하고 같이 세트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와이드 리빙 하면 이제 뭐 자동 KL 운동기 그리고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 가운데 소개하는데
0: 네.
1: 함께 또 구입하시면 저희가 시크릿 혜택으로 또 더 사상 유례 없는 할인 특별가도 준비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지금 가격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진짜 아시잖아요. 여성들 피부 미용 샵에 가면 또 많이 비싸다는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500불을 700불 깎아서 1,799불에 주시고요. 이거 탐나네요. 농축 바이오 영양크림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대표님 그 우리 케겔 운동기도 있고 또 뱃살 빼는 EMS 허리 벨트도 있잖아요.
1: 네.
0: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도 뭔가가 있나요?
1: 네. 저희가 시크릿 혜택으로 방송에서 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특별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0: 네.
1: 이 모든 것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12개월 또 24개월까지 무이자로 하신다면
0: 네.
1: 그냥 뭐 예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사용하면서 정말 사용하신 분들은 300% 이상 만족하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오늘 주시는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562-529-5343, 562-529-5343. 그리고 213-831-5855, 213-831-5855로 케인 실장님하고 또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요.
1: 네, 저희는 끊임없이 100세 시대 맞이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의료기기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0: 네.
1: 특별히 미세전류로 노벨상까지 받은 그 원리를 이용해 만든
0: 네.
1: UK 디바이스.
0: 네.
1: 울세라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이제 고통 없이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0: 네.
1: 피부 처짐이 바로 리프트 되면서 탱탱하고 젊은 또 맑은 피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미국 런칭으로 제가 드리는 엄청난 특별과 혜택 놓치지 마시고
0: 네.
1: 지금 전화 주시면 체험과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으십니다.
0: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투데이도 이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우진숙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치아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거나 잇몸이 무너져서 인매가 변할 때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문제를 넘어서 노년의 영양 섭취와 치매 예방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치과 시스템에서는 일반 진료를 넘어서 치아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고 무너진 구강 구조를 완벽하게 재건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보철 전문의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드릴 특급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보철학 전문의죠. 현재 빔덴탈의 원장으로 계시는 보철 전문의 김효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치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생방송 번호 718-225-1660번, 718-225-1660번입니다. 카카오톡 열려있죠? K-Radio US로 들어오시고요.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로 접속하셔서 청취하시고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AM1660으로 검색하셔서 생방송으로 또 선생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효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아, 살짝 더운데 요즘 괜찮아요? 잘 지내셨어요?
1: 아, 요즘에 네. 좀 비도 좀 지난주에도 오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네. 더 더운데 네. 또 덜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0: 아, 그렇군요. 아주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치과에 대한 상담 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치아 좀 잘 타고 나셨어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다면서요?
1: 그럼요. 유전적인 네.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좀 유전적이게 좀 잘 타고 난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1: 네. 오. 그래서 좀 덧니라고 뭐 이런 것 빼고는 네. 저는 이제 충치나 잇몸 같은 거 괜찮은데
0: 아, 너무 다행이네요.
1: 그래도 교정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0: 아, 그러셨어요?
1: 그렇죠.
0: 네. 진짜로 이게 좀 부모님께 살짝 물려받는 부분이 있죠?
1: 네, 감사한다고 이제 연락드려야죠.
0: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약하게 타고 태어났어도 평소에 관리 잘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그래도 우리 100세 시대에 잘 좀 씹고 살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0: 그렇죠.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보철에 대한 보철 전문의에 대한 소개를 좀 했는데
1: 네.
0: 우리가 보철과 하면은 아시는 분들께 좀 대략 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시고.
1: 그쵸.
0: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보철과 전문의로서 보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그부터 설명해 주세요.
1: 일단은 그 영어로 말하면은 네. 이제 프로스테틱 이제 프로스토돈틱스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우리 의수나 이제 의족 같이 해서 이제 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네.
1: 그래서 구강 내, 그러니까 입 안에 들어가는 네. 모든 것들이 사실 보철의 분류가 됩니다.
0: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것.
1: 그렇죠. 오. 그래서 뭐 레진이 됐든,
0: 네.
1: 뭐 크라운이 됐든,
0: 네.
1: 틀니, 임플란트.
0: 오.
1: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수업 과정 중에 전문의 과정 중에서 그걸 네. 배우긴 다 하나씩 배워요.
0: 그래서 그래요?
1: 재질부터 해서 어떤 게 제일 아. 좋은 건지. 그래서 일반인 선생님들 그 학 레귤러 치대에서 배우는 것보다
0: 네.
1: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컴플렉스하고 좀 더 힘든 케이스들을 맞닥뜨리면서 좀 네.

0: 주로 한 네 개, 다섯 개의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죠? 뭐 찰색, 아, 까만색, 네. 입술 핑크색, 빨간색 있고, 네. 그리고 또 하얀색이 있어요. 아. 하얀색은 이제 눈의 흰자와 이렇게 치아색이 있는데.
1: 그러네요. 네. 되게 새로워요. 그런데요.
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 그 사람의 얼굴 밸런스를 딱 잘 잡아서 그 미백을 해도 흰자랑 좀 비슷하게 좀 아니 피부색이랑 좀 비슷하게 해서 보철물 넣을 때도 이제 좀 살색과 좀 비슷하게 뭐 얼굴형과 좀 비슷하게
1: 네.
0: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어 사람이 어 너 치아가 예쁘다라는 말보다 그렇죠. 어 되게 인상이 좋다
1: 맞아요.
0: 미소가 되게 예쁘다 뭐 예뻐 beautiful smile 뭐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말
1: 아 진짜 공감이 되네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막 만약에 치아만 막 너무 하얘색으로 빛난다든가 이러면 좀
0: 그렇죠.
1: 어색하거든요
0: 네 그러면 좀
1: 어, 네 좀 그렇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보철과고 또 보철과 전문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 네.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임플란트를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하시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0: 많이들 하시죠.
1: 그렇죠.
0: 옛날에는 처음에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네. 들여왔을 때는
1: 네.
0: 딱 대학교, 그러니까 치대 두 개에서만 시작을 했었어요.
1: 아, 처음에요?
0: 네, 처음에 두 개에서만 시작했고, 이거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가든 그 브랜드마크라고 스위스에서
1: 네.
0: 올라왔는데
1: 네.
0: 그 처음에 대학교 치대 두 개인데서 시작돼서
1: 네.
0: 이제 그때는 막 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슨 사람 빼야 되냐 뭐 싶냐 이렇게 했지만
1: 말이에요, 처음에는
0: 이제는 어떤 동네 치과 가도
1: 네.
0: 웬만한 치과에서 다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 맞습니다.
0: 많이 이제 파퓰러해졌죠.
1: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네요. 정말 두려운 게.
0: 맞아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컨셉이 발견됐을 때는
1: 네.
0: 한 그 예전이었는데
1: 네.
0: 이제는 뭐 그래도 한 3, 40년 지나서
1: 네.
0: 이제는 좀 많이 좀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1: 그렇죠.
0: 네, 그렇죠.
1: 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임상도 뭐 이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진짜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이런 임플란트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임플란트라는 게 어떤 거예요?
0: 임플란트라는 것은
1: 네.
0: 사실 임플란트라고 환자분들이 이제 오실 때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그 하얀색 치아를
1: 네네.
0: 생각하시는데
1: 맞아요.
0: 사실 임플란트는
1: 네.
0: 그 우리 뼈 안에 들어가는 그 나사 그 스크류를 아. 임플란트라고 하고
1: 네.
0: 그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거를 임플란트 크라운
1: 그래서 아,
0: 그
1: 네.
0: 크라운이라고
1: 그걸 씌우는 거라고
0: 네.
1: 네.
0: 그래서 임플란트의 정확한 것은
1: 네.
0: 그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사실 안 보여요 들어가면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위에다 이렇게 씌우는 게 이제 크라운이고
1: 네,
0: 네. 그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1: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나사를 받고 또 그 위에 이제 씌우고
0: 그렇죠
1: 그렇군요 임플란트라는 것이 그건데 이제 임플란트 하면은 무서워하세요.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0: 네.
1: 아, 너무 뭐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좀 사실 주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아 그러면 남녀노소.
1: 네네. 아픈가요, 선생님?
0: 심리적으로 아프고.
1: 그렇죠, 심리적으로.
0: 경제적으로 아프고. 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느끼는 건 없어요. 거의.
1: 아.
0: 네. 그러니까 이 뼈에다가 이제 식립한다고
1: 네.
0: 하는데 뼈는 사실 조직 자체가
1: 네.
0: 이제 손톱, 머리카락. 이런 조직이랑 비슷해서
1: 그렇군요.
0: 그 잇몸만 살짝 이렇게 째가지고
1: 네.
0: 거기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1: 네.
0: 이제 하겠는데 잇몸만 다 나으면은 거의 통증 못 느끼실 정도로 주로 뭐 특별한 다른 시술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1: 네.
0: 뼈이식이나 이런 게 하지 않는 이상 임플란트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하루 이틀이면 뭐 괜찮다 이렇게.
1: 그렇군요.
0: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치과 진료 이야기할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 좀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요. 빔덴탈의 김효준 원장과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누고 있습니다. 빔덴탈은 뉴욕과 뉴저지 10개 지점의 전문 치과입니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0-19 159 스트리트입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18-358-5488 718-358-5488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 전화는 718-225-1660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와 주시고요. 생활백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0: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질리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입니다. 여기에 팁도 없고요.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생활 백서.
1: 오늘 생활백서는 빔덴탈의 김효준 원장께서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빔덴탈은 뉴욕과 뉴저지 10개 지점을 갖고 있는 전문 치과예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지금 김효준 원장님 계신 곳입니다. 40-19 159 스트리트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번호는 718-358-5488, 718-358-54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카톡으로 또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도 들어와 주셨고 우리 명숙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 선생님도 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 임플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를 왜 하는지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2: 뭐 일단은 제 치아가 없으면은 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1: 그렇죠.
2: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일단 또 앞니가 빠지면 또 저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죠.
1: 그렇죠.
2: 그래서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대중화되기 전에는 네. 이제 브릿지 들어보셨죠?
1: 맞아요. 네. 브릿지.
2: 근데 브릿지는 이제 옆에 있는 치아를 좀 이제 좀 많이 삭제를 좀 해야 돼서
1: 멀쩡한 치아를
2: 멀쩡한 치아죠. 그죠?
1: 네네.
2: 근데 또 옆에 있는 치아가 또 약하면은 또 그 뒤에 있는 치아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네. 삭제를 해야 되고 해서
1: 네.
2: 저도 요즘 옛날에는 브릿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2: 저도 막 한 달에 한두 개씩 뭐 그렇죠. 두세 개씩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1년에 네. 뭐 하나 두 개 할 만큼 정도 되게 많이 이제 줄었고
1: 그러네요.
2: 되게 스페시픽한 니시가 그 필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네. 브릿지를 하고 있고
1: 네.
2: 딱히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그냥 임플란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확실히 달라졌네요.
2: 그렇죠.
1: 이런 추세가.
2: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거의 예전에는 진짜 브릿지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 그렇죠.
1: 전혀 달라요. 네. 임플란트를 그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이가 일단 이가 빠져서 하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장 빠르면 몇 세부터 하세요? 나이가 되게 궁금해요.
2: 그 나이가
1: 네.
2: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두개골이
1: 네.
2: 그 턱뼈랑 두개골이 이게 계속 자라요. 그게 나이가 남성 같은 경우는 네. 24, 25까지는
1: 자라요?
2: 계속 자라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21, 22까지 이게 자라다 보니까
1: 네.
2: 그 전에 만약 임플란트 심립하게 되면은 네. 다른 치아들은 다 그 뼈 따라서 움직이는데 임플란트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너무 이제 바뀌기 때문에
1: 네.
2: 웬만해서는
1: 네.
2: 이제 20살 중반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립하고 그래서 티네이저들
1: 네.
2: 나올 때부터 이제 치아가 없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1: 맞아요. 원래 네. 선천적으로.
2: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부분 틀니 같은 거 끼거나
1: 네.
2: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옆에 치아 이렇게 붙여 놓은 걸 이렇게
1: 네.
2: 끼고 있다가
1: 네.
2: 이제 성인이 되면은
1: 네.
2: 이제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그때 20살 중반쯤 넘어서 하죠.
1: 아, 네. 그 치아가 아예 하나 없는 친구들이요?
2: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구치가 아예 나오질 않고
1: 그렇죠.
2: 아예 존재 자체가 안 하는
1: 유치로 사는 거죠.
2: 유치 근데 유치가 빠지거나
1: 네, 빠지거나
2: 이러면
1: 그렇죠.
2: 이제 문제가 되죠.
1: 그러네요. 네. 오. 그런 경우에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기다렸 그쯤에
2: 맞아요.
1: 하는 건 괜찮겠죠?
2: 네, 그래서 또 여성들이 또 남성들보다 좀 이렇게 디벨롭먼트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20살 중반까지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1: 그러네요.
2: 좋습니다.
1: 그때까지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방편으로 조금
2: 그렇죠.
1: 해놓으면 되잖아요.
2: 네, 미용 목적으로만.
1: 네.
2: 그렇죠.
1: 그대로 두면 또 막 다른 이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2: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치과 의사분하고 담당분하고
1: 네.
2: 상의를 하셔서
1: 네.
2: 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내 상황, 그 아이 상황.
1: 그렇죠.
2: 그리고 환자분 그 상황들이랑
1: 네.
2: 맞춰서
1: 네.
2: 그 딱 맞춤형 치료를 이렇게 하는 게
1: 네.
2: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어르신들이 또
2: 네.
1: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몇 세까지 가능해요? 그런 게 있어요?
2: 주로 그 위로는 리밋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오.
2: 저 지난주에도 82 되신 분한테 임플란트 두 개 했었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이는 이제 리밋이 없는데 대신에
1: 네.
2: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죠.
1: 그렇죠. 네. 컨디션이. 네.
2: 주로 이제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1: 네.
2: 이제 갱년을 지나시면서
1: 네.
2: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1: 많아요. 네.
2: 네. 그래서 꼭꼭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 네.
2: 골다공증 약 이렇게 입으로 복용하시거나 네. 주사 맞으시기 전에 네. 꼭 치과 가셔서 네. 아, 나 이럴 계획인데 어. 괜찮겠냐 이거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영향이 있나 봐요.
2: 그럼요. 어. 네, 그 원래 내과 의사분들이 네. 이게 골다공증 약을 이제 처방하기 전에 치과에 한번 보내요. 아. 예, 또 치과에서 할 게 없는지 한번 그 클리어스를 받고 네. 이제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일이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1: 아, 네. 꼭 반드시 하셔야 되겠군요.
2: 네, 네. 그래서 건강 상태만 좋으시면 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1: 그럼 선생님 약간 이걸 헷갈리실까봐 여쭤보는데 내가 이미 골다공증이 좀 있어요.
2: 네.
1: 근데 약은 안 먹어요.
2: 그건 괜찮습니다.
1: 그건 괜찮군요.
2: 네. 아. 골다공증 약이
1: 그 약이 문제예요.
2: 네.
1: 네. 네. 그러면 조금 지금 골다공증이 있지만 약을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그 전에 빨리 하고 드시면.
2: 그렇죠. 그렇죠. 하고 약을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약을 복용하시는 중에 뼈에 관한 뭔가를 시술을 한다?
1: 네.
2: 그러면 문제가 그게 조그만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예요.
1: 상당히
2: 그
1: 문제군요.
2: 확률은 좀 낮지만 그 상당히 큰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 그럼 안 되죠.
2: 그러면은 진짜 일이 복잡해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약간 드시다가 아, 저 한 1, 2년 끊을게요 선생님. 그 다음에 하고 싶어요. 만약에 좀 그런 분도 있을까요?
2: 예, 매주 오죠.
1: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2: 그런 분 계시는데 한번 그 복용하시는 약은 조금 더 약한데
1: 네.
2: 주사로 맞으시는 약은 그 약이 몸 안에 5년 정도 있어요.
1: 오래가네요.
2: 네, 오래 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치과 상담 받고 하시라는 게 만약에 우리 잠시 끊었 꼭 할 수 네.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1: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군요.
2: 그게 안 돼요. 네. 우리 몸이 그렇게 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1: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성공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뭔가 조금 뭐 잘 안 되기도 하는지 좀 케이스가 다르겠죠?
2: 네. 그 거의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네. 뭐. 렉서스 타다가 네. 뭐 고장나면 그, 네. 그 조상님이 뭐 하신 거나 그 정도로 이제
1: 아, 확률이
2: 네, 확률이 그래서 임플란트도
1: 네.
2: 거의 임플란트가 페일했다
1: 네.
2: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조상님이
1: 그 정도
2: 그 정도의 그 정도로 성공률이 높아요.
1: 그렇군요.
2: 네, 근데 네. 성공률이 낮아지게 만드는 팩터들 요인들이 있어요.
1: 그래요?
2: 네.
1: 어떤 거죠?
2: 담배. 담배가 제일 크고요.
1: 네네.
2: 당뇨도 조금은 연관이 있고.
1: 당뇨.
2: 그리고 치주염, 치주병.
1: 네. 그러니까
2: 잇몸병 이런 네. 것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제일 직접적인 그 논문에서 나오는 제일 직접적인 요인은 네. 담배.
1: 담배가 그렇게 네. 안 좋군요.
2: 그래서 담배 피면은 확률이 확 떨어져요.
1: 아, 네. 참.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진짜.
2: 그렇죠. 원래 성공률이 한 90에서 95% 돼요.
1: 거의 너무 높은데요.
2: 거의 네. 의학계에서 어떤 그 시술이 정도. 그 정도 높다는 건 거의
1: 네.
2: 전대미문한
1: 글쎄 말이에요.
2: 건데. 근데 성공률이 담배 피시는 분들 막 70, 75까지도 떨어지시네요.
1: 많이 떨어지네요.
2: 근데 이 임플란트 하나면 아, 뭐 큰 차이 아니다 네. 하시는데 임플란트 막 여섯 개 한다.
1: 맞아요.
2: 그러면
1: 그렇죠.
2: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렇죠.
1: 임플란트를 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담배는 끊는 걸로.
2: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데.
1: 글쎄 말이에요.
2: 그렇죠.
1: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임플란트를 한번 하면 뭐, 나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뭐가 진실인가요? 교체를 해야 되나요?
2: 뭐 임플란트 뭐 다이아몬드 이즈 포레버라는 것도 있는 사이 네. 그것도 아닌 것처럼 네. 네. 연구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한 20년, 25년 정도 잡아요.
1: 아, 20년, 25년?
2: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1: 네.
2: 그 정도 잡고.
1: 네.
2: 그러니까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페일로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네. 좀 바뀔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쵸. 뭐 살짝 이렇게 나사가 살짝 풀어지는 네네. 게 또 페일로 친다. 그러면은 또 성공률이 내려가고.
1: 그렇죠.
2: 아니, 완전 catastrophic failure만 치겠다. 그럼 성공률이 또 올라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20년, 네. 25년 쓴다?
1: 네.
2: 그러면은 좀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렇구나.
2: 그래서 임플란트는 관리만 잘해주시면 사실 논문상으로는 40년까지도 쓸 수 있어요.
1: 와, 그렇군요. 네.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2: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임플란트는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2: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 아, 집에서 관리를요? 네. 좀 특별 관리가 좀 필요한 건가요?
2: 네, 그 치주 이제 그 인터프락스모 투스브러쉬라고 해서 네. 치간 칫솔.
1: 아, 있죠.
2: 그거를 꼭 쓰셔야 해요.
1: 치실로 안 되나요?
2: 치실은 네. 사실 충치를 제거하는 예방하는 효과가 많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네. 충치가 생기지가 않아요.
1: 그렇죠, 그거는.
2: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가 네. 밀접해 있는 치아가 만약에 우리 내 치아다.
1: 네.
2: 그러면은 치실을 해야겠죠. 네. 왜냐하면 그 치아는 충치가 생기니까.
1: 그렇죠.
2: 근데 치간 칫솔은 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랑 그 크라운이 맞닥뜨리는 부분만 닦으면 돼요.
1: 아, 거기만요.
2: 네, 거기가 균이 생겨요.
1: 아.
2: 그래서 치간 칫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워럴픽도 네. 좋고.
1: 그것도 좋고.
2: 근데 워럴픽 좋지만 치간 칫솔이 넘버원.
1: 아, 그렇군요. 네. 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또 그 나사와 크라운을 이렇게 좀 교체하면 또 그 다음에 쓰고. 그렇지?
2: 크라운은 교체할 일이 뭐 깨지지 않는 이상 거의 없는데 주로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요.
1: 어, 그래요?
2: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염증이 생겨,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한 10분 중에 한 7분은 임플란트 염증이 있어요.
1: 임플란트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 속에 심은 그렇죠. 그 나사.
2: 그렇죠. 네. 그게 염증이 생겨서 뼈가 내려앉기 시작해서 그 쇠가 나오기 시작해요.
1: 와. 예. 네. 그렇군요.
2: 그럼 이제 그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1: 네네.
2: 근데 그 제거도 만만치 않고, 제거하면은 뼈까지 다 뽑혀서 따라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일이 커져요.
1: 그러겠네요.
2: 한 번 딱 식립했다고 해서 아, 나 이제 임플란트 했으니까 관리하는데
1: 그게 아니에요.
2: 절대로 오산입니다.
1: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치간 칫솔을 거기 잘하면은 이런 일은 거의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래도 페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내가 좀 운이 네. 없었다.
1: 아, 그렇게요. 네,
2: 근데 웬만해서는 네. 대중적으로는
1: 네.
2: 좋은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이제 치료로 치료하고? 잘 네. 받아주시고 네. 임플란트 잘 식립됐다.
1: 네.
2: 그럼 내가 관리를 꾸준히 잘 했다.
1: 네.
2: 담배도 안 하고
1: 네. 관리도 하고
2: 그러면은 웬만해서 30, 40년 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빼신 분들 그 자리에 다시 한다는 게 가능해요?
2: 가능하긴 한데 현저히 약해져요.
1: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2: 그리고 저도 이거 하면서 불안해요.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페일하신 분을 아이고, 한 적 있는데
1: 두 번이나요?
2: 저도 하면서 아 이거 좀 불안한 마음으로 하죠. 사실
1: 그러겠네요.
2: 근데
1: 아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네요.
2: 예방하고.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1: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20대 중반의 아들인데 이제 유치, 아까 말씀하신 연구치가 없고 유치가 있어서 유치를 빼고 이제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어쨌든 위아래가 지금 숫자가 다르니까 위에 이빨을 그냥 하나 빼고 교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이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가는 게 나으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저는 보철과기 때문에 교정이랑 네. 이런 문제를 그렇죠.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살짝 네. 이제 의견이 좀 틀어질 때가 있어요.
1: 네네.
2: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 네.
2: 이 치아를 뽑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저는 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내 네. 치아를 그냥 빼는 게
2: 네. 오히려 더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교정이랑 네. 치과 의사분이랑 좀 상담을 해봐야 돼요.
1: 그렇죠.
2: 둘이서
1: 그렇죠.
2: 네. 그렇게 해서 어느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좀, 네. 좀 판을 짜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환자한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 네.
2: 그래서 공간이 막 7, 8mm를 닫아야 된다?
1: 네.
2: 그거 치아 움직여서 닫기 거의 불가능해요.
1: 아, 너무.
2: 예. 네. 근데 뭐 2, 3mm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두고 상담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간만 듣고 돌아올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90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2: 네, 라디오 생활백서 돌아왔습니다. 네, 임플란트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광고 나가는 동안 열심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가 어쨌든 방금 그 치아를 가능하면 좀 살리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이면. 네. 네네네. 그건 이제 교정선생님하고 잘 또 상의해야 하고.
3: 그 교정선생님께서 그래도 아이 살리는 게 좋지만, 네. 그거는 얘는 좀 아웃이다라고 하면은, 그 치과의사분하고 상담하셔가지고, 그럼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뽑을 땐 뽑고, 그렇죠. 과감하게. 예, 그렇지만, 안 뽑고 이걸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2: 그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병원을 뭐, 물론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정기 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치과도 당연히 있을 텐데 어떻게 추천하세요?
3: 사실 사람 환자분마다 이제 케바케인데 주로 보험에서는 레커메데이션 하는 거는 네. 6개월.
2: 6개월에 한 번.
3: 예. 그 치아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네. 이제 구강암 검진이나
2: 그런 거요.
3: 그냥 틀니 뭐야 체크 이런 네, 걸 네.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 걸 추천드려요.
2: 네.
3: 그리고 웬만해서는 6개월이고 네. 내가 좀 잇몸병이 심하다.
2: 네.
3: 그리고 치석이 너무너무 잘 생긴다.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 내가 교정 중이라서 네. 음식물이 잘 낀다. 충치가 생길 요소가 많다. 이러면은 3개월마다 가셔서 사실 뭐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고 하지만 내 돈 네. 내서라도
2: 맞아요.
3: 한 3개월마다 주기를 좀 늘려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2: 그러네요. 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리 가실 수도 있고
3: 그렇죠.
2: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가는 게
3: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가는 게 좋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대신 드려볼 텐데 치약에 관한 건데요. 치약도 종류가 너무 네, 많은데요.
3: 맞아요.
2: 도대체 어떤 걸 써야지 좋은 건 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 치약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어떤 걸 혹시 추천하시는 게 있으세요?
3: 그러면 제 개인적 소견과
2: 네.
3: 논문에서 말하는 거를 제가 좋아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2: 네.
3: 개인적 소견은 사실
2: 네.
3: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2: 상관없다. 크게 상관은 없다.
3: 그 대신에 아무거나 쓰실 때
2: 네.
3: 그 대중적인 것들.
2: 대중적인 네, 것들.
3: 대중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코스코에서 파는 것들.
2: 네네 네, 많이 있는 거.
3: 네.
2: 네.
3: 저는 이제 제가 치아가 좀 시릴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센소다인 쓰거든요.
2: 네네네.
3: 거의 협찬을 받기도 하고.
2: 그렇군요. 그것도 많이 쓰시죠. 네.
3: 네. 그거 쓰고 코스코에서도 네. 팔고 그거 좋은 치약.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냥 코스코에서 파는 대중적인 것들은 웬만해서 다 괜찮아요.
2: 그래요?
3: 일단은 그 ADA라는
2: 네.
3: 단체에서 미국 치과 협회에서 검증을 한 치약들이에요.
2: ADA.
3: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2: 여기서 검증한?
3: 네, 거기서 다 오케이 뭐 다 치약 덴트리피스라고 다 써라 이렇게
2: 네.
3: 하는 치약들이라서 괜찮은데
2: 네.
3: 다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차콜.
2: 그런 거 가끔 있더라고요.
3: 차콜 들어간 치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2: 시커먼 것도 있고.
3: 절대로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차콜은 치아를 마모시킵니다. 그래서 치아가 마모돼서 미백이 되는 효과가 나.
2: 그럼 안 되죠 이거. 마모되면.
3: 그러니까 미백된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 네.
3: 당연히 미백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치아 표면을 갈아버리니까.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미백되는 거지
2: 네.
3: 색깔이 변해서 미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검증된 거 쓰시고
2: 네.
3: 한국에도 좋은 치약들 많잖아요.
2: 많이 있죠.
3: 뭐 네. 2080 주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2: 네.
3: 그 제일 중요한 거는
2: 네.
3: 그 플로레, 불소가 들어간 걸.
2: 불소가 함유된 거?
3: 네, 불소 들어간 거 꼭 쓰세요.
2: 네.
3: 그게 좋고
2: 네.
3: 요즘에 논문에서는 이제 또
2: 네.
3: 이 치아 재질로
2: 네.
3: 늘 넣은 치약들이 있어요.
2: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3: 그 치아 재질, 치아가 네. 네노 하이드록시 에피타이트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그렇게 아이스 큐브처럼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는데 네. 치약에다가 하이드록시 에피타이트를 네노 하이드록시 에피타이트를 이렇게 넣어서 만든 치약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의문인 게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치아가 되냐?
2: 네. 그거는
3: 그건 또 아니죠.
2: 아니죠. 네, 그러니까 된다, 이제.
3: 뭐 내 머리카락에다가 네. 머리카락을 던진다고 해서 그렇죠. 이게 내 거 되느냐? 그거는 아닌 아니고. 것처럼. 그래서 의문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는 네. 뭐 non-significant difference 해가지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 나오기도 하고.
2: 네.
3: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2: 네.
3: 그냥 저기 색다른 거 찾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
2: 그렇죠. 네. 맞아요. 평범하게.
3: 평범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요즘 들어서 그 치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이 네. 이것도 저도 예전에 궁금했는데 네. 바로 이 순서인데요. 치실을 하고 양치하시는 분도 있고 양치를 하신 후에 치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 정답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3: 정답은 있긴 해요.
2: 아, 그래요? 네.
3: 그것도 논문에서 이미 다 연구를 했었어요.
2: 그렇군요.
3: 네, 근데 네. 그 일단은 워러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2: 맞아요.
3: 네, 일단은 워러픽은 네. 만약 남편분이 이제 우리 저기 주부님들
2: 네.
3: 이제 남편분이 설거지를 하시는데
2: 네.
3: 이제 접시를 물로만 싹 헹궈버리고
2: 네.
3: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2: 그렇죠. 아우 좀 찜찜하죠.
3: 그렇죠. 네. 네. 워러픽이 딱 그거예요.
2: 그냥 네.
3: 물로만 헹구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큰 이물질, 큰 음식물 같은 찌꺼기는 이제 잘 빼내는데
2: 네.
3: 그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이제 필름,
2: 네.
3: 박테리아 필름 이런 것들은 치실질로 치실이랑 칫솔로 이렇게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2: 그렇죠.
3: 그래서 꼭 치실을 리플레이스 할 수 없고
2: 네.
3: 워터픽은 서브스티튜트가 아니라 서포먼트로
2: 네. 네.
3: 하시고 치실이냐 칫솔이냐 이거는 논문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2: 아, 그래요?
3: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접시를 닦을 때 그 그
2: 네.
3: 앞면을 먼저 닦는 게 중요하냐 뒷면을 닦느냐 이건데
2: 아.
3: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2: 네.
3: 이제 치실을 먼저 하고
2: 네.
3: 칫솔을 해라.
2: 아,
3: 왜냐하면은 사람이 막 심리상 칫솔을 네. 해버리고 뱉으면은 네. 빨리 화장실 밖에 나가고 싶거든요.
2: 그렇죠. 다 깨끗해진 것 같고 네. 막 끝난 것 같고.
3: 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2: 그러네요.
3: 그래서 나 칫솔하기 전에는 이제 치실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2: 네.
3: 아예 나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순서 상관없이 하시고. 근데 사실 정답은 순서 상관없다입니다.
2: 상관없다.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치실도 요새 종류가 되게 많아서
3: 네. 이렇게
2: 정말 실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3: 맞아요,
2: 있는데.
3: 맞아요.
2: 그 어떤 분이 그거 질문하셨어요. 그 갈고리처럼 이렇게 된 그거를 만약에 그 하나로 전체를 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균이 그 옆으로도 올마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고 치아마다 그걸 다 하나씩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3: 아, 이제 또 이게 에코노믹과 경제적인
2: 글쎄 말이에요.
3: 그 균이 없진 않아요. 이미 그 균은 우리 몸 안에 입안에 다 퍼져 있어요.
2: 다 있죠.
3: 네, 그거 퍼져 있어서 균이 없고 그러진 않고.
2: 그러네요.
3: 대신에 치실에
2: 네.
3: 불소를 발라놓은 것들이 있어요.
2: 그렇죠. 그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3: 네, 치실에 불소를 발라놨으면 이미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할 때는 얘가 불소 약이 잘
2: 그렇죠.
3: 묻히는데 마지막 가서는 거의 안 묻힐 수가 있어요.
2: 그러네요.
3: 네, 그래서 내 치실에 불소가 묻혀져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실인지
2: 네.
3: 보시고 만약에 약이 발려 있는 그런 거면은.
2: 네.
3: 좀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낭낭하게 좀 쓰셔서
2: 그렇죠.
3: 위아래 정도는
2: 네,
3: 이제
2: 다른 걸로
3: 아니면 딱 발렸을 딱 치실 뺐을 때 이게 약이 다
2: 네.
3: 발려 나가 떨어졌으면은 그러면 좀 옆으로 좀 당겨가지고 그 다음 옆에 걸로 하시고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2: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불소 발라져 있지 않은 실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3: 네, 중요한 거는 이제
2: 하는 거예요.
3: 네, 그 모션 자체가 중요하고 그 박테리아랑 음식물을 빼내는 게
2: 네.
3: 중요한 겁니다.
2: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2: 이 충치라는 게 뭐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도 그렇고 충치 뭐 단 거 먹으면 충치 생겨 막 이러면서 애들을 키웠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건지 충치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3: 충치는요.
2: 네.
3: 시간과
2: 네.
3: 노력과 정성.
2: 그래요.
3: 이 들어가야 생기는 건데.
2: 아, 그렇군요. 어떻게?
3: 일단은 양치를 잘 안 해야 되고.
2: 아.
3: 그런 것도 사실.
2: 안 하면.
3: 그,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 있어요.
2: 충치 균이 있어요?
3: 네. 스트랩토커커스 뮤턴스라는 균이 있어요.
2: 네.
3: 근데, 걔네들, 그러니까 몸, 우리 구강 안에 있는 균들이 밥을 먹고.
2: 네.
3: 산을 만들어요. 산을 쌓여, 얘네들이.
2: 산을.
3: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 밥이 설탕이에요.
2: 역시 당분이.
3: 예. 네.
2: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탕을 먹고.
2: 네.
3: 산을 만들어요.
2: 네.
3: 그러면 이제 치아에 산이 묻어요.
2: 네.
3: 그러면 치아가 부식돼.
2: 아.
3: 그래서. 네. 충치가 생겨요.
2: 네.
3: 근데 충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으로 인해서 맞는 거라서 사실 산이 치아를 녹이는데 되게 좋거든요.
2: 네.
3: 그래서 되게 효율적이라서 산을 제거하고 농도를 낮추는 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단 것도 줄여서
2: 네.
3: 설탕 이런 거 단 걸 줄여서
2: 그렇죠.
3: 충치가 균이 걔네들 굶어 죽게 하는
2: 네.
3: 것도 효과 있지만 뭐뭐
2: 네.
3: 뭐 와인 뭐 그 에너지 드링크
2: 네네
3: 뭐 수영장에서 네. 뭐 클로린 워럴
2: 네.
3: 뭐 이런 거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산이 들어가 있어서 산을 좀 중화시키는 것을 좀 초점으로 두시는 것도
2: 네.
3: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충치도 생기면 어쨌든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 대문 이빨, 앞 이빨 그 사이에 살짝 살짝 충치기가 있어요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를 그때 안 하고 그냥 치실로 이렇게 잘 닦아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왔대요. 그럼 충치가 이렇게 조금 있어도 그걸 바로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치약이나 이런 걸로 치실이나 이런 걸로 좀 해도 번져 나가지 않는지.
3: 치아에는요
2: 네.
3: 세 가지의 레이어가 있어요.
2: 그래요.
3: 층이 있는데
2: 네.
3: 제일 첫 번째 층이 범랑질.
2: 범랑질.
3: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상아질.
2: 네.
3: 그 에나멜 덴틴이라고 하죠. 에나멜과
2: 네.
3: 에나멜은요. 잘하면은
2: 네.
3: 그 충치가 에나멜 안에만 있으면은
2: 네.
3: 리미네랄라이즈 할 수 있어요.
2: 그래요.
3: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충치라면은
2: 네.
3: 조그마한 충치들인데
2: 네.
3: 범랑질 안에 있으니까 한번
2: 네.
3: 좀 불소도 좀 발라보고
2: 그렇죠.
3: 해서 좀 얘네들을 프로그레션을 한번 스탑해보자. 이런 취지이실 수 있어요.
2: 아,
3: 그리고 드릴도 사이즈가 최소 사이즈가 있어요.
2: 아 그런 게 있구나.
3: 네, 그래서 너무 충치가 작으면은 괜히 그 충치보다 더 큰 사이즈로 치아를 삭제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런 조금,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도. 맞아요.
3: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는 그 되게 보수적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2: 그렇군요.
3: 하죠.
2: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유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충치라든가 아니면 잇몸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양 말고요. 이런 것도 유전이 될 수 있어요?
3: 충치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2: 네네.
3: 게 많은 요소들이 함량이 되어 있어요.
2: 네.
3: 충치가 생기기까지.
2: 네.
3: 그 중에 하나가 그 균인데
2: 네.
3: 새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무균 상태예요.
2: 그렇죠.
3: 네,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자라면서 엄마 입에 있는 걸 빼먹고 아빠 입에 있는 걸 빼먹고 삼촌이 뽀뽀하고
2: 네,
3: 이렇게 되면은 균이 와전돼요.
2: 올라갈 수 있고요.
3: 얼마 돼요? 근데 건강한 균이 안착되면은
2: 네.
3: 좋아요.
2: 네.
3: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치아 상태 말씀하셨는데
2: 네.
3: 저희 부모님도 건치시고.
2: 아, 그러세요?
3: 그래서 그 균들을 잘 물려받으면은, 그 건강한 균들이 안착되면은, 충치가 웬만해서는 안 생기고, 잇몸병도 웬만해서는 안 생기지만,
2: 네.
3: 우리 집안에 치아 안 좋으신 삼촌이나,
2: 그렇죠.
3: 뭐, 그런 분들이 뽀뽀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좋은 균들이 와전됐다?
2: 네.
3: 그러면은, 그 친구는 좀 이제 치과 보험을 좀 좋은 거를 좀.
2: 정말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3: 네, 문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시키는 거 다
2: 해도
3: 충치가 생기시는 분들 있어요.
2: 맞아요.
3: 억울해요.
2: 네. 생기시는 분들.
3: 있어요.
2: 그렇군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레진이라는 말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레진하고
3: 네.
2: 뭐 아말감.
3: 네네.
2: 이런 게 어떤 건지 그 좀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3: 레진은요.
2: 좋은지,
3: 네. 아말감은 그 옛날에 쇠로. 은색 쇠로 이제
2: 네.
3: 필링 땜질
2: 네,
3: 땜질이라고
2: 그거요.
3: 하죠.
2: 맞아요.
3: 네, 네. 땜빵이라고 하는 게
2: 네,
3: 아말감에서
2: 네.
3: 유래됐는데 그래서
2: 네.
3: 그걸 이제 아말감이라고 하고 요즘은 아말감을 거의 안 해요.
2: 요새는요?
3: 네, 색깔이랑 그 수은이 있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사실 수은도
2: 네.
3: 괜찮거든요. 사실 아말감이 너무너무 좋은 재질이에요.
2: 네.
3: 미용 빼고. 예, 네, 사실 아말감은 20, 30년씩 쓰는 그런 재질인데
2: 그래요.
3: 그 수은이 몸에 들어갔을 때 안 좋아요.
2: 그러니까요.
3: 근데 이게 합금되면은
2: 네.
3: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듐, 나트륨 있고
2: 네.
3: 이제 클로린 이제 있는데 하나는 코러시브하고 하나는 턱식이에요.
2: 네.
3: 근데 걔네 둘을 잘 섞으면은
2: 네.
3: 이게 테이블 솔트 소금이에요.
2: 그렇게 되는군요.
3: 그래서 수은만 보면은 되게 안 좋지만 안 좋죠. 그걸 네. 합금 잘 합금시키면은 되게 안전한 그런 재질이 있지만
2: 네.
3: 사람들이 이제 아 수은 들었다 안 된다 해서
2: 그쵸.
3: 한때는 그거 어떤 것도 유행이었냐면은
2: 네.
3: 아말감 다 빼고
2: 네.
3: 성한 아말감도 다 빼달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2: 그러셨군요. 그것 때문에
3: 레진으로 바꿔달라.
2: 네.
3: 그래서 레진은 이제 플라스틱 그 하얀색 플라스틱 재질이고.
2: 네.
3: 그래서 그게 치아로 들어가면은 사실 수명은 7년에서 10년.
2: 아, 그래요?
3: 네, 길진 않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3: 이제 레진은 이쁘고.
2: 네.
3: 좀 그렇지만, 좀 수명도 짧고.
2: 그렇죠.
3: 네, 좀 되게 물기랑 들어가면 물기랑 섞이면은.
2: 네.
3: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치아 구강 안이 계속 워낙, 침이 나오는데.
2: 워낙 물기가 있으니까, 네.
3: 네, 그래서, 예, 네, 이거는 레진을 하시면은 한,
2: 네.
3: 내가 한 7년, 10년 후에는 좀 교체할 마음으로 좀 하시는 게 레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2: 그렇군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그 미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 보니까 그 미백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백을 하면은 뭐 치아가 시리게 된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3: 미백을 하시면 치아가 100% 시려요. 제대로 된 미백이라면.
2: 그래요.
3: 네, 그 치아 안에 다 신경이 있는데.
2: 네.
3: 이제 미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과산화수소가
2: 네.
3: 치아 그 모공들을 이제 침투해가지고 모공 사이사이에 느껴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요.
2: 네.
3: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리닝을 하는데.
2: 네.
3: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2: 네.
3: 그 바깥 공기와
2: 네.
3: 조금 더 직접적인 이게 좀 센시티비티가 연결될 수 있는 공기가 통해 버리는 그런
2: 네.
3: 현상이 나죠. 그래서
2: 그렇군요.
3: 그래서 좀 시린 거지 사실 치아 자체를 막 데미지하고 그러진 않아요.
2: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시는군요.
3: 그렇죠. 그래서 좀 시렸을 때 치아에 뭐 문제 생겼나?
2: 네.
3: 그게 아니라 모공이 막혀있던 모공들이 뚫리고 막혀있던 네. 그 표면들이 뚫린 겁니다.
2: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80대 어르신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치아 교정 같은 경우는 어떤 나이가 있나요? 나이가 많아도 거의 안 하시려고 하던데.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교정을 해? 뭐 이런
3: 식으로.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고.
2: 네.
3: 저기, 주로 10대 많이 하고.
2: 많이 하죠. 네,
3: 20대도 조금 하고.
2: 그렇죠.
3: 근데 이제 어르신들, 그 어른 우리가 성인이 돼서
2: 네.
3: 교정하는 경우는 딱 그 정해져 있어요.
2: 어떤 경우에?
3: 진짜 뭐, 사고가 있어서 뭐 치아를 옮겨야 되거나
2: 그렇죠.
3: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거나
2: 네네.
3: 뭐 그런 아니면 내가 정말 가끔 가다가는 진짜 미용 목적을 하신 분도 꽤 있어요.
2: 네. 네,
3: 그래서 교정은 근데 주로 성인이 돼서는
2: 네.
3: 그 임플란트 공간이나
2: 네.
3: 좀 치아 누워 있는 치아를 살짝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2: 네.
3: 목적이 주로 제가 봤을 때 한 80%이신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질문이 생기는데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요.
3: 네.
2: 그 치아가 뭐 삐뚤삐뚤한 사람도 있고 다양할 텐데.
3: 네.
2: 임플란트를 위해서 교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3: 만약에 이거 제일 애매한 게
2: 네.
3: half tooth space라는 게 있어요.
2: 네네.
3: 그게 뭐냐면은 치아 규격 사이즈가 치아마다 있는데
2: 네.
3: 뭐 송곳니 같은 경우는 뭐 앞뒤로 한 7mm
2: 네.
3: 뭐 어금니 같은 경우 구치 같은 경우는 앞뒤로 10.5mm
2: 네.
3: 뭐 이런 식으로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2: 네.
3: 근데 그게 그 규격 사이즈를 내 그 왼쪽이 만약에 임플란트 생각 중이시면
2: 네.
3: 오른쪽 반대쪽 치아를 보고 뭐 결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2: 같은 위치
3: 같은
2: 네.
3: 위치에 그 앞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겠죠.
2: 네.
3: 왜냐하면 이제 맞아야 되니까.
2: 그쵸.
3: 근데 뒤에 치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맞진 않아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2: 네.
3: 근데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최소 임플란트 사이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2: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 임플란트 위에 올라갈 크라운의
2: 네.
3: 사이즈 모양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만약 왼쪽 그 밑에 치아를 내가 임플란트를
2: 네.
3: 한다? 그럼 위에서 공간이 있나?
2: 네.
3: 위에 치아가 많이 내려오진 않았나?
2: 네.
3: 이런 것도 다 계산을
2: 네.
3: 하고
2: 그렇죠.
3: 생각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2: 그렇죠.
3: 해야 합니다.
2: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 다음엔 교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걔는 안 움직이잖아요.
3: 한번 임플란트 들어가면요.
2: 네.
3: 걔는 못 빼요. 움직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2: 그렇죠.
3: 네, 그거 빼려면은 고생해요.
2: 어, 네. 그러니까
3: 뺄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어. 뼈 그 주변에는 뼈를 많이 쳐내야 되고 좋지 않죠.
2: 그러니까 만약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교정을 한 후에 임플란트 하는 게 더 낫겠네요.
3: 그렇죠. 어, 일단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2: 네, 움직이고.
3: 그다음에 그쵸. 공간 확보 다 하고.
2: 네.
3: 그리고 그 unmovable.
2: 네.
3: 그거를 마지막에 딱 넣는 게 제일 좋죠.
2: 그렇군요. 네. 어, 이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 치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 네.
2: 그 치석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3: 그렇죠.
2: 치석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3: 치석은 네. 어, 그 salivary gland라고 침샘에서
2: 네.
3: 그 칼슘이 이제 포함된 이제 침이 계속 나와요.
2: 아, 그래요?
3: 근데 그게 치아 표면에 꺼끌꺼끌한 부분이랑 닿기 시작하면은 칼슘이 이제 솔리디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2: 네.
3: 그러니까 치석 자체는 사실 네.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2: 네.
3: 치석이 네. 그 박테리아 균을
2: 네.
3: 딱 모으는 역할을 해요.
2: 아,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이제 잇몸병 유발을 하고 네. 입냄새 그리고 뭐 이런 구강 건강에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2: 네.
3: 치석을 제거를 하는데
2: 네.
3: 막 자주 쌓이시는 분들은 진짜 네. 한 달?
2: 글쎄 말이에요. 금방 쌓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3: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 네.
3: 내가 치석이 좀 빨리 생기는 편이다.
2: 네.
3: 자주 생기고 빨리 생긴다. 그러면은 6개월마다 오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기를 올려서 오시는 분들도
2: 그렇죠.
3: 많이 계십니다.
2: 네, 그렇게 관리만 해준다면
3: 그렇죠.
2: 괜찮죠?
3: 네. 네. 그렇죠.
2: 아, 지금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스티브님 제가 방송 끝나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어,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3: 아, 이렇게 우리 네. DJ 우진수 DJ님
2: 네.
3: 항상 불러주시고 좋은 네. 질문들 청취자 여러분 어, 치아 건강 꼭 잘 지키시고
2: 아,
3: 우리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빔덴탈 전화번호는요 718-358-5488 718-358-5488번이고요 40-19 150 스트리트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김효준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감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대표직 사퇴 후 전당대회를 향한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 국제도서관에서 만난 데 이어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대표 거치 문제를 오래 끌수록 당내 갈등이 폭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1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오늘 남아공과의 월드컵 3차전에서 대한민국 국가축구대표팀이 졸전 끝에 1대0으로 패하면서 32강 진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신문선 명재대 교수와 함께 오늘 경기 분석해보고요. 박종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현 판승부, 정치평론계 승부사들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자, 오늘도 함께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전 부대변인 강성필입니다.
1: 이제 대표도 사퇴했고.
3: 네.
1: 부대변인 당직도 없어진 겁니까?
3: 네.
1: 그럼 저 전으로 바꿔주세요, 자막. 유인석 전 대변인, 예, 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다른 분들은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축구 보세요?
5: 월드컵 봤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5: 분통 터져요 정말.
1: 분통 터져요? 서 변호사님도 축구 보시는구나. 오늘 한 관전평 궁금해요. 우리 서 변호사님의 관전평.
5: 분통 터지고요.
1: 분통.
5: 오늘 컨디션도 전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1: 예.
5: 아마 이게 이거 보니까 JTBC가 큰일 났다.
1: 아 JTBC에
5: 이승만 들어. 전 JTBC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JTBC 사태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1: 예, 예. 그렇지.
5: 결국은 이제 32강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미 예. 흥행이 찬물이 끼얹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5: 아마 이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JTBC는 중계권을 독점해서.
1: 그렇군요. 예, 네, 윤석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4: 아니 뭐 JTBC 말씀하시니까.
1: 예, 예.
4: 그게 그냥. 저 입장에서는 방송국에 출연을 하니까요. 그 회사 분위기가 그래도 언론사인데 너무 안 좋아서 어떡하다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1: 예.
4: 진행 중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축구 얘기는 본격적으로 2부에서 신문선 해설 연구 할 예정이니까 오. 축구 얘기는 여기서 하고.
4: 오.
1: 아, 그 계세요 옆에.
5: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4: 비빔밥과.
1: 예,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일단 당 현안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두 개 나왔는데, 먼저 정청래 대표가 사퇴 후 첫 행보로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 만나러 갔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한번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청와대에서 점심을 같이 한다라는 건데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만남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강성필 대변인.
3: 저는 뭐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처음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청와대로 오셨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직전에 청와대 주인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1: 그렇죠.
3: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새로 다시 단장된 이 청와대에 한번 오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현직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 초대해가지고 뭐 식사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3: 다만 이 시점에
1: 예.
3: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1: 예.
3: 조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조금 이 자제 요청. 그러니까 지금 팀 김어준이
1: 예.
3: 또 이제 이 친문 세력과 함께
1: 팀.
3: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1: 예.
3: 좋아하시는
1: 예.
3: 분들을
1: 예.
3: 이렇게 막 결집시켜가지고
1: 선동해서
3: 예, 전당대회를 좀 이렇게 좀 여당답게
1: 예.
3: 민생에 대해서
1: 예.
3: 좀 이런 외교, 안보,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1: 예.
3: 무슨 뭐 포화수사권 뭐 1인 1표제 뭐 합당 막 이런 거 막
1: 예.
3: 정치적인 거로 이제 세려고 하니

0: 보고 싶으시겠죠.
1: 그건 네. 아닐 거고.
0: 아.
1: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급히 일정을 마련한 게 아닌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0: 어제 근데 김혜경 여사도 갔어요, 현장에. 현장에 가서 이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보니까 문 대통령 책을 딱 들고 사진을 또 찍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김혜경 여사도.
2: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네. 뭐 소위 다 그렇게 지칭할 수 없지만 유 네. 이재명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의 네. 성격을 반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적통, 정통적 지지층, 뭐 코어 이렇게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네. 소위 말하는 이재명들이 자꾸 공격하고 비난한다. 정통성 없는 사람들. 그래서 코어가 네. 떠나고 있다.
0: 네.
2: 이 이야기를 지금 김원주 씨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전선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로 막 그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0: 아하.
2: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 갈등의 어떤 촉발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돼버린 형국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조국이라는 아이콘으로 그게 됐었는데
0: 예.
2: 이제는 이제 저는 멸칭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0: 예.
2: 다섯 글자로 시작하는 그 중에
0: 예.
2: 맨 앞이 문자 아닙니까?
0: 예.
2: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멸칭이 맨 앞에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문 세력이라고 지금 지칭하고는 있으나 본인이 지금 막후에서 뭐 이들을 뭐 진두지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치에 현실 정치에 그렇게까지 개입하는 것이 아닌데
0: 그런 분 아니에요 사실.
2: 예,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무슨 어떤 그 수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오인이 되는 것이
0: 예.
2: 굉장히 이제 양측에 다 이제 언짢은 거죠 어쨌든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만나셔가지고 아마 문 전 대통령께서 좀 이 어른으로서 메시지를 좀 내주시라. 함부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그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통합의 메시지를 내달라. 이런 요청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하나하나 선명성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문 전 대통령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나는 정통 지지층을 네.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0: 네.
2: 이재명 대통령도 품어버려요.
0: 바로 점심 먹어요.
2: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0: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해요.
2: 네, 종만도 네. 갔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선명성이 없어져 버리는 네.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건 좀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런 의미에서 승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3: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예, 우리 서 변호사님 또 입이 큰지.
4: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당무개입으로 봐요.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0: 점심 먹는 것도 당무개입이요?
4: 그럼요. 왜냐하면 이 정청래를 견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의지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걸
0: 예.
4: 내가 만난다. 그럼
0: 이게
4: 정청래 대표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0: 예.
4: 저는 이것도 그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물과 기름으로 효과 없을 겁니다.
0: 아, 두 분이 만나도?
4: 예. 왜냐하면 이 두 분 사이는요.
0: 예.
4: 우리 보수로 치면 이명박 박근혜 대도 사이거든요. 물과 기름이에요. 옛날에 북한 갈 때요. 이재명 경기도장을 빼고 갔잖아요. 그래서 대북 송금이 논 거예요. 그때 박원순, 최문순만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천에도 친문 친미 싸우고
0: 예?
4: 특히 대선 패배론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안 풀고 부동산 잘못해가 우리 대선 증거야. 2022년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화해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0: 예?
4: 저는 이름을요.
0: 예.
4: 이렇게 돼요. 공장이 지대요.
0: 예.
4: 이거는 이게 문조 털 내 유잖아요. 문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이 빠져있잖아. 저는 명, 세똥, 대주기.
0: 아, 그만해.
4: 더 이상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봅니다.
0: 예. 확대해주세요.
2: 그 지금 말씀하신 당무개입의 시각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지금 정청래 쪽 분들이
0: 예.
2: 대단히 환영하고 있어요 이걸.
0: 아.
2: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우리 반명 아닌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반명이라 그래.
0: 아.
2: 우리도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야.
0: 아.
2: 이거 자꾸 갈라놓는 사람 갈래치기야. 계속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그러다 보니 정청래 대표가 자꾸 숙이잖아요 대통령한테.
0: 예예. 예.
2: 아, 뭐 글로벌 지도자 뭐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0: 월드클래스.
2: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원들 당신의 마음들을 읽어주고 있다. 우리 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대환영 두 분의 만남을. 그래서 정청래에게 정치인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 심지어 실어주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2: 그래서 이거를 뭐 당무 개입으로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0: 아~ 네. 아, 정말 그냥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네. 방향으로만 바라보네요. 그러면 전혀 거슬리는 만남.

0: 아니네 그러면.
1: 그들의 입장에서는.
0: 양진영 네. 모두. 네. 어. 가슴이 대변인. 참.
2: 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이제 일정을 짤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그러면은 상당히 난감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김민석 총리하고 소영길 전 대표는 예. 정청래 대표가 간 자리만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월요일날 전북 가잖아요. 예.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화요일날 가고 예. 소영길 전 대표가 수요일날 가면 됩니다. 그럼 싹 다 정리됩니다.
0: 이미 다 스케줄 짜고 있어요 지금?
2: 네. 그러면은 기껏 선거운동 해놨는데 예. 김민석 와가지고 회방 놓고 소영길 가가지고 회방 놓으면은 예. 그게 다 무효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뭐 1인 1표 빼 보안수사권 빼고 막 앞으로 합당도 곧 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계속해서 무력화 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수사권 폐지? 예, 폐지하세요. 동의합니다. 합당? 예, 언제 하죠? 다 이렇게 무력화 시켜버릴 거예요. 아하. 그게 1대1 구도와 2대1 구도의 차이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상당한 난감한 일이 생길 거라고 봐요.
1: 그리고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0: 재미있어요?
1: 예, 네. 유시민 작가가 네. 이제 등판을 해서 일주일에 뭐 3회 방송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네. 이게 녹화 방송을 한단 말이죠. 네. 녹화를 이미 떴어요.
0: 네, 떴다면서요.
1: 내일 방송 예정인데 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나 보안수사권에 관한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송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하. 대통령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 적어줬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조금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행보에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가. 예.
3: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세계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을까요?
1: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3: 그것도 그렇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다라고 말씀하신 게 뒤에 단서를 좀 달잖아요. 그럼 완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존치라고 봐야죠. 아무리 작아도. 조금은 남겨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완전 폐지에 동의한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은 제 입장에서는 큰 정치인을 지향하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비겁하다고 봐요. 지금 전당대 총리가? 예 전당대 나가 물론 정부 입장이라고 하니까 뭐 그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소비될지를 분명히 아실 텐데 나도 정청래 대표랑 생각이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뭐 무력화시킨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각을 세우려고 하는 분의 자세인가 그것은 대단히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큰 정치인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삐겁하잖아요 어떻게 봐요?
2: 근데 네. 이게 선거가요 네. 이기고 난 다음에 승자에게 환영받는 거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선거 지잖아요? 그럼 상당히 초라해집니다.
3: 절박하군요.
2: 아 절박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된다. 아. 제밥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네. 이랬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번 뭐 전당대회가 예. 사실 한쪽이 원사이드게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최소한의 갈등을 만든 거다.
0: 세 분이서 하면 이제 첫 반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면 좋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0: 아 그래요?
2: 네.
0: 결승 간다?
2: 네. 결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서 변호사님의 촉은 어때요?
4: 제 촉 한번 반대로 했었는데 제 촉 한번 일단
0: 반대로 이해할게요. 말씀해보세요. 예,
4: 송영길 예. 전 대표도요. 예, 예. 죽게 살고는 게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난 맞아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0: 맞아요.
4: 나도 완주에서 끝까지 내가 당대표를 한번 해보겠다.
0: 네네.
4: 이렇게 저는 죽게 살기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옛날에 그 우리 국회의장 했던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그때 돈봉투 사건 그때 그 세 명이 비슷했을 겁니다.
0: 333이었어요.
4: 예. 아마 저는 제 생각은 이게 그 세 명이 예.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세 명이.
0: 예.
4: 그러면 이게 1등은 일단 1차에서는 정청래.
0: 예.
4: 그 다음에 김민석. 그 다음에 송영길 이런 순이 됐는데.
0: 예.
4: 근데 문제는 결선 갔을 때.
0: 예.
4: 과연 이게 1-1이 2가 되느냐.
0: 아하.
4: 그것도 문제죠.
0: 아하.
4: 왜냐면 호남이 송영길을 지지했다가 결선에도 또 김민석은 못 찍겠다, 나.
0: 아하.
4: 나는 이게 정청래 찍겠다. 송영길은 내 고향 사람이지만.
0: 아하.
4: 나는 이게 김민석은 배신하고 노무현 정몽전에 간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0: 예.
4: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정청래가. 최종적으로 이게 윈.
0: 어, 뉴 정청래 서정훈
4: 그렇죠. 저는 정청래 대표 인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요.
0: 어, 간절히.
4: 그 다음에 그 날짜로
0: 바래요?
4: 이재명 대표 인기는 끝. 바로 이 레임덕 끝입니다. 당과 청와대는 완전히 두동을 납니다.
0: 아, 레임덕이 끝은 아니잖아요.
4: 근데 문제는 정청래 예. 대표가 예. 강성 당원한테만 지지가 있죠. 어. 중도층 다 싫어합니다. 아. 그러면 이 총선 저희 뭐 우파한 데는 최고입니다. 정청래가.
0: 어.
4: 보수의 비장 완전히 전략자산입니다.
1: 그 이 진단을 그대로 좀 이제 국민의힘 형국으로 좀 바꿔가지고 자상을 좀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지지만 잘 흡수해가지고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 그거 구도가 같잖아요. 국회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저희는 수습 국면이니까 시작되고 있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0: 예, 예. 기승전결에서
2: 예, 그렇죠.
0: 뒤에 있어요.
2: 제가 과거에 예. 그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응원했던 게 예. 아, 저런 마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0: 예, 예.
2: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봤잖아요. 그렇게 사람 착시 효과 해가지고 그 반감을 막 불러 일으키니까 더 아.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예. 정도로 가셔야지 지금 정청래 대표 그렇게 응원하시면 안 되고 결국에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는 세 가지의 변곡점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0: 세 가지. 첫 번째
2: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2월 달부터 실시했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15%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는 좀 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0: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2: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래 뭐 송영길이든 김민석이든 다 이긴 놈이 우리 아 이긴 사람이 우리 이긴 사람이 우리 편이야.
0: 아, 공영방송에서 아니 네. 지상파 그리고, 방송에서 그래요. 언어 사용에 신중히 기해
3: 네, 많이 좀 이렇게 펴버린 것 같아요.
0: This is not Mabel show, 네. you know.
2: 네, 예. 두 번째가 네. 최고위원의 네. 짝짓기.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어떤 분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0: 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2: 네. 네. 근데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이모경 의원이 여성 목소리 좀 나오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항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친명 쪽에서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이제 천안 아산을 국회의원 이번 되신 분.
0: 청와대 대변인 씨.
2: 저번에도
0: 이번 약한데
2: 최고위원을 하셨거든요.
0: 약한데.
3: 약하죠.
2: 최고위원을 하셨어요.
3: 우생수는 어떻게 이겨요?
2: 아 그래요?
3: 그렇잖아요.
2: 다시 생각해 봐요.
3: 이상하잖아요. 명픽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2: 아니, 이거 제 픽이에요. 강성필.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아,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0: 분이었어? 선거 계속 해봐. 그래.
2: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 한번 해봐요.
2: 엄청 스킨십이 좋고 예. 사람을 만나면 호감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밝고 젊은 분위기로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 쪽이 가야지 예. 조금 비교가 될 것 같다.
0: 아.
2: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면 예. 송영길 전 대표의 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0: 아하.
2: 그다음에 최고위원 에 대한 이 러닝메이트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유시민 그리고 팀 김어준의 이 방송 활동이 예. 과연 반감이 될지 아니면 호감이 될지
0: 아.
2: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아까 이제 우리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여론조사 내용 아, 미대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해서 22일부터 23일까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아, ARS 무선전화 방식입니다. 아,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46.1, 정청래 26.5, 송영길 18.8이 나왔고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청래 30, 김민석 25.5, 송영길 의원 14.2, 말씀하신 15% 내외 이런 건데 오차범위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 조사 흐름이 두 달 내내 갈까요?
3: 아니죠. 많이 바뀌겠죠.
0: 많이 바뀌죠.
3: 예, 송영길 의원 지지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0: 올라가면 누가 줄어요?
3: 김민석 후보가 줄겠죠. 당연히.
0: 아, 그래요?
3: 그렇지 않을까요? 1대2 구도니까
0: 예,
3: 그
0: 예.
3: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서 변호사 말씀 중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두 분이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결합할 거예요. 결선을 간다는 전제에.
0: 예.
3: 예를 들어 송영길 후보가 이제 3위여서 결선에 진출 못한다고 할 경우에 그 표가 그럼 어떻게 분배가 될 거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한때 계파가 14개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당이에요. 표심의 향방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송영길 대표 따지고 보면 운동권의 바로 윗세대이기 때문에 운동권인 것 같기도 하고. 뉴 이재명 같기도 하고 정청 대표 뭐 정치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호남이긴 한데 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0: 페이스메이커인 줄 알았는데
3: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알고 보니 완주한다는 가능성도 있다.
3: 그러니까 완주가 2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3등인데
0: 그러니까 진심으로 임할 것이다 처음부터.
3: 그렇죠. 진심으로 가죠.
0: 김영진 의원 얘기도 그래요. 송영길 의원 전혀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2: 그럼요.
1: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도 나는 사실 페이스메이커니까 큰 의미 없어요 이러면 페이스메이커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완주를 전제로 총력을 다한다는 소구력을 보여줘야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조금 선회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그 결선으로 가지 못한다면은 그 표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좀 유추해 볼 때는 가장 사실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결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청래 후보가 되는 순간 바로 레임덕이다. 라는 우려를 낭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민주진영 안에서도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0: 예.
1: 이렇게 방향이 다른 사람이.
0: 서정 변호사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방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다르게 방향을 지정해 왔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인 2년 차에도 이런 그림으로 갔다가는 진짜 이거 죽도밥도 안 되겠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선거 치르기 전부터 그 선거운동 기간부터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 쪽으로 지지가 간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거든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로서 마지막에는 김민석 후보가 되는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0: 이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3: 어쨌든 김민석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네. 이 두 분이 이제 쌍끌이로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페이스메이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잘 될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 다 욕심이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갈 거라고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도 누구 쪽으로 나가고 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두 명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전력투구를 할 경우에 그 두 분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경쟁자예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세대에서 지금까지 정치 이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1대2 구도로 보는 게 굉장히 도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우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지켜볼 부분이 많다. 저는 그 뒤가 더 궁금해요.
0: 그 뒤라 하면? 8월
3: 전당대
0: 17일
3: 결과가
0: 이후.
3: 나온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엄청난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전당대 과정에서 모든 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 평택을 선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올 청구서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지금?
2: 그래서 정청래 대표 출마 안 하시기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랬던 거예요.
4: 딱 말이 현실이에요, 현실.
3: 그걸 어떻게 막아요?
2: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간에 상처를 안 받겠느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저도 사실 그랬잖아요. 뭐 출마 안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할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면서요. 우리 지킨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쉬어주는 것이 사실 그게 도와주는 건데 지금 결국 끝까지 이제 출마한다고 하면 우리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누가 이기든지 간에 갈등에 대한 상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네.
0: 자 이런 건 유시민 작가 이제 곧 김어준 씨의 다스베이다 내일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제 녹화 방송 후기가 막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방송이 공개되면 진보 진영 내 파장이 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4: 그렇죠. 저는
0: 지금 커지게 바라시는구나.
4: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 분의 인사 참사가 있었어요. 도저히 강성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저 세 번 실수가요. 첫째는 이제 그 김용남, 뉴 이재명 김용남을 공천 안 했어야 돼요. 조국 대표를 껴안았어야 된다고 이제까지. 그런데 예. 공천하면서 유희동한테 줬잖아요.
0: 예.
4: 이게 정청래 뭐 대표가 공천했느냐 뭐 후원회장이냐 이걸 떠나서 예. 우리가 볼 때는 뉴 이재명 김용남을 공천주가 조국 떨어뜨렸다는 이재명석이 강성 진보청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 한찬식이에요.
0: 민정수석.
4: 이거는 도저히 친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얼마 전에 전준철 변호사라고 특검에 이성윤 그분이 추천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막 분노해가지고 변호사라는 게 그래 쌍방울 김성태 대장 변호했다고 분노했죠. 그럼 한찬식 이분이 윤석열 정권 때 한동훈하고 법무부 장관 경합하고 동부지검장 때 블랙리스트부터 김학의 불법 출금 추미 아들까지 다 수사했잖아요. 이거 용납 못합니다. 강성 당원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요한. 인요한 이러려고 전국에 인요한? 어이 뭐야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러려고 전국 교체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지지층이 막 울분이 지금 제 귀에는 계속 듣게요. 뭐 이런 분들이 누구 지켰어요?
0: 방송 내용상으로 뉴스공장이야 지금. 거의 아니,
4: 이렇게 인요한 거의 한찬식 뭐 이렇게 김용남이를 분노한
0: 진보판을 해야
4: 되겠어요. 민주당원들은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실용도 좋고 하지만 예. 우리 진보 가치를 이렇게 짓밟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이 다 정청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싸움에 정청래 이길 겁니다. 당원들은.
0: 설득돼요.
1: 아니 그런데
0: 처음이야.
1: 지금
0: 강 변호사님 화났어.
1: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그냥 조국 혁신당 입장이고요.
0: 아 그래요?
1: 조국 혁신당 입장이고 딴지 게시판 여론이고요. 그거 그냥
0: 들어가 보셨어.
1: 답습하시면서 지금 싸움 붙이시는 겁니다. 의신형 내부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시각으로 뉴스 공장의 그 화력을 총 집중해가지고 해가지고 두 번 졌어요. 그쪽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안 됐고요. 그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김용남하고 단일화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이제 마지막 승부수라고 보고 이제 총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차 강도들이지만은 그들이 지난 내란 전국대 개엄 직후의 전국대에는 메시지 내면 그게 그냥 진리이고 거기서 내는 의제와 메시지와 다르게 얘기하는 평론가는 그대로 사장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봐요. 지금 골목에서 저 같은 놈들이 막 떠들잖아요.
0: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유튜브 아니니? 자꾸 흥분해.
2: 유튜브 아니에요.
1: 죄송합니다. 저를 비하한 겁니다.
0: 저는 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주시고.
1: 그것도 아니고. 인요한은 전 의원은 이사회에서 저 십자사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뭐 대통령이 뭐 우리 진영을 배신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3: 그렇게 일부 지지층이 반응을 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서정욱 변호사가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적십자사 회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뽑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냥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0: 인준인데.
3: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원래 민주당 정통 지지층에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잠깐만요. 짧게. 이번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했고 그렇죠. 대한 인도적인 그 차원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현상으로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 얘기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0: 네. 자, 승부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K라디오
6: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99불, 전부 블루베리 팩당 5.99불,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불,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불, 냉동 훈제 요리 팩당 8.99불,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KBS 서청의 한판 승부. 자, 2부에서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몬테라이 스타디움에서 있었는데, 너무나 기대와 달리 0-1의 패배였고, 또 지난 오늘 경기에서 지난 3경기를 포함해서 가장 졸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축구 해설위원이셨죠. 저도 참 팬입니다.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오늘 경기 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아공.
1: 비유하겠습니다.
0: 예, 예.
1: 시험 공부 안 한 네. 사람이 네. 시험 보러 간 거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니까
0: 예.
1: 야단도 쳤고 또 혼도 되고 근데 시험 갈 때는 시험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0: 네.
1: 잘 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잘 보기를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기대했는데 오늘의 그 참사는 이미 예견됐던 거로 저는 봅니다. 모의고사 성격으로 했던 그 경기들이 한국 대표팀이
0: 네.
1: 계속해서 아주 무기력한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전술적 허점은 전 세계가 다 압니다. 3백 시스템에 대해서.
0: 예, 예.
1: 그런데 한국 대표팀은 3백만 갖고 계속 그 예. 경기를 했는데
0: 예.
1: 상대팀은 그 브루스 감독이 벨기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수 출신이거든요.
0: 예.
1: 과거 현역 시절에 벨기에가 4강에 올라갈 때
0: 예.
1: 그 선수로 뛰었던 스타프레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제
0: 네.
1: 중요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0: 예.
1: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한국팀을 요리할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것이 다 실려 있었어요. 저 자신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한 경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멕시코에서도
0: 예,
1: 경기를
0: 예,
1: 했지만
0: 예.
1: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데
0: 예.
1: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는 또 41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였고 습도가 있는데 자 이런 컨디션에서 경기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인이다.
0: 예.
1: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공략해야 될 전술적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한국 대표팀이 쓰리백을 쓰면서 좌우측 공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0: 예.
1: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그 전술적인 준비란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 대표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예.
1: 무승부만 돼도 32강에 가요.
0: 예.
1: 그런데 1, 2차전에 했던 베스트 멤버에서 무려 지금 한국 대표팀에 베스트 11 세 선수를 바꿔요. 그런데 충격은 뭐죠?
0: 예.
1: 손흥민 선수를 빼.
0: 그러니까 벤치 멤버로 시작했어요.
1: 그렇죠. 벤치 멤버로 했죠.
0: 예.
1: 그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거는 손흥민 입장에서 보면
0: 예.
1: 내가 손흥민이라면
0: 예.
1: 어떤 모멸감을 가질까요? 그리고 동료 선수들, 후배 선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0: 예.
1: 자, 히딩크 얘기를 제가 하죠.
0: 예.
1: 히딩크가 지난 2000 월드컵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의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선수와의 관계에 설정해서
0: 예.
1: 다른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너와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거죠.
0: 예.
1: 수평적 리더십이죠. 이기면
0: 너도
1: 대가에 대해서 나도 나의 대가에 대해서 주머니가 따뜻해지니까 야 비즈니스 잘하자.
0: 예.
1: 근데 나는 감독이니까
0: 예.
1: 나도 돈을 벌려면 제일 좋은 컨디션 있는 선수 그리고 상대팀 전략에 전술에 맞는 선수를 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0: 예.
1: 그리고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공정성이었어요.
0: 예.
1: 공정하게 상대팀의 그 상대하는 선수에 적합한 선수를 선택해서 그것이 바로 한국 축구가 기적을 쌓아갔던 것이죠.
0: 예.
1: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첫 승을 거둔 것이
0: 예.
1: 바로 상암 경기장에서 열렸던 폴란드와의 경기였었죠.
0: 맞습니다.
1: 히딩크가 그 경기를 앞두고 제가 라카룸에 인터뷰를 갔더니 히딩크가 그
0: 예.
1: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니까
0: 맞아요.
1: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0: 오, 긴장했었구나.
1: 긴장했죠.
0: 예.
1: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0: 예.
1: 야, 너 감기 걸렸니? 이름으로 저거 그러고 있더니 아니야 아니야.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선수들이 이겨보질 못해서 위기가 올 텐데 그것만 넘기면 우리한테도 찬스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경기는 그렇게 갔어요. 상대들은 노련하고
0: 예.
1: 또 월드컵에서 이겼던 전적이 있죠. 우리는
0: 예.
1: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골을 터뜨리고 이깁니다.
0: 예.
1: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중요해요. 그리고 2000 월드컵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못 뛰는 선수가 다 히딩크에 대해서 이게 디펜스를 해줘요.
0: 아, 그러니까 경기에 못 나갔던
1: 못 나가는 거죠. 예. 자 기자들이 말이죠. 예?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 저도 오랫동안 신문에 글을 쓰고 또 방송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니까 예. 취재를 하죠.
0: 예.
1: 그러면 경기 못 뛰는 선수한테 전화하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면 그 선수는 얘기를 합니다. 아 특정대 감독이랑 그 선수들 좋아해 뭐. 근데 히딩크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질문하면
0: 예.
1: 전부 다 모든 선수들이 공평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
0: 예.
1: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에 대한 비전과 훈련에 대한 성과 이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딩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예. 체코한테 그 당시에 5대 0으로 졌습니다. 예. 월드컵 예. 앞두고요. 예.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급히 만나자고 이제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얘기가 있어 만났더니 히딩크를 경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죠.
0: 예.
1: 자, 일본은 16강, 8강을 가는데 우린 예선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다.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선수들과 이렇게 지금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히딩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전례가 없었다.
0: 선수들이.
1: 그래서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대표팀은 어떨까? 저도 축구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아주 뭐 저도 득점상도 다 받고 다 예. 그런 선수 출신인데 예, 예.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0: 예.
1: 경기에 출전을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1: 그때는 벌써 동물적으로 알아요.
0: 아, 감독이 나를 내보내지 않을 것 같다.
1: 화장실 가는데 감독이 갑자기 마주치면 피해가거나.
0: 문선아, 인사 안
1: 하죠. 하죠. 밥을 그러니까
0: 아이컨택을 안 해.
1: 그래서 네. 아이컨택을 안 해요.
0: 네.
1: 아이컨택뿐이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동물적 감각으로 축구 선수를 가장 중요한 게 네. 경기에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는 거예요.
0: 그죠.
1: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0: 네.
1: 당시에 제일 큰 행사는 자 고대부터 얘기할게요. 고연전이었어요.
0: 고연전. 예.
1: 그런데 그때 동대문경에 하면 3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0: 예.
1: 가장 하이라이트는 5개 종목에서 축구예요. 마지막 예. 피날에 가니까. 그런데 예. 선수들에게 티켓을 두 장을 줘요. 그럼 부모님을 드려야 되나 여자친구를 줘야 될까
0: 예.
1: 그러죠.
0: 예.
1: 게임을 못 뛰는 선수는 그걸 봤죠.
0: 예.
1: 동료한테 좀 배가 아프니까 그거 저디 가서 찢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0: 손흥민은
1: 이틀 전에 갑자기
0: 예.
1: 아니 상대팀은 지금 전략을 숨기고
0: 네.
1: 홀리고 자기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0: 네.
1: 앞서 얘기했지만 브루스 감독은 그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호 자리를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언이 나오는 순간에
0: 예.
1: 지금 이재성 오늘 못 들어갔던 예. 뭐 손흥민
0: 예.
1: 뭐 이런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선수들이 잠을 편하게 잘까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
0: 몸에 감은 깼을 것이다.
1: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한국 대표팀의 오늘 경기력의 최악의 경기력의 요소가 되고 또 제가 어제 사실은 한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방송 중에서
0: 예, 예, 방송. 예.
1: 그러니까 브루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목을 말이죠.
0: 예.
1: 왜 유튜브에다가 상대팀 감독 칭찬만 한다고
0: 예.
1: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유튜브에 띄워놨더라고요.
0: 예,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1: 그래서
0: 예.
1: 거기 사업적인 방송이니까.
0: 사업적인 방송이니까.
1: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TV에서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0: 예. 명심하겠습니다.
1: 네.
0: 예. 자, 근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어디를 이적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1: 예, 그렇죠.
0: 미국 LAFC 간 것도 사실은 이게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그렇죠. 이동거리 감안해갖고 미국 갔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1: 아니, 그게 진정입니다.
0: 진정이잖아요. 네. 근데 왜 손흥민이 이렇게 홍명호 감독은 안 쓰냐. 심지어 선발 출전도 아직 왜 그런 거예요? 그게?
1: 자, 하여간 그것을 객관적 시각에서 네. 보죠. 3자의 시각에서
0: 네.
1: BBC 방송에서
0: 네.
1: 그것을 매우 아프게 꼬집었죠.
0: 네.
1: 미국의 방송사에서는
0: 네.
1: 2차전 멕시코 경기 때
0: 네.
1: 왜 이른 시간대에 뺐느냐. 거기 통계치를 적용합니다. 그 시간대까지 뛰었던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0: 예.
1: 스프린트 하는데
0: 예.
1: 그 시간이 제일 짧더라. 빨리 뛴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뺐지? 그러면 그 뉴스들이 나오면 그러면 선수들이 모바일을 갖고 다 안 볼까요? 그러니까 축구란 종목 자체를 단순히 네.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이전 그리고 훈련 과정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0: 예.
1: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 그 마케팅적인 그런 예. 능력이 가미가 돼야 이제는 감독하는 시대가 됐어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네.
0: 제가 오늘 이제 축구 경기를, 남아공과의 경기를 보면, 사실 스리백을 썼는데, 뭐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만, 이제 남아공이 약간 압도화했고, 또 한 번에 우리 수비 무너졌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 김민재도 있고, 아니, 수비 잘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우리 또 홍명호 감독도 수비수 출신인데,
1: 그렇죠.
0: 왜 이렇게 수비가 약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상대 감독이 잘 분석해서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1: 어, 그럼요.
0: 네?
1: 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0: 네?
1: 자기도 모르게 비교도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느슨해져요.
0: 예, 예.
1: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비교도 올라가는 게임은 제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조별 예선에서. 그 팀은 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0: 예.
1: 상대 팀이 꼭 이겨야 된다? 그럼 걔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기는 것밖에 없죠.
0: 예.
1: 브루스 감독은 바로 그것을 어제 강조했고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 선수들의 컨피던스, 그러니까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0: 예.
1: 그런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던 게 두 번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또 미사여구를 풀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공수 전환에 대한
0: 예.
1: 컨트롤 게임을 얘기를 합니다.
0: 예.
1: 한국 대표팀은 분명하게 경기를 나가면
0: 예.
1: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가면
0: 어.
1: 어디서 택시를 타고 역을 가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냐
0: 예.
1: 그럼 비용이 많이 들으냐 빨리 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국 대표팀은 거기서 이틀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야 우리 세 사람 받고 네 사람 받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어텐션이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제의 경기뿐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경기 때 보면 쓰리백
0: 예.
1: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예. 골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예. 학습이 안 돼 있네.
0: 전술이 왜 없어요?
1: 어?
0: 여러 학습이. 가지 유연하게 이렇게 수비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유연한 어떤
1: 자, 전략. 수비를 할 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상대가 공격을 하면
0: 예.
1: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와 공격 라인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0: 예.
1: 촘촘하게 서야 패스가 들어오는 간격을 좁히고 끌을 수 있죠.
0: 예.
1: 그리고 거기서 경합을 하다 나오는 세컨볼도 볼을 소유할 확률이 높잖아요.
0: 예.
1: 수비를 할 때는 공격이 안 내려오고
0: 예.
1: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0: 어.
1: 공격할 때는 어떤 현상이 되느냐. 상대에게 결정적인 실점율을 서너 번 스루패스에 의해서
0: 맞아요.
1: 그 찬스를 내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때는 공격수들이 불안하니까 자신이 볼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팀이 전술적으로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인범이나 예. 이강인 선수가 예. 왜 볼을 끌고 다니고 패스 미스가 나오냐면
0: 예.
1: 아니 튀어나와야 되는데
0: 예.
1: 안 튀어나와.
0: 안 받아요.
1: 어.
0: 서 있어요.
1: 그러면 감독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나가서 터치라인에 테크니컬 에어를 가서
0: 네.
1: 무빙을 요청해줘. 무빙을 외쳐야지.
0: 공격 라인 올려라.
1: 그렇죠. 라인 컨트롤 해이죠.
0: 근데 박지성 선수도 굉장히 이분이 그 점잖은 분인데
1: 네.
0: 해설하는 거 듣다가 이분이 아니 남아공 선수들보다 우리가 4명이 뒤에 있다. 이래서 골을 넣을 수 있겠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1: 아니, 지금
0: 선수들이 서 있다. 아니
1: 그게 똑같이 일맥상태.
0: 예.
1: 자 전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예.
1: 축구의 전술은 인디비디얼 택틱이 있어요. 개인 전술.
0: 예.
1: 드리블링, 패싱 능력, 헤딩 능력, 태클링 이런 기술을 얘기하고
0: 예.
1: 그것은 2인 이상이 되면 그룹 택틱이 돼요.
0: 예.
1: 박지성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지금 이건 팀 택틱이에요.
0: 예.
1: 11명이
0: 예.
1: 수비라인과 미드필드와 공격라인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0: 예.
1: 그것이 팀 전술인데
0: 예.
1: 지금 인디비디얼과 그룹 택틱은 제외해놓고 지금 팀 택틱을 얘기를 한 거예요.
0: 예.
1: 그치, 한 움직임이 되려면,
0: 예.
1: 감독이 지시한 것은 바로 축구에서 컨트랙트, 약속한 거예요.
0: 예.
1: 예, 계약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을 먹었어. 비교야 우리가 2위를 할 수 있는데,
0: 예.
1: 그렇다면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선수들이 포지션에서 이것이 일관된
0: 플레이.
1: 약속된 플레이가 이루어지질 않으니.
0: 예.
1: 근데 그것이 또 지금 5달, 6달
0: 예.
1: 작년에 미국에서 전지 훈련 때 예. 나타났던 현상 때
0: 예.
1: 제가 제발 공부해라. 공부해라.
0: 전지 훈련 가서 뭐 하나요? 그거 세트피스 연습하고 전술 전략 네.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코치도 막 영입하고
1: 네.
0: 다 축구협회에서 지원도 하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1: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망할 때.
0: 예.
1: 네? 기업이 망할 때
0: 예.
1: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업의 CEO가 되려면 경영도 알아야죠.
0: 예.
1: 재무관리도 알아야죠. 회계도 알아야죠.
0: 예.
1: 인사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죠.
0: 예. HR?
1: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물리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0: 네.
1: 그래야 각 부서나 그 파트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겠죠.
0: 네.
1: 그리고 CEO는 리더는 예를 들어서 시장 환경이 나빠져요. 지금처럼 유가가 네. 폭등하고 그러면 방어적으로 경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자기의 경영 전략을 공유를 해야 예. 그 조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분명한 비전이나 전략이 없는데 그런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루스 감독은 경기 전에 이미 상대팀에 대한 다 파악이 됐다. 오늘 경기 끝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예.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 했던 것을 보고 아 브루스 감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대표팀 감독한테 얘기를 하면 4년 전에 2014년 때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0: 예.
1: 그러면 상대팀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0: 예.
1: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시장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매출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0: 예.
1: 네.
0: 참고로 우리 신문수 교수님이 또 회사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CEO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자 사실 예스 선수 이분도 독일에서 그렇죠. 활약한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사람이 후반에 오면서 뭔가 좀 공격 작업이 좀 잘 이루어진 그런 시간이 나왔었거든요.
1: 네.
0: 두 사람이 전반부터 나왔다면 호흡 맞춰가면서 더 좋은 장면을 후반까지 더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1: 자, 옌스에 대한 것도 이제 사례로 이제 제가 예, 예. 분석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옌스를 독일에서 귀화시켰어요.
0: 예.
1: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 선수는 독일에서 예. 자신의 소속팀에서 윙백으로 뛰는 선수의 터치란 쪽에. 근데 데려와서 테스트했던 건 수경 미드필더 자리에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부상당했다고 전지훈련 갔을 때 또
0: 예.
1: 독일로 보냈었죠.
0: 예.
1: 그리고 최종 선발을 했어요.
0: 예.
1: 그리고 솔트르케에서 전지훈련할 때 예. 경기 왼쪽 윙백으로 시켰더니 너무 잘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를 뛰키진 않았죠?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0: 미스테리합니다.
1: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지금 뛸 것과 같으면 예,
0: 후반에
1: 뛰게 할 것 같으면 예. 후반전에도 교체 투입을 해서 경기의 속도 흐름에 따라가야죠.
0: 예.
1: 이러한 월드컵 시합 기간에는 예. 가장 좋은 연습은 혼자서 연습하죠.
0: 예.
1: 선수의 심장을 빠르게 박동시키는 훈련을 하더라도 경기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스트 11 그리고 리저브에 대한 것은 평가전 때도 그 시간대가 되면 거기에 투입을 해서 써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졸전을 한 거냐면
0: 예.
1: 상대팀이 말이죠. 상대팀이 1차전 때 멕시코랑한테 두 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0: 예.
1: 핵심적인 미드필더가 또 경건우조로 퇴장을 당했어요.
0: 못 나와요. 못
1: 그렇지.
0: 나왔어요.
1: 세 명이 주전이 빠졌습니다.
0: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0: 예.
1: 얼마나 유연하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볼을 주려고 그러면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0: 예.
1: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외면을 해. 그런데 이 친구들은
0: 예.
1: 우리가 에어사도
0: 예.
1: 거기에 오른쪽에 붙은 왼발 쪽에 패스를 해요. 그런데 한국의 대표 선수들은
0: 예.
1: 지금 오른발 쪽에 나오는데 거기다 주니까 이제 뺏기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드리블이 많았던 거예요.
0: 아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남아공 선수 두 명, 세 명 에어싸요.
1: 벌써 거기 데뷔를 한 거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히딩크가 했던 압박 축구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근데 우리 압박을 안 하고.
1: 자 오른쪽에 가서 예, 이강인이. 예. 그러면 걔는 왼발 제비잖아요.
0: 예, 예.
1: 그렇지다가 바깥쪽으로 놓고 여기서 휘어차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쟤들은 벌써 감독이 다 분석을 해서 감아차니까 여기 가서
0: 그러니까.
1: 패스의 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0: 길목을 잡고 있는 거고.
1: 그 한 두 번 맡기면
0: 예.
1: 짜증이 나죠.
0: 예.
1: 내가 볼을 빨리 줘야 되는데 받으러 나오지도 않아.
0: 그러니까요.
1: 상대는 벌써 딱 길목을 지켜.
0: 예.
1: 그러니까 그 첫 경기 때 100% 패스 성공했던 친구가 패스에 대한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져.
0: 예.
1: 그 미드필드에서 황인범이나 이강인 선수가 풀어줘야 되는데
0: 예.
1: 거기서 못 풀어주니까
0: 예.
1: 벌어지고 네.
0: 야.
1: 그런 경기가 나온 거죠.
0: 사실 역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월드컵 멤버 개인으로 보면 최고 멤버예요.
1: 최상이죠.
0: 이강인 선수는 PSG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팀 멤버예요.
1: 네.
0: 그 김민재 선수는 분데스리가 독일 리그 우승한 팀의 수비수입니다.
1: 네.
0: 그리고 손흥민 네. 선수는 EPL에서 득점왕 했던 선수예요. 아니 이거 이런 스포츠인데.
1: 네. 세계 최고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0: 이 정도도 없는 거 아니야?
1: 영국에서도 열받는 거야. 영국에서도.
0: 영국에 예.
1: 야 우리 리그에 그 득점왕인데
0: 예.
1: 너 한국 대표팀에서
0: 예.
1: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또 정보로 볼 때는
0: 예.
1: 걔를 왜 빼니?
0: 선발 안 시켜.
1: 아마
0: 예.
1: 오늘 스타팅 멤버로 내지 않은 거는요.
0: 예.
1: 국제적인 아마 축구판에서는 토픽이 될 겁니다.
0: 그러니까 메시를 선발로 안 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메시 제가
0: 예.
1: 정말 메시는 대단해요.
0: 예.
1: 39살 한국 나이로 40살인데
0: 예.
1: 90분 풀타임을 뛰고 첫 경기 해트릭 했죠. 두 번째 두 골을 넣었어요. 네. 네. 호날두 얘기가 손흥민과 비교가 됩니다. 호날두가 첫 경기 때 상대 팀이 꽁꽁 묶어가지고 네. 슈팅 한번 제대로 못해서 평점이 10점 만점 2.2점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도 감독은 스타팅 멤버를 넣죠.
0: 믿고 넣었어요.
1: 두 골 넣었죠.
0: 맞아요.
1: 그러면 한국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지지는 누군가요? 축구 선수들이 거기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 그 선수들은 다 알아요. 명문팀에 있거나
0: 연봉
1: 제일 많이 받거나 그리고 지금 손흥민 지구촌 어딜 가든 손흥민 얘기하면 다 아는 선수인데
0: 손이.
1: 갑자기
0: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1: 갑자기 후보 선수 시켰어.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선수들은 세계 명문 클럽에서
0: 예.
1: 자기가 그 지도를 받고 있는 감독이나 그 지도자들이 과학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0: 예.
1: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딩크처럼 자기도 예. 프로고 지도 프로니까
0: 예.
1: 그런 문화에서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예. 이거 뭐지? 정몽기 회장이 축구협회 12년 동안 있는 동안
0: 예.
1: 사재를 털은 것은 2천만 원이고 천만 원은 축구문화재단에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었죠. 저 축구협회는 정몽기 회장이 12년 전에 2천억에 영업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12년이 지난 그 물러날 때도 1000억은 남짓합니다. 근데 정부의 기금 지원은 더 많아졌어요. 300억이 넘으면 30%가 넘는 조가 아닙니까?
0: 예.
1: 그렇다면 축구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한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스타가 3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가?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1: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0: 아닙니다. 다음에 모시고 더 많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자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아, 어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설친 분.
1: 네.
0: 그리고 나머지는 잠을 못 주무신 분.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린 목요일인데 하나도 네. 신나지 않는 그런 목요일이네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요일인데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냐고요. 아유.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밤 사이에?
1: 아니, 너무 속이 썰려 갖고 제가 위장약 한 포 그냥 털어 넣었어요.
0: 아, 우리 교민분들 마음을 어떻게든지 위로해 드려야 될 텐데. 한 시간 동안
1: 네.
0: 우리 같이 한 사람에 대한 집중 포화로 우리 아이고. 포화를 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이었죠? 네, 3차전 조별리그가 있고 우리 성훈이가 또 그렇게 대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두 점차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뚜껑이 열리고 나서
1: 이게 웬일입니까?
0: 일단 경기 시작 전에
1: 네.
0: 1시간 전에 이제 나갈 선수들 명단이 발표되거든요.
1: 아.
0: 손흥민과 이재성이 없는 순간부터 이제 성훈이는 그때
1: 어라? 이거
0: 뭐지?
1: 이게 쎄하다.
0: 그 전부터
1: 네.
0: 어떤 그 뭐 유튜버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1: 네.
0: 혹시 전반에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 설마했죠.
0: 네, 많은 전문가들이
1: 네.
0: 어떤 데는 중요한 경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걸 했네. 이야. 그리고 전반을 잘했으면 오죽이나 좋아. 죽을 썼습니다. 류슈팅 제로. 자, 이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탄생부터.
1: 아니 근데 이 얘기 정말 해야 돼요 오늘?
0: 그러니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1: 이 좋은
0: 없어요.
1: 목요일에 이 얘기 해야 되냐고요.
0: 자, 여러분의 이 무거운 마음을
1: 네.
0: 저희가 어떻게든지 위로해드리고 토닥거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니까요.
1: 그러려면 저는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0: 안 한다고
1: 너무 마음이
0: 이게
1: 아파요.
0: 안 한다고 묻히나요? 뭐 우리 청취자들이 또 원하신다면
1: 네.
0: 안 해야 되겠죠. 나는 오늘 축구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쏙 빼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을 선택하는 게 제
1: 네.
0: 평생에 가장 어려웠어요. 오늘 어떤
1: 그래서.
0: 곡을 첫 곡으로 해야 되냐. 우리 팬데믹 시절에
1: 네.
0: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런 음악이에요. 강산의 노래인데 거꾸로 강을 거스르는 우리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추스려 보자고요.
1: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0: 보면은 뭐 한국 축구가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예, 가사가 이제 위로가 되는 가사지만 네. 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 중에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1: 질 누가 거다. 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0: 아, 예, 우리 방송국에도 있어요. 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네, 그게 네. 예, 그렇게 국론 자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시 예상대로 우리 뉴욕 호랑이님이 가장 먼저 오셨는데
1: 네.
0: 홍명보는 뭐 존칭을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홍명보는 캐비어라는 음식 재료를 갖고 알탕을 만드는 사람이다. 놀라운 재료를 갖고 있네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 그러니까 PSG라는 요번에 그 전 세계의 프로축구 리그 가운데 가장 잘하는
1: 네. 네,
0: 그 챔피언스 리그. 모든 축구 선수들의 정말 꿈이고요. 이거는 한 해에 상금만 해도 한 5천억이 넘기 때문에 상금만.
1: 네.
0: 5천억이. 예. 월드컵보다 사실 상금도 더 많고요.
1: 네. 네,
0: 엄청난 리그인데 여기 우승을 한 팀에 이강인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에서 전 세계 5대 리그죠.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한 바이에른 뮌헨의 중심 센터백이에요. 김민재 선수는.
1: 네.
0: 우리가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돈이 되어야 되는 프리미어 리그에 한때 불과 5년 전입니다. 득점왕을 했던 선수예요.
1: 네, 게다가 캡틴이었죠.
0: 이런 선수를 데리고 우리는 유로파가 숫자로 다 세지도 못하고 여기 남아공은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분데스리가 2부 리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피파 랭킹이 61위예요.
1: 네. 네. 61위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0: 근데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 복장이 터지는 게
1: 그렇죠.
0: 실력을 넘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의 이 투지와 열기가 이다 어디로 가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말씀하셨듯이 캐비어를 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지금.
1: 아니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딱 질비에 있는데 있네. 왜 안 쓰냐고요.
0: 안 쓰기도 안 쓰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전반전에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를 뺀 이 벤치의 분위기 자체가
1: 네.
0: 야, 여러분 뭐 전반 보셨겠습니다만 그냥 장승들 같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고.
1: 아니 호랭이님이 저렇게 캐비어를 가지고 알탕을 끓였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보고 빵 터졌는데요. 이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네. 웃퍼요. 네. 웃으면서 슬퍼요.
0: 또 김민재 선수가 나중에 이제 교체가 됐죠.
1: 네.
0: 이제 부상이라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뉴욕 호랭이님도 말씀했지만 전술을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강제로 교체해버리는.
1: 그거는 이제 유튜버들의 생각이고
0: 네네. 이런 의견들도 있다.
1: 네.
0: 아니 우리 호연님도 아니 우짜입니까 이 갈 길이 먼데 다른 조에서 특히 일본이 이겨줘야 좀의 희망이 있다는 거 사실인가요? 말하시는데 어제 뉴저지에서 응원했는데 말입니다. 그냥 포기할까요? 너무해.
1: 아유 저희가 막 일본을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0: 사실 일본은 네. 저희 외 진출과는 아무런 상관은 사실은 없는데
1: 없죠.
0: 일단은 조가 12개 조
1: 네.
0: 그리고 1위부터 2위까지가 이제 자력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24개 팀이 되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다음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게 32강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32개 팀을 뽑아야 되니까
1: 8팀이 더 필요하죠.
0: 8팀이 더 필요하죠.
1: 그렇죠.
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조에서 우리 한국처럼 3위를 한 팀 중에
1: 혹시나
0: 네, 혹시나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조별 리그가 끝나고 나서 이 3위 팀들 중에 가장 그래도 위에서부터 성적이 좋은 8개 팀을 뽑아서 32강에 배치를 한다.
1: 네.
0: 이게 이제 FIFA가 만들어 놓은 이번에 32강 룰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지금 28위 정도에 간당간당 걸려 있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호연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일본 팀이 잘해야 되지 않냐.
1: 네.
0: 각 조의 1, 2위 팀이 네. 아주 세 번째 경기까지 다 그냥 싹쓸이를 하는 거죠. 3점으로.
1: 네. 그래서 3위들이 조금 다 점수가
0: 그렇죠.
1: 별로 안 나게.
0: 그렇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타력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이렇게 등을 밀어줘서
1: 네, 자력이 아닌 타력

0: 네.
1: 저희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올라가는 네, 이런 상황이
0: 됐죠. 네. 네,
1: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거를 비참하다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0: 근데 어제 송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다 한들 지금 같이 뭐 똑같이 경기를 한다면 네.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네.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본인 생각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낯이도 깝다고 하나요? 한국말로?
0: 네, 그래도 또 어제 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모든 거를 본인의 책임으로 또 돌리는 모습은 저는, 보이더라고요.
1: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뭘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네, 유튜브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홍명보 감독이 한국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만큼.
0: 그렇게까지는 또.
1: 저는 성훈이는 네. 거기에 네. 의구심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라는 게 그래도 한 100자리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그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이 될 때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해서 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잡음이 났는데 결국 경기가 와서 어제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경기에서 그 정도의 선수들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한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데 아직 이렇다 할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이와 같이 축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열이 굉장히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요.
0: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스튜디오에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네. 속이 너무 더워서요.
1: 네. 네. 그나마 좀 여러분 시원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세금으로 한 1년에 받는 돈만 20억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0: 그렇군요.
1: 다 세금입니다. 여러분의 네. 피 같은 돈으로 20억씩 받아서 그렇다고 뭐 본인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실한 자세 국민들 앞에 대하는 어제 광화문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또 이제 잠자고 있더니 축구 열기가 그나마 올라오고 있었는데
0: 네.
1: 어제 그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어제처럼 그렇게 경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 시간 동안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째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0: 그래서 덕분에 저희 주간 베스트 장원은 없게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 형주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한마디로 비읍시옷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대본에 알겠는데요. 뭔지.
0: 네. 네. 읽지는 마시고요.
1: 네. 네. 비읍시옷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 구체적인 얘기들을 우리는 좀 듣고 싶고 제가 방송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들 홍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책임을 지는데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요? 이거를
0: 제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웃어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1: 웃어도
0: 여러분.
1: 웃는 게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방송을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오늘 퀴즈쇼를 그래도 네. 여러분께 좀 위로를 드리려고
0: 네.
1: 저희가 퀴즈쇼도 준비를 해서 오늘 목요 퀴즈쇼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0: 네.
1: 오늘
0: 퀴즈쇼 장원께는요 네. 저희 유기농 식품을 많이 구매해놓고 네. 있는 올가닉원에서 네. 네.
1: 이름도 좋죠. 올가닉원.
0: 네. 올가닉원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1: 여러분 몸에 좋고 소화에도 좋고
0: 네. 위에 정말
1: 위에
0: 좋은
1: 양배추즙.
0: 양배추즙. 네. 한 달분.
1: 한두 개 주는 거예요?
0: 아니죠. 아니죠. 한 달분.
1: 한 달치 네. 여러분.
0: 한 달이면 위가 그래도 많이 네. 좋아질 수 있을 선물로 거예요.
1: 선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퀴즈가 시작이 될 거고요.
0: 네.
1: 또 위로곡을 하나 드려야 돼서
0: 네.
1: 하늘을 좀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라
0: 네 정은지가 부릅니다.
1: 하늘을 좀 멍하니 바라봐야 될 그런 날이에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이 여러분의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하늘바라기 듣고 돌아

0: 네, 오늘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 누구에게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늘 좀 보시면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톡을 보내주셨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네. 다른 본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또 운이 좋아서 32강에 올라가더라도 네. 혹시 올라가서 5대 0 막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1: 지게 되면 더 망신을 받는 게 아니냐.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0: 지금의 감독이라면은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에 관여한다면 제가 네. 말했지만 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손흥민하고 이재성을 빼는 바람에 그리고 또 전술을 또 쓰는 바람에 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전술 또 홍 감독이 계속 있는 이상은 저희가 32강 올라가면 지금 90% 정도는 G조의 1위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기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경기는 해야 되는데 난 선수들 이렇게 무릎 붙잡고 안타깝게 땅바닥 바라보는 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0: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1: 네.
0: 지금 아마도 이집트가 지금 G조의 1위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고요. 거긴 살라우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2021년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으로 23골로 1위를 같이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하나도 지금 이집트 그렇게 붕붕붕 날아다니는데 뭐 빠질 게 없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밖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1: 어떡해요. 아우 나 진짜 방송하면서 무슨 자꾸 한숨이 나가서 이거 큰일 났네요 제가.
0: 아 성우님과 영화님 때문에 방송 듣고 있지만 뭘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맞아요.
1: 네. 맞아요.
0: 호연님께서는 두 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 76주년 6.25인데 전쟁만큼은 아니니까.
1: 아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유 참아보면
1: 감히 어때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나요?
0: 네, 그럴 수 있어요.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이런 분들과 함께 또 한국 축구에 대한 어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당구선인들 잠깐 만나 뵐게요. 저희가 위로를 드릴게요. 네 함께 해주세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하자들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간을 내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인연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의 실버 문화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요. 토요일에는 식사가 제공되고 입장료는 20불입니다.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917-803-7080. 건강한 즐거움,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 쉼터 콜라텍.
1: 극심한 사막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야엘 올리브 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까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어디서? 국보로 오세요.
1: 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파격 세일이.
0: 네. 네. 오늘 뭐 이제 축구도 뭐 볼 일이 없는데 우리 양복이나 입자고요. 728-886-3344.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7: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6: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7: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8: 빔덴탈.
7: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8: 빔 덴탈.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2: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4: 자, 우리 로버트님 또 오셨네요. 자, 영화 아마데우스의 모차르트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살리에르처럼 홍명보는 손흥민을 미워해야 하는 뭔가 있나 봐요. 유유. 아, 굉장히 날카롭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 이거 컴플렉스가 진짜 많이 있나 봐요.
5: 설마 미워까지야.
4: 아, 그래요?
5: 있어요.
4: 네. 지금 홍명보님 아까 비읍시원 나왔죠? 지금, 네. 또 멍충이론 막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올라오고 있는데, 방송이라 다 말씀을 못 드려, 얘기를 해버렸네요. 멍충이라고. 예. 네. 이번 기회에 한시의 음악 담방을 과감히, 요건 아니에요. 예. 네. 아무튼, 예. 음악과 축구 분석을 네. 획기적으로 하자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로버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영화 씨와 저를 춤추게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요.
4: 네, 목이 메죠.
5: 네.
4: 저는 뭐 속이 지금 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뭐 다음 30강에 올라간들 뭐 소용이 없는데 원팀이 안 되니까
5: 그러니까.
4: 지금 얼마나 네. 예, 축구는 이제 기세 싸움인데 이 기세 싸움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땅바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축구에 집중을 못 하는데 무슨 경기력이 나오겠어요. 32강 올라가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지금은. 예.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인데 본인은 그거를 결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감독이 본인이 내려와야 돼요. 홍명보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15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퀴즈로 돌아올게요.
5: 네, 목요 퀴즈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제 성훈이의 한국 이제 월드컵은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퀴즈를
5: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퀴즈쇼를
4: 퀴즈쇼
5: 네.
4: 그럼 해야죠.
5: 왜, 아니 퀴즈를 왜 또 축구 문제로 내냐고요.
4: 그렇죠. 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홍명보 감독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5: 네. 정말 얄궂다.
4: 얄궂다.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제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방송에서 다 하면 오늘 막방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오늘 선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5: 네.
4: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5: 맞습니다. 네. 올가닉 원에서 보내드리는. 네. 이름부터 올가닉 원입니다. 유기농 제품이에요. 네, 양배추 즙 한 달분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7: 자, 우리 첫 번째 퀴즈는 어떤 용어를 맞추는 건데, 자, 네. 자, 영화 씨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퀴즈.
5: 32강부터는요, 저희가 지면은 바로 탈락을 합니다.
7: 그렇죠.
5: 지금까지는 본선 매치 이렇게 뭐, 이 팀 저 팀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하고. 네. 했는데, 이제 32강부터는 지면은 그 순간 탈락이에요. 이렇게. 네. 짐을 싸서 공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잔인한 토너먼트가 32강부터 시작이 되는데
7: 그렇죠.
5: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패하면 그 순간 죽는다라는 뜻으로 이 경기를 땡땡땡 매치라고 부릅니다.
7: 어, 네.
5: 여기에서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7: 네. 자, 32강부터는 토너먼트, 토너먼트부터는 한번 지면 이제 끝나는 그래서 데스매치라고도 부르는데 요 말 비슷한 의미로 땡땡땡 매치라고 불러요. 요
5: 아주 무섭습니다.
7: 무서운 거예요.
5: 패하면 죽는다.
7: 네, 이 땡땡땡 매치 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5: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7: 자, 두 번째 퀴즈. 전주마 전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는 퀴즈.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퀴즈죠.
5: 음악 여러분, 퀴즈.
7: 네,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 음악 퀴즈. 따라서 오늘 퀴즈는 요 노래인데요. 자, 요 노래 전주 듣고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가!
5: 역시나 얄궂은 네. 음악
7: 오늘 퀴즈가. 이 노래를 이제 틀어야 되는데 틀려고 했나 준비를 했는데 이딴 식이 돼버렸네요. 퀴즈가 돼버렸네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5: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렇죠. 막 떼창이 절로 나오는 네. 바로 그 네. 노래입니다.
7: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그냥 떼창을 하려고 했으나 자,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5: 네. 네.
7: 아, 1번 퀴즈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매치. 네,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매치.
5: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세 글자를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7: 우리 명수님 끝장 대결 좋아요. 좋은데 세자예요, 세자. 땡땡땡 뭐뭐뭐 매치 이렇게 됩니다.
5: 네. 네,
7: 두 번째는 음악 퀴즈였고요. 세 번째는 장안의 화제죠. 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근데 두 분이요 싸우고 계세요.
7: 싸우고 있어요.
5: 네. 내 말이 맞다. 네.
7: 자, 할머니 말이 맞는지 할아버지 말이 맞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을 택해 주세요.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워메 워메 저것이 옵사이드지 어째서 옵사이드 깃발을 안 들어보는가? 아따 요즘 깃발 한 번 드는데 아 FIFA에서 따로 500원씩 받는가? 아 못담시 옵사이드 반칙을 안 준단 말이야 안 주길.
5: 워메 징 예쁜 거 자고로 우리 당상관을 지내신 고조부님께서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그렇게 허벌나게 야근을 하셨는데
7: 헐.
5: 저것은 옵사이드가 아이제 아니 8만 넘어갔잖여.
7: 뭐여? 8만 넘어가? 아따 요 무식쟁이 할망구를 봤나 이 옵사이드가 뭐여? 에? 저 짝팀의 마지막 수비수보다 이 조금이라도 이 짝팀 선수가 앞서가는 상태에서 이 패스를 받아불면 그것이 옵사이드제. 팔은 뭐 몸뚱아리가 아니야? 아 개미마냥 팔다리 몸통이야 뭐야 팔이 넘어갔으니까 옵사이드제.
5: 아이고 엄마 개똥은 약이라도 쓰지.
7: 엄마?
5: 일은 천하에 쓸데가리 없는 하나도 생애 같은 이라고 그냥. 아니 팔로 축구를 합디요. 어? 11명이 다 골키퍼요? 팔로는 골을 못 넣기 때문에 옵사이드에서 팔은 암시롱도 안 해. 팔이 넘어가는 건 옵사이드가 아니라니까.
7: 자, 저희가 좀 장터 마당구 수준으로 한번 펼쳐봤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옵사이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5: 네.
7: 어느 분의 말이 맞을까요? 할머니일까요?
5: 할아버지일까요?
7: 여러분들의 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 할아버지가 틀린 말을 자꾸 하네요. 아유, 무슨 팔로 축구를 하냐고요. 팔 넘어가는 건 옵사이드 아니지요.
7: 할머니 말이 맞단 게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단 게 해주셨습니다. 아, 과연 할머니 말이 맞는지.
5: 네. 아니, 자고로 네. 여자 말을 들으면 그냥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7: 아, 그래요?
5: 네.
7: 아,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도 위안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5: 네.
7: 어렵네요. 이럴 때는 그냥 멀리 도망가서 바람 쐬고 오는 게 최고긴 한데.
5: 아. 아니에요. 이럴 때는 목욕 퀴즈 쇼 함께 하시면서 양벤추즙을 네. 그냥 딱 둘이 붙는 게 최고예요.
7: 맞습니다. 오늘 네. 정답에 최고 많이 맞춰주신 분 한 분께는
5: 네.
7: 한 달 동안 드실 수 있는 양배추즙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볼빨간 사춘기가 불러주는 여행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동훈이 월드컵은 어제로 끝났어요.

0: 좋네요. 아, 이렇게 아무래도 여행을 나와서 밖에 좀 바람을, 콧바람을 쐬니까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1: 숨 좀 쉬겠나요?
0: 네, 조금 네. 숨이 쉬어집니다. 네. 자, 성훈이는 이제 코가 뭐 바닥까지 빠져가지고 완전히 뭐 월드컵을 지금 앞으로는 뭐 안 보내야 하는데, 아, 솔직히 한국 경기 볼 마음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한국 월드컵은 어제 저녁으로 끝났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32강 경기를 볼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예. 네. 왜냐면 제가 한국 선수를 정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또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랑이 또 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손 선수에게 너무 미안하고.
1: 아니 또 특별히 이번이 또 마지막
0: 월드컵이고요.
1: 월드컵이라고.
0: 뭐 또 나오라 이런 얘기 쉽게 하시는데, 하, 여러분 월드컵이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1: 정말 모든 힘을 다 네. 하겠다고 했는데.
0: 메시나 네. 호나우두도 다... 있잖아. 호나우두는 네. 7살이 많죠. 메시는 손흥민 선수보다 5살이 많아요. 네. 그들도 할 수 있는데, 아니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둘은. 네.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 저는 다음에 또 나오더라도 또 응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1: 아니 온 힘을 다해서 뛰겠노라고 그렇게 네. 말을 했는데 이렇게 그 힘을 기회를... 다 쓰게 안 해주니까.
0: 그러니까 네. 네. 너무 속상합니다. 네. 자, 네. 퀴즈를 한 번 더 네. 네,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또 단골손님도 만나보고 광고 듣고 와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방은영님 오늘 또 처음 오셨는데
1: 네 안녕하세요.
0: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퀴즈쇼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코너 그리고 또 축구 얘기만 나오면 미쳐 날뛰는 또 성훈이가 있으니까 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1: 아, 하필이면 성훈 씨가 그냥 제일 코가
0: 빠져 있는 날에 오셨어요. 네, 하여튼 위로가 너무 됩니다. 네. 은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반갑습니다.
0: 자, 첫 번째 퀴즈는 어떤 단어를 맞추는 퀴즈였는데요.
1: 네, 세 글자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0: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지면 끝장나는 토너먼트를 뜻하는 세 글자 땡땡땡 매치.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0: 네.
1: 프랑스 혁명 때 네. 목을 여기에다가 두고 땡강.
0: 땡강 날려버리는 거야.
1: 아이고 무서워.
0: 그래서 네, 그 무슨 세잔데요. 네. 요 매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 이 무시무시한 처형 기구의 이름입니다.
0: 네, 아주 그거 힌트. 매치.
1: 요 정도면 아주 대놓고 힌트 드렸죠.
0: 맞아요.
1: 땡땡땡 매치.
0: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목이 날아간다 이런 말인데 네. 제가 어제 이 퀴즈를 준비하고 밤에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보니까 단두대하고 어떤 사람이랑 좀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 아니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 지금 아니
0: 아 그래요?
1: 네. 아,
0: 자, 아이, 또 참. 오늘도 스포했네요.
1: 아, 힌트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정답을 대놓고 그냥 드려버리셨나요?
0: 저희 매력이죠. 한식 음악방의 매력. 성훈이랑 흥분하면 답을 막 말해버려요.
1: 아, 이번에는 두 번째 음악 퀴즈.
0: 이 네. 노래를 전주를 들으시고 네.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이 가수의 힌트를 드릴까봐요. 이 노래를 부른 팀
1: 네.
0: 누구죠?
1: 팀이요? 유명한 밴드였죠.
0: 안 가르쳐주네요. 안 가르쳐주네요. 깍쟁이 영아씨가 안 가르쳐주네요. 아, 요게
1: 네.
0: 항공사 이름이랑 좀 약간 비슷한데.
1: 맞아.
0: 무슨 아나? 아, 뭐 이런 팀이에요. 네잔데.
1: 네, 예전에
0: 코리아나.
1: 네, 예전에 손에 손잡고를 불렀던 네. 바로 그 밴드.
0: 근데 이 노래는 네. 손에 손잡고는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네, 여기까지입니다.
1: 세 글자예요. 노래 제목도 세 글자.
0: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세 번째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옵사이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할머니 이야기가 맞을까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한 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기를 보다가 옵사이드 반칙이 나왔어요. 워메 저것이 옵사이드지. 어째 옵사이드 깃발을 안 드는가? 아따 요즘 깃발 한번 드는데 피파에서 따로 500원씩 받는가 뭔가 말이야. 아이 못담시 옵사이드 반칙을 안 준단 말이야.
1: 워메 칭해분거 자고로 우리 당상관을 지내신 고조부님께서 가만히만 있으면 충가는 간다고 그렇게 그냥 허벌나게 약을 하셨는데 아니 저것은 옵사이드가 아니제. 아니 8만 넘어갔잖여. 8만.
0: 8만 넘어가. 아따 요부식쟁이 할만고 옵사이드가 뭐여. 저짝팀이 마지막 수비보다 조금이라도 이짝팀 선수가 앞서 있는 상태에서 패스를 받아보면 예? 그것이 예? 그것이 옵사이드여. 팔은 뭐 몸뚱아리가 아니여? 아 개미마냥 팔다리 몸통이여 뭐여. 예? 팔이 넘어갔으니까 아 옵사이드제.
1: 어메 어메 아이고 개똥이라면 그냥 약이라도 쓰지 그냥. 이런 천하에 쓸데가리 없는 하라방탱이 같으냐고.
0: 어메 어메.
1: 아이고 팔로 축구를 하띠여. 예? 11명이 다 골키퍼요? 팔로는 골을 못 넣기 때문에 옵사이드에서 팔은 암시렁도 안 해. 팔이 넘어가는 건 옵사이드가 아니라니까 그냥.
0: 아따 우리 춘천님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할맹구 무식쟁이 할맹구 아유,
1: 아이고,
0: 정말
1: 이 하라방탱이 아는 게 있어야 이, 말이지 그냥.
0: 이 추갈무신이라는 게 바로 이 할맹구를 말하는구먼. 아니 팔은 몸뚱아리가 아니냐고. 팔이 이렇게 넘어갔으면 아따 그것이 옵사이드지.
1: 아이고 팔로 축구하냐고.
0: 아이 팔로 축구하지.
1: 아이고
0: 골키퍼 그게... 팔로 축구하지.
1: 아이고 그냥 퇴장 당해버렸어 갖고만.
0: 왔다 내 말이 맞단 게.
1: 아이고 저 하라방탱이 진짜.
0: 아 할아버지를 정당으로 많이들 올려달라니까.
1: 아이고
0: 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이 맞는데요. 자 누구 설명이 맞을까요? 할아버지일까요? 할머니일까요? 한국어로 세 글자인가요? 외래어로 세 글자인가요?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1: 한국어로 세 글자.
0: 네 심지어 한자를 쓰는 그런 말이죠. 한자. 한자를 쓰는 말이에요. 한문 하면은 그게 다 한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세 글자는 한자어입니다. 한국어고요. 자, 할머니! 찍습니다! 해주셨는데, 저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 단골 선생님들 한 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1: 정답 많이들 보내주세요.
0: 음악도 좋지만 네, 요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에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뉴제봉이 해결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간 목욕 퀴즈쇼에서 양배추즙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죠.
0: 네, 네.
1: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까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이거 뭐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강원도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완한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우리 선수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너무 요즘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쟈뉴님도 오셨습니다. 두 분 진행 너무너무 잼나요.
1: 오, 감사합니다.
0: 하고 이제 함께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문자가 저희를 정말 이 어제 이 경기에서 저희를 구원해줍니다. 자, 우리 명숙님 세 번째 문제 잘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더
1: 찍으세요.
0: 네, 좋아하시는 네. 거를 찍어주세요.
1: 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5: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6: 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홈면보 감독을 끌었다 내렸다가 벗겼다가 입혔다가 막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방송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어요.
7: 네. 1번 정답은요. 바로 네. 단두대.
6: 단두대.
7: 네. 단두대 매치. 네.
6: 깨기잖아요.
7: 네. 두 번째는요. 코리아나가 불렀던 응원가. 빅토리. 빅토리. 네, 빅토리였습니다.
6: 더 빅토리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정말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네. 그냥 빅토리로만 해도 정답이 맞습니다.
7: 네.
6: 그리고 세 번째 퀴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옵사이드 설명하는 거. 옵사이드는 여러분 네. 그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에서 위로 이렇게 크면 나시가 되죠, 옷이.
7: 네.
6: 그 나시 고기 라인이 기준이에요.
7: 네.
6: 그래서 팔은 넘어가도
7: 상관이
6: 골을
7: 없다.
6: 골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구는 그래서 팔은 넘어가도 안시렁도 안 하다.
7: 네.
6: 할머니 말이 맞아. 맞습니다.
7: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분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7: 안녕하셨습니다. 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샤비타민 김전입니다.
3: 끝난 게 아니다. 야구 레전드 요기베라의 이 명언. 오늘만큼 우리 가슴에 콕 박히는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저녁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남아공전 0-1 패배 소식에 뉴욕과 뉴저지 하늘이 온통 탄식으로 물들었었습니다. 밤새 아쉬움에 쉽게 잠 못 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어깨 쫙 펴고 기운 내십시오. 우리의 축제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니까요. 자, 자력 진출은 아쉽게 놓쳤지만 우리에게 와일드카드 32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확률도 뭐 무려 85%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볼만 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서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축구 강팀들이 이변 없이 동생팀들을 꽉꽉 눌러 이겨주기만 한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주말까지 가슴 졸일 필요도 없이 이르면 바로 내일 늦어도 토요일까지 32강 진출을 확정지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 팝홍각을 딱 잡고 마음 편하게 축구 강국들을 응원해주면 되는 거죠. 축구 대표팀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듯 목요일 오후 2시 지치고 나른한 여러분의 일상에도 짜릿한 반전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어제의 아쉬움은 활기찬 응원의 함성으로 바꿔버릴 제가 6월 25일 목요일 여러분의 나른함을 단숨에 깨워줄 인간 비타민 김전의 2시의 비타민 힘차게 그래도 불구하고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한번 쿡 눌러주세요. 그러더니 커서가 껌뻑껌뻑 하는 데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K-R-A-D-I-O-U-S 치시고 검색.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하얀색 바탕에 K-Radio 하고 보이실 거예요. 친구 수가 꾹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요.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소문자 상관없이 K-Radio 라이브 K-R-A-D-I-O-L-I-V-E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남아공정 패배로 자력 진출은 놓쳤지만 이번 월드컵은 48개국으로 늘어나서 각조 3위 중에서도 무려 8개 팀이나 와일드카드로 32강에 보내주잖아요. 자, 이미 C조 3위 스코틀랜드가 우리 밑으로 깔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두 개 나라만 우리 밑으로 더 보내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침 바로 오늘 6월 25일 목요일 뉴욕 뉴저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저녁에 운명의 E조와 F조 최종전이 줄줄이 열립니다. 자, 라인업도 아주 기가 막힌데 오늘 우리가 딱 세 나라만 열렬히 응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죠. 뉴저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 와, 여기 또 뭐 아메리칸 드림도 함께하고 있고 주차장이 뭐 꽉 차겠죠. 경기를 보러 오는 분들에게 베네핏 좀 주었으면 좋으련만 주차비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300불이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독일이 에콰도르를 꾹 눌러 이겨줘야 하고요. 오늘 저녁 7시 일본이 스웨덴을 잡아줘야 합니다. 자, 오늘 밤 10시 미국이 트리키에를 시원하게 꺾어주면 게임 끝입니다. 자, 오늘 이 강팀들이 이변 없이 제 실력만 발휘해 준다면 또 다른 조 경기 더 볼 것 없이 바로 내일 6월 26일 금요일 아침이면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소식을 팩트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 밤이 지나면 바로 알 수 있는 운명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왠지 지구촌이 다 우리 편일 것 같고 전 세계가 우리 32강 보내주려고 똘똘 뭉친 것 같은 묘한 대통합의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네, 역시 월드컵은 이 맛을 보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어제 또 뉴저지 포츠 커뮤니티 센터에도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또 엄청난 열렬한 응원과 함께 나중에 나왔던 탄식은 어쩌겠습니까? 근데 뉴욕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프라미스 교회도 뜨거웠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오후는 축구 걱정, 일 걱정, 나른함까지 싹 다 2시에 비타민에 맡겨 두시고 오늘 밤 대통합 응원전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보자고요.

0: 목요일 2시에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식사가 제공됩니다. 플러싱 35-22150 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5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복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99.
1: 이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0: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그러게요.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일단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맞아요. 어저께 예상 스코어를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아 그때가 참 좋았네요. 맞아요. 울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모아서 또 기다리고 기대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투시 비타민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건강 충전 시간. 자, 오늘 요즘에 그 SNS 피드에서 아주 뜨겁게 유행하고 있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기적의 푸드 꿀조합 공식 다섯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팩트만 꼭 집어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아, 요즘 응원하랴 뭐하랴 또 면역도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또 꿀조합이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토마토와 소금의 만남입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먹을 때 그 올리고당이나 달달한 것과 이렇게 찍어서 먹는 버릇이 있는데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단 채소이다 보니까 토마토가 항상 이렇게 단 거랑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토마토와 소금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토마토를 소금에 톡톡 쳐서 맛있게 간식으로 드시면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소금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쭉쭉 올라가서 몸 안에서부터 염증과 피부 트러블을 잡아주는 최고의 이너뷰티 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겉도 중요하지만 이너뷰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속부터 관리해주는 거. 여기에 오늘같이 또 알아두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조합들이 또 있는데 두 번째는 수박과 소금입니다. 운전 중에 듣고 계신다고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단맛이 확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요. 수박 드실 때 소금을 살짝 치면은 한 꽃집에서 이렇게 딱 뿌려서 드시면 단맛이 확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또 체내 수분 보충을 엄청나게 빠르게 도와줘서 야외 활동 후에 갈증 해소와 일시적인 부종 또 즉 몸이 붓는 거를 줄여주는데 아주 직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계피와 꿀입니다. 밤새 가슴 졸이며 축구 보시느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계피와 꿀을 한 스푼씩 타서 달달하게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위장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전반적인 장 건강과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모든 게 이게 따지고 보면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장이 건강해야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는 피로에 지친 분들을 위한 레몬과 커피 레시피입니다. 오늘 오후 너무 졸리시다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때 레몬 슬라이스나 레몬즙을 살짝 곁들여 드시는 거죠. 자, 커피의 항산화 물질과 레몬의 비타민C가 만나면서 환절기 면역력을 짱짱하게 지원해주는 천연 피로 회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맛은 어쩌가 싶기도 하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출출할 때 먹는 바나나 한 개의 효력입니다. 바나나에는 지친 간 기능을 또 정상적으로 돕고 또 신체 전반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핵심 영양소가 꽉 차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 간식으로는 빵이나 과자 대신에 바나나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오늘 2시 비타민이 소개해드린 이 다섯 가지 정석 조합들로 지친 피부, 체력 예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정미조가 부릅니다. 바다향 물씬 난 노래죠. 7번 국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바나나 한 개 드셔야겠다고요? 맞아요. 요즘은 참 흔하디 흔한 게 바나나죠. 노을할 때 싱싱할 때 샀다가 검은 점이 톡톡 찌릴 때 먹으면 참 달고 싸고 영양가도 만점이고 좋은 것 같아요. 레몬물도 매일 드시고 계시다고요? 어우, 관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이시네요. 또 좋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함께 쉽게 나눌 수 있는 이너뷰티 아이템들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자, 변함없이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가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고요? 이제부터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 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카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이래저래 여러분들 또 에너지도 필요하실 거고 또 우리 또 힘을 모아야 되니까 오늘 또 좋은 건강 정보로 함께한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들수록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예전 같지 않다. 피곤은 쉽게 안 풀리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건강식품 하나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야해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을 선보이고 계실 야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그 송골매의 그 노래였잖아요. 처음 본 순간이란 노래로 대표님을 맞이했는데 정말 그대로세요. 볼 때마다 더 피부가 반짝이시는 것 같아요. 네,
1: 저희 신제품 요백 때문에 피부가 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0: 네, 좋은 정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정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네. 그냥 늘 모든 것과 이제 건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화두가.
1: 그렇죠.
0: 네. 특히 또 한인분들은 면역력이나 네. 또 체력 관리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잖아요. 네. 또 100세 시대고 네. 120세대 장수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아, 특히 오늘은 또 공진단에 대한 얘기로 네. 준비해 주셨다고 네. 들었어요.
1: 요즘엔 너무 과도한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입에 달고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사실은 몸에 염증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사실 건강을 다시 설계해야만 그 피곤한 것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0: 그러게요.
1: 이번에 저희 또 이제 컬럼의 광고로
0: 네.
1: 당신의 몸은 암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요즘에 너무 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많죠. 네.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1: 사실 근데 암이나 뭐 큰 병이 올 때
0: 네.
1: 사실 사소한 거로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염증, 네.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염증 하나가
0: 네.
1: 퍼져서 암이 되고 확산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희가 야엘에서 정말 이번에 네. 신제품으로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을 출시했는데요.
0: 네.
1: 아, 저희가 장수 제품으로 야엘 사양공진단이 지금 약국에서 정말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
0: 네.
1: 네.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또 어떤 분은 몸이 약하신 분은 사양공진단 먹고 드시고 효과가 참 좋으신데
0: 네.
1: 또 너무 건강하신 분은 또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너무 건강해서.
1: 네. 근데 어떤 제품이든지 100% 만족은 없잖아요. 화장품이 됐건
0: 그렇죠.
1: 뭐 건강식품이 됐건. 그래서 그럼 다른 방향으로 해서
0: 네.
1: 더 좋은 것을 하나 더 출시하자 해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을 저희가 선보였는데요.
0: 네.
1: 뭐 많은 분은 알다시피 동충하초라는 뜻이
0: 동충하초.
1: 네,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버섯, 식물로 바뀌는 신비로운 약재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드셔본 분도 있고 들어본 네. 분도 있고 뭐 TV에서 본 분도 많은데
0: 네.
1: 정말 그 동충하초가 신비로운 약재기도 한데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0: 네. 네.
1: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0: 네.
1: 전 세계 동충하초가 한 500가지, 600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0: 네.
1: 몇 종류가 되지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자연산이죠. 근데 자연산인데 몇 가지 되지 않은 그 동충하초가 효과가 너무 좋다고 뭐 당뇨에도 좋고 뭐 파킨슨에도 좋고 또 항암에도 좋고 염증 잡는 데도 좋고 이래저래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0: 네.
1: 근데 그 자연산의 동충하초가 그렇게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고가기도 하고 좋은 제품인데 그래도 많이 드세요.
0: 네.
1: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야엘을 드셨던 소비자, 우리 가족 같은 소비자들에게
0: 네.
1: 더 좋은 것을 선사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연구소에서
0: 네.
1: 동충하초를 배양하고 압축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 1이라면 5배, 10배 이상으로 함량을 압축시켰습니다. 농축액이죠.
0: 그래요. 그러니까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고 효능이 좋은 거는 맞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안에 코디세핀이라고 있어요.
0: 코디세핀?
1: 예. 네. 그 코디세핀 함량을 아주 많이 높여놔서 일반적으로는 코디세핀. 자연산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자연산이 너무 좋지만 거기 안에 코디세핀의 함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0: 네.
1: 저희는 연구소에서 배양해서 길러서 압축시켰기 때문에 적게는 5배, 10배까지 효능을 볼 수 있도록
0: 네.
1: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어떠한 약재나 화장품도
0: 네.
1: 흡수된 만큼 효과가 있을
0: 수가 있죠.
1: 예,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잘 길러서
0: 네.
1: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흡수시킬 수 있을까?
0: 네.
1: 이걸 어떻게 고장난 몸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나와서 240시간을 좋은 발효를 했는데요.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네.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0: 아, 네.
1: 요즘에 항암에 좋다는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요.
0: 네.
1: 몸 안의 염증들이 다시 사실은 그 암으로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모든 또 그게 염증으로 네. 시작된다 말이죠.
1: 그 염증만 죽이면은
0: 네.
1: 사실은 몸 아프신 것도 다 피곤한 것도 뭐 이쪽 저쪽 힘든 것들도요.
0: 네.
1: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0: 네.
1: 우리가 먼저 몸이 피곤하기 시작하면요.
0: 네.
1: 그때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0: 어.
1: 그 피곤한 거를 그냥 대책 없이 놔두고 오래 가다 보면요. 네. 어느 날 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0: 어. 네. 근데 대표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충하초가 240시간 저온 발효시켜서 정말 연구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지만
1: 네.
0: 이것만 먹지 말고 이거를 먹었을 때 좀 더 네. 효과가 좋기 위해서는 나에게 내가 했던 그 나쁜 루틴들을 좀 제거하면서
1: 아, 그럼요.
0: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에. 저희 손님 중에 네. 이제 그 동충하초 공진나 사가지고 드시면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식생활은 어떻게 하시냐고 아니 몸이 좋아지니까 가공식품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싼 공진단 드시면서 가공식품도 끊으시고
0: 그렇죠.
1: 음료수도 끊으시고 좋은 야채, 후레쉬한 야채하고 과일, 고기
0: 그렇죠.
1: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같이 병역해야만 네. 그거 먹은 만큼 건강하죠.
0: 맞아요.
1: 그렇게 했다가 또 공진단 다 드시고 다 회복됐는데
0: 네.
1: 나쁜 음식 먹으면 또 안 좋죠.
0: 안 되죠. 네. 그렇죠.
1: 예,
0: 맞아요.
1: 예, 예.
0: 모든 게 그렇게 순환이 이거 하나만 믿지 말고 이거 좋은 걸 먹으면서 안 좋은
1: 그렇죠.
0: 습관을 덜어내는
1: 그렇죠.
0: 이런
1: 예.
0: 건강한 루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예, 사실은 네. 사람들이 건강한 루틴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요. 우리 몸이 산성이 되게 되면요.
0: 네.
1: 산성인 음식이 계속 끌려요.
0: 아하.
1: 근데 우리 몸이 알칼리로 딱 바뀌는 순간
0: 네.
1: 놀랍게 그 세포가 알칼리 음식을 먹기를 원해.
0: 건강한 음식만
1: 예.
0: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1: 그 루틴을
0: 거군요.
1: 바꾸는 일들이
0: 네.
1: 얄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이 하는 거죠.
0: 아, 네. 네.
1: 그러니까 240시간 동안 저온 발효했기 때문에
0: 네.
1: 입자가 드시는 순간 아 너무 곱고 부드럽다는 얘기를 해요.
0: 아하.
1: 또 입에 넣는 순간 저희는 입에서 녹여서 먹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그게 아주 미세 분말로 만들어졌고
0: 네.
1: 녹여서 들을 때 그 가늘한 입자가 침하고 같이 교합을 하면서
0: 네.
1: 침이 하는 좋은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포 핵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0: 네.
1: 회복이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0: 씹어서 먹지 말고
1: 네, 빨아서.
0: 빨아서 네. 녹여서.
1: 녹여서 왜 네. 빨아서 녹여서
0: 네. 네.
1: 녹여서 드시면은 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0: 쓰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효 시간이 길다 보니까
0: 네.
1: 발효 시간이 발효할 때 그 시간 속에서 나쁜 성분은 빼내고
0: 네.
1: 좋은 성분은 올려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 시간이 길면 항암 시간이 항암 효과가 긴 이유가
0: 네.
1: 그러한 효과 때문에 그래서 간에 데미지가 없어요. 한약 재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1: 먹으면 잠깐 먹는 분은 괜찮지만
0: 네.
1: 장기간 먹으면 안 좋아지는 이유가
0: 네.
1: 그 발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독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지금 한 8년, 9년 저희 공진단 계속 매일 먹고 있는데
0: 네.
1: 간이 깨끗합니다.
0: 이 발효라는 게 정말 좋은 거네요.
1: 네.
0: 효능은 높이고
1: 네.
0: 맛도 더 우리가 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1: 네.
0: 변하게
1: 네.
0: 해주고 좀 발효.
1: 공진단뿐만이 아니라 음식들도 발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홍삼도 발효하잖아요.
0: 그렇죠.
1: 인삼의 독성을 빼주고
0: 네.
1: 어떻게 돼요? 유효 성분을 올리니까 거기서 사포틴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는 홍삼보다 더 좋은 걸 넣어야겠다는 흑삼을 넣잖아요.
0: 아하.
1: 흑삼은 암에 굉장히 좋아요.
0: 네.
1: 저희가 정품으로 다 준비해서
0: 네.
1: 9번 인삼을 치고 말리면서 거기서 홍삼의 사포틴의 57배가 나옵니다.
0: 와우. 홍삼의 57배요?
1: 네.
0: 네, 물 한 잔 드시고. 네.
1: 그러니까
0: 네.
1: 홍삼의 57배 사포틴 플러스 동충하초, 사양, 그리고 거기 나오는 신당기,
0: 네.
1: 산수유, 천연고를 통해서 엄청난 효력이 있죠.
0: 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질문. 동충하초 많잖아요.
1: 네.
0: 야엘의 동충하초만의 차별화된 장점?
1: 제가 아까 연구소에서 배양해가지고 그것을 길렀기 때문에 압축시켰다는 거죠.
0: 네, 연구소는 어딘가요?
1: 저희 한국에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실까요?
1: 기력이 떨어진 분,
0: 네.
1: 피곤한 분, 또 뭐 수술 후에
0: 네.
1: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0: 네.
1: 제가 사실은 이번에 뭐 인간이니까 좋은 걸 먹어도 감기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0: 있죠.
1: 근데 이번 네. 감기가 엄청 세다 그러는데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0: 네네.
1: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 감기 있으면 막 누워 있어야 되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0: 네.
1: 내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내가 네. 먹으니까 너무 이렇게 효과를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지금 또 같이 오신 또 앞에 누가 계신데.
0: 네. 누가 계신가요?
1: 네, 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오면서 네. 손님들이 드시고 좋아서 효과 봐가지고 또 손님 데려와서 저 사서 드시고.
0: 네.
1: 지금 너무 좋아서 아주 손님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요즘에 직장인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네. 부모님들. 네. 요즘에 현대인들이 늘 이 갖고 품고 있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1: 네, 네.
0: 이게 정말 모든 남녀노소 분들에게 건강 관리에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1: 네. 요즘엔 또 이제 네. 먹거리에 또 장난을 많이 치는데.
0: 이번 제일 나쁜 거죠?
1: 네. 군진당 같은 경우도 뭐, 거기다가 이 마약 같은 거 넣어서 배에 걸려서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또 어떤 회사도 한국의 큰 제약회사 제품인데 근데 저희는 네, 아 그런 거 보면서
0: 네.
1: 아 우리가 먹거리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먹는 걸로
1: 정직하게 만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0: 네.
1: 그런 큰 일이 돼서 또 배에서 이제 미국에서 못 받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야엘은 정말 방부제 없이
0: 네.
1: 뭐 케미칼 같은 것도 없고
0: 네.
1: 예 거기 뭐 각성제 같은 것도 듣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저희는
0: 각성제요.
1: 정말 100% 천연이고요.
0: 네.
1: 그리고 자연산을 가져다가 연구소에서 압축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정말 정직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0: 네. 네. 물론 조금 더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식용 방부제를 하시는 사업체도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저장을 해야 될까요?
1: 아 물건을 저희 공제단을 구입하시고요. 네.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0: 아, 냉동고에다가
1: 뭐 한 달 정도 한 달 안에 먹을 것 같으면 내놓고 먹어도 되는데요.
0: 네.
1: 냉동고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럽고 좋아요.
0: 예. 냉동에 해놨다가 먹을 네. 때는 살짝 상온에 네. 꺼내놨다가
1: 네. 꺼내놓을 필요도 없고 꺼내서 먹어도 되는 이유가 저희는 공진단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0: 네.
1: 나오면 바로바로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0: 아하,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죠. 저희가
0: 네.
1: 머더스데이 스페셜을 했는데
0: 네.
1: 손님들이 한 번만 더 마더스데이 해달래서 이번 달 말까지니까 다음 주 초까지
0: 이번 달 말까지
1: 예,
0: 얼마 안 남았네요.
1: 한 박스 드리는
0: 1+1 네. 특별 행사
1: 네.
0: 그렇죠 그렇죠 방송들도 이거
1: 네.
0: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좋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네요. 1+1
1: 네.
0: 이번
1: 네.
0: 달 말까지
1: 네.
0: 그렇습니다.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추가로 드리는 행사
1: 네. 그리고
0: 좋습니다.
1: 이 우리 그 동초가초 사양공진단이
0: 네.
1: 또 특별 포인트가 있는 게
0: 네.
1: NK세포
0: 네.
1: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요.
0: 네.
1: 몸에는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백혈구가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염증이라든지 암세포 같은 거를 또 캐치해서
0: 그렇죠.
1: 없애는 역할들을 해서
0: 네.
1: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셋이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좋은 식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백혈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있는데
0: 네.
1: 보통 우리가 지금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0: 그러니까 그렇죠.
1: 백혈구가 잘 일을 안 해요.
0: 아, 예. 게으러졌구나.
1: NK 세포가
0: 네.
1: 백혈구의 일종으로
0: 네.
1: 똑같은 일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에 동시가처 공진단을
0: 네.
1: NK세포 중심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얘가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0: 네.
1: 이 동시가처 공진단을 딱 먹으면 몸 안에 있는 염증하고 암세포 같은 걸 또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집에
0: 네.
1: 집을 짓는데 기둥이 딱 빠지면요. 기둥을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아, 내 인체에 백혈구가 일을 안 해서 백혈구가 빠졌네? 그럼 거기다 백혈구에 일을 할 수 있는 NK세포를 집어넣으면 네. 되는 거예요.
0: 집이 무너지기 전에 기능을
1: 그쵸?
0: 세워야 될 듯이
1: 네.
0: 건강이 완전 무너지기 전에 얼른 넣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진단, 동시가초 공진단을
0: 네.
1: 입에 넣어서 녹여 드실 때 NK세포를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건강 아프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죠.
1: 네네.
0: 건강할 때 관리하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런데 나 또 이제 공진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먹는 분도 있지만
0: 네.
1: 여유가 돼서 못 먹는 분은 뭐 봄, 가을로 드시기로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몸의 기본은 물과 기름으로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고
0: 네.
1: 또 우리 몸은 또 그 세포가 수십조의 세포가 되는 세포가 오일로 싸져 있어요. 기름으로.
0: 네.
1: 예.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 쌓여 있느냐가 내가 건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됩니다.
0: 아, 그러게요. 네. 오늘 네.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1: 네.
0: 예, 건강은 미루는 순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 이거 정말 중요한 네. 말인 것 같고, 240시간 저온 발효, 고함량, 네. 코디세핀, 동충하초를 담은 야외 사양 공진단, 동충하초 공진단.
1: 네.
0: 지금 대표님 1분 정도 시간이 네. 남았는데, 못 다 하신 말씀 네. 있으시죠?
1: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쌓여있는, 기름, 우리 4개의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네? 건강한 오일을 드시면은 몸 안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세포가 정상화되고 또 염증 난 걸 치료하는데요. 같이 동초가초 공진단하고 올리브오일을 먹는 걸 권장하고요.
0: 아,
1: 또 그리고 제가 또 선교사잖아요. 네? 이거 판매하는 거 다 선교지를 보내는데요. 네? 또 기쁜 소식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모님께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의 전화 718-500-3350 201-500-3350 한 번 더요. 718-500-3350 201-500-3350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야엘 대표님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지금까지 두시의 비타민이었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키보드처럼 누를 수 있는 키딩. 일부러 부서뜨리게 만든 장난감. 만지면 말랑한 공과 끝없이 터뜨리는 뽁뽁이. 요즘 유행하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꾹꾹 눌러오던 활을 대신 키캡에, 말랑공에, 뽁뽁이에 눌러대는 거죠.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압축은 되니까, 그만큼 다른 감정 들어올 공감이 확보되니까 다들 열심히 마음속 공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치과 같은 데 가도 요새는 인형이나 쿠션 같은 거 안겨주더라고요. 너무 아프거나 무서울 땐 꼭 쥐라고. 근데 이게 뭔가 그걸 쥐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고 아플 때 그걸 또 꽉 쥐고 있으면 안정감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시다면 그저 웃지요. 네. 라라랜드에 쏟아부으시고 편안한 오후 되셨으면 합니다. 예,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전반까지만 소리를 질렀거든요. 어제 후반전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직도 생각만 하면 우욱하고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데 혹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한인 최대 규모 보험회사인 옴니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와 함께 알아보는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커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세

0: 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5의 지진은 1900년 이후 베네수엘라 또는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900년 10월 29일 베네수엘라 해안 근처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 지진에 대한 현대 계측 장비 기록이 없어서 규모 계산은 해당 지역의 피해 및 영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당시 발생한 이른바 산 나르시소 지진은 이른 아침 카라카스를 강타해 21명이 사망을 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도시 전역의 교회, 공공 건물, 주택이 무너졌다고 해당 기관의 피해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지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주 이상 지난 후에야 입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에는 약 300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대학과 여러 교회의 탑이 무너졌으며 정부 건물들도 정도의 채는 있지만 피해를 입었고 당시의 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텐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진이 규모 7.2에 이어 규모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900년 지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남아메리카판과 카리브해판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카라카스에서는 1967년 규모 6.3 지진으로 200여 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지진을 경험한 카라카스 주민은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된다며 이번 지진의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두 차례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해 카라카스 등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아직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철도 운행이 중단이 됐고 볼리바르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이 폐쇄됐으며 학교 수업도 일시 중단이 됐는데요. 국제사회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엘살발도르,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파나마 등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은 즉각 연대 및 지원 의사를 밝혔고 제레미 르빈 미국 국무부

해외 원조 담당 차관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 가장 중요한 초기 며칠간 수색구조팀, 의료 및 인도주의적 물품, 기타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직후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0만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다만 미국 쓰나미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진앙으로부터 300km 이내 해안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푸에르토리코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곧바로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남미, 베네수엘라와 일본 등 지진대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주요 지진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어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으로 마트 진열장의 상품들이 쏟아지는 등의 피해는 있었으나 별다른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사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 지진은 해안 도시 포트 브래그를 포함을 해서 넓은 지역에서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농촌 지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농촌 지역인 멘도시노 카운티에 브리 레온과 동료들은 레스토랑 문을 막 열었을 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접시와 술병들이 덜컹거렸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식당과 옆 창고에서 액자가 벽에서 떨어지고 병들이 선반에서 쏟아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비록 엄청난 지진은 아니었지만 물건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는 이번 지진은 이 지역에서 거의 9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이 지역은 주요 단층대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번 지진보다 규모가 작고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지구 어느 지역도 지진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진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DMB 지역 아침부터 쾌적한 날씨 이어지다가 오후 들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리지 산맥 동쪽 지역에서는 9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고 습도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6월 날씨치고는 쾌적한 편입니다. 남풍이 잔잔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해와 구름이 섞여 있으며 늦은 오후에는 워싱턴 DC 북쪽과 서쪽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약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은 편이고요.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대체로 건조한 날씨 예상되지만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점차 두꺼워질 것입니다. 내일 금요일은 다음 전선이 접근함에 따라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가 되면서 오후에는 더욱 뚜렷한 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후 늦게 구름이 많아지고 늦은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날씨 패턴이 점차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날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름이 많아지고 낮과 저녁 내내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야외 활동 계획이 있다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우가 강해지거나 심해질 경우 특히 야외 행사, 야구 경기, 축제, 수영장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실내 장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면은 소나기와 뇌우가 점차 그치면서 기온이 66도, 섭씨 1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주일인 일요일은 아침 일찍 최고 기온이 80도 초중반까지 오르며 습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전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 칠 가능성이 있고요. 야외 활동 계획은 유동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선이 서서히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강수 확률은 점차 줄어들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 또한 오후 늦게와 저녁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 일요일은 주말 중 오전보다는 오후에 야외 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7월 4일 주말까지의 날씨도 잠깐 알아보면은요. 다음 주는 고기압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형성이 되면서 점점 더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 예상되고요. 7월 4일 주말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최고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다가 주 후반에는 90도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90도 후반에서 100도 가까이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할 정도로 더울 수 있습니다. 주말엔 전선이 해상으로 이동한 후에는 강수 확률이 낮아져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화사입니다. 끝.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옴니화재 보험의 우리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2: 아, 네. 제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신문에 보니까 여기저기 정말 바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 이 우지랖이 어쩔 수 없이 코리안 커뮤니티에 인발부가 돼가지고.
0: 아, 이제 조만간 좀 의원직에 나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
2: 그렇진 않고요. 제가.
0: 나오시면 아마 밀어드릴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 아닌 것 같아요.
0: 사실 알게 모르게 도움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이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2: 그래서 아, 좀, 진짜요?
0: 네. 그래서 좀 길게 해달라고.
2: 아, 감사할 말씀을 전해야겠네요.
0: 그렇죠. 예. 우리가 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뭐 생명보험도 그렇지만 뭐 가장 가까운 게 자동차 보험, 집보험인데 보험료는 해마다 올라가죠. 뭐 티켓은 안 뛰고 싶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뭐 밟은 것 같지도 않은데 살짝 밟았는데 뒤에서 막 불키고 따라오면 아 정말 심장 떨리고.
2: 맞아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티켓 어마운트도 약간 페이가 크죠.
0: 그럼요. 며칠 전에 비가 왔고 그리고 또 내일과 내일 모레에도 또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만 좀 잠깐 반짝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DMB 지역도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어요. 누가 여기서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1년 전인가 12년 전에 지진 났었잖아요.
2: 맞아요. 지금 뭐 지진은 아닌데 며칠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0: 그러게 말이에요.
2: 저희가 많이 아시는 지역 벌크 지역에 막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이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0: 그런 게 생겼을 때 어쨌든 우리가 보험에 의지를 하고 또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그 관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2: 그래서 첫 번째는 클레임 기록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2: 그러니까 큰 어마우트면 당연히 디덕터블 내고 클레임을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웃오브파켓을 사용하실 수 있는 찬스를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집보험이 디덕터블이 1000불이에요. 근데 뭐 1500불 나왔는데 1000불을 내고 500불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집을 파실 때도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수록 클레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클레임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0: 당연하겠죠.
2: 아시다시피 주택보험의 클레임이 두 번 이상 있으시면요. A급에서 B급으로 떨어지세요.
0: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올라가나요?
2: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커버리지도 없어지고 아이고.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사실 집에 관련해서는 한번 사시게 되면 오래 사실 수 있는 프로퍼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 클레임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년 가나요? 예전에 한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2: 맞아요. 멜랜드는 MBA, 버지니아는 DMB에서 3년 정도 얘기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5년 이라고 보셔야 돼요.
0: 왜 그런 거죠?
2: 팬데믹 이후에는 팬데믹 때 사실 자동차 운행이 없었잖아요.
0: 거의 없었죠.
2: 그래서 사고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다 갑자기 운전을 안 하시다 나오시는 바람에 사고 기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록을 보게 되기 때문에 MBA나 DMB에서 3년 정도의 기록이 지워지더라도 그 기록이 보험회사에서는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집보험 혜택을 받을 때 뭐 오래된 거나 삭은 거나 이런 건 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2: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근 며칠 전에 벌크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의 지붕이 집의 지붕이 20년에 30년 됐다. 사이딩이 60년 됐다. 창문이 20년에 40년 됐다.
0: 아,
2: 이러면 교체하라는 게 정상이에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걸 그냥 유지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 뭐 비가 샜다 이런 등의 이유로 집보험에 클레임을 하신다면은 그게 디클라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0: 첫 번째이더라도 이게 디클라인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2: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클레임이 들어오면 나가서 감정을 하세요.
0: 그렇죠.
2: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0: 아하.
2: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세 번째는 HVAC, 뭐 히러나 음흠. 에어컨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수명이에요.
0: 그렇죠. 예.
2: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뭐 날씨로 인해서 그게 망가졌다라고 네. 클레임을 하신다면 디클레인 되실 확률이 많고 플러밍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수명이 10년에서 15년.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클레임을 하셨을 때 아 오케이 이 정도는 관리를 했는데 클레임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커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면 디클라인 될 확률이 많고
0: 오너이신 분들은 꼼꼼히 시간 날 때마다 집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 집이 몇 년도 지어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고
2: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관리를 잘 하셨으면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관리 소홀이라든가 뭐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메인테넌스를 안 하셨다든가 라는 이유로 클레임이 이유가 된다면 네네. 그게 디클라인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죠.
0: 디클라인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2: 그렇죠. 왜요? 근데 디클라인 해도 저희가 클레임한 횟수로 치지 않게끔 나중에 기록을 삭제하실 수는 있어요.
0: 어? 그래요?
2: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집보험은 두 번 이상 하면 네. 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클레임을 하셨는데 디클라인 됐다. 그러면 클레임을 했던 기록을 지워달라. 라고 요청을 보험회사에 다시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0: 그러면 지워줍니까?
2: 네.
0: 그런데 만약 그런 얘기를 안 하면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디클라인 났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없겠지. 우리가 뭐 디스미스
2: 그렇죠.
0: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했다가는 이거 큰코 다치겠는데요. 그래도 네. 한 번쯤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2: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클레임이 들어갔을 때 너네 이때도 클레임을 했잖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에이전트 정말 나만의 에이전트를 두시는 게 좋겠어요. 네, 수시로
2: 같이 상담하시고 네. 조언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끔 집에 이렇게 낙낙해갖고요. 뭐 지금 지붕에 뭐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거 뭐 리플레이스 하겠냐 이런 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2: 네,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애매한데요. 네네. 집주인 분들이 올라가셔서 지붕을 보시기는 힘들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2: 근데 뭐 허리케인이 와서 싱글이 지붕의 기와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 날아가서 그거를 타고 물이 샜을 때 네. 어딘가에 물이 새서 뚝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클레임이 됐는데 네.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한 장이 아니라 열 장이다라고 리포트가 된다면 네네네. 네. 솔직히 주인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감정을 해주신다면 클레임이 그대로 어프로브가 될 테지만 그게 아닌데 만약에 한 장인데 열 장이다 아니면 홀 지붕을 갈아야 한다라고 됐을 때는 그만큼의 커버 받으신 만큼이 내 기록에는 남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것들을 약간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한 장만 날아갔는데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확인이 안 되니 열 장이라 그러면 그냥 열 장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 또한 믿을 만한 분한테
2: 맞아요.
0: 견적을 받아봐야겠군요. 네.
2: 그래서 이것도 지혜롭게 클레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집의 프로퍼리에 대한 그 기간, 네. 그 수명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2: 네.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0: 자, 알쓸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 강건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2: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요?
2: 410-465-2700번입니다.
0: 메릴랜드는 410-465-2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 화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0: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의 우승 축제 중 한 여성 팬이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을 통째로 훔쳐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한 여성은 거리에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낸 뒤 쓰레기통을 들고 떠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 해당 쓰레기통은 닉스의 상징색인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꾸며진 소유 시설물입니다. 영상을 보면 여성 프로농구팀 뉴욕 닉스의 유니폼과 응원용품을 착용했고 쓰레기를 인도에 쏟아낸 뒤 쓰레기통을 들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이 여성은 지하철 안에서도 해당 쓰레기통을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유명 금융회사인 JP 모건 체이스에 재직 중인 40세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본 뉴욕시 위생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쓰레기통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로 $75, 위생국 업무방해 혐의로 $100 등 총 $175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뉴욕 닉스가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53년 만에 NBA 정상에 오른 뒤 열린 대규모 우승 축제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시민들의 열광적인 축하 분위기 속에서 생긴 해프닝은 온라인상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벌금은 쥐꼬리마. 많고 영상 조회수는 많으니 뭐 손해본 장사는 아니네 그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뭐지게 쓰레기통을 훔쳐가. 이 거지가 따로 없네. 러시아 국내선 여객선에서 가위로 승객들을 위협하며 조종실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기내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돌연 사망을 해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여객기 안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이 탑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그의 손에 가위가 들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는 조종실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 일부 승객들이 그를 제압하고 승무원들이 끈으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후 남성이 진정된 모습을 보이자 승무원들은 결박을 해제했지만 남성은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승객과 승무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비행을 마치고 여객기가 착륙했을 때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기내로 들어와 남성의 상태를 보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현재 러시아 당국은 과실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항공사 이름은 별도로 알려지지 않았고 사망자의 신원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제압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손상이나 결박에 따른 혈액순환 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혈전 형성 등 여러 의학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가위 들고 칼춤 추는 놈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놈인지 혈전 형성이 잘 안 되는 놈인지 아이 조사하고 묻고야요. 이 말이요 말방구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회사는 10분 미만 충전으로 약 40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배터리 기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기업이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전하며 생산 기지로 활용을 했지만 이제는 배터리 등 일부 첨단 산업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배터리를 받아들일 수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중국 배터리를 받아들이면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이 커지고 막자니 전기차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 들어갈 차세대 배터리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쥐고 중국에 들어갔었는데요. 낮은 생산비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 과정에서 선진 기술을 흡수했으나 이제는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희토류처럼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관련 시장에서 주도권을 붙이기 위한 산업 정책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 자사가 공개한 배터리를 쓰면 10분 미만 충전으로 전기차가 250마일, 약 400km를 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전기차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약 3배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에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배터리 제조사 상당수가 한국과 중국 등 해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술을 막으면 안보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며 받아들이면 더 싸고 빠르게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들어본 게 왜 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중국. 아이, 믿을 수 있시오? 일단 아쉬운 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보완하면 되고 이. 그래서 신제품 나오면 안 사는 것이 좋대요. 그 다음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것을 사라 하더만 큰 게 일단 받고 봐요. 이 콜. 민주공화국에서 구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프랑스 인도주의 활동가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콩고 에볼라 사태와 관련을 해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프랑스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한 뒤 귀국한 환자 한 명이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환자는 귀국 직후 전문 치료시설로 즉시 이송이 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입국과 동시에 격리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예방 절차가 시행이 됐고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방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로 확인이 될 경우 3주간 자가격리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염은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분디 부교 계통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계통은 백신이나 특효 치료제가 없는 희귀 변종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번 유행으로 지금까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277명, 우간다에서 2명이 사망했으며 콩고 내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보건부는 일반 유럽 시민의 감염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올해 초에는 미국인 의사가 콩고에서 의료활동 중 에볼라에 감염이 돼 독일로 이송이 돼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사례도 있어 국제사회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감염자가 300명 가까이 된다면서 무슨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이 시방 여러 교회에서 그 짝으로 선교 간다고 난리도 아니더만 당체 불안해서 말이요. 한국에서 SNS에 음란 방송을 송출을 해 국가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한 달간의 추적 끝에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검거 현장에서는 대량의 마약류까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사건은 마약 범죄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인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이민청 제3국과 이민국 수사팀은 파타야의 한 고급 콘도를 급습해 한국인 국적의 30세 남성 루이스 킴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했습니다. 체포 당시 김 씨는 수건으로 몸 일부만 가린 상태였으며 팔과 등 허벅지 곳곳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태국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 영상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이 방송은 성인 인증이나 별도의 검색 없이 일반 이용자들의 피드에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남겼습니다. 미성년자 노출 우려와 함께 메타의 부실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태국 질병통제국 등 정부기관 공식 계정이 시청자 명단에 포착이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며 정치권의 거센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당초 사이버 범죄 혐의로 시작된 검거 작전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다량의 마약이 발견되며 급변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필로폰과 케타민 등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마약류를 즉각 압수했으며 이에 태국 당국은 김 씨에게 컴퓨터 범죄법 위반과 형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더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런 놈들 때문에 K문화 흠 잡힐 게배 걱정이네요. 해필이면 또 왜 김씨요? 김씨는 빼도박도 못하는 한국성인디. 아이 외국 이름 쓸 때 성도 좀 바꾸지 그랬어. 미국 출산율 감소의 배경으로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지목한 학자들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대학교 전 미경제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7년이 미국 출산율 하락의 주요 시점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연구팀은 스마트폰에 보급이 되면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가임 연령대의 성관계 빈도가 낮아지고 임신 가능성이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AT&T 모바일 확산 경로와 출산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접근성이 90% 이상인 지역의 출산율은 접근성이 10% 미만인 지역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스마트폰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약 26% 감소한 반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2007년부터 2011년 초기 스마트폰 보급이 당시 미국 전체 출산율 감소의 33에서 52%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부터 이어진 장기적 추세이며 주택 비용 및 노동시장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번 연구에 대해 마이너스 교수는 스마트폰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으며 또 다른 교수는 향후 출산율 재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대면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하네요. 어쩌란 거요. 사회가 이렇게 흉흉년디 당신 같으면 애 낳고 싶겠어? 응? 총기 규제부터 오치게 좀 해봐. 살기 좋아야 애도 나올 거 아뇨. 100세의 나이에도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준 영국 최고령 댄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우스터셔에 위치한 퍼닐 하우스 요양원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 버나드 길버트가 춤추는 영상이 SNS에서 15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럭비를 배웠던 길버트, 16살 때부터 다리를 다친 후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는 붙었지만 근육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의사로부터 운동 대신 춤을 추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이어 처음에는 춤을 절대 안 추겠다고 했지만 친구가 나를 억지로 춤 수업 현장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수업을 듣기 시작한 길버트는 춤의 매력에 빠졌으며 그는 댄서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상을 받았고 아내와 사별한 뒤에는 74세의 나이로 댄스 강사 활동을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버트는 나는 춤을 사랑한다. 무대에 올라서면 모든 것을 잊고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며 춤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춤은 신체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동작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원 운영자는 음악을 틀면 길버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서 춤을 출 때면 그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진다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 춤바람이 괜히 무섭다고 말하는 거 아니오니 춤에 미치면 자식이고 무식이고 없다잖요.

0: 차차차차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네, 1부 시간에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면서 제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살짝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새벽에 재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나올 텐데 새벽 3시라 네, 방송 중에 약간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뽀들현도님, 벌써 76년이 지났네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이 전쟁도 차츰 잊혀지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참전용사분들과 전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임형주의 곡 들려드렸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3.

뭉치고 크나큰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이해하고 격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조국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복별님께서 적어주셨는데 글쎄 뭐 젖잘싸라 그러고 하죠. 젖지만 잘 싸웠다. 그 얘기가 오늘은 도저히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 강팍한가요? 어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 왜 공격을 안 하지? 라는 그 생각만 늘 갖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비만 하지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같이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두앤 에디의 기타맨. 옛날 트위스트 곡을 듣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기타 한번 치셨던 분들 이 곡 배우셨던 기억 날 겁니다. 고 알죠? 쿵쿵짝짝 쿵쿵짝짝 쿵쿵짝짝 기타맨입니다.

저는 기타 배울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로망스 그것만 하다 말았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물집 생기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와서 후회돼요. 끝까지 배울 걸 하고. 자 계속해서 VJ님 오늘 라라랜드에서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민사 올려주신 우리 윌리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민사 LA에서 볼티모어로 대륙 횡단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에서 여독과 술기운으로 너무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로 가득 찬 아침 벨라지오 버페를 한 후 우린 후버댐과 그랜드캐년 돌아볼 예정으로 또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후버댐은 라스베가스에서 약 30마일 거리로 라스베가스 방문 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고요. 후버댐은 미국의 네바다와 애리조나 경계에 있는 대형 댐입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 만든 댐으로 수력 발전과 물 공급, 홍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토목공학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후버댐은 미국 서부 지역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대공황 시기에 일자리를 제공한 미국의 대표적인 토목공학 업적입니다. 후버댐은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큰 댐 중에 하나인데요. 규모를 보자면은 높이가 221m, 그러니까 726피트 정도 되고요. 길이는 379m, 무려 1244피트입니다. 기초 폭은 201m, 660피트이고요. 상단 폭은 14m, 45피트입니다. 사용된 콘크리트만도 약 248만 3제곱미터. 와, 대단하죠? 이걸 야드로 하면은 325만 3제곱 야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후버댐의 높이는 약 60층 건물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거대합니다. 1936년에 완공됐고요. 레이크 미드, 미드홀을 형성하여 미국 서부 지역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수자원과 수력 발전 시설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정말 사막 한가운데 이런 거대한 댐을 수십 년, 아주 오래전 1936년에 건설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라웁니다. 정말 너무너무 거대하게 지워진 이 후버댐과 그로 인해 형성이 된 레이크 미드 호수호를 뒤로 하고 그랜드캐년 남쪽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후버댐에서 그랜드캐년 남쪽 림, 사우스 림까지는 약 400km, 250마일 정도이고요. 자동차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93번 도로를 지나 I-40를 지나 애리조나 64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미국 서부의 사막 풍경과 애리조나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약 5시간 정도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 풍경과 운치함과 애리조나 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이 주는 광대함 그리고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그랜드캐년 협곡이 겹겹이 펼쳐지는 마치 무슨 천지창조와 같은 웅대한 봉우리와 협곡들이 높은 하늘과 맞닿아 함께 춤을 추는 듯한 전경과 함께 예약해둔 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같이 여행하고 있는 와이프도 업돼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웅대하다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극치라고 하면서 영화나 소설책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전경들을 떠올리면서 감탄에 감탄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언제 또 주실지 기다려야겠죠. 네, 후버댐에서 그랜드캐년 사우스 림까지가 약 400km나 되는군요. 후버댐 갔었죠. 그랜드캐년도 갔고. 그런데 그랜드캐년은 너무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가요? 정말 누구 말대로 딱 3초. 와! 그리고 끝. 너무 웅대하고 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비행기를 타고 그 협곡을 굽이굽이 다녀야 그랜드캐년의 제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윌리엄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이민 초기 시절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계시죠? 아 정말 진짜로 올 연말에는 제가 무슨 큰 상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초창기 시절에 웃지 못할 이야기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민님께서 우리 물리아님의 이민사 이야기 너무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카톡 보내주셨네요. 자, 신청해 주신 곡 이적이 부릅니다. 하늘을 달리다.

계속해서 연미님의 사연입니다. 왠지 한바탕 설렘 파티가 끝난 후 여운이 많이 남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알죠. 100번 알죠. 네네네.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대한민국 팀에 대한 사실 별 기대가 없긴 했으나 혹시 나라는 마음을 갖고 두 번을 지켜봤네요. 역시 나였지만요. 저도 오직하면 전반전 보고 저 그냥 나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우, 자기도 자기가 보면은 꼭 진대요.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에도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보물찾기 같은 것도 찾아온 적도 없고 무슨 뭐 파티나 행사 같은 데 가면은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자기 때문에 그런가 해서 자기도 나중에는 후반엔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몽규, 홍명보라는 사악한 집단들로 인해 몸과 마음고생하는 소니를 비롯해 모든 선한 선수들께 고생하셨고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원을 보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봅니다. 뭐 끝났죠. 뭐 물론 좀 요행을 기다리는 약간의 희망은 있지만 에이, 추잡스럽게 가면서까지 꼭... 그래도 가면은 좋겠죠? 네. 아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연미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청해주신 곡, 홍성원. 참고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입니다. 100년의 약속 들어보시겠습니다.

0: 짠.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와, 중학교 3학년생이라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변성기 시기일 텐데 말이에요. 우리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잘 들었습니다. 홍성원의 100년의 약속. 라라랜드 2부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세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성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뉴저지에 사시는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먼저 드리는 상품 협찬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종화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김영임의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하춘화의 곡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김훈, 네 번째 곡은 김상희,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바로 서유석의 곡인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딱 한 분이 보내셨는데 그냥 딸랑 답만 보내셨는데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와 관련한 이모저모 소식.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전 패배로 조 3위로 밀려나면서 자력으로 32강에 질주하는 것이 좌절이 됐습니다. 역대 월드컵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악몽이 재현이 된 것인데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며 토너먼트 역시 32강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조별리그 통과 문턱이 낮아진 이번 월드컵. 하지만 한국은 어김없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승 2패로 승점 3점, 골득실 1점에 더해 옐로카드 4장으로 페어플레이 점수 마이너스 4점인 한국. 32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12개 조 3위 팀 중 8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순위는 최다 승점, 골 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가리게 되는데 조별리그 일정을 마친 3위 팀 가운데서는 스코틀랜드가 한국과 승점 3점은 같지만 골 득실이 3점으로 뒤쳐져 한국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남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국보다 성적이 낮은 3위 팀이 3팀만 더 나온다면 32강 진출은 확정되는 건데 다만 힘겹게 32강에 진출하더라도 홍명보 후의 월드컵 여정엔 험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상대는 2조 1위를 차지한 전차 군단 독일 또는 이집트, 이란, 벨기에 중 G조 1위 팀인데 어느 팀 하나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확정된 뒤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국가와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휴식일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컨디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남은 조별리그에 달린 홍명보호의 운명은 국내 축구 팬들 또한 각조 경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밤잠을 설치게 생겼는데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홍명보 태극 전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목이 터져라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열심히 응원한 우리 응원단 모두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졌지만 잘 응원하셨습니다. 우리 응원단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 후 공동 취재 구역에서 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이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옆에 있던 남아공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르며 소리를 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커진 건데요. 결국 우리 측에서 먼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아공 측이 이에 반발을 하자 인터뷰 중이던 황인범이 예의를 갖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후 현장 관계자들의 제지로 상황은 곧바로 정돈이 됐습니다만은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휘파 규정상 믹스트존을 통과할 때 소음 발생을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란이 정돈된 이후 황인범은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패배를 담담하게 인정을 했고요. 황희찬 역시 전방에서 여러 찬스를 살리거나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우리 대표팀. 뼈아픈 패배로 3위로 밀려나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1: 아닌 말로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말이오. 고스톱판에서 젤로 추접스러운 짓이 돈 잃고 뒷전으로 밀려나 뽀찌 좀 받을까 싶어갖고 그냥 뒤에서 똥 먹어. 피 먹어 하면서 치다 보는 건데 아이고 딱 그 꼴이네 그려. 예.
0: 가나의 유명 주술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잉글랜드의 공격수 해리 케인에 대해 저주를 걸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제로 케인이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주술사가 이제 케인의 저주를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가나의 주술사가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 케인이 다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 주술사는 잉글랜드 가나의 조별리그 2차전이 0-0으로 끝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잉글랜드가 한 수 위지만 졸전을 펼치며 승점 1점 획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 케인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케인의 부진 속에서 이 주술사는 내가 케인 부진의 배후였다며 조국 가나를 위해 케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팬들이 주목한 경기 전부터 저주를 걸고 있었으며 케인이 부진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 그는 경기를 앞두고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케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며 그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가나를 위해 케인을 멈추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연이지만 케인의 부진과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오자 잉글랜드 팬들은 SNS를 통해 주술사를 체포하라며 농담 섞인 반응도 보였는데요. 주술사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매사라며 이제 케인의 저주를 풀어 다음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케인을 향해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기분 나빠하지 말라. 우리는 친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잉글랜드와 가나는 나란히 1승 1무를 기록 중으로 득실차를 통해 잉글랜드가 조 1위, 가나가 2위에 자리하므로 잉글랜드는 오는 28일 파나마, 가나는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고 하네요.
1: 좋겠다, 너희들은 또 경기할 수 있어서 우리 땡인디.
0: 이 모양 빠지는데요. 예. 가는 나라 축구 경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응원전에 많은 분들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하면서 태극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었고요. 또 애난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안암골에서도 이번에 상품 협찬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K마트 역시 물을 정말 많이 협찬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협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기적을 바래야 하나요? 그대의 눈을 바라보며 김동률입니다. 기적.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의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도와주고 계시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시리를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온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룸이나 리빙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6: 넥시스는 마치 우화가 잔뜩 숨겨져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큰 사고를 겪게 됐어요. 그런 큰 사고를 만나서 거의 죽음까지 가게 된. 사람들이 볼 때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심판.
7: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원준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8: 반갑습니다.
7: 아, 선교사님 인상 너무 좋습니다.
8: 아, 감사합니다.
7: 선교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한테 네. 그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8: 저는 그 멕시코의 꾀레따로라는 도시에서
7: 예.
8: 네. 그쪽에서 좀 멕시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7: 네.
8: 예수님의 복음을
7: 네.
8: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7: 아, 근데 선교사님 진짜 인상 진짜 너무 좋으시다.
8: 감사합니다.
7: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멕시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8: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멕시코는 마치 그 보화가
7: 네.
8: 잔뜩 숨겨져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7: 아직 캐내지 못한 밭.
8: 네네.
7: 네.
8: 멕시코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7: 네.
8: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7: 네.
8: 너무너무 많아요.
7: 네.
8: 그게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은 멕시코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카톨릭 국가예요.
7: 맞습니다.
8: 네.
7: 네.
8: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7: 네.
8: 본인이 죄인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7: 네.
8: 멕시코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믿는데
7: 네.
8: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7: 네.
8: 다만 그 믿는 것이 네.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7: 네.
8: 거의 99%의 경우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라고 대답을 해요.
7: 네.
8: 자기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선한 일을 얼만큼 더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지 갈 수 있는 수준이고 얼만큼 해야 못 가는 수준인지를 본인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에 그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나한테 이것을 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예수를 다 영접해요. 그게
7: 네.
8: 글쎄요. 이런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7: 예.
8: 한국분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공에 비해서 거기는 그 정도 공이면은 최소한 네. 10배에서 100배는 더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7: 선교사님 같이 영적인 리더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신실해질 수 있겠네요.
8: 그렇죠. 그분들은 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7: 네.
8: 모든 국민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7: 네.
8: 다만 복음을 모를 뿐이에요.
7: 안타깝네요.
8: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7: 네.
8: 예.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될 때에
7: 네.
8: 하나님이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한 2년간을 그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었고요.
7: 네.
8: 그곳을 이제 그냥 결정해서 떠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어딘가 이게 선교사님들이 어디 지역을 가게 되면 사실 그곳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세요.
7: 그렇죠.
8: 예, 많이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가시는데
7: 네.
8: 저희는 그냥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7: 예.
8: 지역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런 채로 거기를 그냥 갔어요.
7: 네.
8: 우리가 그냥 순종해서 가자 말씀하시니까
7: 네.
8: 근데 갔더니 그 도시가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멕시코에서.
9: 예.
8: 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겠나. 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9: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비싼 지역들이 있죠.
8: 네네네. 네. 그 도시, 물가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멕시코에서. 그래서, 야,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6개월이면 어떻고, 3개월이면 어떠냐.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아, 네.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은
9: 와.
8: 우리의 이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9: 와.
8: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9: 네.
8: 지금 한 2년 반 됐어요.
9: 예.
8: 지금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9: 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네요.
8: 네네.
9: 그럼 멕시코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8: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 잘해서 돈 잘 버는 장로님으로 살고 싶었어요.
9: 송 교사님 솔직하십니다.
8: 네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9: 네.
8: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쭉 살아왔던 거예요.
9: 네.
8: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멕시코로 떠날 것에 대해서
9: 네.
8: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때 2017년이었어요.
9: 예.
8: 정말 많은 고민들 하고 여기 가기가 싫은 게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9: 네.
8: 여기 좋은 사람들도 많고
9: 네.
8: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제 아내와 이제 상의를 하고
9: 네.
8: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은
9: 네.
8: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가자 해서 정말 순식간에 정리하고 그냥 짐 싸서 멕시코로 갔어요.
9: 어떤 끌림이 계속해서 있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계속 네네. 가야 해.
8: 네네. 그것들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9: 네.
8: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9: 네.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을 통해서 멕시코로 네. 그럼 가시게 됐네요. 부르심을 따라서 멕시코로 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걸 예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8: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9: 네.
8: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 맡겨진 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9: 예.
8: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었나 보다. 당시에는
9: 네.
8: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9: 시작이 좋으셨구나.
8: 네.
9: 네.
8: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9: 네.
8: 사역의 어떤 이렇게 발전적인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9: 네.
8: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서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9: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8: 그 의미는
9: 네.
8: 저도 평생 이제 신앙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9: 예.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제 신앙만 잘 챙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뭐 누릴 것도 잘 누리면서
9: 네.
8: 뭐 그러면서 살자 주의였던 거가 솔직한 이제 저의
9: 네.
8: 신앙 수준이었던 거고요.
9: 예.
8: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큰 사고를 겪게 됐어요.
9: 어떤 사고를 겪었어요? 네,
8: 교통사고를 그곳에서 이제 2018년도 간 지 한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9: 네.
8: 때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순종해서 갔는데
9: 네.
8: 그런 큰 사고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음까지 가게 된

0: 충돌을 했었고 네. 그 굉장히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이어서
1: 네.
0: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나 정말 앞이 안 보인다.
1: 예.
0: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운전하고 있다가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그때 이제 의식을 잃고 24일간 이제 의식이 없는 채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게 됩니다.
1: 와, 아내분 너무 놀라셨겠다.
0: 네.
1: 예.
0: 당시 이제 저한테 배당된 앰뷸런스도 없어서
1: 네.
0: 비가 이렇게 오는데 픽업트럭 뒤에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비 맞으면서 이렇게 실려갔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출혈이 굉장히 심했었대요. 그러니까 겉에는 멀쩡했는데 이 배 속으로.
1: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사 말로는 이제 거의 제 몸에 있는 피 한 60%는 네. 이미 출혈로 빠져나왔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미 사람은 죽은 건데 다행히 그때 숨이 붙어 있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 수술을 했었고 그런데 당시 이제. 의사분들은 제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응급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수술이 안 됐어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파열된 부분들이 제거가 다 안 되고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1: 네.
0: 뱃속에.
1: 네.
0: 그리고 배를 닫은 거예요. 또 며칠 사흘 나흘이 지나니까 거기서 이제 또 계속 이게 나와서 뱃속이 전체가 다 감염되거든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이제 복막염도 생기고 또 그게 이제 올라와서 폐렴도 생기고
1: 없었던 것까지 생겼네.
0: 네네. 거기다가 이제 피까지 감염이 돼서 폐혈증도 생기고.
1: 아이고 어떡해.
0: 더구나 이제 제가 사고 날 때 왼쪽 다리는 굉장히 이렇게 다리가 뚝 부러진 게 아니라
1: 네.
0: 여러 조각으로 다 부서졌어요.
1: 으스러졌구나.
0: 으스러졌어요.
1: 네.
0: 그런데 그것도 그냥 붕대만 이렇게 칭칭 감아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1: 무섭다.
0: 네.
1: 아니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네. 굉장히 영적인 세계,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1: 네.
0: 그게 어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세계가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실존하는 세계고 우리의 그 오감이 살아있고
1: 네.
0: 그 안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1: 네.
0: 촉감
1: 네.
0: 모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영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거북해하는 게 좀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 위주로만
1: 네.
0: 해서 이렇게 저는 전혀 이제 신비주의 이런 거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실존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1: 와.
0: 네.
1: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사이에
0: 네.
1: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계속해서
0: 예, 24일이면 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제가 그 안에서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었어요.
1: 네.
0: 갇혀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부리는 또 2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1: 예.
0: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하면서 살아요. 처음에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었어요.
1: 네, 네.
0: 심지어 그 리더들이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누구야? 그랬더니
1: 예.
0: 아, 저 사람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믿었었는데. 아, 저 사람들 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그 중미에 있거든요.
1: 네.
0: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저 바닷가 섬 쪽에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야.
1: 네.
0: 그리고 거기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 데려다가 키워서 이 15명 되는 사람들은
1: 네.
0: 저는 그 사람들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좋은 분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1: 네.
0: 거기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그 사람들의 대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때에
1: 네.
0: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1: 예.
0: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거기서 하는 일들은
1: 네.
0: 대표적으로 끊임없이 속이는 일이에요.
1: 예.
0: 계속 속이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회의하고 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범위 안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1: 예.

0: 속에서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1: 어.
0: 그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 네.
0: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공격을 하고 넘어서 한동안 잡아두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1: 네.
0: 넘어뜨렸는데 이 사람이 금방 거기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어.
0: 예. 좀 믿음이 있는데 넘어져도 그거를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 예.
0: 그 넘어졌을 때 그 안에서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1: 예. 눕으로 계속 들어가는
0: 네네.
1: 믿음이 있어도
0: 네네.
1: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0: 네네.
1: 네. 어, 그런 막 영화 같은 스토리를 계속해서 환상을
0: 아니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1: 아.
0: 네, 그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1: 아, 그러니까 환상 같은
0: 네네.
1: 현실을
0: 네. 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1: 네.
0: 환상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1: 예.
0: 실제 거기서는
1: 예.
0: 현실처럼 느껴지는
1: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0: 네네.
1: 예. 야,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예수 보혈이라는 강력한 말씀에 무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0: 네네.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저도 굉장히 사실 조종을 많이 당했어요.
1: 네.
0: 시키는 대로 했었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그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지치고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왜 그거를 시킨 대로 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1: 네.
0: 찬양 소리가 들려요.
1: 오.
0: 그냥 딱 듣는데 찬양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또한 거기서 무슨 군중들이 찬양을 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1: 네.
0: 그 소리도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소리가 빛으로 된 것 같은 느낌. 찬란한 소리.
1: 네, 네.
0: 막 이런 것들이 빛이 내면서 그게 들리는데 그때에 예수 보혈이란 말을 하게 됐어요. 그 광경과 그 찬양을 들으면서.
1: 그 느낌을 받으시고.
0: 네네.
1: 네.
0: 근데 그 말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살았던 말이 아니에요.
1: 네.
0: 그 말이
1: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0: 네, 자연스럽게 거기서 누워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부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반응이 있네.
1: 네.
0: 다시 예수 보혈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 부산해지기 시작해요. 뭐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 보혈 했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은 이렇습니다.
1: 네.
0: 제가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1: 네, 네.
0: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과 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 보혈을 외쳤더니
1: 네.
0: 분리가 일어나고 제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를 못해요.
1: 네.
0: 아마도 우리가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계속 그런 악한 영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1: 악한 장치들이 너무
0: 네네,
1: 많죠.
0: 있죠. 네, 있죠. 그런데 예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1: 네.
0: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에 비록 존재는 하지만
1: 네.
0: 우리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1: 네.
0: 그 능력 때문에
1: 보혈의 피로
0: 네.
1: 네,
0: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단의 그 정죄들을
1: 네.
0: 막아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1: 네.
0: 그것을 계속 이렇게 외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일단은 전 좋죠.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하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 보혈을 외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잠들고. 근데 그때 한번 잠들어 있었는데 눈만 감고 있었어요.
1: 네.
0: 잠이 든 건 아니었고.
1: 네.
0: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리더한테 보고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1: 네.
0: 우리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저 주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1: 예.
0: 세 개씩 깨져나가고 있어요.
1: 주문이라고 하는구나.
0: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 보고라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정말 뭔가 실제 그 세계에서 효과가 있구나 예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외치다가 어느 날 그 건물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그 건물을 한번 빠져나오게 됐어요.
1: 예.
0: 제가 어느 깜깜한 밤이었어요. 제가 그게 건물이었다는 게 아닌 게 빠져나와서 그 건물을 봤었어요. 한 3층 정도 되는 하얀 건물이었어요. 빠져나왔는데 돌들이 이렇게 있는 자갈밭 위에 제가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풀들도 있었고
1: 네.
0: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1: 네.
0: 그 세계에 어떤 그 바람이 불면서 이 풀들이 소리 나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 어둠과 빛과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네.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네.
1: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 가슴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잖아요.
0: 네네.
1: 네.
0: 그리고 거기서 제가 거기에 서 있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저 스스로한테 내 이름이 뭐지? 내가 뭐 하던 사람이지? 결혼은 했었나? 혹시 내가 자녀는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혼자 거기서 하면서 서 있게 됐어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이 땅에서 살고 살면서 네. 내가 내 것이라고 믿고 살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옷 하나 벗은 것처럼 외투 하나 벗은 것과 같은 가벼움.
1: 네.
0: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1: 야,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네. 순간이네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나셨나요?
0: 네, 거기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1: 네.
0: 그 왼쪽으로는 그게 강인지 호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앞에 큰 돌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돌산에 마치 그 조각을 낸 것처럼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 있었어요.
1: 네.
0: 그 돌산 한 군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네. 서 있는데 그 깜깜한데 혼자서 빛이 나는 사람한테서 빛이 나는
1: 거예요.
0: 네.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딱 알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인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저의 마음에 들었던 게
1: 네.
0: 이게 좀 되게 한심한 거거든요. 이게 한심한 거거든요.
1: 네.
0: 그래도 제가 믿는 가정에서 잘하고 선교도 하겠다고 거기까지 갔던 그 사람이
1: 네.
0: 그 순간에 들었던 그 마음은 굉장히 한심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네. 얼마나 우리가 찬양합니까? 네. 근데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그게 제가 가졌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특출나게
1: 네.
0: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고 그게
1: 근데 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면 정말 살아계시네?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살아계신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잖아요.
1: 네. 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0: 예, 예. 보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인정하지만
1: 네.
0: 그게 웃긴 거죠. 그게 진짜네?
1: 네.
0: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할지언정 사실은 진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예. 네.
0: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후회들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멈출 수 없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저렇게 살아계신데 나 왜 이렇게 내 평생을 이렇게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살았을까? 내 평생을 왜 이렇게 내 맘대로만 살았을까? 후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1: 회개합니다.
0: 예,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저곳에 내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 지금 남아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1: 네.
0: 예수님이 계신 저 길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그 내가 죽더라도 그 길 위에서 죽겠다. 라는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1: 그 짧은 순간에
0: 네네.
1: 결심을 하게 됩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걸을 기운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네 발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을.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올라갔는데 한 중턱쯤 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집사님과 이렇게 앉아있듯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막 기도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1: 네.
0: 이런 모습.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제 생각에 이 땅에서는 정말 당장 숨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네.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심판의 자리가 바로 펼쳐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심판.
1: 네.
0: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거기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그 자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자리에서 제가 누워 있었고요.
1: 네.
0: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리더라고 있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네. 그 자리에 올라왔어요.
1: 이야.
0: 저와 예수님과 그 사람과 셋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 네, 파노라마.
0: 이런 네. 얘기는 많이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1: 예.
0: 내 삶이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네. 쫙 지나갔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1: 네.
0: 그 인생이 쭉 펼쳐지는데 그 사탄이 저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1: 네.
0: 저게 믿는다고 하는 놈입니까? 예수님 저걸 보십시오. 저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입니까?
1: 네.
0: 저거 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계속 저를
1: 이간질하네요.
0: 이간질이 아니라 네. 성경 말씀드리라면 예수님께 참소를 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심판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1: 네.
0: 계속 참소를 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이게 쭉 펼쳐졌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감정 굉장한 수치였어요. 살면서 사람이 그 흑역사들 있잖아요.
1: 많죠. 네,
0: 누구한테 누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1: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죠.
0: 무덤까지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는
1: 부끄러운
0: 이런
1: 일들
0: 네.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보면 좀 나을 텐데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참소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네. 수치심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 네.
0: 두려움이에요.
1: 나
0: 이거 끝나면 나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은
1: 네.
0: 정말 저는 다른 분들은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요.
1: 바로 앞에 예수님 네. 계셨으니까 얼마나
0: 이 자리가
1: 수치심에서 그쵸? 두려움, 무서움으로.
0: 네.
1: 네.
0: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나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고소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나 어떻게 될까?
1: 네.
0: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 지옥 판결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1: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0: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들을 같이 다 보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1: 예. 그게 더 무서운데.
0: 네.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개수하는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얘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뭡니까? 얘가 뭔데? 그렇게 잡고서 놔주질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1: 네.
0: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저만 남게 되었어요.
1: 궁금해요.
0: 네.
1: 네. 어떻게 됐을까요?
0: 네, 예수님과 남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의 살아온 그 얼룩진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서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시간들을 뽑으셨어요. 뽑으셨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적었어요.
1: 네.
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냈겠습니까?
1: 네, 네.
0: 얼마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뭐 찬양이라든지 성가대든지 또 나가서 뭐 단기 선교라든지 얼마나 많은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1: 네.
0: 그런지 예수님이 그래도 좀 양 좀 되게 좀 인정해 주실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1: 예, 예.
0: 근데 예수님이 그걸 뽑으시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예배 때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에 제 마음속에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나요.
1: 우리 모두도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동기들.
1: 네.
0: 사람들한테는 이 동기를 숨기고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예수님은 안 됩니다. 거기에 동기가 다 드러납니다.
1: 네.
0: 그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참 신앙 좋은 친구야.
1: 네.
0: 저 청년은 참 신앙도 좋고 참 괜찮은 친구야.
1: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네. 되는데.
0: 저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 그걸 제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었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했던 모든 시간은 예수님한테 단 한순간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1: 아, 벌거벗겨지는 느낌이었겠네요.
0: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순간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1: 예.
0: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헌한 일을 했던 그것들이 제가 죄 지은 순간들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과적으로 저의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을 토탈해서 딱 해서 결론을 내면 전 죄인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결론입니다.
1: 맞습니다.
0: 제가 그곳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1: 네?
0: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 가장 중요한 키워드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 기록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 네.
0: 그러므로 사탄은 그렇게 정죄했을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한테는 한마디도 정죄를 받지 않았던 그것이 그곳에 있는 심판자가 가지고 계신 기준입니다. 그곳에선 심판자가 가지신 그 기준만 유효합니다.
1: 네.
0: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1: 네.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 심판의 자리까지 갔으면 다음 순서는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형벌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0: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1: 다행입니다.
0: 네,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저는 뭐 천국을 받거나 지옥을 받거나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1: 네.
0: 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이 맞을 거예요. 거의 심판이 끝났으면은 둘 중에 뭐 하나
1: 네.
0: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나 때문에 살았지 이제 내 증인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했을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 네.
0: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현실이고
1: 네.
0: 거기서 이제 환상을 예수님께 보여주세요.
1: 네.
0: 그런데 그 환상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제가 어느 시골 같은 데에서 외국이에요.
1: 네.
0: 외국의 시골 같은 데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강가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 내려서 두 발로 걸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부두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1: 네.
0: 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사고 나서 죽어가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1: 네.
0: 전혀 몰랐어요.
1: 24일이라고 그러셨죠.
0: 네네.
1: 네.
0: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에도 제가 그 자리가 인생이 끝나는 자리인지 심판의 자리인지 그 당시엔 전혀 몰랐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제 몸 상태가 오늘 좀 이따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이가 없는 상태였던
1: 네.
0: 거예요. 심지어 다리는 부서진 채로 그대로 방치해놨기 때문에
1: 네.
0: 다리가 고쳐질 수 있을까?
1: 네.
0: 평생 혹시나 내가 운 좋게 여기서 산다 하더라도 평생 휠체어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저의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서
1: 네.
0: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제가 깨어났을 때 내가 꿈을 꾼 건가?
1: 예.
0: 꿈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네. 불가능한
1: 네, 네.
0: 이 관계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의 상태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내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찰하러 오는데 와서 진찰하고 체크하고 하는 의사들마다 늘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1: 네.
0: 이건 기적이야.
1: 어...
0: 이건 말도 안 돼.
1: 네.
0: 기적이야.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매일매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에서 여기 기적의 사나이가 있다고 소문이 다녀서 굉장히 병원에서 유명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쟤는 왜 쟤한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다들
1: 네.
0: 환자들인데.
1: 네, 네.
0: 그래서 쟤는 쟤네 부모님이 와서 맨날 기도해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1: 네.
0: 다른 환자들한테 계속 끌려다니기
1: 시작했어요. 예.
0: 기도해 주시라.
1: 네.
0: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저의 상황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1: 네. 기적을 보여주시네요.
0: 네.
1: 네.
0: 지금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고.
1: 네.
0: 이전에, 사고 이전에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1: 네.
0: 제가 생각해 봤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고 이후에 자, 내가 이 정도 치유됐으니 내 이제 오늘부터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1: 네.
0: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증거해야지 하는 결심을 한 적도 없어요.
1: 네.
0: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덧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1: 네.
0: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1: 네.
0: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고요.
1: 와,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복도가 좀 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저 앞에 액자도 없는 그냥 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셨는데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이 3D처럼. 그러면서 제가 눈으로도 느꼈지만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었던 적이 처음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5학년 때 그걸 처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몇 년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그렇게 잊지 못할 장면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께서는
0: 네.
1: 교통사고로 육신은 죽음 가운데
0: 네.
1: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네요.
0: 네.
1: 그것 때문에 또 변화가 되시고
0: 그렇습니다.
1: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게
0: 네,
1: 됐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 선교사님의 삶은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0: 일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가치관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1: 네.
0: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그 두려움에 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네. 결정 나버릴 텐데.
1: 선교사님 느껴보셨으니까
0: 네.
1: 실제로.
0: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1: 네.
0: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1: 예.
0: 실제로 그랬던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1: 네.
0: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 얼마 안 돼도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1: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큰 사고를 겪으면 사실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생각 하게 되잖아요. 선교사님은 네. 어떠셨어요?
0: 24일을 못 움직이고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약들을 계속 쓰면서 있으니까
1: 몽롱하시게
0: 몸이 몸의 모든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뼈만 남게 되더라고요.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이게 불편한데 요거를 돌리지 못해요. 그거를 말을 해서 누가 제 고개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뭔가 쓰고 싶어요. 나한테 펜을 좀 줘봐. 펜을 집는데 펜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1: 아이고야.
0: 그런 그 순간에 그리고 뭐 화장실 해결이 안 되죠. 다 누군가 대신 다 해줘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때는 제가 새벽 한 4시만 되면은 저한테 이 일이 닥친 게 너무 속상해서 네. 왜 나였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나중에 제 동생이 항상 그 옆에서 같이 잤거든요, 바닥에서. 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형 의식 아니네?
1: 하나님 뭐, 일하러 떠났는데 왜 나한테?
0: 네.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저한테 그 인생의 그 순간들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혹은 제가 막 이렇게 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만큼 알지 못한 채로 내가 계속 인생의 성공가도를 만약에 달렸다면 어땠을까? 최악인 거예요. 네.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 네. 저는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
1: 선교사님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좀 더 교양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전해야 돼요.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의 자리에 살아남았던 그 믿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1: 아주 중요한 네. 세 가지이네요. 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나의 여생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아멘.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시간을 뽑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뽑으셨던 순간들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 예수님과 동행을 이 땅에서 했던 그 순간들의 핵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 순간들의 핵심은 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던 순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진짜 저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그 순간들은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았던 거예요. 네. 오로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그 순간만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의 모든 이제 앞으로의 삶의 여생이 네. 예수님만을 네.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시간이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1: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동일하게 저도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동행하고 네. 하나님과 이 사랑 안에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1: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김현상 선교사님과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뒤돌아보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축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저희들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설교가 구약을 한 2, 3개월 보고 신약을 2, 3개월. 신약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욥기를 이제 4번 봤다가 욥기 한 4장까지 봤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 다시 욥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욥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1절에 4절.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대답했는가 하면은 이 4장 5절에서 말했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에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욥이 고난 중에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이제 욥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긴 내용의 대화가 욥기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그죠? 이제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그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기에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자, 먼저 이제 엘리바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이며 가장 리더격인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장, 5장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욥. 자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죄 없이 고난 당한 자가 어디 있겠냐. 내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고 우리말로 고백하고 회개해. 요 말입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자, 이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참 맞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욥에게는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욥의 잘못, 욥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욥기 1, 2,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뭐 장난기 있는 내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두고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이제 사탄이 시기하니까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그런 결과에 의하여서 욥이 고난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상이 아닌 지상에 있는 사람은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욥 자신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욥이 힘든 것인데 엘리바스는 너무나 지극히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럼 너 무슨 죄를 지었니? 그 죄를 지금 고백해봐. 그러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괴로운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고난을 너희들이 이걸 나의 고난을 다 뽑아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 무게는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너 내 이 고난 안 보이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이 고난이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한 이 고난이 자기 욥은 알죠.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 고난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아닌데 그러면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화살을 쏘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 화살이 무슨 독이냐면 독화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가사를 써서 내 영이 그 독을 지금 마시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두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가사를 써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아프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대답에 대한 너는 네가 지금 죄를 지었어. 빨리 고백해. 너 죄의 원인이 뭐냐? 이 말에 대해서 욥은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너 내 고난 안 보이니? 이 고난 엄청나게 아픈 거야.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야. 여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야, 내 죄에 대한 고난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타격해서 나를 공격해서 지금 화살을 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욥조차도 이게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이 했던 두 가지 말. 첫 번째, 내 고난이 너무 중하다. 두 번째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두 번째 이유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에 있어서 욥은 아주 중대한 실수, 아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냐?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욥이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그런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안 했는데 고난 당하면서 잘못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정확히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욥기 3장도 보면은 욥이 그 고난을 견디고 견디면서 자기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날이 생일날보다 더 낫다. 이제 그때부터 소소히 시작하자면 오늘 이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금 도가사를 쌓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 잘못해서 고난 당하냐 이거 고난 당하면서 잘못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딱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고난 당한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서는 자기 고난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책임을 자기 고난 당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이 잘못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아주 독특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제가 사석에서 좀 가볍게 한번 얘기했던 것이 이런 건데요. 우리 제가 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기억이 나는가 하면은, 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반이 5층에 있었어요. 건물이 6층까지 있었는데, 5층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은 창가 복도 창이 아니고 운동장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한 오후 한 1시나 2시 됐을 그때. 근데 제 앞에 있는 애들이 그 이제 창가에 있으면서 그 창문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그 밑에 이제 체육 시간에서 체육하는 애들이 그 이제 건물에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는데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애들이 장난친다고 침을 뱉었어요. 뭐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배 하면서 하면 애들 뭐 장난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애들이 그렇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몰라서 저도 고개를 들면서 봤습니다. 아, 근데 여기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체육 선생님이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고개를 딱 보고 누가 위에서 침을 뱉는가라고 체육 선생님이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고개를 상념이랬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판단점이 아다리가 된 거예요. 타이밍이 맞는 거 딱 맞으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막 이러면서 너 복도로 나와! 이런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나 얼굴을 봤는데 이제 숨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1층부터 5층까지 올라온 게 씩씩거리면서 회초리 들고 그 복도 있는 데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복도 있는데 엎드려 뻗치니까 회초리를 한 엉덩이를 너댓대 맞았어요. 자, 제가 잘못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잘못 없이 고난받은 거예요? 잘못 없이 고난받았죠. 나는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올라와서 선생님 말하려고 하는데 워낙 선생님이 화가 나고 말도 없이 그냥 엎드려 이래가지고 회초리를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복도에 애들이 다 보는데 억울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데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억울해야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숙한 아이라면은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중학교 1학년, 뭐 남학생이 뭐 성숙합니까? 그래서 저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딱 꼬라봤습니다. 이, 죄송합니다. 꼬라봤단 말이에요. 이게 표준말에는 꼬나보답니다. 딱 꼬나봤습니다. 얼굴에 경멸죄를 처하면서. 선생님 기분 나빴단 말이죠. 가는데 제가 혼자 몰라 이 씨 그랬거든요. 씨 그랬어요. 아, 근데 선생님이 들었네? 또 화가 나고, 우리 선생님한테서 또 가서 또 몇 대 더 맞은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했죠. 해초리 맞기 전까지는 잘못 안 했단 말이죠. 억울하게 해초리 맞았어요. 내 앞에 친구들이 침을 뱉었는데 내한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뭐 그냥 무작정 올라와서 때린 거,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아닌데 고난 당했단 말이죠. 근데 해초리 맞으면서 그래도 선생님한테 씨라는 말은 하면 안 되죠, 선생님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선생님한테 아주 경멸적으로 막 이렇게 꼬나보는 것은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숙했다면은 제가 억울하게 맞은 것을 정식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오늘 선생님, 체육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얘기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데도, 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철이 있습니까? 그냥 뭐 나도 화가 나니까 그랬던데. 자, 이런 일들 사실은 큰 맥락으로 보면 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뭐 욥이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막 두렵게 한다, 보가사를 쌌다 그러고, 이거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진단했던 내용, 너가 잘못해서 고난당한다, 이거 우리들에게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는 안 맞지만 우리에게는 맞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잘못해서 고통에 빠지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되고, 의외로 우리가 이 욥이 잘못한 경우 이런 것도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 가족이 잘못해서, 내 가족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있단 말이죠. 가슴 아프고 슬프단 말이죠. 내 슬픔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슬픔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슬픔인데, 그 슬픔 가운데서 막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뭡니까? 그 사고 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도를 넘는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못 없는데 나를 분노하게,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막 비난할 수 있고 음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내게 분노라는 고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분노라는 고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똑같이 우리가 비난하고, 아니 어떨 땐 비난보다 더한 말도 하게 되고, 가만히 보면은 이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잘못했던 이 케이스를 우리 일상적인 삶을 하나하나 진단해 보면요, 우리 굉장히 이런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나의 많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들, 슬픔, 아픔, 고통, 분노, 억울함,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면은 내가 잘못 없이 고난당하면 아무것이나 막 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슬픔이 생기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분노가 생긴다, 내 잘못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 요 말은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 이 말 자체는 알겠죠. 소가 먹을 양식, 꼴이 많으면 울지 않는단 말이죠. 만족하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만족하니까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나귀와 소가 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꼴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운다는 거죠. 이걸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누구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 자기 자신을 말하겠지 않습니까? 내가 왜 소가 꼬리 없어서 우는 것처럼 소는 욥입니다. 내가 왜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느냐? 내가 먹어야 될 꼴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위로하러 온 저 친구는 나를 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너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내가 먹을 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소가 자기 먹을 꼴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는 거예요. 소가 먹을 꼴이 없으니까 울지 않느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하고 왜 이렇게 호소하고 막 이렇게 한탄하느냐. 소가 꼴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내가 이 고통을 해소할 약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위로가 없어서 이렇게 울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소금 없는 음식이 어떻게 그 먹히겠냐. 안 먹힌단 말이에요. 맛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나. 이건 약간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그 노란자보다 흰자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요. 어쨌거나 욥의 경우에 대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싱거운 음식을 누가 먹겠느냐. 달걀 흰자를 누가 먹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바스가 너 지금 잘못 뭐야. 너 빨리 말해. 이 말.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맛이 없는 싱거운 음식하고 흰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시적으로 야 네가 말하는 것은 이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전혀 맛없는 거야. 소금도 안 돼가 있고 간도 안 돼가 있고 흰자 이건 누가 먹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아예 그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물리치는 겁니다. 자 7절이 더 그렇죠.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네. 내 마음이 엘리바스 네가 정죄하고 원인하는 게 만지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긴다. 끓이는 음식물. 여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나를 병들게 하는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따지면 부정한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는 불량식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바스가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너 죄를 밝혀. 그 죄를 밝히고 회개하고 고백해. 이게 욥한테는 안 맞잖아요. 그럼 욥이 볼 때는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내가 양식으로 치자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불량식품이라는 말이다. 끓이는 음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먹을 수 있는 끓이지 않는 음식물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욥의 욥기 2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먼저 호소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 괴로움이 이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내 괴로움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보면 세상의 모든 모래보다 더 무겁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엘리바스에게 너 나를 보면서 이 너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 너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됐냐? 그거 묻지 말고 먼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지 말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내가 당하고 네 고난이 안 보이니? 너는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먼저 보지 않고 너 뭐 잘못했니? 왜 이걸 보냐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해내야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너 왜 빠졌니? 누가 밀었어? 너 수영하다가 빠졌지? 너 발을 헛디뎠지? 너 누가 멀었으면 누가 밀어서 빠졌으면 내가 건져주고 너가 수영하러 들어갔으면 그건 네 잘못이니까 내가 안 건져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죽게 되는 고통을 먼저 다 보지 않습니까?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야 저 사람 죽게 되었다 빨리 건지자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물에 빠져있는 욥을 보고 너 왜 물에 빠졌는 줄 아니? 너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물에 빠져서 그 잘못을 고백하면은 내가 건져줄게. 이런 경우하고 똑같단 말이 되죠. 그 욥이 내 고통이 안 보이니? 이 고통을 달아보면 지구상의 모든 무게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저 코로나 했을 때 지금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복도로, 긴 복도로 갔다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봐도 아픈 게 아니에요. 어린애는 넘어지도 울지 않는데 어른이 지나가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막 울어요. 쟤 안다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가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안 울어요. 얘는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봐달라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고통 당하고 있다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너 왜 넘어졌니? 교회에서는 뛰면 안 돼. 너 뛰다가 넘어졌니? 이러면 애는 말귀를 알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제일 먼저 그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걔가 얼마나 다쳤을까? 엄마 나 다리 다쳤으면 야 저 다리 부러지지 않아서 괜찮을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야 이거 보험료 얼마 나올까? 이거 생각합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까? 지금 자식이 다쳤으면 빨리 병원 가서 전화해서 야 너 괜찮니? 너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는 괜찮니? 네 아들은 괜찮니? 다리가 부서져도 얼마나 많이 부서졌니? 그 나갈 수 있겠니? 이거 물어야 이게 먼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왜 그러다가 사고 났니? 내가 운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스탑 사인에 스탑하라 그랬지. 이래 따지면 이게 아무런 그 병원에 있는 아들이 끓이는 음식물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말하는 말, 아빠가 말하는 말이 불량식품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뭐 사고를 네가 내 왜 그래서 스탑 사인을 무시했니? 왜 좌회전했니? 그게 뭐가 중요한? 그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따지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 욥이 그걸 하소연하는 겁니다. 야 엘리바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과 이거 보지 마. 내 고통을 좀 보라고. 얼마나 이 고통이냐. 너가 나를 위로하러 왔지 않느냐. 위로하러 와놓고서 나를 자꾸 정죄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고통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먼저 봐달라는 이 욥의 호소죠. 왜?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먼저 집중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공감이 생기고 동정심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 따지고요. 원인 따지면 공감과 긍휼함은 다 사라집니다. 원인을 잡고 책임자를 규명하게 되고 정죄하는 일밖에 안 남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갈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됩니까? 야, 넌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게 먼저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마음에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고 이건 누구 죄예요? 이 사람 죄예요? 아니면은 부모 죄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고 하는 말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 딱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고 너 왜 나병 걸렸니? 이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돼서 저주받은 병의 1번이 뭡니까? 나병이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병 딱 보면은 아이고 저 집안에 누가 또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저 나병 걸렸구나.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나병이란 병 자체가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니까. 너 왜 저주받았니? 이게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병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너 왜 나병 걸렸니? 그거 묻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물어도 되는 겁니다. 다 고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나병 걸린 혹시 이유가 아니?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동정심, 아니 그래야 공감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 뭔가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너무 의료 지식이 많고 미국 교육을 너무 잘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사고 분석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원인이 뭐고 규명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데 굉장히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서 똑똑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공감하고 그 사람의 고난을 헤아려보는 동정심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게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고 지적했던 것이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나 욥에게 있어서는 먹을 수 없는 불량식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끓이는 음식물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실이 야, 저 사람한테 불량식품이 되었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불량식품을 건네주는 것처럼. 그래서 욥이 나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끝내 그의 위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긍휼함이 생기는 것. 세상에서는 사건이 터지면 원인과 규명이 우선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으로는 그 사건으로 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공감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세상 교육을 잘 받아서 또는 똑똑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공감 대신에 긍휼함 대신에 따지고 공격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은지 오늘 엘리바스와 욥을 보면서 우리가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불량식품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한 일로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슬픔과 분노가 우리 잘못이 아닐진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혹 잘못해서 고난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슬픔과 분노와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주요 조항에 대해 영구 금지 판결을 내리며 시행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선거 관리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와이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인이 출입하는 사유지에서도 총기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출생시민권 제한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위법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정 운영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군 관계자의 직접 접촉이 성사될 경우 미국 이란 관계에서 이례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어떤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놓고 내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측정 방식에 따라 금리 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2인 마진이 194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과잉 이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1년과 2년 계약 임대료를 모두 0%로 동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계약까지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간 찬반 논쟁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님팩이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약 3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해군은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아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 주요 대학과 기관을 해킹해 약 34억 달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신병 인도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시애틀에서 열리는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의 경기장 내 반입과 게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FIFA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월드컵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는 포용적인 대회라며 무지개 깃발을 비롯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른 깃발 등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은 허용되며 경기장 안에서 게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후에 열리는 월드컵 G조 이집트 이란전은 시애틀의 성소수자 축제인 프라이드 위켄드 첫날 열립니다. 시애틀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월드컵 조 추첨에 앞서 이 경기를 성소수자 권리와 도시의 포용성 가치를 알리는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추첨 결과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강하게 탄압하는 이란과 이집트가 맞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집트 축구협회는 당시 성소수자 관련 행사가 자국의 문화, 종교, 사회적 가치에 어긋난다며 FIFA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이란 축구협회도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며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진 않고 있지만 도덕법으로 성소수자들을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조직위원회는 양국의 반발에도 프라이드 매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FIFA는 프라이드 행사는 시애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별도의 행사로 월드컵 공식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잔니 임판티노 FIFA 회장도 앞서 경기가 열리는 날 시애틀에서 외부 단체들의 행사가 열리지만 월드컵 경기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제2의 최대 도시인 저지시티가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지시티 시장은 재산세 20%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제임스 솔로몬 시장이 대규모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20%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시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세금 인상은 도시 전역의 근로자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소식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I will put forth before the city council a 20% property tax increase, which will impact working families across the city. And I know that it is painful to hear.
1: 솔로몬 시장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약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지시티 전체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는 규모로 시장은 이를 도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전임 행정부가 사실상 저지시티 시행정부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을 감당했으며 이제 그 청구서를 현재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 When I took office in January, my team uncovered a $255 million deficit, roughly 28% of the entire city budget left behind by the prior administration. The bottom line, the last mayor paid for bills on the city's credit card, and we are stuck with the bill.
1: 이 같은 주장에 전임 시장을 지낸 스티븐 플롭 전 시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플롭 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시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약 내가 재선에 출마했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 없이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플롭 전 시장은 또 솔로몬 시장 역시 지난 8년 동안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심의에 직접 참여했던 만큼 현 상황을 모두 전임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솔로몬 시장은 재산세 인상만으로는 적자를 모두 해소할 수가 없다고 보고 뉴저지 주정부에도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솔로몬 시장은 약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정치 전문가 마크 파이퍼는 재산세 인상이 생활이 빠듯한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지시티의 재정 문제는 최근 예산 위기를 겪은 뉴욕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솔로몬 시장은 재정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시장 연봉을 받지 않고 상징적으로 연간 1달러만 수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지시티시 의회는 오는 7월 해당 세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시 정부는 8월부터 관련 예산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절지시티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25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림팩은 전날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하와이 및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약 3만 명의 다국적 군이 참가합니다. 미 국방부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고 공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지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림팩에서는 미 해군 3함대 사령관이 최고 지휘관인 연합기동부대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그 이하에 각국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 연합, 합동특수작전부대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한국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림팩 참가를 위해 이달 초 해군제주기지를 출항했습니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과 P-8A 해상초계기 등 전력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제프리 자블론 미 해군중장은 24일 하와이에서 연회견에서 이번 훈련에 30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규모 7.0이 넘는 연쇄적인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지 한국 교민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25일 오후까지 강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88명, 부상자는 1,5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종자와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이들도 수백 명에 달해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 가운데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한인 교민이 125명 안팎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 내에서 피해가 집중된 곳은 북부 알타미라 지역입니다. 산과 인접해 있어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97년 강진 당시에도 피해가 집중된 곳입니다. 현지 한인회 문익환 이사는 한인 인명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전으로 인한 미미한 불편 외에는 모두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024-2025 회계연도에 약 1,290만 파운드, 한화 26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영국 국왕의 개인 납세 내역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5일 발표된 연례 왕실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찰스 3세는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 등을 포함해 총 1,290만 파운드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영국 국세청 기준 상위 100위권 납세 수준에 해당합니다. 찰스 3세는 2023-2024 회계연도에도 1,170만 파운드, 약 239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영국 국왕은 소득세나 상속세, 자본 이득세를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도 같은 기간 776만 파운드, 한화 158억 원, 그 이전 해에는 834만 파운드, 약 170억 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킹엄궁은 이번 세금 공개가 투명성을 높이고 왕실의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장관이 유럽연합의 강요회의에 젖먹이 아들을 데려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미나 포우르 목탈이 스웨덴 기후환경장관은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환경장관회의에 생후 3개월 된 아들 에담을 아기띠에 안고 참석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그녀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는 육아휴직제도의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 아들을 동반했다며 장관과 엄마 역할 모두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사례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이 살기 좋은 곳인 이유는 많다며 그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EU 회원국 강요들은 후르 목타리 장관에게 아기 선물을 건네는 등 뜻밖의 손님을 환영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이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5: 703-354-1950, 703-354-195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8: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8: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의 여파로 애플이 결국 맥북과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성경화 기자입니다.
2: 세계적인 메모리 품귀가 이어지면서 애플도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5일 애플 온라인 매장에 게시된 가격 정보를 보면 애플은 맥북 가격을 100에서 $300, 아이패드 가격을 100에서 $200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맥북 프로의 가격은 $1,699에서 $1,999로 $300 올랐고 맥북 에어는 $1,099에서 $1,299로 $200 인상됐습니다. 학생들을 겨냥해 지난 3월 $599의 중저가로 출시했던 맥북 네오는 불과 3개월여 만에 $100 높은 $699로 가격을 재책정했습니다. 한국 시장 가격은 20만 원 올라 99만 원에서 119만 원이 됐습니다. 시스템 칩, 메모리, 저장 공간 등을 최대 사양으로 선택한 16인치 맥북 프로의 가격은 $9,999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픈클로우 등 인공지능 에이전트 도구를 활용할 효율적인 기기로 연초 인기를 끌었던 초소형 PC 맥미니의 가격도 추가 인상됐습니다. 아이패드 제품군에서도 저가 제품인 아이패드는 $100, 중가 제품인 아이패드 에어는 $150, 최상급 제품인 아이패드 프로는 $200 인상했습니다. 그 밖에 홈팟 스피커와 헤드셋 비전 프로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다만 아이폰과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워치, 무선 이어폰 에어팟 등의 가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AI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확장으로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며 부품 가격이 이토록 급격하고 크게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을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등 부품 가격 폭등에 대해 100년 만에 홍수라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나 그는 당시 구체적인 인상 시점이나 대상 제품,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 기업의 이익 마진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80여 년 전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경고했던 과잉 이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금융기업의 세후 이익을 총 부가가치로 나눈 이익 마진이 현재 약 15%로 194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초 트루먼 시대의 13에서 14%, 2010년대 10%에서 11%를 훌쩍 넘어선 정도입니다. 이 지표는 한 나라의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목 가운데 실제로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미 상무부가 같은 날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2.1%로 잠정치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1분기 민간 부문의 기업 이익은 전분기 대비 74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잠정치보다 340억 달러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민간 부문의 기업 이익은 이익 마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기업 이익 팽창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블룸버그는 1948년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민간 부문 국민 소득 대비 기업 이익 비율이 9.4%에 달한 것을 두고 대공황 직전인 1929년에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 이익 마진은 그 수준마저 이미 뛰어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마이크론이 전날 발표한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총이익률 84.9%를 기록하며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익 호조의 이면에 도사린 물가 압력입니다. 5월 PC 가격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4%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정도입니다. 성장과 이익은 호조이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는 구도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딜레마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940년대 후반에도 극단적 이익 수준이 기록됐지만 대공황 같은 파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면서도 당시 트루먼 행정부 보좌관들이 느꼈던 불안감은 오늘날에도 되새길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치겠고 이후에는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최고기온 78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짧은 시간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비와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안전운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지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0: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0: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0: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000번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개방된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 하와이의 주법이 무효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5일 6-3으로 하와이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세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하와이 주법이 무기를 지니고 있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정헌법 제2조가 보호하는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휴대할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베럿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이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은 허가받지 않은 무기 반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하와이의 사려 깊은 개인적으로는 합헌적인 판단을 뒤엎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트나 쇼핑몰, 카페, 주유소, 호텔 등 일반 대중이 드나들 수 있는 사유지에 총기를 갖고 들어가는 걸 주의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가 사전에 총기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실망스럽지만 존중한다며 하와이주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정헌법 제2조에 부합하는 총기에 대한 상식적인 규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카로니, 이민자 쉘터 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뉴욕시경은 전현직 NYPD 고위 간부들에 대한 형사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에릭 덤스 전 뉴욕시장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카론 전 비서실장이 이민자 쉘터 운영 계약과 관련한 뇌물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카론 전 비서실장은 2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인인 아서 아이다라 변호사는 법원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가정과 추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카론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This indictment is based on assumptions. Assumption after assumption after assumption. There is not one fact that indicates Frank Caron did anything specific to influence anything in our government.
2: 법정을 떠나는 카론에게 기자들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카론 전 비서실장은 물론 아니라고 답하며 무죄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4: Are you guilty of what they're saying?
5: Of course not.
2: 이번 사건은 뉴욕시가 이민자 쉘터 부족과 관련해 호텔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방 검찰은 현재까지 에릭 덤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24일 뉴욕시 경찰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FBI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FBI와 NYPD 내부 감찰국은 현직 경찰 간부 1명과 전직 간부 2명의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맨해튼 사우스 지휘부 책임자인 제임스 맥카시 부국장이 포함됐으며 수사 당국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메카시 부국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또 전 NYPD 부국장이자 대변인을 지낸 스파이크 셰퍼드의 퀸즈 자택과 전 뉴욕시경 치안총감을 지낸 제프리 메드리의 로즈데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메드리는 2024년 12월 한 여경에게 초과 근무 수당과 각종 티켓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돌연 사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상자와 자료를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정가에서는 애덤스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뇌물 사건과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FBI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뉴욕시 전 행정부와 NYPD를 둘러싼 연방 사법당국의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다시 한번 강력한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0: 성영화 기자입니다.
4: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 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종료 결정이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에 마련한 제도입니다. 18개월간의 미국 치료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IT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임시보호지위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 명이라며 이들에게까지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습니다. 당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려 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번 판결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미국의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낭독했습니다.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다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수 성향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 낭독 계획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관들 사이에 불화나 소통 부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 명령과 같은 굵직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판결 선고를 마무리하고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미국 내 대학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34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이날 연방수사국과 협력해 이란과 터키 이중 국적자인 39세 남성 한 명을 해안도시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이버 범죄, 조직 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2013년부터 이란의 한 법인 협력자로서 150개 대학교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인프라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34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용의자가 유출한 데이터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대학 등 이란 내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는 조만간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은 이민사회를 크게 뒤흔들 대단히 무겁고도 중요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대한 6월 25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Supreme Court expands Trump's power over immigration.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통제 권한 대폭 확대에 관한 뉴스를 다루고자 합니다. expands Trump's power.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는 표현과 같이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노선에 잇따라 손을 들어주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추방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남부 국경의 난민 통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주요 원문을 함께 살펴보시죠.
6: In a pair of sharply divided decisions on Thursday, the Supreme Court allowed President Trump's aggressive crackdown on immigration to move forward, permitting the administration to both expel some migrants from the country and to turn away others at the southern border.
5: 목요일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한 두 건의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행정부가 일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남부 국경에서 다른 이민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a pair of sharply divided decisions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두 개의 판결을 뜻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6대 3의 이념적 구도로 판결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expel,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다 라는 뜻의 단어와 turn away, 국경 진입을 거부하고 돌려보내다 라는 뜻의 핵심 단어를 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ggressive crackdown, 강경 이민 단속에 있어서 대법원이 완벽한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네요.
6: In one ruling on Thursday, the justices allowed the Trump administration to end humanitarian protections that have permitt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Haiti and Syria to live and work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5: 목요일의 한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수십만 명의 IT 및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6: Humanitarian protections.
5: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임시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 TPS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IT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100명이 합법적 신분을 잃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 Under that so-called turn-back policy, the government had stopped asylum seekers from setting foot on U.S. soil, where federal law would have entitled them to try to claim asylum and receive protections.
5: 이른바 되돌려보내기 정책에 따라 미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원래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그들이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망명을 신청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또 하나의 판결은 난민들이 미국 땅을 밟기 전에 국경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기사에서 from setting foot on U.S. soil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일단 미국 땅에 발을 디디면 법적으로 망명 청구 자격, entitled to try to claim asylum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국경선상에서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조치를 대법원이 합법화한 것입니다.
6: In the majority decision allowing the president to strip deportation protections, Justice Samuel A. Alito Jr. said the federal law at issue prohibited courts from second-guessing an administration's determination.
5: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추방 보호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수 의견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해당 연방법이 행정부의 결정을 법원이 함부로 재검토하거나 뒤집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알리토 대법관이 밝힌 판결 근거입니다.
6: Strip deportation protections. Strip은 박탈하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Deportation protections.
5: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적 지위를 제거했다, 해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second guess, 원래 결과가 나온 뒤에 왈가왈부하다, 뒤늦게 비판하다 라는 뜻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 정책 결정을 독단적으로 심사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러자 이에 대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The statements fairly shout in their racial undertones and overtones alike that race entered into the president's resolve to remove Haitians from this country, she wrote. 그녀는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숨겨진 의미든 노골적인 표현이든 모두 인종적 편견이 담겨 있으며 IT인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려는 결정에 인종 문제가 분명히 작용했음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 판결에 강력히 반대, dissent 됐는데요. 특히 케이건 대법관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IT 이민자들의 반려동물 식용 루머 등 혐오 발언들을 인용하며 비판했습니다. 은연중에 풍기는 뉘앙스를 뜻하는 undertone과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어조인 overtone을 동시에 사용해 이번 정책의 본질이 인종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죠. Resolve는 결심 또는 의지란 뜻이고요. Enter into는 영향을 미치다 또는 작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Entered into the President's Resolve란 대통령의 결정 과정에 인종차별적 편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이민자 보호단체들은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난민의 피난처라는 정체성이 무너졌다며 거세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The Supreme Court's landmark rulings have granted President Trump sweeping authority over immigration, eliminating legal shield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immigrants. 연방 대법원의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명 이민자들의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여름 신분 유지가 걸린 수많은 이민자 가정에는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포사회 내에서도 관련 조치를 받으시는 분들은 법적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긴밀히 상의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FIFA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주요 조항에 대해 영구 금지 판결을 내리며 시행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선거 관리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와이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인이 출입하는 사유지에서도 총기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출생시민권 제한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위법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정 운영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군 관계자의 직접 접촉이 성사될 경우 미국-이란 관계에서 이례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어떤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놓고 내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측정 방식에 따라 금리 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2인 마진이 194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과잉 이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1년과 2년 계약 임대료를 모두 0%로 동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계약까지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간 찬반 논쟁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님팩이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약 3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해군은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아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 주요 대학과 기관을 해킹해 약 34억 달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신병 인도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25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킴 의원이 작년 1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독재자들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탄압이 중단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간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해왔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효됐습니다. 한시법이어서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됐지만 202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종료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북한 인권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지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마코로비오 국무장관도 상원의원이던 2023년 5월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루비오는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권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서 도망치는 이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남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뉴욕 검찰이 추가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엘빈 브래그 뉴욕 맨하튼 지점장은 25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와인스틴의 성폭행 혐의 재심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그 지점장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와인스틴이 기존에 받은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그 지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제시카 맨의 진술과 증인으로서 그녀의 신뢰성을 믿는다며 그녀는 8년에 걸쳐 두 차례의 대배심과 세 차례의 본 재판 배심원단 앞에서 증언하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맨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오랜 고민 끝에 와인스틴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는 이 일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법원은 지난 5월 와인스틴이 2013년 배우 지망생 제시카 맨을 성폭행한 혐의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편결을 도출하지 못하자 재판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욕 검찰은 재판 무효 선언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해오다 이번에 재판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앞서 와인스틴은 2020년 1심에서 제시카 맨 등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뉴욕주 대법원이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재심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 재심에서 배심원단은 제작 보조원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유죄로 전직 모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제시카 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제시카 맨과 관련한 범죄 혐의만 분리해 와인스틴을 다시 기소했으나 배심원단이 또다시 편결 도출에 이르지 못해 지난 5월 재판 무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와인스틴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맨이 와인스틴과의 합의된 관계를 통해 영화계 경력을 쌓으려 했다며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혐의를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재심 포기와 무관하게 와인스틴은 당분간 수감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와인스틴은 뉴욕주 재판 외에도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별도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영화사 미라맥스의 공동 설립자인 와인스틴은 한때 할리우드의 권력자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그의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것이 전 세계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습니다. 와인스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미 법조계에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공정 재판 권리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져 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미군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25일 영국 뉴스 웹사이트 언허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들이 혁명수비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양측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물 중 하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란 측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 측은 좋다. 혁명수비대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카타르 도하에서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응해왔다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양측의 많은 분쟁을 해결해 나갈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군과 혁명수비대의 카타르 회동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구체적인 만남 시점이나 의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간 직접적인 소통이 성사된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보통 미국과 적국 간의 소통은 미 국무부나 중앙정보국의 중재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군대와 군대 차원에서 곧바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에 동참해 혁명수비대 간부들을 대거 사살했던 중부사령부가 이란과의 소통을 모색한다는 건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군사기관이자 이란 최대 정보기관이기도 한 만큼 미군 조직이 혁명수비대와 직접 접촉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구나 미 정부는 현재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양측의 회담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 키위 싱글 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 과자 총 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도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 그리고 그렉 코글린 주 하원의장은 23일 총 607억 달러 규모의 2026-2027회계 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항 가운데 하나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테이 NJ의 개편 여부였습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스테이 NJ의 수혜 자격 기준은 현재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보다 제한된 재원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환급 규모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는 최대 6,500달러까지 재산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소득이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가구는 최대 5,000달러,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가구는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쉐릴 주지사 측은 스테이 NJ 예산을 보다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완화된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와 비교하면 소득 기준이 크게 낮아지고 지급 방식도 차등화되면서 사실상 프로그램 전반이 대폭 개편되는 셈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 합의안을 조만간 주의회에 정식

0: 상정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은 향후 주의회 심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스테이 NJ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고소득 은퇴 가구의 혜택은 줄어드는 반면 중저소득 시니어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연방법원이 24일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선거 관련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스퍼 판사가 지난해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본안 판결로 확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선거제도 개편 시도에 사실상 장기적인 제동을 건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규정 시행 이전에 제기된 만큼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스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선거관리 권한을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두 번째 임기 취임 직후 선거관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혔더라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는 개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는 선거 보안 관련 연방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인 선거 장악 시도를 막아낸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중간 선거에서도 투표권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였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 역시 선거 규칙은 주정부와 의회가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며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뿐 아니라 의회를 통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투표를 위해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예정됐던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 행사도 전격 취소하며 의회가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증명 의무화가 실제 시행될 경우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인 약 2,130만 명이 시민권을 입증할 서류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약 10%, 공화당 지지자의 7%, 무당층의 14%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만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에는 통상 4주에서 6주가 소요되고 약 165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생증명서 역시 온라인 발급의 수일에서 최대 12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결혼 후 성이 변경된 여성은 혼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캔자스주는 15년 전 시민권 증명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원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 3만 1천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미국 시민 여부를 확인하는 서약 절차가 이미 포함돼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중범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이나 추방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우편 투표용지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선거일 도착 의무를 인정할 경우 선거일까지 소임만 지키면 며칠에서 수주 뒤 도착한 투표용지까지 인정해온 14개 주 선거 규정이 즉각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캐비넛이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물가를 판단할 것인가를 놓고 연준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 이행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그간 선호해온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표입니다. 1970년대 반복된 오일 쇼크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일시적 충격을 걸러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품목이 식품, 에너지만은 아닙니다. COVID-19 팬데믹 당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지만 근원 PCE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강한 소비 수요를 반영하는 음식점의 식음료 가격 상승 같은 중요한 신호가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50년 전 설계된 지표가 공급망 혼란, 관세, AI 붐이 뒤엉킨 지금의 물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대안으로 절사평균 PCE를 주목할 만한 지표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정 월에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양극단 품목을 일정 비율로 잘라낸 뒤 나머지 품목으로 계산한 PCE 지표입니다. 일시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기저 물가 흐름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취임 후 물가 측정, 모델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절사평균 PCE 지표가 지금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절사평균 PCE 지표는 이란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근원 PCE가 가리키는 것보다 물가 상황이 덜 심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에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1990년대 뉴욕 연은에서 절사평균 PCE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브랜다이스 대학 스티브 체케티 경제학자는 다수의 가격이 동시에 급등할 때 그것들을 모두 버려버린다는 점이 현재 맹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표는 2021년 물가 급등 초기에 다른 지표들보다 훨씬 늦게 상승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1980년에서 2000년대 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탓에 공급망 혼란, 관세 등 동시다발적 상방 압력이 작용하는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클리블랜드 연은은 절사평균 PCE의 하방 편향을 보정한 대안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는 댈러스 연은 버전과 달리 최근 수개월간 기저 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금리 결정의 향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날 FOMC 회의 후 나온 점도표를 보면 위원 9명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8명은 동결, 1명은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전망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마크 왓슨 경제학자는 정책 당국자에게 그날그날 원하는 답을 주는 지표를 선택할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5월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근원 PCE는 3.4%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치겠고 이후에는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최고기온 78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짧은 시간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비와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안전운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 라디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텍사스 한 목장에서 탈출한 기린이 실종돼 2주째 자취를 감췄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3살이 된 이 기린의 이름은 그레이시로 약 2주 전 텍사스 힐컨트리 지역에 위치한 리얼 카운티의 한 목장 우리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레이시는 목장 안에서도 인적이 드문 산비탈로 올라가 목장 게이트 반대편으로 내려가 거친 삼림지대에서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장 주인인 빅 존슨은 그레이시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워 약 3,0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수색했고 5,000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나무만큼이나 큰 그레이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리얼 카운티는 인구가 2,700명에 불과한 시골인데다 수색 지역도 극도로 외딴 곳이라 그레이시가 인간과 직접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텍사스 중부 내륙 구릉지대인 힐컨트리에서는 과거에도 원숭이, 얼룩말, 누 등 외래종 야생동물들이 실종된 사례가 있습니다. 리얼 카운티의 네이선 존슨 보안관은 이곳의 온화한 기후와 험준한 지형이 동물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떤 때는 실종된 동물을 무사히 찾아내기도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할 때도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목장 주인 존스 역시 그레이시가 목장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지역은 잎사귀 등 먹이가 풍부하고 다른 야생동물들이 그레이시를 공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뉴욕시의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가 내년 계약부터 동결됩니다. 특히 1년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2년 임대차 계약까지 함께 동결된 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입자들은 생계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한 반면 집주인들은 건물 관리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입니다.
2: The motion passes. 뉴욕시 임대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6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의 1년 임대 계약 및 2년 임대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을 모두 0%로 동결하는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에는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가 있으며 이번 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에 적용됩니다. 특히 2년 계약 임대료까지 동결된 건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1년 계약 임대료가 동결된 사례는 있었지만 2년 계약까지 함께 동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열린 맨해튼 이스탈렘의 엘 무세오 델 바리오에는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몰려들어 결과를 지켜봤으며 동결안이 통과되자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0%. 세입자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뉴욕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뉴욕이 더 이상 부유층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가 되고 있다며 반겼습니다. This is no longer just a city that is a playground for the rich. This is a city for the working people who make it run, and we are making it run for us. And I am so overjoyed that we're finally here. For years, landlords have run this city, and this is like a new era of tenant power. We have a rent freeze mayor. Dozens of her, hundreds of people came out and testified, thousands online. Like, landlord's days are over. Tenants are in power now. 이번 결정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료 동결 정책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1년과 2년 계약 모두에 대해 임대료를 동결했다며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이번 결정이 주택 운영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최근 연료비와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건물 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관리인과 건물 직원 감원 그리고 해고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3: The whole process is such a farce.
4: We're going to have to cut back. We'll have to lay off people. We'll have to lay off some of the troopers. Only choice. It's a business. People don't get it. This is a business. Not a choice that you think this is for free.
2: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욕의 주택난을 더 악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건물주 측이 추천한 위원인 크리스티나 스미스는 표결 당시 사임하면서 위원회가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진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다니 시장은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며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전 행정부에서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가 누적 약 12% 인상된 반면 건물주의 순영업소득은 30%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대료 동결을 둘러싼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입장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정책이 위법한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곧 결론을 내놓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이 연달아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25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중요 사건 10여 건에 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부당하다며 취임 직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는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사건의 변론을 방청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대법원 변론 참석은 처음으로 중요 정책 추진을 가로막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청 시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나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의 수장을 정책적인 입장차를 이유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도 곧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독립기관의 수장은 비위 행위 같은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적절했는지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모욕성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열어 내놨습니다. 특히 하급심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단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잇따라 내놔 남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정책인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 휴회 전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연달아 했습니다. 대법원은 IT,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 부여 종료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IT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천여 명 등이 추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 보호 지위 대상 이민자는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 이들을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미국 땅을 밟아야만 망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논리입니다.
0: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0: 있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란이 향후 동결 해제될 자금으로 미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겠다며 농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농업계 인사들을 백악관 로즈가든에 초청해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만찬 시작 전 연설을 통해 이란은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돈을 일부 가져다가 쓸 것이라며 밀과 대두, 옥수수를 많이 살 것이고 절차가 꽤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모가 꽤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할 때 해제된 자금으로 미 농산물을 사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농업계 인사들 앞에서 재확인한 겁니다. 유가를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를 달래려는 의도가 내포된 발언인데 이란은 용처를 알아서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의 종전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은 우리가 동결 해제된 자산으로 자국의 농산물을 살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X에 미국의 이런 주장을 흥미롭다고 평가한 뒤 우리가 걷어들이고 있는 작물은 미국이 수십 년간 심어놓은 불신뿐이며 미국은 유전자 변형 콩과 깨진 약속, 헛소리만 수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압돌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동결 해제된 자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 조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그는 가격과 품질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순수한 우위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개방됐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데 100% 동의했으며 유가도 물가도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엄청나게 존경한다. 여러분이 미국을 세웠다며 거듭 농업계 인사들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핵심 지지층인 농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한창인 시점에 백악관 만찬을 준비해 미 역사와 경제에서 농가가 차지해온 중요성을 강조한 셈입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생교 기자입니다.
2: 25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림팩은 전날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하와이 및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약 3만 명의 다국적 군이 참가합니다. 미 국방부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촉진하고 공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지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림팩에서는 미 해군 3함대 사령관이 최고 지휘관인 연합기동부대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그 이하에 각국이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 연합 합동특수작전부대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한국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림팩 참가를 위해 이달 초 해군 제주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P-8A 해상초계기 등 전력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제프리 자블론 미 해군 중장은 24일 하와이에서 연 회견에서 이번 훈련에 30개국 수상함 31척, 잠수함 5척, 항공기 약 200대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고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블론 중장은 이번 훈련에서 무인 시스템 관련 시험이 이번 훈련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블론 중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림팩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림팩은 올해로 30회를 맞았습니다. 태평양 연안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 증진,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 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K라디오 김승용입니다.
1: 미국 기업의 이익 마진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80여 년 전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경고했던 과잉 이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금융기업의 세후 이익을 총 부가가치로 나눈 이익 마진이 현재 약 15%로 194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초 트루먼 시대의 13에서 14%, 2010년대 10%에서 11%를 훌쩍 넘어선 정도입니다. 이 지표는 한 나라의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목 가운데 실제로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미 상무부가 같은 날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2.1%로 잠정치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1분기 민간 부문의 기업 이익은 전분기 대비 74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잠정치보다 340억 달러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민간 부문의 기업 이익은 이익 마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기업 이익 팽창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블룸버그는 1948년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민간 부문 국민 소득 대비 기업 이익 비율이 9.4%에 달한 것을 두고 대공황 직전인 1929년에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 이익 마진은 그 수준마저 이미 뛰어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마이크론이 전날 발표한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총이익률 84.9%를 기록하며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익 호조의 이면에 도사린 물가 압력입니다. 5월 PC 가격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4%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정도입니다. 성장과 이익은 호조이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는 구도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딜레마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940년대 후반에도 극단적 이익 수준이 기록됐지만 대공황 같은 파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면서도 당시 트루먼 행정부 보좌관들이 느꼈던 불안감은 오늘날에도 되새길만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의 여파로 애플이 결국 맥북과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0: 세계적인 메모리 품귀가 이어지면서 애플도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5일 애플 온라인 매장에 게시된 가격 정보를 보면 애플은 맥북 가격을 100에서 300달러, 아이패드 가격을 100에서 200달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맥북 프로의 가격은 1699달러에서 1999달러로 300달러 올랐고 맥북 에어는 1099달러에서 1299달러로 200달러 인상됐습니다. 학생들을 겨냥해 지난 3월 599달러의 중저가로 출시했던 맥북 네오는 불과 3개월여 만에 100달러 높은 699달러로 가격을 재책정했습니다. 한국 시장 가격은 20만 원 올라 99만 원에서 119만 원이 됐습니다. 시스템 칩, 메모리, 저장 공간 등을 최대 사양으로 선택한 16인치 맥북 프로의 가격은 9,99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픈 클로우 등 인공지능 에이전트 도구를 활용할 효율적인 기기로 연초 인기를 끌었던 초소형 PC 맥 미니의 가격도 추가 인상됐습니다. 아이패드 제품군에서도 저가 제품인 아이패드는 100달러, 중가 제품인 아이패드 에어는 150달러, 최상급 제품인 아이패드 프로는 200달러 인상했습니다. 그 밖에 홈팟 스피커와 헤드셋 비전 프로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다만 아이폰과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워치, 무선 이어폰 에어팟 등의 가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AI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확장으로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며 부품 가격이 이토록 급격하고 크게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을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등 부품 가격 폭등에 대해 100년 만에 홍수라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나 그는 당시 구체적인 인상 시점이나 대상 제품,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도 우리 세바시 강연자분 중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상미 교수입니다.
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이 코로나에 네. 이제 좀 뭐랄까 다시 재확산 뭐 네. 조짐이 보인다 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박상미 교수님은 뭐 너무 자주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대면에서 네. 하는 건 처음.
4: 네, 맞아요. 그죠? 정말 그죠? 마스크 벗고 대면에서.
3: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네. 저랑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4: 처음입니다.
3: 너무 자주 보니까. 네. 우리 북클럽도 하셔야 되고, 세바시 클래스도 있으시고, 강연도 이제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네. 하시니까 늘 곁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대면에서 네. 만나보니까 네. 이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이네요. 박상미 교수님 뭐 늘 여러분들 박상미 교수님 강의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책이 나왔어요.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4: 아, 네. 이 책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강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메모하고 기록했던 걸 한 10년 동안 기록한 걸 모아서 코로나 터지고 강의가 다 끊긴 기간에 이때다 하고 집중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아,
3: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책만 썼군요.
4: 그랬죠.
3: 그럼 뭐 여기다 이렇게 이걸 책으로 공개해도 강의는 강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4: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자로 전해지는 그런 감동과 의사소통의 기능이 100% 중에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자 언어로 만나고 또 실제로 제 얼굴을 보고 제 표정을 보고 말투를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시죠.
3: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책을 읽고 강연자의 강의를 듣는 건 아주 정말 우리에게
3: 200% 효과가 있죠.
4: 200% 효과에. 네.
3: 맞습니다.
4: 그래서
3: 그럼 꼭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책을 읽을수록 강연 조회수가 네, 높아가는.
4: 맞습니다.
3: 네. 어쨌든 뭐 본격적인 좀 토크를 시작하면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박히셔서 이 책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4: 네.
3: 제 첫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네. 많다. 네. 아무래도 그분들을 좀 네. 치유하고 상담하시는 일을 하니까
4: 네.
3: 근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네. 또 새로운 소통을
4: 네,
3: 하는
4: 맞아요.
3: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아프다. 이 말 어떤 내용인가요?
4: 우리가 보면 평소에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들은 그냥 통로가 바뀐 거예요. 온라인 화상회의 또 우리가 뭐 카톡도 사용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반면에 원래 관계가 좀 힘들고 소통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 와서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다가가기가 좀 어렵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이랬던 분들은 사실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하면서 텍스트 소통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3: 아, 그거야말로 예. 비대면 소통이네요.
4: 맞습니다. 우리가 좀 글로 표현하는 게 부족한 사람들도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눈빛,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 그걸 싹 빼고 텍스트, 메일이나 문자로만 소통해야 되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한 공포를 겪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직장인들 중에는 회사에서 채팅방에서 문자 소통하고 또 메일 보내고 하는 것 자체에서 너무 큰 공포를 느낀다. 첨삭을 좀 해줄 수 없네. 실시간 첨삭. 이런 의뢰를 여러 번. 네,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참 이 갑자기 바뀐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3: 상처 좀 마음이 약한 네. 좀 아픈 사람들의 경우는 네. 이제 사실은 그 고통 중에 하나가 고립감일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뭐
3: 친구가 없거나
4: 맞아요.
3: 내가 소통에 상대가 네. 좀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 이 코로나로 오면서 그게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4: 더 심해졌죠.
3: 심각한 상태로 네. 될 것 같은데.
4: 특히나 이제 이 인터넷에 능하지 못한 노인분들, 60세 아, 이상
3: 혼자
4: 분들의
3: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죠.
4: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고독사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070 전화 외에는 이 소통의 도구가 전혀 없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계세요.
3: 아, 070이라는 건 이제
4: 일반 전화. 아. 예. 그 전화 외에는 전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은 혼자 살고 자녀들은 다 해외에
3: 해외에 있을 있고. 때 070 네. 인터넷 전화.
4: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전화 상담을 한 번씩 하는데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이 아, 코로나가 진짜. 언제 끝나겠어요. 이런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또 학교에서 원래 친구들 사귀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처음엔 학교 안 가니까 되게 좋았던
3: 그쵸,
4: 거예요.
3: 괴롭히던 애들이 없고. 없으니까.
4: 그런데 이제 신학기부터 학교를 못 갔는데 관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인터넷상에서도 다들 친해진 거예요. 근데 요즘 다시 학교에 가보니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을 요청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고요.
3: 아, 안 그래도 조금 고립돼 있었는데.
4: 그렇죠.
3: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 안 가면서 또 다시 나가야 되면 더 고립화되는 네. 거군요.
4: 그리고 뭐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고 이럴 때는 짧게 아주 유머 감각 있게 이렇게 아이들은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 하나에도 벌벌 떠는 아이들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3: 못하니까.
4: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학부모님께서 대학생 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모든 토론과 소통이 그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얘가 너무 떨려서 친구들인데도 한마디도 못 올린다고 이 문자 주고받는 가회를 좀 해달라고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3: 다 큰 아들을 걱정하는 또 엄마의
4: 그렇죠.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3: 예. 네. 이 톡하는 걸 너무 무서워한다.
4: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 중에 최하가 최연소가 5살, 최고령이 87세인데요. 모두의 인간, 모두의 고민 1순위는 똑같아요. 인간관계.
3: 인간관계.
4: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은 인간관계 중에서 1위가 가족관계가 1위고 2위가 이제 친구관계. 그리고 이제 청소년 이상, 20세 이상 성인들 같은 경우는 1위가 똑같아요. 가족관계. 2위가 이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
3: 청소년은 가족, 그다음에 친구. 친구인데 네. 성인은 가족,
4: 가족, 동료,
3: 직장 동료.
4: 동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들이 누구나 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좀 갈등을 겪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3: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딱 뭐랄까 거리두기로 관계가 끊기면 문제가 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더 심해지고
4: 그렇죠.
3: 오히려 좋았던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아지고
4: 맞아요. 맞아요.
3: 나빴던 분들은 더 나빠지고 마치
4: 맞습니다.
3: 양극화.
4: 맞아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요즘 보면. 그래서 원래 관계 잘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아주 활발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시고 그리고 원래 취약했던 분들은 한없이 더 취약해졌고 중간이 없는 이 상태를 우리가 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네, 여러분들도 뭐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뭐 이전 뭐 이후 시대에 고민이 다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을 텐데.
4: 맞아요.
3: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의 형태로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 한번 선택해서 박상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4: 좋습니다.
3: 일단 질문 아까 그래서 네. 아까 뭐랄까요? 그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
4: 네.
3: 코로나 때문에.
4: 그렇죠.
3: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톡하기조차도 힘들어하는.
4: 네, 맞아요.
3: 이런 분들이 좀 뭐랄까요? 마음을 좀 굳게 만드는 일상적인 방법은 없나요? 뭐 자존감을 높이는 습관이랄지.
4: 맞아요. 우리가 이 뭐 문자 가회한다고 갑자기 내가 문자 소통을 잘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누구나 관계는 좀 어렵대. 이게 1단계인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래. 누구나 좀 어렵대.
3: 누구나 어렵대를 인정하고 아는 거군요.
4: 맞아요. 그리고 아 나는 원래 관계를 맺을 때 처음부터 내가 잘 다가가지 못해.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야. 자기를 너무 자책하고 비하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그냥 아는 것으로만
4: 그렇죠.
3: 긍정하고
4: 네, 맞아요. 예.
3: 비하하지 말아라.
4: 이 관계라는 것이 꼭 타인과 많이 오프라인에서 어울리면서 즐겁게 얘기를 주고받고 이것만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내가 나랑 좀 잘 지내고 내가 좀 사람들과 좀 지내기 어렵고 말솜씨가 좀 부족하고 이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영국에서는 이번 9월부터 정규 교과 과목이 되었어요.
3: 아, 인간관계가
4: 네, 맞습니다.
3: 하나의 그 시간이
4: 네. 그... 네. 아.

0: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1: 박상미요.
0: 사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과 소통하고 가족들 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위로하고 경청하고 이걸 다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1: 문제 1위가 가족이에요. 인간관계 문제 1위가.
0: 저는 가족관계가 지옥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참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는 법, 좋은 대화하고 좋은 소통하는 법, 우리가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고 화해하고 회복하고 이게 더 배워야 될 부분인데 사이가 나쁜 가족들일수록 싸우는 모습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지 관계를 회복하고 사과하고 이걸 잘 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너무 공포스러워서 도망치고 숨고 싶은 거죠. 끊는 걸 택하는 거죠.
2: 아,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없애고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0: 그렇죠.
2: 우리는 피하는 모습, 끊는 맞아요. 모습만 봤군요.
0: 그래서 제가 이 인간관계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왔나, 당신 부모님들은 갈등 해결하는 방식이 어떠셨나 물어보면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가족끼리 막 싸우는 것만 봤지 사과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걸 가족 내에서 못 봤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거죠. 도망가고 싶고. 예.
1: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0: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부부와 사이가 나빠도 이제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부부들의 이 차이점을 보면 안 싸우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횟수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작은 일로 자주 싸우는 부부들이 이혼 확률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참고 참다가 크게 한번 싸우고 화해하는 걸 잘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아주 작은 이유로 더 쉽게 이혼한다가 가정법원 판사님들의 결론이었어요. 화해하지 못하는 부부들. 근데 그런 부부들도 상담을 해보면 다 아픔이 부모님들이 잘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보고 잘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어요.
2: 그런 분들은 훈련하면 됩니까?
0: 이 관계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두려움을 특히나 크게 많이 갖고 있고 또 공포심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주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한번 연습해보자. 대화법도 연습해보고 또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고 사과하는 법 이런 것도 배워보고 연습을 하면 누구나 마음의 근육이 조금씩 생기고 실전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하기가 어렵지 사과도 한번 잘 해보고 그쵸. 좋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쵸. 몸이 기억해요. 아, 두려워서 도망치고 관계 끊고 싶었는데 용기를 한번 내봤더니 되네. 그래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게 소통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사과 같은 거는 이제 마음은 사과하고 싶은데
0: 그렇죠.
2: 뭔가 시작이 어색한 거지. 낯설고.
0: 시작도 어색하고 또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용기를 내서 사과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 혹시 오해가 있니? 나한테 섭섭한 게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 다가가도 그 사람이 오해하는 쪽을 선택하고 나를 이해하는 걸 차단한다면 조금 기다려볼 필요도 있고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요.
2: 내 몫은 일단 해라.
0: 내 몫은 일단 하자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는 게 제일 쉽거든요. 저도 이전에는 너무 힘든 관계,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끊고 도망치는 쪽을 택했어요. 저도 이 관계를 잘해서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아니라 저도 오랜 시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끊는 쪽보다 연결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록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기록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2: 연습의 기록입니다. 이 책 꼭 기억해 주시고요.

0: 그래서 우리가 사실 끊고 도망가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1: 그렇죠. 도마뱀, 도마뱀.
0: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를 너무 쉽게 포기해요. 내가 앞으로 더 공부하고 좋은 강의 많이 듣고 더 열심히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쉽게 상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쉽게 끊는 걸 택했을 경우에 다음에 나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그 끊은 관계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장인들 상담해 보면 이직하고 싶은 이유의 1위가 뭘것 같으세요?
1: 이직하고 싶은 일이가 아무래도 그 꼴보기 싫은
0: 맞아요,
1: 상사겠지.
0: 맞아요. 꼴 보기 싫은 상사, 그리고 직장 동료인데 그 직장 동료와도 한때 너무 친했던 경우가 아주 많아요.
1: 아, 그게 더 뭔가 더 골이
0: 맞아요.
1: 깊어지죠.
0: 언니 동생, 오빠
1: 하다가.
0: 동생, 세상에 제일 친한 친구, 사우나 다니고, 우리가 남이가. 근데 좋을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오해나 아주 작은 일들로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제일 불편한 관계가 돼서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사람 때문에 이직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직하고 이직하고 이직하면 이직한 직장에선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1: 김창옥 강사에 따르면 그 또라이
0: 네.
1: 따라온답니다. 다른 또라이 또그 직장에 있고.
0: 맞아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인간은 어느 직장에나 있기 때문에 내 연습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직장 동료는 친구가 될수 없다라고 못 박은 이유가 무조건 친구가 되지 마라는 이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력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전략적 관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관계를 시작하면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어긋나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너들도 제일 힘든 게 지네끼리 진짜 친하게 지내다가 갈등 생기고 오해 생겨서 멀어지면서 프로젝트가 오히려 안 되는
1: 그렇죠.
0: 경우. 그러니까 오너들이 예전에는 우리 무조건 가족이야 이런 걸 강조하다가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뭐 예전에는 가족 같은 회사.
0: 그게 제일, 예, 바보 같은
1: 그렇죠. 가족은 집에
0: 슬로건이에요.
1: 있어요.
0: 예.
1: 그렇군요. 뭐 나와 직장 얘기가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0: 네.
1: 김에 뭐 사실은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힘들잖아요.
0: 네,
1: 경제도
0: 맞아요.
1: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더 뛰고 더 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번아웃을 이렇게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많은데
0: 정말 많습니다.
1: 이건 뭐
0: 네.
1: 관계에도 번아웃 시키기도 하겠지만 또일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서 이런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0: 요즘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번아웃 많이 해소됐겠다 그러는데 훨씬 많아요. 왜냐면 이게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정해지지 않아서
1: 그치, 일과 집에 있는
0: 그렇죠.
1: 건지 내가 회사에 있는 건지 모르는
0: 맞아요.
1: 거였군요.
0: 24시간 출퇴근을 못하고 계속 회사에 있는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족 내의 갈등과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15% 남았을 때부터 느낌표, 경고 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정서적인 것도.
1: 그래도 여기 표시되면 좋겠어. 이렇게.
0: 아, 그러면 상대도 좀더
1: 그쵸.
0: 배려할 수 있을 것
1: 배터리
0: 같은데.
1: 충전기 꽂아줄 거 아니야.
0: 맞아요. 근데 핸드폰도 15% 남기 전에 빨리빨리 완충해서 써야 수명이 오래 간대요. 근데 우리가 5, 4, 3, 2, 1, 0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참아야 돼. 할수 있어. 힘내. 이러고 계속 나를 쓰다 보니까 0% 돼서 충전 조금 해서 또 쓰고 0% 돼서 충전해서 조금 더 쓰고 이러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예, 우리 수명이 진짜 줄어든다는 거죠. 핸드폰 기계처럼.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좀 체크해야 돼요.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한 게 결국은 우리 관계에서 타인과 잘 지내자 이게 관계의 다가 아니라 이 관계 연습, 뭐 대화 연습 다 좋지만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연습이 가장 1단계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배터리 0%에 가까워지면 내가 나 자신이 미워져요. 자기 미움. 정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 진짜 넌 죽어야 돼. 이번 생은 망했어. 넌 하는 일마다 다 왜 그래. 내가 나를 죽이는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타인은 당연히 꼴보기 싫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자주 체크하고 지금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을까? 그럼 충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PD님은 뭐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1: 저는 뭐 좀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취미생활 중에는
0: 뭐에 몰입하세요? 뭐
1: 약간 그림 그릴 때도 있고 네. 농구할 때
0: 제가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농구하시고 그렇죠. 좋은 사람들 모여서 그리고 정말 잘 그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열심히 그려서 또
1: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0: 올리시잖아요. 아주 즐겁게 재밌게 몰입하고 계시구나가 느껴져요. 우리가 일 외에 나를 충전할 수 있는 너 뭐 할 때 즐겁고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최소 두 개가 PD님처럼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1: 그 질문을 나에게 하는 거죠. 네. 스스로에게.
0: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사람들한테 해보면 하나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기껏 말한다는 게 잠? 이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1: 잠은 잘.
0: 그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 외에 가족에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취미생활이 반드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해요.
1: 그게 충전하는 거군요.
0: 그게 충전하는 충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고 돈이 생겨도 가족과 모두를 제외하고 저는 저한테 물어요. 상미야 뭐 먹고 싶어? 상미야 뭐 사고 싶어? 내가 날 먹여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나한테 선물하고 저는 인터넷에서 뭘 구매해도 절대 그냥 사지 않아요. 거기 메시지 쓸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상미야 한 달 동안 고생했어 선물 막 이런 거 제가 써요.
1: 아, 내가 그냥 사는 건데 네. 책 거기다가 살... 이제 네. 나에게 주는 메시지 막
0: 맞아요.
1: 쓰는군요.
0: 책 살 때도 제가 쓰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예쁘다, 잘생겼다, 잘하고 있어 칭찬하지 않으면 피디님은 끊임없이 피디님한테 아 잘생겼다, 범준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1: 없어요.
0: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내가 나한테 해야 돼요.
1: 그렇죠.
0: 내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타인에게 좋은 에너지, 타인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의 1단계는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세수하고요, 피디님. 그 로션 바르시죠? 전 절대 그냥 바르지 않아요. 거울 딱 보고 아 상미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아, 발라요.
1: 그 모습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0: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말 안 해주니까 아. 그리고 밤에 세수하고도 아 더 예뻐졌네 오늘 더 예뻐졌어 그리고 아 오늘도 고생했어 정말 잘한다.
1: 그게 실제로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0: 저희 엄마는 저게 미쳤나 생각하셨대요.
1: 그치, 남이 보기엔 그런데,
0: 네, 그런데
1: 나에게는 되게
0: 맞아요.
1: 효과가 있어요.
0: 그래서 자기 응원이라는 게 자기 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내가 나한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1: 그렇군요.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윤빛가람님은 네. 아~ 잠이다. 아~ 자기는 이제 뭐 하면 좋냐니까 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잠이 좋으면
0: 네 맞아요. 그 대신
1: 잠은 많이 자도 뭐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0: 그 대신 가장 편하고 예쁜 잠옷 입고 아, 예, 좀 좋은 음악, 내가 행복한 음악도 조용히 틀어놓고 행복하게 주무시라는 거죠. 네.
1: 우리 박상미 교수님은 네. 어떤 거를 좀 하십니까? 충전할 때.
0: 예, 저는요, 아, 뭐 하냐면요. 요즘은 뜨개질. 네, 아, 그렇죠, 아주 뜨개질. 재미를 붙여서 아주 다양한 색깔의 실을 사와서 예, 제가 겨울에 매일 목도리도 짜고 있고요. 제 트렁크를 딱 열면 일곱 가지 색깔의 운동화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1: 그걸 신발로 짭니까? 신발도?
0: 아니요. 아니에요. 아, 운동화 제가 산 운동화. 거죠. 아. 제가 체력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코로나 기간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1: 그래서 책 쓰면서 먹느라고?
0: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예쁜 운동화를 신겨주면 제가 막 걷고 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분에 따라 오늘은 상미야 무슨 운동화 신을래? 그걸 물어보고 그걸 골라 신고 하루에 요즘은 15,000보 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1: 자기 혼자 말을 자기에게 하는 게 건강한 습관이군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좀 건강하게 키우자. 예. 그래야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영국 인간관계 수업의 1단계도 나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경계를 넘어왔을 때 상처받고 쓰러져서 아, 나는 관계가 두려워 숨게 돼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기르게 내가 나를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이 내 경계를 넘어와서 막 금을 밟을 때 웃으면서 피디님 지금 금 밟으셨어요. 좀 더 넘어오시면 제가 속상하고 화낼지도 몰라요. 이렇게 웃으면서
1: 꺼져?
0: 예, 예 맞아요.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뭐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아주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경계를 침범한 줄 모르고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 아 제가 그건 좀 싫어해요. 그럼. 경계 넘어오셨어요. 말해주면 이 사람도 조심할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성장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1: 교수님이 이렇게 웃음을 네. 띈 얼굴로 네. 말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 무서울 것 같아서.
0: 아니에요. 피디님 웃는 얼굴이 어린아이 웃는 얼굴이세요.
1: 감사합니다. 칭찬이게 중요한데. 네. 여기 뭐 어떤, 여기 뭐냐. 문효정님, 우리 네. 멤버십, 세바시 멤버십에 나? 계신 분인데, 저희 아이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는데, 너 잘하고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늘 도닥여주니까, 우울증 약을 먹던 아이가 이제는 안 먹고 잘할 수 있다고. 유은정님은 또 스스로 칭찬해 본 적이 없는 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0: 하, 자기에게 너무 많아요.
1: 되게 관대하지도 않고
0: 맞아요. 네
1: 빡센 분들
0: 맞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잘 키우려고 늘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맞고 가도 네가 뭐 잘못했겠지. 그치. 잘 생각해봐. 엄마 선생님한테 부당하게 혼났어요. 그래도 네가 뭐 잘못했겠지. 우리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내 잘못이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계속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단점이 뭘까에 너무 주목하세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핀란드의 행복 교육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부모 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 행복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와서 배워.
1: 그래야겠죠.
0: 학교에서 아무리 행복 교육해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말로 아이들한테 불행을 학습시키니까 거기서 핀란드 부모 교육의 1단계가 뭐냐면 아이한테 단점을 아예 지적하지 마라예요.
1: 아예
0: 하지 마라.
1: 하지 마라.
0: 네. 왜냐하면 단점을 부모님이 지적했을 때 맞아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아 이걸 고쳐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죠. 왜 날 미워할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 나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만
0: 그렇죠.
1: 받아들이겠군요.
0: 그래서 뭘 하라고 시키냐면 아이의 유능감을 계속 발견해라. 우리 아이는 유능감이 없어요.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하는 게 다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열불이 터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아이의 행동을 하루 종일 잘 관찰하세요. 그러다가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칭찬하는 거예요. 행동을.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1: 행동을 칭찬.
0: 행동을. 예. 야 너 100점 맞았네. 대단하다. 다음 시험도 기대할게. 이게 아니라 야 너 100점 맞았네. 대단하다. 근데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엉덩이 힘 진짜 너 대박이야. 엄마는 옛날에 공부할 때 5분마다 가서 냉장고 문 열어봤어. 근데 너는 1시간씩 앉아있더라. 너 엉덩이 힘 그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야. 와 존경해.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 행동을 칭찬받았기 때문에 1시간 5분, 1시간 30분 앉아있으면서 엄마 나 지금 1시간 30분째야.
1: 기록이야?
0: 그렇죠. 그 행동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1: 근데 100점을 칭찬하면 100점을 못 맞을 수도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3년 전에 서울에 정말 높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늘 전교 2등 하던 아이가 마침내 전교 1등 한 날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야 하지요. 그죠? 근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자살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엄마한테 유서에 딱 네 글자를 썼습니다. 이제 됐어. 이렇게 썼어요. 이 엄마는 그 아이한테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 1등만 해라.
0: 너는 왜 맨날 2등이야? 야, 1등하는 그 민식이 초등학교 때 너보다 못했는데 걔 맨날 1등이고 너 2등이고 아 조금만 더 해봐. 왜 맨날 2등이야? 이랬을
2: 1등으로
0: 거예요.
2: 가라는 그...
0: 그렇죠. 그 부모님은 잘 키우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1등을 한 날 좋아야 되는데 내려가야 될 길만 보였을 거예요. 유지하긴 어렵고 내려갈 길밖에 안 보이는 그날 밤이 이 아이한테는 가장 큰 공포였을 거예요.
2: 근데 그 네 글자를 쓰고
0: 이제 됐어 였어요. 엄마 이제 됐어? 난 너무
2: 아, 묻는 거군요.
0: 그렇죠. 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원하던 1등 엄마 이제 됐어? 근데 난 1등에 행복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 엄마 나 그만할래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마음 근육이 달라요. 이 아이를 그 부모님도 잘 키우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마음 근육은 0. 배터리도 0이 된 상태의 전교1등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모 교육에서 핀란드에서 중요시하는 건 무조건 아이의 행동, 유능감을 발견해서 그걸 자꾸 행동을 칭찬해줘라. 그럼 우리 아이 단점은 누가 언제 고쳐주나요? 아니요. 심리학 결과가요. 유능감을 자꾸 발견해서 칭찬해주면 그 파이가 커지면서 단점의 파이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2: 그렇군요.
0: 네.
2: 아, 이게 과정을 칭찬해라 뭐 이런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행동을 칭찬하는
0: 구체적인 행동.
2: 구체적인 행동을.
0: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비결을 물어보는 거죠.
2: 아, 비결. 그래 네. 맞아요.
0: 와 교리마.
2: 어떻게 한 거야?
0: 야 너 10점이나 올랐어. 대박. 야 비결이 뭐냐? 예, 네, 비결이 뭐냐? 그럼 이 마음엔 어떠냐면요. 와, 이 사람이 날 인정하고 비결을 물어보네? 너 이 뇌에서 막 그 우리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어마어마하게 방출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 아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요. 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결을 말해줬어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그 행동을 자꾸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스스로 생기게 되는 거죠.
2: 네. 우리는 우리 교림이가 영어 네. 시험을 뭐 100점 맞았어. 네. 우리는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0: 뭐요?
2: 몇 명이 몇 점 맞았어? 다 받았지.
0: 다 100점이지.
2: 다 100점이지. 아,
0: 참고 맞아. 비결이 뭐야? 이렇게 또 그 물어보는 거죠.
2: 비결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0: 맞아요.
2: 몇 명이나 100점 맞았어?
0: 이럴 때 진짜 자존감이 생기고 이 자존감이 생긴다는 게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1단계가 우선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경계를 넘어왔을 때 웃으면서 잘 대화해서 나를 계속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2: 그렇군요. 우리가 뭐 아픈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아픈 분들을 마음이 네. 약한 분들을 또 뭐 가까이 두고 있거나 네. 가족이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채팅창으로 목선영님은 네. 저희 동생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자살을 하신 거죠.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웃고 즐겁게 보냈는데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사실 힘든 이유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남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엄청난 상처와 혼란으로
0: 이게 저에게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분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살에 실패했다라고 저한테는 얘기하시는데 저는 다시 사는데 성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들이 자살했어요. 또 뭐 우리 엄마가 자살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왜 저에게 오시나 봤더니 저도 24살 때 혼자 옥탑방 살면서 너무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번 제가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평생 제가 숨기고 살다가 제가 이 세바 씨 어느 채널에서 그 자살에 대한 비슷한 그 고민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용기 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 왜 내가 그 고백을 했을까 너무 후회가 돼서 정말 PD님께 제가 변상할 게 있으면 변상할게요. 그 방송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몇 번을 제가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2: 보내진 못하죠.
0: 예, 못하고 내가 그냥 그 방송 안 봐야지 그랬었는데 제가 한 3주쯤 지나고 나서 어떤 무서운 악플들이 달렸을까 어느 새벽에 이렇게 한쪽 눈만 뜨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악플도 있었어요. 뭐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거기에 그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내가 자살하려고 자살을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이 영상이 나와서 내가 이걸 보고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렇게 네온사인처럼 저한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네.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마음이 너무 약해. 죽을 마음으로 살아봐.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야, 세상에 힘든 사람 정말 많아. 너만 힘든 줄 알아? 그리고 야,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 결심으로 살아봐.
2: 최악의 경우죠, 이게. 이런 조언이.
0: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때는 어느 지경까지 가는 거냐면 배터리 0%를 넘어서서 이렇게 정말 서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낸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한 상태. 근데 그 상태는요, 이미 뇌에서 호르몬 자체도 완전히 다른 변화를 일으킨 상태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누구나 공포스럽고 무서워야 돼요. 그런데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과 공포가 너무 심해져서 뇌의 호르몬 자체가 바뀌게 되면 처음 나타나는 변화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육체의 질병, 암에 걸리듯이 그 우울이라는 무서운 예, 암 3기, 4기에 간 상태, 마음의 암 3기, 4기로 간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2: 그 말이 편안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되게.
0: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그 사람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생분이 그런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자살하면 지옥 가죠. 그러면 자살한 우리 언니는 지옥 갔겠네요. 그럼 우리 언니는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자살한 우리 아들은 지옥 갔겠네요.
2: 기독교인들이.
0: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가장 극심한 질병을 앓다가 그 질병 때문에 정말 혼자 숨 쉴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밤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그 위험 단계로 가서 충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질병 때문에 저는 그게 질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지 않아요. 암투병하다가 죽어서 온 사람을 신께서 너 무순암, 무순암은 지옥, 무순암은 천국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실 그렇죠. 거예요. 너가 너무 아파서 그 여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일로 오게 됐구나. 저는 오히려 위로를. 불쌍한 마음으로 손잡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몰랐을까 이 죄책감에서도 저는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신호를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신호를 읽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건 상관없이 그 동생이 거기에서는 마음 편안히 잘 있기를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건 상관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게 동생이 다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건 먼저 간 사람도 그거 원하는 게 결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살면서 다 살지 못한 시간까지 내가 다 살아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두 배, 세 배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먼저 간 가족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 목선영님 지금 얘기가 그래도 뭐 그 상처를 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0: 네.
2: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0: 네.
2: 근데 여기 자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곳에 많이 공감하는 나도 그런 적 있다. 나도 시도해본 적 있다. 이런 분들이 꽤 많네요.
0: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방송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좋은 강연을 듣고 마음이 동했을 때 다음 단계 책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공포,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한 미움도 크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혼자 숨어서 제일 많이 그래도 세상과 소통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오늘도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 보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세바씨가 인명구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2: 우리 세바씨 교양대학 가잖아요.
0: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2: 거기 학생 중에 네.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심작으로. 아, 그 박상민 교수님의 강연에.
0: 네. 네.
2: 네, 우리 세바시 교양대학 이렇게 그 치료하면
0: 네. 네.
2: 그 원하는 분들 안에서 세바시 스피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0: 아, 너무나 좋죠.
2: 그런 네. 걸 하거든요. 그 원고 중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네.
2: 그 얘기가. 이게 여러 사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0: 제가 한 분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그 우리 세바시 교양대학에서 이 책 강의를 들으신 분이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고 싶고 진짜 인간관계도 다 끊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종종 들었는데 이젠 내가 나도 좀 살리고 이제 좀 끊어진 관계도 한번 회복하는 용기를 내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근데 그분이 강의 듣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아 정말 나의 수호천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뿅 나타나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힘을 주고 이런 걸 원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런 수호천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내 삶을 살리고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좋은 강의 속에서 나오거나 좋은 책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혼자가 편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좋은 강의 많이 보고 또 좋은 책 많이 읽으면서 강의와 책 속에 있는 정말 좋은 멘토들, 그들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들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관계를 잘 맺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우리 목선영님이 여기 또 감사 이렇게 진실한 마음 말씀해 주시고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가 동생분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2: 좋습니다. 힘내시고요. 그 저희가 오늘 라이브 때문에 그 질문을 좀 네. 모아봤어요.
0: 네, 좋습니다.
2: 저희 게시판에.
0: 네.
2: 그래서 뭐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을 좀 써달라 그랬더니 네. 또 그런 게 없었으면 안 달았겠죠. 근데 네. 엄청 달아주셨어요.
0: 네.
2: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거기서 한번 읽어보면 가족이 되게 심한 말을 많이 역시
0: 맞아요 맞아요
2: 뭐 읽어보면
0: 네.
2: 여기도 뭐 지금 채팅에도 들어오셨는데 문효정님 너도 너처럼 속썩이는 딸 3명 만나서 고생해봐라 뭐 이건 일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하는 말이긴
0: 맞아요.
2: 하지만 이것도 상처가 될
0: 그렇죠.
2: 수도 있는
0: 거 예.
2: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
0: 아
2: 이런
0: 제 상담 사례 중에 있었어요 젊은 부모님 두 분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중2 아들이 방에서 목을 메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오셨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너 학교도 가지 마, 학원도 가지 마, 반성문 100장 써.
2: 아 뭔가 처벌을 한 거군요.
0: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성문 100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 잘못한 건데 30장 정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벌받아 마땅해. 30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저는 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게 그걸 쓰다가
0: 내가 진짜 이걸 쓰다 보니 제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죽음으로 제가 사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까 그 아이는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화초가 자라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화초가
2: 죽겠죠.
0: 네.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는 게요. 뜨거운 물인 줄 모르고 이 화초에게 뜨거운 물인 줄 모르고 잘 크라고 물을 부어줬는데 이 화초에겐 그게 너무나 뜨거운 물이었던 거죠.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지 먼 사람은 큰 상처를 줄 수 없어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 가족이 지옥과 같은 관계다. 그리고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사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가족과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과의 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도 저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 되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가 나의 안전이고 어디까지가 위험한 단계인지 위험한 단계라면 가족이랑도 거리 두기를 좀 해야 합니다. 네.
2: 가족과 거리 두기.
0: 가족과도. 우리가 나무 심기 할 때 산에 불이 나도요. 몇 미터 간격만 지키면 다 타 죽는 걸 면할 수 있대요.
2: 아, 불이 옮겨붙지 않게.
0: 옮겨붙지 않게 몇 미터일까요, 비디님?
2: 아, 그럼 나무, 큰 나무 한 3미터?
0: 정답이에요.
2: 3미터?
0: 네. 임상학자들이 3미터 간격으로 심으면 이게 절대로 막 다 불이 붙어서 번지는 걸 예방할 수 있대요.
2: 아, 실제로 그 3미터 간격을 두고 심고
0: 맞습니다.
2: 그러는 거군요.
0: 예. 그래서 가족 사이에도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내 부모님이 나의 자존감을 너무 짓밟아서 사회생활조차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족과도 3미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2: 다음은 직장에서 상처받는 말인데 뭐 김가연 씨는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왜 너만 왜 그래? 뭐 이것도 되게 흔하게 듣는 아우. 말이긴 하죠. 너는 기본이 안 되네구나.
0: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대화의 기본이 안 되는 사람.
2: 그러니까. 예. 아, 그렇겠군요. 되게 이제 선배들이나 상사들이 이렇게 얘기. 이건 또, 요 말은 또 상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넌 내성적이구나. 이거는 이것도 상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인 걸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이 너무 속상해요.
0: 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너 내성적이구나 이랬을 때 네 저는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2: 좀 그렇죠.
0: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죠.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나에게 있는 상처에 비례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피부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누가 와서 야 덥지 소독해줄게 알코올 스프레이를 막 제 팔에 뿌려줬어요. 어때요? 아주 시원하고 고마워요. 근데 제가 3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의 69%가 괴사한 상태예요. 그런데 야 너 손 소독해야지 하고 와서 알코올 스프레이를 막 뿌려줬어요. 어때요? 다 들어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 사람은 살인자와 같이 나쁜 사람이죠. 내 상태가 피부가 건강했다면 나를 걱정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큰 상처를 느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상처를 줬어. 나쁜 가해자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심리학 공부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에 비례해서 아픈 거구나. 저 사람의 자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상처가 많아서 나의 컴플렉스, 나의 트라우마가 자극받은 게 아닐까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미 가진 상처가 많아서 그의 말에 지나치게 내가 아파하는 게 아닐까 한 5분 정도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여겨질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 끊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상처받는 강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예.
2: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걸로 이 말을 해서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을 텐데.
0: 맞아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쵸, 나한테 한 말일까? 그렇다는 확신이 들면 멀어지세요.
2: 그렇죠,
0: 직장 동료라면 일만 함께하고 마음으로는 친구 끊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나한테 한 말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나한테 이미 있던 트라우마가 좀 자극받은 건 혹시 아닐까요? 예전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물어보면 술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때요? 네.
0: 이렇게 말한 사람 같은 경우는
2: 그냥 넌 내성적이구나라고 말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근데 이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거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너 좀 내향적이구나, 내성적이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런 특성을 알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용기 내서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선배님, 전 선배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요. 예전에 그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조금 아팠어요. 예. 선배님은 어떤 의도로 그 말씀 저한테 하셨어요? 한번 물어봐도 돼요.
3: 물어볼 수도 있고.
0: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고 확정지었다가도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2: 그렇군요. 벌써 우리 한 시간이 돼서 나머지 45분이 다 지나버렸는데.
0: 와, 우리 오늘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2: 오늘 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세바시 팬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채팅하면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계세요.
0: 이게 정말 또, 좋은 게요. 나중에 채팅창을 열어보면 우리가 준 위로보다 서로가 얘기하고 서로가 위로주면서 더 많은 걸 얻으시더라고요. 오늘 들어오신 650명, 지금 650명이에요.
2: 670명.
0: 아유, 감사합니다.
2: 이 영상은 뭐 저희가 그대로 그 편집 없이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0: 아우.
2: 편집을. 시간이 45분보다 넘지만.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제 업로드 그대로 냅둘 겁니다. 예.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 좀 뭐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이렇게 또 전할 순 없었지만, 아, 이 책에 또 내용이 많다는 거.
0: 네, 좋습니다.
2: 사서 보시라는 거.
0: 그리고 이 책의 수익금은 저희 소년원 출소자들, 그리고 현재 엄마 아빠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의 자녀들, 그리고 미혼모 자녀들의 책 지원 사업에 100% 쓰입니다.
2: 그래서 아, 우리 박상미 교수님 작가님한테는 네. 하나도 안 가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눔할 수 있는 통로를 또 열어드리는 책이기도 해서 예, 읽어주세요.
2: 나눔에도 연습이 필요하지요.
0: 맞습니다. 네.
2: 이 책으로 나눔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0: 네.
2: 아, 우리 박상미 교수님은 또 저희 세바씨와 이렇게 뭐랄까 긴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저희의 이제 파트너 강연자이시기도 한데 우리 세바씨 클래스에 또 좋은 클래스가 있어요.
0: 맞습니다.
2: 저희 광고입니다. 아, 그 유료 강연이 있는데요. 그 강연 보시고 아, 또 공부를 또 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교양대학 시리즈.
0: 맞습니다.
2: 거기서 첫 강을 또 우리 박상민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강의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서
0: 오프라인에서 하는 심리치유 수업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수업보다 지금 세바시에서 하는 클래스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근데 제가 진짜 제 영혼을 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연들을 보시면 나를 치유하고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세바시 클래스.
0: 그렇죠.
2: 바로 이 자리에서 영혼을 갈아놔서 만든 거죠.
0: 네.
2: 세바시 클래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세바시 클래스에 박상미 교수님의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2: 하나는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한
0: 의미치료, 로봇 테라피. 예, 그건 심리치유에 정말 아주 도움이 되는 예, 나와 타인을 살리는 심리치유 강의고요. 그리고 내 마음 관리법은 내 감정 관리 또 인간관계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예, 수업 6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2: 아, 60개.
0: 그리고 우리 세바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제 또 강의도 여러 개가 있죠.
2: 아, 뭐 사실 뭐 그것만 들어도
0: 그것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거기서 댓글로 또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2: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감사합니다.
2: 또 박상미 교수님은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미 교수님 개인적으로 또 생방송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0: 박상미 라디오.
2: 박상미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박상미 라디오 검색하셔서 고 생방송할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럼 굵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바시 나머지 45분 박상미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혹시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생각하셨던 것, 계획하셨던 것, 못하신 거 있으시면요. 아직 오늘 오후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주말 휴일을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력을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날짜는 역사의 기억을 품고 있지요.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죠. 이 전쟁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국제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오늘을 국제 마약, 남용 및 불법 거래 반대의 날, 그리고 또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만한 역사도 있는데요. 1945년 오늘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세계 50개국 대표들은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전쟁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과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날이지요. 하지만 이제 80년이 지난 오늘의 세계를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중동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어렸을 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래로 나아가면은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꿈꾸었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능력들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던 그 미래가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평화를 지키는 건 일,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게 되면서 나 혼자, 나 하나만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라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세상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서 또 교훈을 생각하게 되지요. 평화는 힘만으로 유지되지도 않고 자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되새겨보는 것은 지금의 현재와 미래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제의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할 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죠. 존 레논이 부르는 Imagin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죠?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이란 문제와 또 주요 입법 과정을 놓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격하게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공화당 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전쟁 권한 결의안이죠. 미국 헌법은 굉장히 독특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이지만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죠. 베트남 전 과거에 당시 대통령이 의회에 충분한 승인이 없이 군사작전을 확대한 것이 비판이 커지면서 1973년에 전쟁권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군사행동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번 결의안이 나온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법적 구속력보다는 의회의 의사를 밝히는 정치적 의미가 큰 결의안이지만 대통령에게는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미국 정치에서는 같은 당이라고 해도 대통령에게 무조건 따르는 구조는 아닌 것 같죠?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또 헌법적 권한을 우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내표가 반대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필리버스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 문제인데요. 이 상원은 독특하게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순 과반이 아니라 사실상 60표가 필요합니다. 소수당이 토론을 무제한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민권 확인과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원했지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장벽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좀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이 오찬 자리에서 또 이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 분립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안보는 굉장히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죠. 특히 이란처럼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는 의회 절차를 일일이 기다리다 보면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의회는 전쟁은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생명과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죠.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 능력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그만큼 또 강력한 견제 장치가 역시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이 현상을 지금 결정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번 전쟁 권한 결의안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즉각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이를 무효화하려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큰데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외교 안보 문제에서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지요.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는 없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여론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국제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거나 미국의 군사 개입이 더 확대될 경우 당내 이탈표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이 단기간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중동 정세가 안정이 된다면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겠지요. 선거법과 필리버스터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원의 오랜 제도를 바꾸려면 당내에서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또 자신의 핵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 화를 냈다는 것보다 강력한 행정부를 원하는 대통령과 또 헌법적 견제를 중시하는 의회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를 둘러싼 미국 민주주의의 또

오래된 논쟁이 다시 한번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란 문제 전개와 공화당 내부의 결속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물론 또 내년 올해죠. 올해 11월 또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악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71억 달러는 이란 전쟁 관련 군사작전, 무기 재고 보충, 기밀 프로그램 등에 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예산에는 농민 지원, 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일부 인프라 관련 예산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안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전쟁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은 중동 안보와 에너지 시장, 이스라엘 및 걸프 동맹국들과 모두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은 또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네, 이 또 긴급 추가 예산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뉴스는 연방대법원의 이민 판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 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또 IT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 즉 TPS 종료도 허용을 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지금 6-3으로 다수 의견을 형성한 판결이지요.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힘을 실어준 셈이죠. 하지만 인권단체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문을 닫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요. 결국 현재 지금 미국 정치 방향을 좀 살펴보면은 백악관은 안보와 국경 문제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의회는 견제를 하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이민 문제에서 행정부 권한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란 전쟁이 단기간에 안정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추가 예산이 계속 필요해지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방이나 보호신분 종료가 본격화되면은 지역 사회와 법원,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의회 얘기를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흐름도 있고 동시에 또 위험한 부담도 함께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워싱턴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의회와 여론의 반발을 키우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정!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식은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이죠. 베네수엘라가 126년 만에 최악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저녁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계속 불과 39초 뒤에 규모 7.5의 두 번째 강진을 맞았지요. 지금 현재 굉장한 지금 비상사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연속으로 발생한 이 강진 지진 때문에 균열이 생긴 건물들이 잇따라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병원, 학교, 상가 등이 무너졌고 또 도로와 전력망도 큰 피해를 입었지요. 현재까지 정확한 집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상자가 600명이 넘고 그리고 부상자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분들도 6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피해 예상 인구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지금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대사관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인 1억 5천만 달러, 약 2,300억 원의 긴급 지원을 발표를 했고 이 가운데 5천만 달러는 월드비전과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서 긴급 식량과 의료 지원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 1억 달러는 또 UN 인도주의 기금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실제 구조 인력도 현장에 파견을 하는데 우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속 도시 수색 구조대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방관과 응급의사, 구조공학 전문가, 구조견팀으로 구성이 된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재난대응 조직인데 생존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도 수송기와 장비 지원에 나서면서 구조작업을 돕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으로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도울 의지가 있으면서 도울 능력도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거듭 밝혔지요. 중국도 지진 발생 직후에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자원을 또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은 국제 구조대를 조율하면서 각국의 구조 활동을 총괄하고 있고 또 IMF와 세계은행도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도 적극 동참하고 있지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또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도 구조대와 의료진을 현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세계가 또 전쟁, 국익을 위해서 전쟁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또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좀 아름다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이번 지진, 베네수엘라만의 소식으로 끝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경각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철근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휘어지지 못하고 한순간에 붕괴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의 오래된 건물들이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특히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소프트 스토리 아파트도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은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7.8 정도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 약 1,800명의 사망자와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또 캘리포니아 모두 지각판의 움직임이 비슷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물론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자연재해 자체라고 덮어두기보다는 이 사회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지, 그 준비 상황에 따라서 피해 규모를 또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노후 건물과 구조적 구조 장비, 경제난으로 악화된 사회 기반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 베네수엘라에서 작용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국가들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지원에 나선 것은 대형 자연재해 앞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또 공감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장비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장비도 없이 손으로 그냥 아주 단순한 도구로 지금 그 잔해를 헤쳐나가면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히 그 현장에 도움의 손길들이 도착해서 지금 그 잔해 속에 갇혀있는 분들을 구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이재민 지원과 전염병 예방, 도시 재건 등 장기적인 복구 단계가 시작되겠지요. 전문가들은 완전한 복구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 한국도 이제 완전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또 그 재난을 뿐만 아니라 지진 위험 지역에 있는 세계 모든 도시가 내진 안전과 또 재난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주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여야가 주요 현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사법 제도 개편,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하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와 또 경제 정책을 둘러싼 외교 안보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민생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와 소비 심리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요.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경제를 견인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논의를 모두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 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수사 장치라면서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논의를 모두 국회에 맡기겠다는 이 사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는 당연히 민주당이 굉장히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사안,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수사 공백이라는 현실 사이의 줄다리이기도 합니다. 보완 수사권은 쉽게 말해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기를 주문했다는 것은 당정 간 의견이 이미 표면화됐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한편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서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등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정지된 상황이죠, 현재. 그리고 이 퇴임 예정일은 2030년 6월 이후에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사건,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 검토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을 지난 4월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을 멈춘 것을 넘어서 기소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제 또 리서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역대 최대로 내려갔지요.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말로 이 지금 공소 취소 관련해서 이것이 이런 말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입법 속도는 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없앨 것인가를 둘러싼 당내 의견 조율이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개혁의 완성도와 수사 시스템의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이 국회에서, 가을 국회에서 또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을 당부를 했죠. 현재 한국 선박 8척이 동시에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잔류 선박은 5척으로 줄었고, 정부는 통항 무료 기간이 끝나는 8월 16일 이전에 전원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또 국제 유가 하락을 반영해서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인하하는 것을 발표를 했지요. 네, 미-이란 긴장 완화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은 물가 안정에 숨통을 터주는 소식이고, 또 호르무즈를 오가던 선박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해운 물류 업계에도 반가운 신호입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이른 것 같고요. 남아있는 선박 또 5척의 안전한 귀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 또 우리 에너지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변수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해운 루트 안전망 강화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베네수엘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이 될 때가 참 근심이 많으시죠?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노래를 듣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기다림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일, 계절을 기다리는 일,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일도 설렘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기다림은 역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밖을 자꾸 바라보고 발자국 소리에도 문득 고개를 돌려보고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혹시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오늘 소개할 가곡은 바로 그 기다림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한국 가곡의 명작입니다. 시인 박문호의 시에 작곡가 김규환이 선율을 입힌 이미 오시는지, 오늘은 소프라노 임선혜와 테너 유채훈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오시는지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노래에서 임은 단순히 연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일 수도 있으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이 노래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기다림은 참 신기한 감정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결코 슬픔만을 뜻하지는 않는데요.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애틋함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언젠가는 다시 웃으며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 기다림이 노래를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이 가곡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어쩌면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역사에는 기다림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기다렸고 멀리 떠난 자식을 기다렸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임은 한 사람을 넘어 고향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하며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된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품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뜻이니까요.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함께했던 시간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다림도 아름답지만 먼저 다가가는 용기는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박문호 시인의 애틋한 시와 김규환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한국 가곡 이미 오시는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임선혜와 테너 유채훈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설렘과 그리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가곡 이미 오시는지와 함께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끝에는 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추억을 더 소중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리던 봄바람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늘 새로운 만남과 따뜻한 기적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런 작은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반가운 만남과 따뜻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네,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MC님.
1: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굿모닝, 워싱턴.
0: 네, 굿모닝.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실 건가요?
1: 마지막이 아니고, 처음에서, 월드컵 얘기 좀 해야죠.
0: 아,
1: 월드컵은
0: 월드컵 얘기해야죠. 네.
1: 사람도 지금 난리 나고 기분도 아직도 안 좋고요. 일본, 어저께는 일본, 스웨덴하고 못
0: 네.
1: 이기고, 또 우리 아직도 길어야 돼요. 저
0: 네.
1: 혹시 이두 팀, 월세 팀에서 혹시 빠지면 우리 혹시 들어갈 수 있는데 찬스는 진짜 힘들었어요. 또
0: 네.
1: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좋은 잘못하고 좋은 플레이 못했고요.
0: 네.
1: 사람 지금 기분 엄청 홍명보한테 기분 안 좋아요.
0: 네. 지금 홍명보
1: 맞죠?
0: 감독한테,
1: 한국에서도
0: 네.
1: 지금 챙피한 것도 있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잘못 준비하고 잘 못하고
0: 네.
1: 지금 다 생각해줘. 우리 내일까지 기다려야 될 거죠? 내일
0: 네.
1: 저기 혹시 third place 이기는 사람 있고 없고 우리 포인트 시스템에서 혹시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데
0: 네.
1: 지금은 잘안 보여.
0: 네. 아유, 그렇죠.
1: 맞죠?
0: 제가 지금, 크리스찬, 우리 MC님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다른
1: 네.
0: 우리 한인 동포분들 마찬가지겠죠. 한국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좀 마음이, 지난밤에 상하긴 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32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그 경우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어젯밤까지만 해도 32강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90%까지 보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50%막 이렇게 내려가서 32강 진출 확률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사실상 탈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경기가 사실 우리만 해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4조 3위로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른 나라 경기들 일본과 스웨덴이 또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또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었잖아요. 정말 예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조의 결과를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32강에
1: 맞아요.
0: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네.
1: 예, 맞는 말이죠.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면, 혹시, 뭐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주면,
0: 하나님 말씀, 네.
1: 라운드 32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안 되면 4년 있다 기다려야 되죠.
0: 아, 그렇죠.
1: 2030년에서 기다려야
0: 네.
1: 되죠.
0: 선수들로 따지면 사실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손흥민, 이강인 씨,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 훌륭한 선수들을 가지고 이번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경기를 펼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요. 그래도
1: 예,
0: 끝난 게
1: 맞아요.
0: 아니니까 이제 또좀더 지켜봐야죠.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1: 예. 아니, 또, 다른 거는, 송은민은 이거 마지막 월컵 했을 때요.
0: 그렇죠.
1: 2030년은 안될 거고, 이거
0: 네.
1: 진짜, 더잘 봐야 되고, 더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기다리는 거죠. 봐야 되죠.
0: 네.
1: 네, 아직.
0: 그렇죠.
1: So, anyway, 대한민국 파이팅! 계속 파이팅 해야
0: 화이팅입니다.
1: 되죠.
0: 네. 손흥민 씨가 그 월드컵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마지막 경기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1: 맞아요, 맞아요.
0: 크루시안 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마지막 경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또한 또
1: 나이는 지금 손흥민 몇 살이죠, 지금요?
0: 30대죠. 저도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네요. 네.
1: 또 더, 또 4년 있다는 뭐 37, 39 같은
0: 네.
1: 게.
0: 그렇죠.
1: 할 수 있는데 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0: 아,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아,
1: 네.
0: 그럼, 네. 아, 다음 소식.
1: 또 다른 얘기는 네. 뭐, 예, 또 다음 얘기는 뭐, 저기, 요즘에 드라마하고, 저기, 뭐, 리얼리티 쇼도 되게 많이,
0: 아, 그렇죠.
1: 넷플릭스도 많이 생겼어요.
0: 네.
1: 하나는 저기, 러브랩. 러브랩은 엑스페리먼트 뭐, 영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 뭐, Z에서 이렇게 데이팅 하는 거.
0: 아, 데이팅 하는 거.
1: 그래서
0: 네.
1: 처음 엑스페리먼트는 두면 저기, 침대에서 만나는 거. 되게 조금 뭐죠? 어떻게 그러죠? 저기.
0: 일반적이지가
1: 이
0: 않죠.
1: 데이트는, 네. 이 데이트는 뭐지, 뭐. 뭐
0: 카페나
1: 뭐 식당에서 만나는
0: 네,
1: 거 아니고
0: 그렇죠.
1: 뭐
0: 처음 만나면
1: 소개팅도
0: 네.
1: 아닌데 그 침대에서 호텔에서 침대에서 이 끝나면
0: 네.
1: 저기 뭐지 처음 만나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야 뭐 다른 건 아니고
0: 네.
1: 계속 얘기만 하고 진짜 사랑 생길 수 있어요
0: 네.
1: 저기 이렇게 만나면 침대에서 만나면
0: 네.
1: 같이 자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얘기만 하고 뭐 침대에서 같이 자고 이 리얼리티 쇼는 진짜 웃겨요. 웃긴데 재밌고 또 조금 제가 이거 뭐지 뭐 싱글 인퍼노 뭐 다른
0: 네.
1: 거 리얼리티 쇼하고 스펙인데 이거는 진짜 시츄에이션에서 좀 어떻게 까놓고 좀 힘들게 만드는데 재밌어요. 또
0: 그렇죠. 저도
1: 인편,
0: 그
1: I mean, 네. 모르겠는데 몇 편 저기 에피소드 있는데 3편이, 어떻게 보는 거는, 저기, 캠핑에서,
0: 네.
1: 캐빈에서,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저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저렇게, 익스페리멘트로 했는데, 한국 사람도 진짜, 이 리얼리티 쇼 만드는 거는, 진짜 미국보다 진짜 되게 크리에이티브예요.
0: 그렇죠.
1: 되게 크리에이티브.
0: 그, 저도
1: 넷플릭스에서
0: 그,
1: 이거, 제목은, Love Lab.
0: 아, 러브랩.
1: 뭐,
0: 네.
1: 스페리멘트 같은 거, 러브랩인데, 새로운 생긴 거, 바로 나왔어요.
0: 네.
1: 그쵸. 손님들 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궁금해요.
0: 네.
1: 사람 이거 보면, 생각 어때? 이렇게 익스페리멘트 하고, 이렇게 소개해놓은 거는, 힘들어 하고, 뭐, 다음 거는 뭐, 저기, 뭐, 캐빈에서, 저기, 뭐, 사람 고르는 것도 좀 되게 interesting해요.
0: 네.
1: 되게 interesting.
0: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그 약간 앞부분에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굉장히
1: 아, 네.
0: 정말 그 한국,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 리얼리티 쇼를 그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보통
1: 맞아요.
0: 만남이라는 것을 어떻게 침대에서 처음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그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1: 예,
0: 굉장히
1: 맞아요.
0: 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1: 또,
0: 네. 어떻게 행동을 또, 하는지를 네. 좀 보여 주는 것 같아요.
1: 네. And then 유재석도 새로 생긴 거 EMB 저기 쇼도 넷플릭스에서 지금 생겼어요.
0: 네.
1: 그래서 유재석은 뭐 되게 인기 많은 사람인데 러닝맨 뭐 다른 것도 넣는데 새로 생긴 거 Airbnb 뭐 B&B 같은 거 캠핑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리얼리티 쇼.
0: 다 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다 넷플릭스에서
0: 네.
1: 다 볼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요즘에 드라마 있는 거는 My Royal Nemesis 하고 또 Doctor on Edge 한국 제목은 지금 생각 없는데.
0: 닥터
1: 우리
0: so...
1: 오늘 준비하는 거 노래는 여기 My Royal Nemesis에서 또 닥터 안에서 노래 OST는 제가 뭐지 2주 전에는 얘기했죠. 저기 요즘에 드라마 음악 고르는 것도
0: 네.
1: 되게 잘 생각하고 뭐 인기 있는 사람 아니고 어떨 때는 뭐 인디펜던트 바로 나오니 뭐 인기 없는 가수 같은 거, 뭐 인디펜던트 아티스트 같은 거 되게 많이 써요.
0: 네.
1: 저것 때문에 음악 고르는 거 제 꿈은 아, 뭐 OST 만드는 사람이고 싶어요. 아. 잘 고르고 잘 붙여, 뭐 기변을 아. 하고 다른 것도 잘 붙이고.
0: 그 아, 우리 재밌어요?

0: 오늘 그러면 네. 우리 MC 크리스찬 오께서 추천하시는 우리 OST 어떤 곡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1: 예예 예, 맞아요.
0: 아,
1: this.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처음 노래 지금 준비됐어요?
0: 아, 네. 말씀하신 그 닥터 선보이의 선보이 이 지금 네. this 우리 사랑이 시작돼요 이렇게 this is how love begins by K Will이 부르는 노래네요. K Will.
1: 예예. 예.
0: 네.
1: K Will. 예. K Will은 조금 인기 있는 사람인데 뭐 인디펜던트 아티스트고 진짜 잘 정말 재밌게 들어봤어요. 예.
0: 네.
1: 지금 들어보죠.
0: 네, 제가 그러면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릴게요. 닥터 선보이. 이 닥터 선보이는 외딴섬에 발령된 공중보건의사 그곳에서 네. 외딴섬에서 간호사로서 일하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네, 네, 제가 마이크 켜요.
1: 예, 예, 주세요. 미안합니다.
2: 네. MCO와 함께 K-Culture and K-Radio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네, 지금 네. 워싱턴 DMV 지역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예, 예. 페스티벌하고 콘서트도 많은데,
2: 네.
1: 페스티벌은 7월 12일 날은 저기, 나이트 마켓, 저기, 크리션드 스튜디오에서, 퍼스트 처치에서,
2: 네.
1: 우리 똑같은 자리, 저기, 비그오션에서 또, 워치 파티, 저기, 한국하고 사우스 아프리카 워치 파티, 저기, 베뉴에서 7월 12일 날, 저녁 때 나이트 마켓, 5시 시작하고,
2: 네.
1: 11시까지, 바깥에 해서, 이 나이 마켓 있고, 또, 콘서트 같은 거는, 우리 처음 거는 에스파 들어올 거예요. 에스파는 캐피탈 원 아리나, 9월 22일 날, 에스파 오고, 또, 저기, 라세라펜은,
2: 네.
1: 캐피탈 원 센터에서 또, 10월 4일 날 하고 10월, 5일 날, 티켓, 두 개 파는데, 마세라펜도 못 보고, 또 다음에는, 에픽 하이. 이거 옛날 아니고, 저기 뭐, 세컨드 제너레이션, 저기, 힙합 그룹은 10월 10일 날, 10월 10, 저기, 하워드 디에터에서 나올 거고, 또, 캣사이. 캣사이는, 캐피탈 원, 10월 22일 날.
2: 네.
1: 오고, and then, 이렇게 저기, J-Park도 오고요. J-Park은 제가 옛날, 언제였죠? 2013년, 저기, J-Park도 제가 몇 번 불렀는데, 지금은, 어디죠? 저기, J-Park하고, 언제죠? J-Park는, 9월 10에서, 앤텀, 다운타운 DC에서, 9월 10에서 7시 반에서 시작하고, 앤텀은 901-901 Wharf Street, Southwest Washington DC, 저기 J-Park 다시 와요.
2: 네.
1: 벌써 10년 넘었어요, J-Park 여기서 오는 거.
2: 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오네요. J-Park이라고 하니까, 아, 누군가 하실 텐데, 박재범 씨죠?
1: J-Park.
2: 네.
1: 예, 박재범 네. 옛날 QPM에서.
2: 네, 그렇죠. 예, 박재범이,
1: 예.
2: 래퍼이자 또 R&B 보컬리스트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팬층을 갖고 있죠.
1: 예, 요즘에는 많이 저기, 뭐, 컴퓨티션 쇼에서, 뭐, 쇼미더 많이, 뭐, 다른 노래 부르는 거, 컴퓨티션 쇼에서 많이 나와요. 저지에서. 네,
2: 맞아요.
1: 옛날
2: 요즘은...
1: 뭐, 저지이고, 예.
2: 네. 그리고 예전에 한국. 인기. 대중음악상과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최우수 R&B 소울 음반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무대에서 또 MC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또 가수니까 노래를 잘 하셔야겠는데 이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굉장히 노래도 잘하죠. 이분을 이,
1: 노래도 노래 또 춤도 잘 춰요.
2: 아, 그렇죠.
1: 되게 많죠.
2: 네. 워싱턴 DC에서.
1: 아, 진짜 여기 DMV, K-pop하고 K-hip-hop하고 뭐, 페스티벌 같은 거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2: 네.
1: 진짜 뭐, 구글하면, 티켓표하고 뭐, 시간하고 스케줄 다 볼 수 있는데, 진짜 DMV는 K-pop 많이 들어와요.
2: 네.
1: 많이 들어오고, 또 9월달하고 10월달은 한국 페스티벌도 많을 거죠. 저기 뭐, 코어스 페스티벌도 있고, 또, 크리엔 페스티벌 메릴랜드 쪽에도 있을 거고, 뭐, 지금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혹시 안 하면 얘기해보고요. 쟤는 지금 모르겠는데,
2: 네.
1: 날짜는 원래 9월하고 10월 달에서 저기 크리엔 페스티벌 많이 생길까요?
2: 네, 그렇죠. 가을에도 코리안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한인 자치단체에서 네. 이렇게 준비하는 행사도 많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 또 인디펜던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예, 앞으로 또 우리 네. 크리스티아노 MC님께서 공연 소식과 또 여러 가지 또 K-컬처, K-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준비해 주신 소식.
1: 아니, 뭐 하나, 네. 네, 말씀하세요. 비밀인데요. 네. 여기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요. 비밀인데, 저기, 누구죠? 저기, 혹시 이 코미디언,
2: 네.
1: 혹시 아를까요? 이 코미디언은 지금 미국에서 들어올 건데, 모르겠어요. 저기, DC에서 올 거면 제가 바로 얘기해 줄게요. 저기,
2: 아, 네.
1: 이상준 혹시 들어봤어요? 이상준.
2: 이성준 씨.
1: 네, 저기 한국에서 인기 많은 코미디언, 아, 개그 코미디 같은 거 했는데.
2: 알아요, 이분. 아, 네. 스탠딩 코미디로 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1: 예, 네, 스탠드업 코미디. 저기, 네. 8월달, LA하고 애틀랜타하고 뉴욕하고 토론토하고 달라스 미국 투어 할 건데, 네. 혹시 여기서 들을 수 있으면, 제가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들으면
2: 아,
1: 제가 네. 꼭 얘기해 줄게요.
2: 아, 저희 방송국에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1: 네.
2: 아, 우리 MC 네. 크리스찬 오님을 통해서 네. 한국에서 오시는 연예인들 네. 함께 또 방송에 초청해서 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1: 마지막은 다른 노래 준비한 거 있고요.
2: 아,
1: 또
2: 네.
1: 다음 주는 저기 다음 금요일에는 저기 뭐 July 4th 때문에 also July 3rd는 제 생이에요.
2: 아,
1: 7월 3일
2: 네.
1: 제 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혹시 못할 걸까요?
2: 네.
1: 저기 holiday 때문에
2: 네.
1: holiday 때문에 또 생일 때문에 해서 다음 주
2: 네.
1: 제가 다시 오고 더 재미있는 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더 재미있는 거 뭐지 저기 이벤트하고 페스티벌 같은 거 뭐 다른 거 뭐 드라마하고 영화도 얘기해 줄게요.
2: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컬처 여러 가지 또 재미난 방송 프로그램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아티스트 공연들을 잘 준비를 해서 다음 2주 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마지막으로
1: 네,
2: 또
1: 마지막 노래 저기 My Royal Nemesis에서 나오는
2: 아,
1: 거 OST에서
2: 네. 멋진 신세계죠.
1: 아,
2: 네.
1: 네.
2: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OST, My Royal Nemesis, 네. 이 곡, 멋진 네. 신세계. 조선에서, 네, 맞습니다. 사약을 네. 받고 죽은 그, 네. 본이 이제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네. 또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 주제곡, 멋진 신세계 주제곡 빌려드리면서, 네, MCO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요즘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멋진 신세계 주제가 들려드렸고요. 저는 이어서 또 우미노 시츠구 후쿠이단의 신디 제 매니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렛츠고!

0: 최근 미국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이 여름 시즌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와 함께 한타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건강한 면역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유래 건강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후코이단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한타 바이러스를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한타 바이러스 관련 사망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6월 초여름에 이 바이러스를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요?
1: 네, 한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신중후군 출혈열은요, 주로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소변, 타액 등이 건조되면서 이 공기 중에 퍼진 입자를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감염될 수가 있는데, 초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캠핑이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 설치류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설치류하고 접촉을 한 다음에 감염 후에는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저하나 이 출혈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또 기온이 오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기 쉬운 초여름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건강관리가 중요할까요?
1: 아무래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이제 면역 균형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데요. 6월 초여름은 아무래도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우리가 이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신체 리듬이 쉽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로감하고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성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면역 건강하고 신장 등 전반적인 장기 컨디션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0: 네, 그렇군요. 몸에 평소 기초 체력과 면역력을 키워두는 게 가장 좋은 방어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일상적인 컨디션과 또 면역 관리를 돕는 자연 유래 성분인 후코이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코이단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입니까?
1: 일단 후코이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후코이단은 일본말이나 아니면은 회사 이름이 아닌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후코이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주 먹는 미역이나 다시마, 모주꾸 같은 그 미끌미끌한 해조류,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바다의 거센 파도하고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이 해조류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진액 속에 들어있는 핵심 건강 성분이 바로 후코이단입니다.
0: 그렇군요. 이 해조류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귀한 진액이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일본 오키나와 바다에서 나는 게 최고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럼요. 일단 이 해조류는요, 바다가 깨끗해야 건강하겠죠. 특히 이 오키나와 섬은요, 바다가 맑고 깊어서 바로 고품질 후코이단 원료가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은 원료가 이 자란 환경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다에서 자란 원료를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바로 오키나와 원료를 사용하시는군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 그러니까 28년 전에 후코이단 성분을 연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자라는 그 해조류에서 후코이단을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요, 이 오키나와 지역의 자체 관리 양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원료를 관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확을 해서 후코이단을 만드는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단순히, 원료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후코이단 회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키나와 섬에서 재배 환경부터 수확, 가공 과정까지 전반적인 품질 관리 기준을 두고 저희가 25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결국 원료 관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요, 어떤 원료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요즘 소비자분들은 방사능 검사 같은 안전성을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미노 시즈쿠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 일단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오키나와 온 양식장을 저희가 이제 비디오나 이런 거로 다 보여드리면 오키나와는 원전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 가장 깨끗한, 지리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일단은 방사능 원전에 우려하시는 그 해류가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0: 네.
1: 하지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는 그 까다롭다는 미국 FDA 품질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통과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먼저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내드린 이유도 그 이유였는데, 그 보시고 계신 자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0: 네. 와, 이 인증서를도 보니까 확실히 믿음이 가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1: 일단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요, 내용물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FDA를 통과를 하면서 알약 껍데기죠. 바로 캡슐, 그리고 약병, 심지어 스티커 라벨 하나하나까지 생산 전에 전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포장하는 그 포장재가 부실해서 이동 중에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생산 전에 이 검사를 먼저 하고 고객님이 뚜껑을 열어 드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신선함을 보존하겠다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회사의 고집이기도 하죠.
0: 네, 약병 하나하나까지 미리 다 검증을 한다니까 정말 깐깐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액상 드링크 제품을 보면 유독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럼요. 일단은 액상으로 된 제품은요, 일단 보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드링크 제품, 특히 이제 유독 진한 갈색병을 고집하는 이유가 빛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자외선과 빛 노출을 줄여서 내용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드링크가 이제 아무래도 유리 용기에 들어있어서 보기 좋은 용기가 아니라 고객님들께서 제품을 드시는 순간까지 저희가 최상의 품질 상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한 섬세한 품질 관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용기 하나도 디자인이 아니라 품질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캡슐에 병 포장재까지 이제 모든 과정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원료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FDA 기준에 맞춰서 이동하는 모든 창고의 온도를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컴퓨터로 24시간 기록하고 확인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온도까지 저희가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하는데요. 일단은 눈에서 멀어지면 대충 관리하기 쉽다는 우려를 완전히 없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미노시즈 후코이다는 성분을 검증하는 기술도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저희가 이 매번 만드는 제품마다요, 후코이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 구조를 정밀하게 찍어서 똑같은지 일단 대조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그래프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0: 네, 그렇죠.
1: 보시는
0: 네.
1: 그래프가 그 결과이기도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달에 드신 제품하고 다음 달에 드실 제품이 언제나 똑같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이제 성분의 본질까지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네. 앞서서 이동하는 온도까지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감탄이 나오는데요. 캡슐 하나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과학적인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세계적인 브랜드는 다른 것 같아요.
1: 일단 요즘에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0: 네.
1: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그 제품이 검증을 받았는지 정말 FDA를 통과하는지 원료는 파우더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미노시즈 후코이단 같이 양식장을 두고 양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베스트를 하는지 이런 거를 소비자 스스로가 다 검증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0: 네.
1: 그리고 후코이단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나 저희 오피스에 후코이단을 보관할 때도 항상 바닥에서 10cm 이상 떨어뜨리고 그 제품을 보관하는 곳에 매일매일 습도를 기록해서 저희가 그거를 고객분들한테 공유하기도 하고 그 FDA가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그거를 다 이제 검사하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0: 네.
1: 저희가 일단은 제가 서두에 아나운서님이 한타바이러스 언급을 하셨잖아요.
0: 네.
1: 네. 이 한타바이러스는요, 일단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신장까지 위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해한 외부 환경이나 질환에 우리가 맞서려면 결국 내 몸의 면역력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이 바로 그런 면역력하고 전반적인 장기 컨디션을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버텨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몸의 기초 체력과 또 방어벽을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을 꾸준히 드셔보신 분들은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청취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같은 좀 병에 걸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먹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특히 간이 그리고 이제 한타바이러스가 콩팥을 아무래도 어택하기 때문에 콩팥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시고 이제 관리가 절실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유독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0: 네, 그렇군요. 네, 특히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참 관리하기가 까다롭잖아요.
1: 맞습니다. 신장은요. 일단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장이 약해지면 늘 몸이 붓고 몸이 굉장히 천근만근 무거워요. 그런데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붓기가 덜하고 몸이 날아갈 듯 가푸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달 이제 병원을 갈 때마다 검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장 수치 굉장히 유독 이제 가슴을 줄였는데 검사 후에 보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이제 살 것 같다는 희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0: 네, 그렇군요. 피로감 또 몸의 붓기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체감을 하셨다니까 신장 관리가 급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같아요.
1: 맞습니다. 일단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 신장, 간 굉장히 좀 이런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더더욱 검증된 건강보조식품 드셔야 하는데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다는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다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연구소에 NPO 후코이다하고 연계를 해서 매년 그 연구 데이터를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더욱 이제 신뢰감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입맛도 없고 또 더웠다 추웠다 또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드시고 일단 기운이 먼저 나는 거를 체감을 하시고 그리고 식사 잘하시고 그리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희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직접 드셔보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진짜 알맹이가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네, 방송 들으시고 후코이단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거나 또 일상 건강관리와 컨디션 유지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1866-566-9191 1866-566-9191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웰빙모아 703-256-5500, 엘리코시리 약국 410-750-1951, 콜롬비아 히코리 약국 410-964-6409. 네, 전화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검증된 오리지널 후코이단 오미노 시즈구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샘플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신디 매니저님
1: 네,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오늘도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함께한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5시에 비가 내릴 거라고 하네요. 근데 체스가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고요. 낮 최고 기온이 80도지만은 습도가 지금 62%로 높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83도까지 체감 온도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간간이 비가 왔다 그쳤다 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아침 일찍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언제 올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우산은 차에다 두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 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해준 How by How로 페어팩스에 있고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 한국에서 먹던 한국식 중화요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센터빌과 페어팩스에 있는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하우루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최초로 올 유케니스로 드실 수 있는 곳이 또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지점입니다. 쿠폰 20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K-Radio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셔서 K-Radio DC를 해주시면 바로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리김밥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20불 쿠폰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그 김밥 K-김밥이죠. 네, 리김밥을 페어팩스에서도 드실 수 있고요.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K-푸드 리김밥 창업 문의하시는 건 703-563-097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요. 네, 한국식 중국 중화요리 그리고 또 맛있는 김밥, 리김밥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축구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 아직 많으시죠? 32강 진출 가능성 좀 오늘 내려간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출 가능성 더 높은 상황입니다.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너무 비가 나시거나 또 반대로 낙관하시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조별 결과 나오기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지나친 기대도 또 지나친 실망도 아닌 차분하게 다른 팀의 남은 결과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있죠. 네, 이번 또 오늘 주말 보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 소식을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주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 또 혼자이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순간순간 누리시면서 월요일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Q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던가 패밀리 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패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 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밋이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 서초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상원에서 4년 가까이 효력이 중단된 북한 인권법을 다시 시행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위한 미국의 정책적 기반이 다시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북중미 월드컵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반발에도 FIFA는 인권과 포용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주요 조항에 대해 영구 금지 판결을 내리며 시행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선거 관리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와이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인이 출입하는 사유지에서도 총기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출생시민권 제한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위법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정 운영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군 관계자의 직접 접촉이 성사될 경우 미국 이란 관계에서 이례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어떤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놓고 내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측정 방식에 따라 금리 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194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과잉 이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정부가 시민과 방문객, 기업들이 행정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베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새 웹사이트는 기존의 dc.gov를 대체하는 형태로 우선 beta.dc.gov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전면 개편으로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구글 검색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DC 정부 최고 기술 책임자 스티브 밀러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을 알파벳식 기관 약어를 뜻하는 이른바 알파벳 수프를 없애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매번 DPW 같은 기관 약자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DC.gov만 기억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DPW는 쓰레기 수거 등 도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관 약어들이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입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웹사이트는 보안성과 확장성이 강화된 드루팔 11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 정부 측은 이 시스템이 기존보다 보안 기능이 강화돼 공공 데이터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는 통합 캘린더 기능과 계절별 주요 행정 서비스 안내 섹션이 추가돼 시민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행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맞춤형 인기 검색 서비스 기능입니다. 새 홈페이지는 실제 사용자 트래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가장 많이 찾는 행정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민, 구직자, 사업자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게 추천되는 구조입니다. 스티브 밀러는 신규 주민인지 사업자인지 일반 시민인지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정리돼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실제 문제 해결 과정도 훨씬 단순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았다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안내가 바로 제공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는 기존처럼 여러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기관명을 알아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중심의 검색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웹사이트 개편에는 약 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DC 정부는 현재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하인스 시니어 웰니스 센터와 이스턴 마켓 등 지역 행사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베타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공지능 검색 기능 도입입니다. 새로운 DC.gov에는 구글의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도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고 보다 직관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카로니, 이민자 쉘터 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방 수사국과 뉴욕시경은 전현직 NYPD 고위 간부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에릭 덤스 전 뉴욕시장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카론 전 비서실장이 이민자 쉘터 운영 계약과 관련한 뇌물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카론 전 비서실장은 2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인인 아서 아이다라 변호사는 법원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가정과 추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카론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This indictment is based on assumptions. Assumption after assumption after assumption. There is not one fact that indicates Frank Caron did anything specific to influence anything in our government.
1: 법정을 떠나는 카론에게 기자들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카론 전 비서실장은 물론 아니라고 답하며 무죄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3: Are you guilty of what they're saying?
4: Of course not.
1: 이번 사건은 뉴욕시가 이민자 쉘터 부족과 관련해 호텔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방검찰은 현재까지 에릭 덤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24일 뉴욕시 경찰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FBI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FBI와 NYPD 내부 감찰국은 현직 경찰 간부 1명과 전직 간부 2명의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맨해튼 사우스 지휘부 책임자인 제임스 메카시 부국장이 포함됐으며 수사 당국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메카시 부국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또 전 NYPD 부국장이자 대변인을 지낸 파이크 셰퍼드의 퀸즈 자택과 전 뉴욕시경 치안 총감을 지낸 제프리 메드리의 로즈데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메드리는 2024년 12월 한 여경에게 초과 근무 수당과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돌연 사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상자와 자료를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정가에서는 애덤스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뇌물 사건과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FBI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뉴욕시 전 행정부와 NYPD를 둘러싼 연방 사법당국의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다시 한번 강력한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3: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종료 결정이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에 마련한 제도입니다. 18개월간의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IT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임시보호지위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 명이라며 이들에게까지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습니다. 당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려 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번 판결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미국의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낭독했습니다.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다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수 성향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 낭독 계획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관들 사이에 불화나 소통 부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 명령과 같은 굵직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판결 선고를 마무리하고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미국 내 대학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34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이날 연방수사국과 협력해 이란과 터키 이중 국적자인 39세 남성 한 명을 해안도시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1: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이 합의되면서 현재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량이 전쟁 이전에 최소 75% 정도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물류 차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불안정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반등으로 해석된다며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에서 24일 걸프 지역에서 반출된 원유는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란을 비롯해 각국에 묶여있던 적체 물량이 소화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 원유 물동량이 6월 전반기 평균치를 약 40% 웃돌고 있지만 우려 요인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예전 같은 규모로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아직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조율하는 것에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되기까지도 크고 작은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은 25일에도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하는 화물선을 공격해 통항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탄탄한 회복 탄력성을 갖췄다는 근거로 읽힌다고 평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대피 계획이 호르무즈 해협의 추가 개방을 계속 견인하고 있고 핵심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파이프라인과 항만 등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출 인프라를 잘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걸프 지역의 원유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하는 이란과 비이란산 원유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우회 수출량을 통한 물량이 존재합니다.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이란 차바하르항 인근 해상에 발이 묶였던 이란산 화물의

0: 운송 증가도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홍해 얀부항과 호르무즈협 외곽의 푸자이라항을 통해 전쟁 중에도 원유 우회 수출을 계속한 것도 수출량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국가가 지난 3월에서 5월에도 원유 출하량을 전쟁 이전에 50%에서 60%대 수준까지 유지했던 게 이후 수출량 증가에 디딤돌이 됐다는 겁니다. 향후 최대 관건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돌아올지 여부라며 유조선 유입이 본격화해야 수출이 전쟁 이전으로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25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림팩은 전날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하와이 및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약 3만 명의 다국적 군이 참가합니다. 미 국방부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촉진하고 공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림팩에서는 미 해군 3함대 사령관이 최고 지휘관인 연합기동부대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그 예하에 각국이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 연합 합동특수작전부대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한국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림팩 참가를 위해 이달 초 해군 제주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P-8A 해상초계기 등 전력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제프리 자블론 미 해군 중장은 24일 하와이에서 연 회견에서 이번 훈련에 30개국 수상함 31척, 잠수함 5척, 항공기 약 200대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고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블론 중장은 이번 훈련에서 무인 시스템 관련 시험이 이번 훈련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블론 중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림팩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림팩은 올해로 30회를 맞았습니다. 태평양 연안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 증진,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 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물가를 판단할 것인가를 놓고 연준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5일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 이행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그간 선호해온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표입니다. 1970년대 반복된 오일 쇼크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일시적 충격을 걸러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품목이 식품, 에너지만은 아닙니다. COVID-19 팬데믹 당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지만 근원 PCE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강한 소비 수요를 반영하는 음식점의 식음료 가격 상승 같은 중요한 신호가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50년 전 설계된 지표가 공급망 혼란, 관세, AI 붐이 뒤엉킨 지금의 물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대안으로 절사 평균 PCE를 주목할 만한 지표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정 월에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양극단 품목을 일정 비율로 잘라낸 뒤 나머지 품목으로 계산한 PCE 지표입니다. 일시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기저 물가 흐름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취임 후 물가 측정, 모델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절사 평균 PCE 지표가 지금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절사평균 PCE 지표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근원 PCE가 가리키는 것보다 물가 상황이 덜 심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에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1990년대 뉴욕 연은에서 절사평균 PCE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브랜다이스 대학 스티브 체케티 경제학자는 다수의 가격이 동시에 급등할 때 그것들을 모두 버려버린다는 점이 현재 맹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표는 2021년 물가 급등 초기에 다른 지표들보다 훨씬 늦게 상승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1980년에서 2000년대 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탓에 공급망 혼란, 관세 등 동시다발적 상방 압력이 작용하는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클리블랜드 연은 절사평균 PCE의 하방 편향을 보정한 대안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는 댈러스 연은 버전과 달리 최근 수개월간 기저 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금리 결정의 향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날 FOMC 회의 후 나온 점도표를 보면 위원 9명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8명은 동결, 1명은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전망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규모 7.0이 넘는 연쇄적인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지 한국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25일 오후까지 강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88명, 부상자는 1,5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종자와 건물 잔해 갇혀있는 이들도 수백 명에 달해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 가운데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한인 교민이 125명 안팎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 내에서 피해가 집중된 곳은 북부 알타미라 지역입니다. 산과 인접해 있어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97년 강진 당시에도 피해가 집중된 곳입니다. 현지 한인회 문익환 이사는 한인 인명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전으로 인한 미미한 불편 외에는 모두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024-2025 회계연도에 약 1,290만 파운드, 한화 26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영국 국왕의 개인 납세 내역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5일 발표된 연례 왕실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찰스 3세는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 등을 포함해 총 1,290만 파운드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영국 국세청 기준 상위 100위권 납세 수준에 해당합니다. 찰스 3세는 2023-2024 회계연도에도 1,170만 파운드, 약 239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영국 국왕은 소득세나 상속세, 자본 이득세를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도 같은 기간 776만 파운드, 한화 158억 원, 그 이전 해에는 834만 파운드, 약 170억 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킹엄궁은 이번 세금 공개가 투명성을 높이고 왕실의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장관이 유럽연합의 강요회의에 젖먹이 아들을 데려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미나 포우르목타리 스웨덴 기후환경장관은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환경장관회의에 생후 3개월 된 아들 에담을 아기띠에 안고 참석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그녀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는 육아휴직제도의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 아들을 동반했다며 장관과 엄마 역할 모두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사례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이 살기 좋은 곳인 이유는 많다며 그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EU 회원국 강요들은 포우르목타리 장관에게 아기 선물을 건네는 등 뜻밖의 손님을 환영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입니다.

0: 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치겠고 이후에는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최고기온 78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짧은 시간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비와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안전운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2: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한 목장에서 탈출한 기린이 실종돼 2주째 자취를 감췄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3살이 된 이 기린의 이름은 그레이시로 약 2주 전 텍사스 힐컨트리 지역에 위치한 리얼 카운티의 한 목장 우리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레이시는 목장 안에서도 인적이 드문 산비탈로 올라가 목장 게이트 반대편으로 내려가 거친 삼림지대에서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장 주인인 빅 존슨은 그레이시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워 약 3,0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수색했고 5,000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나무만큼이나 큰 그레이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리얼 카운티는 인구가 2,700명에 불과한 시골인데다 수색 지역도 극도로 외딴 곳이라 그레이시가 인간과 직접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텍사스 중부 내륙 구릉지대인 힐 컨트리에서는 과거에도 원숭이, 얼룩말, 누 등 외래종 야생동물들이 실종된 사례가 있습니다. 리얼 카운티의 네이선 존슨 보안관은 이곳의 온화한 기후와 험준한 지형이 동물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떤 때는 실종된 동물을 무사히 찾아내기도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할 때도 있다고 에피통신에 말했습니다. 목장 주인 존스 역시 그레이시가 목장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지역은 잎사귀 등 먹이가 풍부하고 다른 야생동물들이 그레이시를 공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뉴욕시의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가 내년 계약부터 동결됩니다. 특히 1년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2년 임대차 계약까지 함께 동결된 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입자들은 생계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한 반면 집주인들은 건물 관리와 운영에 심각한 타격에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입니다.
5: The motion passes.
6: 뉴욕시 임대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6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의 1년 임대 계약 및 2년 임대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을 모두 0%로 동결하는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에는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가 있으며 이번 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에 적용됩니다. 특히 2년 계약 임대료까지 동결된 건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1년 계약 임대료가 동결된 사례는 있었지만 2년 계약까지 함께 동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열린 맨해튼 이스탈렘의 엘 무세오 델 바리오에는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몰려들어 결과를 지켜봤으며 동결안이 통과되자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0%. 세입자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뉴욕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뉴욕이 더 이상 부유층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가 되고 있다며 반겼습니다.
7: This is no longer just a city that is a playground for the rich. This is a city for the working people who make it run, and we are making it run for us. And I am so overjoyed that we're finally here.
8: For years, landlords have run this city, and this is like a new era of tenant power. We have a rent freeze mayor. Dozens of her, hundreds of people came out and testified, thousands online. Like, landlords' days are over. Tenants are in power now.
6: 이번 결정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료 동결 정책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1년과 2년 계약 모두에 대해 임대료를 동결했다며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이번 결정이 주택 운영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최근 연료비와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건물 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관리인과 건물 직원 감원 그리고 해고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9: The whole process is such a farce.
10: We're going to have to cut back. We'll have to lay off people. We'll have to lay off some of the supers. Only choice. It's a business. People don't get it. This is a business. It's not a choice that you think this is for free.
6: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욕의 주택난을 더 악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건물주 측이 추천한 위원인 크리스티나 스미스는 표결 당시 사임하면서 위원회가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진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며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전 행정부에서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가 누적 약 12% 인상된 반면 건물주의 순영업소득은 30%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대료 동결을 둘러싼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입장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1: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정책이 위법한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곧 결론을 내놓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이 연달아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25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중요 사건 10여 건에 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부당하다며 취임 직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는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사건의 변론을 방청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대법원 변론 참석은 처음으로 중요 정책 추진을 가로막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청 시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나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의 수장을 정책적인 입장차를 이유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도 곧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독립기관의 수장은 비위 행위 같은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적절했는지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모욕성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열어 내놨습니다. 특히 하급심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단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잇따라 내놔 남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정책인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 휴회 전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연달아 했습니다. 대법원은 IT,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 부여 종료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IT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천여 명 등이 추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 보호 지위 대상 이민자는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 이들을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미국 땅을 밟아야만 망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연방법원이 24일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12: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선거 관련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스퍼 판사가 지난해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본안 판결로 확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선거제도 개편 시도에 사실상 장기적인 제동을 건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규정 시행 이전에 제기된 만큼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스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선거관리 권한을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두 번째 임기 취임 직후 선거관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혔더라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는 개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는 선거 보안 관련 연방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인 선거 장악 시도를 막아낸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중간선거에서도 투표권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였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 역시 선거 규칙은 주정부와 의회가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며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뿐 아니라 의회를 통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투표를 위해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예정됐던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 행사도 전격 취소하며 의회가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증명 의무화가 실제 시행될 경우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인 약 2,130만 명이 시민권을 입증할 서류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약 10%, 공화당 지지자의 7%, 무당층의 14%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만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에는 통상 4주에서 6주가 소요되고 약 165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생증명서 역시 온라인 발급의 수일에서 최대 12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결혼 후 성이 변경된 여성은 혼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캔자스주는 15년 전 시민권 증명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원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 3만 1천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미국 시민 여부를 확인하는 서약 절차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중범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이나 추방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우편 투표용지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선거일 도착 의무를 인정할 경우 선거일까지 소인만 지키면 며칠에서 수주 뒤 도착한 투표용지까지 인정해온 14개 주 선거 규정이 즉각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1: 미군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25일 영국 뉴스 웹사이트 언허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들이 혁명수비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양측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물 중 하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란 측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 측은 좋다. 혁명수비대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카타르 도하에서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응해왔다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양측의 많은 분쟁을 해결해 나갈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군과 혁명수비대의 카타르 회동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구체적인 만남 시점이나 의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간 직접적인 소통이 성사된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보통 미국과 적국 간의 소통은 미 국무부나 중앙정보국의 중재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군대와 군대 차원에서 곧바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에 동참해 혁명수비대 간부들을 대거 사살했던 중부사령부가 이란과의 소통을 모색한다는 건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군사기관이자 이란 최대 정보기관이기도 한 만큼 미군 조직이 혁명수비대와 직접 접촉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구나 미 정부는 현재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양측의 회담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짚었습니다. 실제로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과거에도 이란과의 협상에 몇 차례 관여한 적이 있지만 당시 회담 상대방은 이란의 민간 외교관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보다 양측 군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신뢰를 구축하는 편이 향후 무력 갈등을 피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25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킴 의원이 작년 1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독재자들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탄압이 중단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간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해왔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효됐습니다. 한시법이어서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됐지만 202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종료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북한 인권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지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마코로비오 국무장관도 상원의원이던 2023년 5월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1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4: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역사계와 문화계에 엄청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이 담긴 울산 반구천 일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건데요. 예전에 뭔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엄청 떠들썩하게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던 것 같은데.
4: 그렇죠.
3: 이번에는 좀 주목을 덜 받은 느낌도 들고.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막 1호, 2호, 3호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크게 관심을
3: 다
4: 가졌었어요.
3: 외웠죠, 순서도.
4: 예. 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번이 17번째쯤 되니까.
3: 감흥이 조금.
4: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우기도 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있긴 한데.
3: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네요.
4: 맞습니다.
3: 네.
4: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하나에 막 크게 기뻐했던 우리가 표현을 하면 뭐 1위, 1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아,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이 이제 점점 세계유산에 많이 등재가 되었고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이 늘었구나 정도로 보고 아마 그런 느낌에서 이제 안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3: 아, 예.
4: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반구천 암각화를 중심으로 한 또 이제 그 어떤 암각화 문화라는 것들, 선사시대 역사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3: 예, 반구천 암각화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4: 네. 일단 그 반구천 암각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3: 반구대라고
4: 그렇죠.
3: 알았는데.
4: 우리가 이제 그 국사 시간에 배울 땐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고래 그림 이제 동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많이 봤었고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익숙하고 낱말도 익숙한데 이번에는 반구천 암각화로 들어가 있어요.
3: 예.
4: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던 암각화의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는 옛날부터 야, 이 동네 지형이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큰 산에 있는 거북이가 밑으로 쭉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넓적한 곳에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고 있어. 그럼 넓적할 반, 그 다음에 거북구. 그래서 반구대라고 하는 일종의 높은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제 요 언덕이 있으니까 그 앞에 흐르는 개울을 반구천이라고 불렀어요. 반구대가 있으니까 반구천. 그런데 처음에 발견됐던 이제 암각화가 반구대 근처에 있으니까
3: 네.
4: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이게 반구천, 그 다음에 동네 이름이 대공이니까 대공이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거 빼고 그냥 반구대 암각화.
3: 반구대 암각화.
4: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3: 예.
4: 근데 반구천에는 암각화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천전이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또 명문화하고 암각화가 있거든요.
3: 아, 반구천이 흐르는 곳에 대곡리에 이제 반구대 암각화가 있고.
4: 그 다음에 천전리에도 암각화하고 이제 글자까지 있으니까.
3: 글자가
4: 명문과 암각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3: 예, 예.
4: 이 영역을 반구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모두 아울러서 두 점을 같이 등재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즉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더하기 천전리 그다음에 명문과 암각화라고 하는
3: 천전리의 명문과 암각화 명문 앤드 암각화
4: 그렇죠.
3: 아, 그렇죠.
4: 이렇게가 네.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게 늘어나면서 이제 반구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각화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예.
4: 그러니까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는 뭐 탁월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제 등재한 이유를 보니까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자 그리고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하거나 독보적 증거가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선사시대에 대해서 지나치거나 또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암각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재현하거나 또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3: 네.
4: 더 나아가서 암각화가 우리나라 정말 많거든요.
3: 아, 우리 많은 편이에요?
4: 이제 정말 많아요. 수십 곳이 있습니다.
3: 아...
4: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지역의 암각화들이 차후에
3: 네.
4: 이제 관심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추가로 좀 등재가 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연속 그 세계 유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산사라든지
3: 네.
4: 서원처럼
3: 네.
4: 이제 이런 것도 향후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
3: 살았구나.
4: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3: 그림도
4: 있습니다.
3: 그림도 잘 그리셨구나.
4: 그림도 잘 그리셨고. 네.
3: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곳에 있는 암각화에는 어떤 그림들이 남아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익숙한 편인 것부터 만나보죠.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림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4: 네, 아마 이제 그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뭐 몇 번씩 봤던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주로 선사시대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3: 수학으로 치면 집합 부분인 거죠.
4: 그렇죠. 예, 영어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영어로 치면 뭐 투부정사나 명사 중심으로 그렇죠. 공부를 그렇죠. 하는 거니까 예. 이 반구대 암각화도 이제 계속 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비가 한 8m, 높이가 한 4.5m 되는 절벽에 312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림이
5: 빼곡하게
4: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그림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래와 물고기를 포함해서 호랑이 사슴 동물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굉장히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 동물, 특히 이제 사냥을 해야 될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이런 그림들을 볼 때 특히 이제 옛날 선사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이거 낙서구나.
3: 대충 그냥 뭐 우리 졸라맨 그리듯이.
4: 맞아요. 네. 그래서 꼬맹이들이 이렇게 그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굉장한 예술가 수준이었을 거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3: 근데 저거는 쉽지 않죠.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도.
4: 그렇죠.
3: 바위를 파서 만든 건데.
4: 바위를 파서 만들고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른들한테 고래 몇 장용면을 네. 보여주고 그려라 하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관찰력과 묘사 그다음에 그것을 또 표현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말씀하신 대로 고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고래도 다 다르게 그렸어요.
4: 네, 네.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은 뭐 최소 7종류, 최대 뭐 9종류까지 고래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니까 북방 긴수염 고래, 그다음에 혹등 고래, 귀신 고래, 향 고래, 들새 고래, 범 고래, 상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고유의 귀신 고래 같은 경우 그거는 뭐 동해만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상괭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반도 연안에 많이 살고 있는
3: 아, 상괭이 그
4: 귀여운 고래
3: 돌고래처럼 생긴
4: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물로 볼 때도 이건 딱 봐서 사슴, 멧돼지, 호랑이, 표범, 담비, 늑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이었구나라는 아. 거를 좀 납득을 하고 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게 낙서가 아니다.
3: 낙서가 아니다.
4: 네, 그러니까 뭔가 됩니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그림을 발견한 거는 이제 우연한 일이었죠. 원래 이걸 찾으러 간 건 아니었고요. 이 일대에서 이제 원효대사가 뭔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유적을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1970년에 이제 천전리 쪽에 있는 암각화를 먼저 찾아냈어요. 야 여기에 이게 있으면은 이 동네 또 다른 게 있겠다 해서 그 다음에 1971년에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효대사가 이 근처 왔다 갔다라는 어떤 흔적과 관련해서 예. 이 두 암각화가 발견되었으니 야. 저는 원효대사에게도
3: 지분이 높은, 있다.
4: 높은 어떤 지분이 있지 않을까.
3: 감사드리네요.
4: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요. 현재 발견된 게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거든요. 예. 신석기 시대의 중후반부.
3: 신석기 후반부.
4: 그 다음에 우리 청동기 시대의 일부가 이제 반구대 대공리 암각화 쪽이고, 그 다음에 천전이 쪽은 거기에 덧붙여서 역사시대에 들어가서 신라 때, 6세기, 7세기까지.
3: 천전이는 신라시대 것까지 남아있고.
4: 네, 거기 글자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림도 뭐 용그림이라든지, 예. 행렬도라든지, 그러니까 도저히 선사시대에는 그릴 수 없는, 그리고 약간 이제 필체도 그 선사시대 것들은 좀 거칠게 나간다면 예. 여긴 되게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시대에 누적된 모습들을 이 그림에서
3: 그럼 저희도 글씨에서 우리 볼 수 지금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도 저기 뭐 하나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보를 이어가는 느낌으로. 계보를... 선사시대 신라 대한민국 한글을 뭐 적어 놓는다든지.
4: 그렇죠. 이제 한글을 적어 놓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게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으니까 진정성과 완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 손상이 되면 안 되고요. 없다. 대신 이제 그 옆에다가 뭐 디지털 기법을 이용을 해서
3: 아, 뭘 전시해 놓으면
4: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3: 그게 우리 시대의
4: 문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미디어 아트 방식으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로 돌아와서 이번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박광일 선생님의 지령대로 예, 밖에서 에디터들이 좀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4: 네, 일단 그 고래를 그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물고기를 아이들 보고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3: 그 저금통에 있는 물고기 모양.
4: 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그리죠.
3: 그렇죠. 옆모습이죠.
4: 네. 네 그래서 여기 머리, 그 다음에 배, 그 몸통, 그 다음에 지느러미, 꼬리 그렇죠, 지느러미는 그렇죠. 이렇게 그려요. 네. 근데 안각하에 있는 고래를 보면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3: 아, 그러네요.
4: 네.
3: 조감도
4: 그러니까,
3: 느끼고.
4: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저렇게 그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화가들
3: 빼놓고. 맞네. 저 발상의 전환이에요. 지금 네. 입장에서는. 예.
4: 그렇다면 저렇게 왜 그렸을까를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해본 건 저건 배 위에서 고래를 봤을 때입니다.
3: 아, 바다에서 본 고래다.
4: 네. 배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래를 막 쫓아가다 보면은 아니면 또 그 배 밑에 지나가는 고래를 보면은 네. 저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거든요.
3: 야.
4: 그러니까 저렇게 그렸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한 네. 무리의 고래가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
3: 그러네요.
4: 쪽으로.
3: 예.
4: 그래서 예전에는 저게 뭔가 하늘 쪽으로 영혼이 가는 모습 뭐 이렇게도 상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고래 한 마리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배가 쫓아가잖아요. 그럼 배가 쫓아가면 전부 다 한 무리의 고래들이 맞아, 맞아. 위로 올라갈 테니까.
3: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내다보면 네. 돌고래들이 다 이렇게
4: 그렇죠.
3: 한 방향으로
4: 가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래들이 위쪽 방향인 것처럼 그려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한 마리가
3: 역주행하는
4: 애가 있어요.
3: 저기 문이 있는 친구.
4: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 고래는 왜 밑으로 내려올까를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할 때 뭐 한 마리 정도는 약간 무리해서 이탈을 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자는 저거 인간들을 공격하는 고래다. 고래가 다 순하진 않으니까.
3: 쟤는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고래.
4: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덩치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고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뭔가 화가 나서 인간들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쳐들어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는 고래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 네.
4: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오는 고래 왼쪽에 보면은 세 마리의 고래가 세트처럼 붙어 있어요. 쟤네들은 옆모습입니다.
3: 아, 가장 저기 왼쪽 저 네. 삼형제.
4: 예. 네, 쟤네들이 옆모습으로.
3: 쟤네 옆모습이에요. 맞아요.
4: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지금 보면은 등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3: 아, 물 있네.
4: 우리 고래가 보면 물 이렇게 배출하잖아요.
3: 오, 진짜.
4: 그게 일단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있네. 쟤네들은 도대체 뭘까?
3: 쟤는 왜 저렇게 그래?
4: 그럼 이제 우리가 고래 무리가 이렇게 크게 떼가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고래를 사냥을 하고 있는데 네. 옆에서 지나가는 고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저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볼 때 네. 왼쪽 오른쪽에 보니까 멀리 고래들이 있는데 네. 걔네들 물도 뿜고 막 네.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고 나와야 되니까
3: 예, 예.
4: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고래의 모습은 옆모습으로 그렸을 거다라고
3: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4: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래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위로 향한 고래 가운데 등에
3: 네.
4: 새끼를 데려가는 고래가 있어요.
3: 아, 새끼, 아, 더 위쪽으로 가면.
4: 여기 보면은.
3: 아, 네. 저 하얀 부분이 새끼를 표현합니다.
4: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래들이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모습들을.
3: 맞아요. 새끼들은 호흡이 어려워서.
4: 맞아요.
3: 어미가 업고 다니다가 가끔 위로 올려줬다가 내려오다가.
4: 맞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4: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저기다가 저렇게 묘사를 했는데 야. 저거는 듣고서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3: 직접 본 사람이
4: 본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저 작가가 그렇게 봤을 것 같고 물론 약간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고래를 보면은
3: 네.
4: 작살이 굉장히 크게 고래 등 위에 얹혀져 있어요.
3: 아 지금 살짝 가려져
4: 오른쪽에.
3: 있는데.
4: 예, 예. 예.

0: 는 육지에 와서 아. 동물을 잡거나 한다면 그렇다면은 같은 부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그리다 보니까 장면은 좁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가들이 욕망이 있잖아요. 네. 나도 하나 그려야 되는데.
1: 하나 끼워넣고 싶다.
0: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 그렸고 아버지도 그렸는데 나도 하나 그려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떤 욕망들이 이제 겹쳐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겹쳐지는 걸
1: 어떤 한 부족이
0: 어떤 움직이는 과정 속에 육상과 해상을 같이 활동했던 부족들이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확정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1: 정확히 알기는 사실 쉽지 않죠.
0: 네,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예. 참고로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뭐 북유럽이나 뭐 다른 세계 다른 지역에도 이제 고래 암각화 자체는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게 꽤 있는데 저렇게 고래를 종별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습성이나 모습을 잘 표현한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0: 몇 장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호주 쪽에서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네. 옆모습을 그려놨어요.
1: 아, 우리가 그리듯이? 네. 제가 그리듯이?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이쪽하고 일단 문화가 다르고 대신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에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권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1: 네. 기록이네요, 기록.
0: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기록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고래의 종류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리거나 사냥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바다랑 좀 멀리 떨어진 고래를 잡는데 좀 안쪽에 계곡에다가 그렸다는 얘기는 그렇다면은 뭔가 고래를 잡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뭔가 전야 행사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1: 아, 출정식.
0: 그럴 때 출정식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봐라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왔는지.
1: 아,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0: 그렇죠. 네. 우리 선조들은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지금 참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너희들을 이렇게 멀리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술을 하기 위한 장소의 배경으로
1: 일종의 약간 뭐랄까
0: 무대 장치
1: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 출정식을 할 때 뭔가 단 같은 거 쌌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 느낌의 공간이 아니었을까? 역시 이제 지금 연구자들의 견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자, 이번엔 다소 생소한 예. 천전리의 명문과 암각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같은 이제 방구천에 있는 곳인데 덜 알려져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규모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암각화의 전체 너비가 한 10m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한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글자까지 포함해서 한 600점 정도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암벽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느낌이어서 딱 그리기는 좋은. 그리고 보호도 잘 되는.
1: 아, 저러면 허리 덜 아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 네. 그리고 저거는 진짜로 캔버스를 누가 딱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1: 그러네요. 천연 캔버스.
0: 들기도 한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암각화는 마을 사람이 이제 제보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거기 글자가 있으니까 이 글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아, 예.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와서 보니까 글자도 있는데 암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기하학적인 무늬도 있고 구체적인 동물 문양도 있으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네. 그럼 이 동네 또 있겠네 하고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공리 방구대 암각화.
1: 아, 그렇죠. 1년 후에.
0: 그래서 예. 이 천전리 암각화가 70년에 찾았고 그다음에 방구대 암각화가 71년에 이제 이렇게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과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일단 빈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그림, 동물 그림은.
1: 아, 동물 그림은 적다.
0: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긴 또 특이하게 짝으로 그린 동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슴도 짝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림.
1: 아, 그러네.
0: 네, 그런 그림들이 있고 우와. 또 거꾸로 보면은 저기 되게 왼쪽 끝에 보면은 네. 저 분명히 동물인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뒤로 대고 있어요. 저게 교미하는 모습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은 앞에 그 대공리 암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저 그림도 선사시대 그림은 맞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짝짓기하는 동물 오른쪽에 보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뭘 들고 있어요.
1: 저건 뭡니까?
0: 아마 활 같은 것이 아닐까.
1: 좀 그리다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0: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사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슴을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활이 날아가는 궤적을.
1: 아, 그래요. 궤적이네, 저게.
0: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쐈는데 아, 맞았다라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하려고 저렇게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 약간의 이제 특색이 예. 이쪽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아니면 조금 더 기록적인.
1: 그러네요.
0: 이제 그런 느낌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뭐 무늬, 그림 같은 게 많다고 하셨죠?
0: 네, 해석할 수 없는 네. 것들인데, 지금 뭐 마름목걸이 겹쳐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긴 선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동심원으로 이어져 있다거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1: 그러네.
0: 그래서 예전에는 저걸 뱀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0: 한편으로는 저거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결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하늘의 어떤 태양이나,
1: 자연의 섭리.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토기에서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저런 기하학적인 문양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건 어떤 미감.
1: 미감.
0: 그러니까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했던 뭔가 이거는 좀 특이한 무늬다.
1: 디자인을
0: 저기다가 표현을 했고, 그 무늬의 일부를 또 토기에다가 나중에 그려놓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 예, 예.
0: 그런데 이 천전예에서 도저히 선사시대라고 볼 수 없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예.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용 그림, 뭐 행렬하는 그림.
1: 아, 풀샷 좀 다시 잡아주실까요? 네. 천전이?
0: 맨 밑에 쪽 왼쪽에 보면은 네. 아래쪽 부분들이 다 그래. 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 7시 8시 방향. 네.
0: 그러니까 높이가 한 1.5m, 2m, 그러니까 사람 키가 안 닿는 곳에는 선사시대 그림이고요. 사람 키가 닿는 곳에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뭔가 선이 얇아진 디테일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1: 확실히 네, 같은 사람이 그린 건 아니에요.
0: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지금 이미 역사시대로 들어와서 대체로 이제 신라 때 사람들이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그림을 쭉 보다 보니까, 글자가 있는 거예요. 한자가.
1: 예,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
0: 예,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한무더기의 글자가.
1: 아, 그러네. 많이 써 있구나.
0: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글자가 이제 신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저걸 명문이라고 하는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전이는 암각화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명문과 암각화라고 할 때 그 명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명문 얘기를 그럼 좀 해보죠. 저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예. 다행스럽게 찾아냈어요. 일단 120개 정도의 한자가 남아있는데, 한문으로 적었지만 어순이 신라식입니다. 우리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술 관계가 아니라 그냥 쭉 우리가 나는 간다 학교에 아니라 난 학교에 간다 이런 톤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명문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서 원래 명문이 있고 추가된 명문이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원래 명문을 원명, 그다음에 네. 추가된 명문을 추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추명도 신라 시대 거죠?
0: 그렇죠. 예, 예. 둘 사이에 14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아, 14년.
0: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명은 버풍왕의 동생이자 사위인 사부지 갈문왕.
1: 버풍왕의 동생이자 사위가 네. 썼어요? 아, 그렇죠. 신라 족보는 이제 뭐 그렇죠. 신기하지도 않아요.
0: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버풍왕의 동생인데 네. 자기 딸을 그렇죠. 결혼을 시켰으니까
1: 동생이자
0: 사위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사부지 갈문왕이 여동생인 어사추 여랑과 이곳에 놀러와서 우리 서로 사랑한다.
1: 아, 남매끼리 놀러 온 느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놀러 온
0: 그렇죠.
1: 느낌.
0: 남매의 사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1: 아, 그렇죠.
0: 이지만 신라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1: 많이
0: 걸로
1: 이루어졌더라고요.
0: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당시에 이 일대를 이미 글자가 많으니까 글자가 새겨진 동네 서석곡. 바위에 글자가 새겨진 골짜기라는 걸 이미 신라 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1: 아.
0: 명문이 뭐가 있는데, 이거 글자도 있고, 아마 그 이미 버풍왕 때 이전에 네. 누가 와서 글자를 새겨놨나 봐요.
1: 유명했네, 그때.
0: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데이트 장소, 아니면 역사적 유래가 깊은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남산 자물쇠 느낌으로.
0: 이렇게.
1: 여기 가면
0: 왔습니다.
1: 그림 좀 그리고 와라.
0: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역사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부지 갈문왕, 그 다음에 이제 어사추 여랑 이런 거 관련된 인물이 있었는데
1: 네.
0: 여기에 이제 추가로 추명을 작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지몰시해비,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는 지소 부인으로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버풍왕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딸입니다. 사부지 갈문왕과 혼인을 했던.
1: 예. 그러니까 놀러 왔던.
0: 예. 놀러 왔던 말고.
1: 다른 딸. 딸.
0: 예, 딸.
1: 딸. 예.
0: 그러니까
1: 예.
0: 사부지 갈문왕의 딸이 여동생이랑 놀러 왔고.
1: 예.
0: 그러니까 이 처음에 원명이 적혀질 때는 사부지 갈문왕은 여동생이랑 왔고
1: 오케이.
0: 이때까지만 하면은 버풍왕의 그냥 동생과 여동생이 온 겁니다.
1: 그렇죠. 예. 그렇죠.
0: 그런데 예. 다시 원명은 이 버풍왕의 사부지 갈문왕의 부인이었던 딸이
1: 네.
0: 이미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아들하고 예. 옵니다.
1: 딸이 남편과 죽은 상태에서 아들이랑
0: 남편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1: 예.
0: 그 아들이 누구냐면 진흥왕이에요.
1: 아, 진흥왕이랑 꼬마 진흥왕이라고
0: 네, 꼬마 진흥왕인데 7살에 즉위했는데 네. 5년 뒤니까 한 12살 정도 된 그 진흥왕이랑 와서 이제 여기에 와서 추명을 남겨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무슨 내용으로 남겼습니까?
0: 그래서 네. 원명이 이제 525년에 작성되고 추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뒤 539년에 작성이 되었는데 지소 부인이 아마 이 장소를 알았나 봐요. 자기 남편이 그 여동생이랑 계속 놀러 다녔던 거를.
1: 아, 그러네. 아, 그 관계구나.
0: 네.
1: 아,
0: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남편의 전 여친이.
1: 전 여친이죠. 전 여친이자 신우인가?
0: 신우이가 되는 신우인데. 거죠. 그렇게 신우이하고 놀러 왔던 걸 알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좀 이렇게 돈독해지니까.
1: 네, 그리고 왜 온 거야?
0: 이제 데리고 와서 뭐라고 예. 얘기를 하냐면, 누이가 먼저 죽고. 그러니까,
1: 전 여친이 먼저
0: 전 여친이 죽고. 먼저 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딱 한 줄 적어 놨어요. 저 사람의 마지막 사랑은 나다를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면은 또 더불어서 너나 아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미 다 끝난 얘기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해서
1: 진흥왕 내 아들아 이제 네가 새로 시작할 때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궁왕의 따님이었던 지소부인 같은 게 굉장히 성격이 강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지만 20살이 될 때까지도 정치를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했던 인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좀 더 학술적인 부분들은 이런 흥미 이상의 신라 초기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내용과 그 어떤 사연 중심으로만 그렇죠, 예.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구천 남각화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하지만 이분의 하나는 실제로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식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그나저나 곽재식 선생님께서 SNS에 최근 논문을 쓰셨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셔서 전 당연히 뭐 과학 논문이겠거니 했는데 두억신이라는 귀신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5: 아, 그렇죠.
1: 두억신이?
5: 네.
1: 이게 뭐 우리나라 귀신인가요?
5: 두억신이가 의외로 이제 귀신이나 괴물 이런 것 쪽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다룬 무슨 뭐 만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사실은 친숙한 그런 귀신, 괴물인 그런 우리나라 말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어요.
1: 아하.
5: 약간은 좀 토속적인 단어라가지고.
1: 아, 네, 그래요?
5: 국어사전에서 두억신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귀신의 대표로 우리말 단어로 사용하던 게 두억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5: 약간 순우리말 느낌이잖아요.
1: 네.
5: 그래서 좀 토속적인 단어예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는데 옛날 소설, 그러니까 한 40년 전, 50년 전 소설만 해도 찾아보면 두억신이라는 표현이 의외로 왕왕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우리 그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 호랑이 선생님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말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5: 그런 식으로 뭔가 무섭고 되게 좀 악랄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악착같이 달라든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때
1: 예.
5: 야 걔는 진짜 그때 장사할 때 진짜 10원도 안 잃으려고 정말 장사를 악착같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걔는 장사를 진짜 두억신이 같이 하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불과 한 4,50년 전까지만 해도 꽤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5: 좀 토속적인 표현으로 대표적인 귀신의 어떤 그 상징? 귀신 원톱?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동안 되게 많이 쓰이던 표현인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쓰이지만 대신에 뭐 여러 만화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소설 이런 데 요즘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요즘에 여전히 그런 어떤 귀신들의 대장이라든가 귀신 중에서도 좀 한급 무서운 예를 들어서 뭐 잡귀 이런 유로 좀 도깨비라는 게 있다면 그런 급보다는 좀 한급 무서운 좀 공포의 대상 이런 걸로 그래요? 요즘에도 만화나 소설 같은 데서 그래도 좀 자주 등장하는 것이 두억신이라는 되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뿌리가 있는 그런 귀신 괴물이라고
1: 어느 정도
5: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대중성도 갖춘
5: 그렇습니다.
1: 귀신이네요.
5: 아 그런데 네네.
1: 그런데
5: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 아 예 뭐가 재밌어요?
5: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서 찾아보면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두억신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사연을 써놓은 그런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예를 들면 천예록 같은 이야기책에 보면 두억신이에 대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1: 아, 네.
5: 예, 한문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두억신이를 한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두억신이라고 썼어요.
1: 아, 신?
5: 예, 신은 뭐 신령, 뭐 귀신 이런 뜻이고요.
1: 예.
5: 두억이라는 걸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 머리 두 자에다가 누른다는 뜻의 억자를 썼거든요. 억제한다, 뭐 누른다 이런 억자를 썼거든요. 누른다. 머리를 누르는 어떤 귀신이다라는 뜻으로 한자를 썼습니다.
1: 네.
5: 그래 놓고도 이 천예록이라는 글에서는 이런 귀신을 두억신이라고 하는데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1: 아.
5: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이 두억신이라는 두억신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두억신은 어떤 귀신으로 등장하냐면 되게 개성적이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화끈하면서도 이상한데요. 어떤 부잣집에 네. 잘 사는 집에 지체 높은 집에 이상한 애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1: 네.
5: 근데 뭐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식 이상한 놈이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야, 얘 끌어내.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끌어내도 끌어낼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 끌어낼 수가 없어요?
5: 그래서 수십 명이 달라붙고 막 줄을 묶어가지고 땡기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1: 이게 뭐야, 진짜?
5: 그냥 계속 이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야. 막. 나중에는 막 빌고, 제발 가달라, 없어져라. 굿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저주가 서서히 있으면 들어가고, 뉘앙스는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남루한 행색에 어린이가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 어디서 왔니? 뭐 엄마는 안 계시니? 뭐 밥 줄까 배고파서 구걸하러 왔니? 이렇게 해서 잘 돌려보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야 이 거지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박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돼 있는 건 아닙니다. 박대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입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결국은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이 두억신이라는 애가 있었던 그 집에서 나중에는 저주를 입어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병들어서 일가가 다 사망해버렸다. 라는 그런 무심시한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1: 무서운 친구였네.
5: 그래서 천예록 같은 그런 책에는 머리를 누르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때 약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하면서 머리가 깨져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묘사도 있어요.
1: 아, 머리가 물리적으로 깨졌다.
5: 뭐 그러니까 되게 뭐 두통에 시달리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뜻인지 뭐 하여튼 뭐 병들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의 두억신 이야기가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유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5: 조금 더 연원을 찾아보면 네. 이거보다는 좀 덜 알려진 좀 소박한 이야기지만 연원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예록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170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1: 네.
5: 근데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면 1577년경에 나온 천축산 불영사 황중윤 반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예,
1: 네.
5: 어떤 사람이 조선에 큰 난리가 났는데 그때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577년 요 무렵에
1: 네.
5: 조선에 엄청나게 큰 전염병 유행을 했는데
1: 네.
5: 그때 그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귀신이 바로 두억신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내용이 아까 1700년 천예록에 나와 있는 기록보다 한 150년 정도 앞서죠. 한참 더 앞선 1577년경의 기록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두억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기록은 좀 초기 기록이라서 그런지 뜻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 뭐라고 하나요?
5: 그때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람이들이 쓰러질 때의 그 모양, 그 느낌이 두억 귀신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귀신을 두억신이라고 불렀다.
1: 의태어 네. 같은 건가?
5: 그렇죠. 만약에 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꽈당신이라든가 풀썩신이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붙은 이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전염병으로 완전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겁에 질렸던 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5: 재미있는 게 1577년 이때 당시에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 시기에 전염병이 정말 심각하게 유행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실록상의 비교적 확실한 믿을만한 기록도 여러 건이 나옵니다. 실록에는 이 전염병을 일으킨 귀신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라는 게 뭐라고 돼 믿었던 귀신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실록 표기로는 한문으로 독역신이라고 돼 있어요.
1: 아, 독역신이요? 네,
5: 그래서 독한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이다. 라는 예. 독역신이라고 쓴 거죠.
1: 그러니까
5: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문은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1: 그렇지,
5: 원래는.
1: 그렇지.
5: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독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1: 예.
5: 그거를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좀 뜻을 살려가지고 예. 독역신이라고 표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축선 불영사 황중윤 발문이라는 이 글에서는 약간 소리를 살려가지고 예. 두억신이라고 기록을 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5: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 좀 특징적인 걸로 언급해 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만 이 전염병 피해를 입었던 게 아니라 가축들도 전염병 피해를 입어서 많이 죽었다. 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1: 인수공통이네요. 예.
5: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좀 많이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예록 같은 이야기 책이 나오던 그 18세기 1700년대 무렵이 되면
1: 네.
5: 좀 두억신이라는 이 말의 뜻이 좀 바뀐 듯한 혹은 뜻이 좀 변천된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는 자료도 보이거든요.
1: 네.
5: 예를 들어서 한청문감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사용되던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
1: 사전?
5: 예. 중국어, 그다음에 뭐 만주어 이런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 중국어, 그다음에 뭐 만주어 이런 것들 사이에서 단어들을 뭐라고 하는지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요.
1: 어학사전.
5: 예. 이 사전에 보면 한문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쓰던 말로 추귀, 추한 귀신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을 한글로 써놨어요. 한글로.
1: 네.
5: 우리나라 말로는 두억신이라고 한다라고 1700년대에 나온 그 사전에도 적혀 있거든요.
1: 예?
5: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전염병 귀신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1: 예.
5: 이게 워낙에 악명 높은 피해를 많이 끼친 전염병의 귀신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무서운 귀신, 나쁜 귀신의 대표로 말이 좀 굳어진 것 같아요.
1: 아.
5: 그러다 보니까 한 150년 전 흐른 뒤에는 아까 천예록이라는 그 책에서는 두억신이라는 말 써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1: 그렇죠.
5: 저자가
1: 그렇죠.
5: 말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예.
5: 그러니까 원래 뜻은 좀 쓱 잊혀지고
1: 예.
5: 지금처럼 뭐 인터넷 검색하면 1577년에 이런 병이 있어서 두억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던 때가 아니니까
1: 그렇죠.
5: 쓱 잊혀지고 그냥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추한 귀신, 무서운 귀신 이런 거는 두억신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말 뜻이 이렇게 좀 변했는데,
1: 네.
5: 그게 지금 흘러흘러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1: 예.
5: 네, 서로 어떤 이런 연관관계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조금은 해보지요.
1: 야, 좀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병이 돌면 약간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5: 그런 느낌이죠.
1: 예,
5: 그러니까 약간. 원래 약간 원조도 사실은 그런 전염병 귀신에서 시작된 거고. 그렇습니다.
1: 그럼 두억신 일을 좀 쫓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민간에 전해지는 게 있나요?
5: 이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좀 더 신기해지기도 하는데요.
1: 네네.
5: 1577년에 이 무서운 이야기가 유행했을 시절에 네. 예를 들어서 1577년 이 무렵에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봐도
1: 네.
5: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될 만한 거죠. 기록을 봐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퍼졌을 때 대책이랍시고 어떤 유언비어가 소문이 돌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1: 네네.
5: 아까 소도 걸리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5: 그거하고 약간 연계가 돼가지고
1: 예.
5: 소를 얼른 빨리 잡아먹고
1: 아, 예. 네?
5: 그 소의 피를
1: 예.
5: 문에다가 바르면
1: 예.
5: 그러면 이 두억신이 침입하지 못한다. 전염병 귀신이 침입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얀색 흙으로
1: 예.
5: 문 바깥이나 벽에다가 손 모양을 그리면
1: 손
5: 손 모양을 뭐 찍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그 멋있게 그리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 모양을 그리면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로 1577년 당시에 조선에서 유행을 했다라고 돼요. 문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칠하거나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면 뭔가를 새기면 뭔가 칠을 하면 그러면 그게 약간 그 집안을 지키는 방어막 같은 게 되어준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당시에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행을 했다라는 이야기 정도까지는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어떤 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5: 이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1: 이게 너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5: 이게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이야기가 뒷부분 좀 과학적인데 앞부분은 조금 상상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5: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1: 알겠습니다.
5: 신기해요. 이상해요. 들어보면 묘해요.
1: 오케이. 한 귀로 흘릴 준비하시고.
5: 아, 이거 참 이 이야기를 제가 CBS에서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1: 어떤 얘기길래?
5: 성경책에 출애굽기를 펼쳐보시면 거기에서 뭐 모세가 등장하고 이런 대목에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닥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있죠, 있죠.
5: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에요.
1: 그런 거 있죠.
5: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이집트 이 구역의 모든 첫 번째 자식 장자들이 다 죽는다라는 재앙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1: 맞습니다.
5: 그런데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양을 잡은 다음에 양피를 문 앞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그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1: 그쵸?
5: 그래서 사람이 때로 사망하는 병 그리고 가축이 사망하는 병이 그 시기에 일어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양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와요.
1: 어, 비슷하네.
5: 아마득하게 옛날에 모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근데 이게 부엌신이 맞는 법으로 1577년에 유행했던 거하고 되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1: 한반도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5: 이상하죠. 그죠?
1: 예, 예, 예.
5: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1: 이상하네.
5: 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이야기 중에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런 재앙의 기록들을 보고 이게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 중에 뭐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는 것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탄저병하고 비슷하다. 인수 감염 그런 전염병이거든요.
1: 네.
5: 인수 공통으로 감염되는 그런 전염병이거든요.
1: 네.
5: 탄저병이 소나 말 이런 데 돌죠. 그죠? 그리고 소나 말한테 돌다가 그 소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탄저병에 옮으면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이 이제 탄저병입니다.
1: 그렇죠.
5: 특히 이런 목축을 많이 하는 소나 말, 양 이런 걸 많이 키우는 뭐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한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 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참, 이거.
1: 아, 왜요?
5: 우리나라는 이런 중동 지역에 비하면 목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1: 그 옛날에는 그렇죠.
5: 그리고 이런 탄저병 같은 게 그래서 많이는 퍼지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1: 예.
5: 그런데 현대 우리나라 학자, 저는 이제 이응빈 교수님이 쓰신 칼럼 같은 데서 저는 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탄저병이 유행했던 시기에 거의 좀 구체적으로 좀 찍을 만한 걸로 좀 탄저병하고 최소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걸로 좀 최근의 시기 그러니까 가장 좀 제일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적 기록이냐면
1: 가장 옛날 시기
5: 고려사의 오행지를 살펴보면 1279년에 경상도 지역에 우역 소의 역병 소의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소의 전염병이 걸린 소를 도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도살한 사람의 손이 뭔가 이렇게 썩거나 문드러지는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그 도살한 사람도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 고려시대.
5: 네, 근데 탄저병이 감염되면 몸에 이런 검은 이런 그 궤저 이런 그런 게 생깁니다. 피부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탄저병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왜냐하면 소도 감염되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썩으니까. 피부로 감염됐을 때의 증상하고 비슷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에 거의 우리나라 기록 중에서는 좀 최초로 탄저병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은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기록입니다.
1: 예.
5: 그러면 탄저병이 어디에 들어왔을까? 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1279년이면 고려가 몽골에 숙이고 들어간 이후 시기입니다.
1: 아, 이후구나.
5: 그래서 몽골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몽골은 뭐 세계에서 그 당시로 따지면 최강의 그런 목축업 국가잖아요. 아,
1: 그럼요.
5: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다 지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5: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충분히 탄저면 네. 같은 게 들어올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 와.
5: 그때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5: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기로 한기 흘리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이렇게 MSG 뿌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279년이 네. 고려시대 임금으로는 어느 임금님 때였냐면
1: 예.
5: 충렬왕 때였어요.
1: 아, 충렬왕.
5: 근데 이 충렬왕의 장인어른이 누군지 아십니까?
1: 장인어른이요?
5: 네, 충렬왕의 장인어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잡지사의 어떤 조회수의 은인이기도 한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칸입니다. 쿠빌라이칸.
1: 아, 장인이 쿠빌라이칸이에요? 네. 오.
5: 그래서 이 예, 예. 충렬왕은 쿠빌라이칸이 사는 궁전에 가갖고 살기도 좀 살았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5: 사위야, 우리 궁전에 와가지고 좀 살다 가라. 딸하고 결혼해서.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고려를 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몽골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1: 네.
5: 여기서 이 이야기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인데
1: 네.
5: 쿠빌라이칸도 어머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1: 당연하죠. 그죠? 예.
5: 그러니까 충렬왕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어른의 어머니죠, 그죠?
1: 네.
5: 예, 충렬왕의 장인어른의 어머니가 네.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 안 미친 종파인데 초기 기독교에서 좀 분리된 분파입니다.
1: 아, 진짜요?
5: 네, 충렬왕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몽골 제국에서
1: 생각도 못했다 이전에
5: 뭐 이런 동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던 그런 민족이니까
1: 쿠빌라이칸의 어머니가
5: 쿠빌라이칸의 어머니가 기독교를 좀 믿었어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좀 믿었어요.
1: 와.
5: 그래서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이고 추정입니다.
1: 예.
5: 쿠빌라이칸 그 궁전에는 뭐 성경책도 좀 꽂혀 있고 그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약간 뭐 주기도문 뭐 주의 기도문 이런 거 읽고 이런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1: 있죠. 예.
5: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충렬왕 같은 충렬왕과 그 신하들이
1: 예.
5: 쿠빌라이칸이 있는 궁전에서 머물다가
1: 네네.
5: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거 좋은 책이다. 이거 좀 너도 읽어봐라라고 해가지고 네. 성경책 하나 들고 왔거나
1: 네.
5: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작지만 한번 상상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1: 예.
5: 그래서 그 무렵에 그런 여러 가지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건너왔을 가능성이
1: 우리나라로
5: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교류가 있은 후에
1: 네.
5: 이런 이상한 가축 전염병 같은 게 생겼잖아요.
1: 네.
5: 그죠?
1: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무서운 그런 어떤 저주 같은 그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때 한번 돌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민간에 이렇게 돌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 이것도 좀 잊혀졌겠죠.
1: 네.
5: 그러다가 한 수백 년 지나가지고 조선시대 1570년에 다시 그런 인수공통의 전염병이 감염병이 유행을 한 다음에 옛날 할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졌던 이야기인데
1: 답답하니까.
5: 옛날에 고려시대에도 뭐 이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 그때 이야기로 듣기에는 문에다가 뭘 피를 바르면
1: 네.
5: 그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내가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소피 아니야? 사실은 성경책대로 하면 양피로 해야 되는데
1: 양피죠. 예, 양피인데 양보하기 쉽지 않죠.
5: 소피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상상이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1: 와 조금... 근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생각 하는 분이 또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5: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고 그냥 이런 공교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이어지는 그런 탈해가 있다라는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조금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전공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1: 네.
5: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논문까지 쓰게 된 건데 1577년 이 시기에 그전에는 별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던 어떤 인수공통의 감염병이 조선시대를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생태계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생태계의 어떤 생태적 재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한번 휩쓸고 가가지고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이때 한번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1: 예.
5: 마치 요즘으로 따지자면 뭔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너구리라든가 박쥐 같은 그런 동물이 중간에 어떤 퍼지는데 매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초기부터 간혹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네.
5: 아마도 1577년 이 시기에도 소에게 이런 피해를 뭔가 많이 끼칠 수 있으면서도 사람에게도 그게 번질 기회를 주었던 어떤 뭔가 생태계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1: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5: 뭐 탄저병 같은 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 예.
5: 예를 들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거의 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면역이 있다든가 강한 동물이 있어서 그거를 뭐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라든가 하던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1: 근데 그런 게
5: 한번 퍼지면 확 큰 피해를 입히겠죠, 그죠? 예. 근데 천자병 같은 경우에 소, 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감염을 시킨다라고 하지만 뭐 곤충에게도 감염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곤충이 탄저병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1: 곤충이.
5: 그래서 1577년 이 당시에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예를 들면 뭐 산에서 돌아다니는 뭐 이상한 야생동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새가 탄저병을 묻혀가지고 중앙아시아라든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생태계 침입종에 의한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소로 타고 퍼져나가면서 조선을 휩쓸면서 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태적 재난의 예시로서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격변을 겪고 있는 요즘에도 좀 경계를 하면서
1: 볼만하죠.
5: 돌아봐야만 할 만한 이런 기록이 1577년 두억신이의 원조라고 할 만한 이 전염병 기록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좀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예, 좀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한 이야기를 두 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둑신 얘기를 좀 할까요? 조금이라도.
5: 어둑신 이야기. 네. 짧게.
1: 짧게. 어둑신은 또 다른 애인가요?
5: 네, 어둑신은 사전에는 어둑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원래는 두억신이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 두억신이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1: 라임이 비슷해.
5: 네, 네. 라임은 확실히 비슷하고요. 예. 네.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것도. 이건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이상 귀신 잡기 이런 건데 네. 그런 건데 밤에 길 가다가 약간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가지고 신경을 쓰면 총 네. 뭐야? 저게 그 말하던 어둑선이 아니야? 무서운데?라고 하면 사람이 관심을 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네. 마치 약간 인터넷의 악플러하고 비슷하죠. 관심을 주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네. 어둑선이가 점점 커집니다. 사람의 그 공포와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그런 놈이에요.
1: 이거 뭔가
5: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보다 더 커지고 천장에 닿을 듯이 장승만큼 커지고 그러면 진짜로 점점 더 무서워지겠죠.
1: 그렇죠.
5: 그럼 누가 봐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공포를 빨아들여가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커진다라는 이런 전설의 주인공이 어둑선이거든요.
1: 심리를 이용하는 애구나.
5: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두억신이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예. 1965년 8월 26일 경향신문에 여적이라는 지면을 보면 65년이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죠.
1: 그러네요.
5: 예, 딱 거의 60년 전이죠. 이때 뭐라고 쓰고 있냐면 누구나 어릴 적에 들은 기억이 있는 민화다라고 하면서 이 어둑선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본 적 있으신가 혹시 이 이야기?
1: 못 들어봤죠.
5: 근데 우리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데
1: 65년에는
5: 네, 60년 전에는 누구나 어릴 적 들은 기억이 있는 민화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한 다음에 예. 이 기자님이 뭔가 착각했는지 아니면 60년 전에는 이런 뜻으로도 많이 종종 사용이 됐는지 예. 이 어둑선이라는 거의 이름을 이 60년 전 기사에서는 두억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 이게, 아, 그래요?
5: 예. 이 어둑선이가 두억신이의 일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1: 그
5: 있어요.
1: 그 특징은 어둑선이의 특징인데 이름을 예, 두억신이라고.
5: 이름을 두억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억신이라는 게 워낙 무서운 귀신, 공포의 귀신, 이 악한 귀신, 강한 귀신, 사랑한 귀신의 대표로 워낙에 굳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자님이 야, 뭐 어릴 때 그런 이상한 귀신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이름 뭐였지? 야, 그 어릴 때 들은 그 귀신 이름을 누가 기억해? 뭐 신이 약간 뭐 선이 이런 거였던 거. 야, 두억신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약간 해서 쓴 게 아닐까라고 예.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고요. 예, 예, 예. 그것보다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88년 6월 2일 한겨레 신문의 이영희 칼럼을 보면 네. 이영희 선생님이 칼럼 쓰시면서 자신의 고향 마을인 평안북도 상감마을에서 유행한 옛 이야기 중에 어덕선이 이야기가 있다.
1: 비슷하다.
5: 하면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1: 예.
5: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현은 어둑선이고요.
1: 예.
5: 그냥 인터넷에서는 그냥 약간 발음이 변형돼서 어둑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둑선이, 어둑신이, 어덕선이 이게 같은 부류의 이야기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였는데 그게 두억신이하고 좀 혼동된 적도 있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게 어둑선이의 정체였습니다.
5: 네네.
1: 자, 오늘은 뭐였나요? 예. 두억신이. 예, 두억신이랑 어둑선이. 예. K귀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괴물을 예, 만나봤습니다. 곽재 시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아, 어둑선이는 무서워하면 점점 그 존재가 커지지만 무시해버리면 그 존재가 작아진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잘 누르기 위해서 선조들이 어둑선이라는 괴물을 또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도 어둑선이 퇴치법으로 각자의 두려움과 근심을 줄여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도나 씨 잘 오셨습니다. 자, 김건희 씨 얘기가 또 오늘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메가매직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예. 6,480만 원 추징도 명령했고요.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게 임명이나 사업, 공무원 직무, 공천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시계, 디올백,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예.
2: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요. 음흠.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예.
2: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 예,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그 책임이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법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7년을 선고했는 거의 특검 구형을 거의 받아들인 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 의원입니다.
3: 뭐,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고 예. 보고요. 근데 저는 동시에 이 선고를 보면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이 저게 달까.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증거가 있는 이런 사건들인데, 소문만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제 수많은 이 공직인사 개입에
1: 예.
3: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1: 예, 설.
3: 예, 그 설들은 그러면은 언제 밝히나. 지금 아마 특검에서
1: 예.
3: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특검에 수사를 할 텐데, 과연 이게 김건희 씨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김건희 씨 잘못 중에 가장 큰 건 국가 정책에 김건희 씨가 개입해서 그 정책 결정을 왜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3: 대표적으로 관저 이전 문제 그리고 양평 땅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1: 예, 노선 변경.
3: 그 문제도 지난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1: 예.
3: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종합 특검에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뒤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뭐 몇 차례 수사를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이재영 의원님.
4: 씁쓸하네요. 그냥 대통령 잘 지내고 잘 이끌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1: 예.
4: 뭘 해도 사람들이 다 각광을 해줬을 텐데.
1: 예.
4: 그 사이에 뭘 이런 걸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선고가 뭐 최고 형이라고 하니까, 이 7년 받고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는데, 그래서 뭐 형량상 높은 거라면은 높은 거고, 하여튼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
2: 네. 이쯤에서 생각나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파우치를 받았던 것, 그것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1: 예.
2: 감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두둔하면서,
1: 예.
2: 박절하게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예.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뭐 박절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절이라는 거는 남과의 관계를 끊는 듯하다.
1: 예.
2: 정이 얇다라는 뜻인데
1: 예.
2: 그 박절의 대상이 있었다면 사람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었을까.
1: 아.
2: 금품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그거 굉장히 그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였는데 그걸
1: 예.
2: 가지고 박절하지 못하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은 이게 그 탄핵이 안 됐으면 혹은 특검이 없었으면 이게 수사나 제대로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임기를 제대로 채웠다면 얼마나 많은 금 거북이와 얼마나 많은 백과 얼마나 많은 목걸이와 이게 참 이분에게 갔을까라는 게 정말 아찔한 상상이 되거든요.
3: 그렇죠.
1: 정말 자유롭게 받았겠다.
3: 그렇죠.
1: 예.
3: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이건데
1: 예.
3: 만약 임기를 마쳤다면
1: 그러니까
3: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됐다면
1: 예.
3: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임기 끝나고 사후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1: 예.
3: 어쩌면 중간에 이렇게 밝혀진 게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이재명님이 눈물을 피하셔서.
4: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1: 할 말이 없어요. 네.
4: 뭐 앞으로도 이거와 예. 관련된 예.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마다 계속 실망만 하고 있을 텐데 뭐 물은 엎질러졌고 뭐 진행이 되니까 빨리 이런 게 진행이 쭉쭉쭉 돼서 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이어서 월드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이제 신문선 해설위원과 인터뷰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A조 3위로 예선을 마친 대한민국. 지금 이제 32강. 처음에는 확률이 그래도 한 90%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경우의 수가 삭제되면서 9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게 한 3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한 55%로 확률이 내려갔다면서요.
2: 네, 그건 예. 이제 통계 전문 통계 사이트에서 내놓은 것이고, 예. 근데 사실 55%보다도 더 낮다고 봐야 된다. 55%조차도 착시다.
1: 착시다.
2: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예. 내려가고 있고, 예. 남은 경기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 구조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별 1, 2위는 기본적으로 16강, 아, 32강에 진출을 하고, 조 3위 팀 12팀 중에서 8팀이 추가로 예. 와일드카드를 얻어서 진출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한국이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를 했는데 예. 보통은 이제 와일드카드가 있는 경우에 1승 1무 1패 승점 4점 정도 되는 팀이 그 와일드카드를 받아갑니다.
1: 예.
2: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웨덴 에콰도르 이렇게 32강이 다 확정이 됐고요.
1: 예.
2: 그리고 D조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파라과이에서 어느 쪽이든 승리만 하면 한국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 0-0 무승부가 나와서 아하. 호주와 파라과이의 윈윈으로 끝이 나버렸고
1: 예.
2: 그렇게 해서 두 팀이 또 승점 4점으로 32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1: 예.
2: 그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로는 한국이 C조 3위인 스코틀랜드만 예. 골 득실 차이로 제치고 있고요. 조 3위가 확정된 7팀 중에서 한국이 6위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1: 6위?
2: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조별리그 경기 결과로 이제 조 3위 팀이 5개가 더 나올 텐데 그중에 예. 한국보다 승점이 나은 팀 혹은 골득실차가 나은 팀이 3개가 나오게 되면
1: 예.
2: 한국은 탈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앞으로 한국인들이 응원해야 될 나라를
1: 시간대별 있더라고 그게.
2: 그렇습니다. 네. H조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우루과이한테 이겨야 됩니다.
1: 그래서 스페인 잘하잖아.
2: 우리는 스페인을
1: 이겨야
2: 스페인이 응원해야
1: 이겨야지,
2: 되고요.
1: 이거는 이겨야지.
2: 그리고 G조에서는 이집트 대 이란에서
1: 이건 모르겠네.
2: 이집트를 응원해야 됩니다.
1: 근데 이집트에 살라가 있잖아요. 살라. 그래 살라 화이팅. 네. 근데 이란도 좀 축구 잘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2: L조에서 L조. 가나 대 크로아티아가 있죠. 가나를 응원해야 됩니다.
1: 가나도 잘하긴 하는데 크로아티아도 만만치 않은데
3: 네. 월드컵 준우승 팀이에요. 크로아티아.
1: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아,
2: 그리고 제2조가 예. 알제리 대 오스트리아인데 예. 우리는 우리한테 최악은 예. 오스트리아하고 알제리가 비기는 거고요.
1: 아.
2: 예, 그걸 피하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1: 예.
2: 그리고 K조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콩고가
1: 예.
2: 있는데
1: 예.
2: 이 두 팀 경기에서는 비기거나 우즈베키스탄이 승리하는 쪽을 뭐 우즈베키스탄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원래 이전 월드컵 16강 진출 경우에서는 그래도 따질 게 별로 없었거든요. 16강이니까 네. 이게 또 32강이니까 엄청 떡이 따질 게 많네요.
3: 이른바 구걸축구라 그러더라고요. 해주십시오.
1: 구걸축구 해주십시오. 네. 이겨주십시오.
3: 네. 아, 비참합니다.
1: 비참하네요 진짜. 아 이것도 16강도 아니고 32강을 위해서 우리가 야 2패를 골잡이와 예? 최고의 그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수비수 PSG에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 홍명호 감독.
4: 근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 듣고 있으면
1: 네, 목이 메여요 또.
4: 아, 목이 메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1: 네.
4: 아 진짜 답답하네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죠?
2: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제 친선 우호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나라들 제가 꼽은 나라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1: 국회 차원에서 좀 나서야
2: 예,
1: 됩니까?
2: 예전에 1994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 네. 그 한국이 이라크 덕분에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아~
2: 이라크가 종료 직전에 일본을 상대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1: 아 그래서 그때 막 종료하고 막 꽁치꽁치 네. 고정훈 선수도 막 뛰고 했던 기억이 나네.
2: 그때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네. 후세인을 외치는 구호가
1: 아~
2: 물론 이제 농담이죠. 농담인데
1: 네.
2: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 이라크 동점골 넣은 선수가 한국에 나중에 방한한 적도 있었어요.
1: 오 그래요.
2: 네. 그런 또
3: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네. 우리가 마지막에 독일을 잡는 바람에 멕시코 16강에 간 적도 있었어.
1: 아하. 아, 그 멕시코 우리를 좋아하는 친구 있었구나. 네. 근데 아무튼 홍명보 감독 지금 계속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치권도 지금 홍명보 감독 빗대서 막 또 본인 정당 정치 비판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 내용도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2: 네, 홍명보 감독은 회복 훈련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만나서 조별리그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예.
2: 홍 감독은 지난해 조추첨이 끝난 뒤에 고지대와 고온다습한 도시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1차전과 2차전 두 경기가 열리는 고지대를 준비하는 쪽으로 더 집중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1: 예.
2: 홍 감독은 그중에 승점을 따지 못한 2차전 멕시코전 결과가 아쉽다고 하면서 3차전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2: 또 3차전 패인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이거는 무더운 몬테레이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 예.
2: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2: 선수들이 뛰는 양은 조금 줄었지만 고강도 러닝은 조금 더 많았는데 선수들이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이 또 설명 때문에 더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 우리 박 의원님.
3: 아니 여전히 선수들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3: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네.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 안 하면 그건 사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사과하라니까 해준다.
1: 예.
3: 이 경우도 감독 책임이라니까 그래 책임이라고 해준다. 뭐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수들 탓하고
1: 예.
3: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집어넣지 않은 것도
1: 예.
3: 체력 문제를 마치 얘기한 듯
1: 예. 그러니까
3: 마치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탓을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축구 팬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1: 예.
3: 그러니까 세 경기 다 비슷했지만
1: 예.
3: 도대체 홍명보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가 뭐냐. 그냥 뒤에서 볼 돌리다가
1: 예.
3: 어떻게 얻어 걸리면 골 넣는 게 홍명보 전술이냐. 아니면 선수들한테 정말 해줘. 라고 하는 게 홍명보 전술이냐 이런 비판이
1: 축구, 믿음의 축구.
3: 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3: 이제 아까 이제 32강 경우의 수를 우리가 쫙 나열을 했는데
1: 네.
3: 올라갔다 치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더 봐야 되냐. 지금 난립니다. 그 네.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네. 지금이라도 그 홍명보 감독 경질하고 네. 차라리 그냥 선수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냈더라.
1: 손흥민을 플레잉 코치로 해라.
3: 네, 뭐 손흥민 감독 대행설부터 시작해서
1: 네.
3: 근데 이 정도 지금 불신을 사고 있으면 전 예. 축구협회도 예. 홍 감독도 정말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이재우 의원님.
4: 저는 그 우리가 뭐 여러 그 국제 대회를 보면서
1: 예.
4: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정치가 비판을 해도 정치권으로 그게 막 밈이 안 왔거든요.
4: 맞아요.
1: 이를테면 뭐 홍명보와 장동윤이 갔다, 홍명보와 정청래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4: 맞아요.
1: 축구의 장동윤. 예, 네, 그러니까 축구의 장동윤이다.
4: 언론에서 사진 봤는데
1: 네, 네.
4: 무슨 편의점에서 홍명보 저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써놨고.
1: 네.
4: 아니 되게 그 편의점이 홍명보 감독이 가는 편의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국민의 반정서 감성을 좀 건드린 거 아닌가 어떻게 됐는지
1: 예.
4: 이분 귀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걱정이네요.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2: 네. 예. 1990년대에 월드컵이 끝이 날 때면 항상 대역죄인이 탄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1: 미안해하고
2: 그렇죠. 예. 차범근 감독은 그렇게 쫓겨났어야 했고 화석조 선수는 그렇게 욕먹었어야 했나.
1: 예, 맞아요.
2: 그런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 아, 예.
2: 그럼에도 왜 홍명보 감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가?
1: 예.
2: 이거는 축구에 대해서 식견이 깊지 않은 국민이 봐도
1: 예.
2: 왜 선수 교체를 저런 식으로 하는지
1: 예, 예, 예.
2: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고
1: 예, 예.
2: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를테면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1: 예.
2: 그 3차전 경기 보면 마지막에 약간 포기한 듯이 앉아있는
1: 아니, 그러니까 서서 계속 뭐 움직이다고 막
2: 그렇죠.
1: 했어야 했는데
2: 그게 경기장에서도 선수들한테 리더십이 되지만 보는 국민들이나 관중들한테도
1: 왜
2: 인상을 주는 것인데
1: 그러니까.
2: 예, 총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0: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국민들 걱정도 많으시는데 축구 걱정도 해야 돼가지고. 자,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갤럽 조사로는 취임 후 최대치를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전해주실까요?
1: 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해서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0: 예.
1: 무선 전화 면접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0: 예.
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6% 포인트 오른 41%였습니다.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은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충청권, 대구, 경북은 부정평가가 높았고 서울은 오차 범위 내에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0: 예.
1: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주로 이제 40대하고 50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요. 20대와 7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는 긍정,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7%,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였습니다.
0: 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김원준 씨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설명도 하고 역대급 투자 규모를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0: 예.
1: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대규모 민관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방안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가운데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0: 예.
1: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고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는 그런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고요.
0: 예.
1: 김 실장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 1, 2위 기업을 정부가 쥐어짠다고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0: 예.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국면입니다. 이거 갖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언급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일단 지켜보고 있고 한 번 또 가면 안 돌아올 곳이다. 막 이런 협박 수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아니다. 근본적인 지지층이 있지만 그 중도, 보수 혹은 중도층이 이탈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2: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니까는
0: 예.
2: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0: 예.
2: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 예.
2: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허니문이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니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 1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 지난 1년간에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0: 예.
2: 그 이전 정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저효과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죠.
0: 예.
2: 그런데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서 뭐 공소시효 특검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여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문제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0: 예.
2: 정부의 관리 책임을 일정하게는 묻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 지금 이 권력 경쟁이라는 게 좀 생산적이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0: 예.
2: 중도층은 그런 모습에 좀 등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0: 예.
2: 그런 게 고르게 반영돼서 지지층은 좀 이완되고 그리고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탈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이재영 의원님.
3: 저는 민주당의 요즘 모습을 보면 우리 새누리당 시절에 15년, 16년도
0: 예.
3: 이때 굉장히 치열하게 저 당내 그 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0: 예.
3: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이거 3자 구도가 될 거니까 나름 성공할 수 있다.
0: 예.
3: 이 선거. 그때 16년도 총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예.
3: 근데, 이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내용이 휩싸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그때 선전했죠. 서울에서도 한 20% 정도 가까이 가져가고 하면서.
0: 예.
3: 그때 이제 16년 새누리당의 몰락을 가져온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암투 같은 경우는 이 강도가 그때 정도 아니면은 오히려 더 센 거 아닌가?
0: 세지길 바라십니까?
3: 아니, 근데 그거는 세지는 걸 바라든 안 바라든
0: 예.
3: 그렇게 그냥 나오는

0: 학자들이 예. 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1: 없어요. 아, 체감하는 게 그렇답니다. 온도가 네. 더 세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네. 김수인 평론가도 지지율 하락 그런 네. 국민에 대한 분석?
2: 일단 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이 무당층이라든지 이쪽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에서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가 46%.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1: 예.
2: 이걸 봤을 때는 뭐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1: 예.
2: 좀 오히려 무당층이라든지 소극적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빠졌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예, 근데 김영호 정책시장이 이 설명을 저희 한판 승부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이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제 호남에 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이 야당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이 비판 어떻게 들으시는지?
3: 아니 뭐 전당대회용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한 비판이고요.
1: 전당대회를 그 시총 1, 2위가 그렇죠. 동원되느냐.
3: 그렇죠. 뭐 그리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네, 네. 정부가 팔 비튼다고 기업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데 투자를 합니까?
1: 네.
3: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걸 뭐 K미르재단에까지 비교를 했는데
1: 네.
3: K미르재단이야 법적 의무도 없고 기업의 생산활동과도 무관한 그런데 이제 기업이 돈을 내서 문제가 된 건데
1: 네.
3: 이건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짓고 자기 생산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1: 예, 예.
3: 그리고 규모가 아마 수십억, 수백억, 수백조,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1: 예.
3: 규모일 거예요.
1: 예.
3: 근데 이런 투자 결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1: 예.
3: 고도의 어쨌든 경영적 판단, 산업적 판단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지.
1: 예.
3: 뭐 대통령이 불러다가 여기 투자하라는다고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걸 불러다가 자기 전당 내용으로 여기다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1: 예.
3: 저는 그런 비판이 이치에 맞지 않고요. 김영범 실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한 건 저도 좀 아쉽네요. 결국 김어준을 키운 8알은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그렇죠.
0: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기업 1, 2위가 수백조 투자하는 데 있어서
1: 예.
0: 대통령 한마디 움직일 리는 없지 않겠어? 라는 것까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 예.
0: 지금은 이 모든 행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세게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뉴스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듯한 좀 인식은 저희가 뭐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왜 김어준 쇼에 가서 합니까, 이 얘기를? 누군가가 김어준 씨를 생각하면 김어준 씨의 뭐 생각과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1: 예.
0: 결국에는 거기에 오디언스에 대해서 청취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걸 도대체 거기 나간 이유는 결국엔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간 거였는데
1: 예.
0: 아니 국가적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이라면은 방송 같은 여기 나오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1: 예.
0: 좀 더 좀 공신력 있는 방송에 나가서 이런 설명을 해야지 왜 김호준 쇼에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시죠.
2: 네, 좀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소위 명청 갈등이라고 해서 많이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또 이재명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 예.
2: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나갔다.
1: 코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전망이 한 나온 지 2, 3일 후에 또 나가서 말씀을 하니까.
2: 네, 그래서 이것은 달래기인 것인가.
1: 그러니까.
2: 혹은 이제 근데 김어준 씨는 또 그 패널을 또 맞이를 했단 말이죠.
1: 예.
2: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궁금함이 있는데 저의 예. 가설로는
1: 가설.
2: 이게 또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1: 예.
2: 지금 당정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분야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하고 대표되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제 정책은 정부에 맡긴다. 그런데
1: 예.
2: 다른 입법이나 이런 건 국회가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를 하는 거고 주로 지금 싸움이 나는 것도 그쪽이고 경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예. 자, 원구성 타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법사위 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도 여기 앉고 단독 처리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전해주실까요?
2: 네, 오늘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마치고 나서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래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지만
1: 예.
2: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29일 소집을 해서 의원들께 보고하고 투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고요.
1: 예.
2: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 이상도 원내대표는 야당에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면서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임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1: 두 분도 국회에서 일해보셨는데 이런 삿바싸움.
3: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국회 개원 때마다 벌어지는데 저는 제도적으로는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3: 네. 그걸 폐지하기로 하고 예. 그걸 폐지한 다음에 법사위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야당한테.
1: 아...
0: 네.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저는...
3: 아니 그거 폐지하면 넘겨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0: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예. 계속 하다가 예.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예. 다 가져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신 본인들 당신네들 민주당 알아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책임지게 됐죠.
1: 예.
0: 차라리 그 초식이 낫다. 그런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엘레강스 정 조홍김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엘레강스 하십니다. 오늘도 블랙스완.
6: 감사합니다.
0: 아, 예. 나도 시커먼 거 입고 있는데 난
1: 아니, 블랙 아이돌.
3: 아니 오늘 그 우리 이재용 위원장 헤어스타일은 네. 80년대 그 신당동 떡볶이집 가면 DJ들 있었어.
6: 맞아.
3: 약간 맞아. 그 헤어스타일이야.
5: 아, 핫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1: 이거 칭찬이신 거죠?
3: 아, 이거.
1: 예, 아, 좋아요.
0: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6: 희망곡 받아, 희망곡.
1: 예, 신청곡 받아주세요.
6: 아, 신청곡.
1: 네, 신청곡. 자, 일단, 자, 또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정치권 분위기는 안 좋아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갈등의 뇌관 중 하나가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어제는 김민석 총리가 예정이 없던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폐지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무슨 딱 박았는데 여기에 또 정청래 전 대표가 환영 입장을 바로 내고 오케이 그럼 바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제 계속해서 SNS 하고 있어 시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아 이런 정부안이 없었던 거야 뭐 이런 느낌의 SNS 막 올리고 있는데 아니 당 대표 그만하신 지 한 거의 이틀 만에 이게 또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동학 최고
5: 높죠. 저는 김 총리를 겨냥했다기보다 예. 이게 정부라고 하면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은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불편하게 봤어요.
1: 예.
5: 예.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되게 불편하게 봤고
1: 예.
5: 이게 어쨌든 심사숙고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1: 예.
5: 검찰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1: 예.
5: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나쁜 행동들을 했죠. 대놓고 예. 김건희 여사 빼주고 이 특정인은 뭐 이게 괴롭히고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수사기관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든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1: 예.
5: 그런 걸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국민 중에 보게 되면 나중에 반동이 올 거 아닙니까?
1: 예.
5: 그 반동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총리도 그런 입장들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지지층들이 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도 너무 자기 걸 고수하기보다는 한번 그래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했는데
1: 예.
5: 나중에 그 후과에 대해서는 결국 누군가 책임지긴 해야 될 겁니다.
1: 예.
5: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다 보니 김 총리께서는 이거를 김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도 입장 똑같아.
1: 예.
5: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이 이제 빠졌는데 김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폭풍 SNS를 통해서 이제 시비를 조금 더 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이제 아이템 딱 잡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오늘 또 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어제 김민석 총리 발언 정면 또 반박했어요. 지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정청래 또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지금 벌써 장외 한판 승부에서는 이제 곧 토론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는 토론하고 있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6: 이동학 최고 말씀하셨듯이 김빼기가 네. 맞아요. 저는 요 장면을 네.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여성 국회의원들 MT가 있었어요.
1: 오.
6: 그 생각이 나더라고.
1: 예, 예.
6: 물론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때였는데 네. 여성들만 간 거예요.
1: 아, 여야 여성들?
6: 서로 아니 여당의 여당의 한나라당의 여성만.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게임을 했는데 뭘 했냐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밀어갖고 챔피언을 정한 거야. 근데 누가 이겼는 줄 아세요?
0: 누가 이겼을까요?
6: 제가 1등을 했어요.
1: 와우!
6: 근데 거기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있었어. 등치가. 이혜훈, 전용, 막 이랬다고. 그리고 조윤선도 등치가 좀 있잖아. 근데 제가 이겼어요. 이긴 게 왠지 아세요?
1: 예, 예.
6: 이걸 밀기로 하니까 이거에만 집중하는데 예. 내가 손을 확 들어버리면 바로 김빼기가 되는 거야. 그냥 지푸레 넘어가는 거지.
0: 대치기,
6: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1: 기술의 정옥임. 예. 아, 지혜로우세요.
6: 아니, 제가 보기보다 또 그런 거에 강해요.
1: 방송도 그게 제일 잘하시잖아.
3: 두뇌 피칭을 한 거죠.
1: 두뇌 피칭.
6: 그렇죠. 힘을 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다. 근데 지금 어쨌든 예.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총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예. 마치 또 폐지가 정부의 아. 입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 그렇기는 하나 예. 당권 경쟁을 위한 두 사람 싸움에서 정청래가 하나 먹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넘어간 것도 모르고 대환영이라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예.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예. SNS를 계속 하면서
1: 그러니까
6: 어떤 식으로든 이제
1: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6: 그렇죠. 싸워보려고 예. 그러는데 또 김 총리가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면서 그러니까 이제 밀치기로 하면 한 방 넘어갔는데 넘어진지도 모르고 막 좋아라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붙자 그러는데 김 총리가 안 붙는 거지 낙장불입이다 해가지고.
1: 지금 말씀하시니까 막 상상이 돼. 그 밀기 하는 게. 야 예능에서 하는 그 게임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게임의 끝은?
3: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보안수사권 검찰개혁
1: 네.
3: 이 원툴밖에 없구나.
1: 콘텐츠가
3: 콘텐츠가 네, 다시 되려는 이유가 이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1: 네.
3: 저렇게 정부가 뭐 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의 입장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울그늘어지고
1: 네.
3: 그리고 정청래 대표 대통령하고 원팀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정도면
3: 대통령이 결정한 거잖아요.
1: 네,
3: 정부가
1: 그러니까요.
3: 공식 발표했다는 건데 네. 거기다 대고 시간 끌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안 하고 뭐 했어?
1: 시간 끌기 꼼수 아니야? 네,
3: 정부 입장 안 내는 거는 오히려 차입회의를 미루면서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엊그저께까지 당대표였던 사람이
1: 네.
3: 원팀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은
1: 네.
3: 할 수 없는 언사예요.
1: 그렇죠.
3: 아무리 지금 당권 경쟁이 격화된다 하더라도
1: 예, 예.
3: 이것만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과연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지금 여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그 자질에
1: 예.
3: 의문이 들게 하는
1: 예.
3: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고요.
1: 예.
3: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매우 중요한 이런 제도적 그 사안이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이렇게 소비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예.
3: 얼마 전까지 대통령도 1주년 그 기자간담회에서
1: 예.
3: 제한적인 형태로 남겨둬야 된다. 아, 이게 악용될 소지를 없애고.
1: 그러니까 폐지는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3: 아니,
1: 혹시라도.
3: 그렇죠.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든지
1: 예.
3: 아니면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거 수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건이라든지
1: 예.
3: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되고
1: 예.
3: 이걸 폐지한다면
1: 예.
3: 그 경찰에서 검찰로 나오는 사건들을 다 전권 송치해서
1: 네.
3: 보안 수사 요구권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에 준하도록
1: 네.
3: 만드는 제도적 보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1: 네.
3: 덮어놓고 폐지해요. 근데
1: 네.
3: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 이슈가 부각되니까 정부마저도
1: 네.
3: 어쨌든 이 공을 다시 여당한테 넘기고
1: 예.
3: 정부는 손들어버리겠다. 이게 책임 있는 태도냐는 거예요. 지금
1: 예.
3: 총리실 상하의 검찰개혁 TF
1: 예.
3: 8개월 동안 운영을 했어요.
1: 예.
3: 거기에 각 방면의 전문가들 불러서 돈 수십억 썼습니다.
1: 예.
3: 뭐 하자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이 자체가.
1: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도 아, 이 내용을 본인들 몰랐다 하면서 좀 깜짝 놀랐다고
6: 네.
1: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도 뭐랄까 좀 전당대 임박하니까 좀 당원들의 마음을 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말씀한 것 같긴 한데.
6: 그래서 제가 아까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1: 예.
6: 적어도 총리를 했고
1: 예.
6: 보안수사권의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데
1: 예.
6: 아마 권리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1: 예. 예.
6: 그렇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공을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던져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당권 경쟁에서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마디로 그 검찰은 마음에 안 드니까 경찰한테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건데 예. 경찰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경찰이 100% 무오류입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니 경찰한테 넘겨주겠다. 그래서 요새 경찰들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1: 로펌에도
6: 대형 로펌에도 그렇고. 그런데 예, 예. 이런 그 심플한 논리가 아까 말씀하신 원툴맨? 원툴?
1: 예.
6: 원툴이라는 말이 원래 그 있는 모양이고 이 정청래 대표는 원팀맨이 아니고 원툴 하나밖에 몰라. 지금 내가 보니까 다른 걸 몰라.
1: 예, 기술이
6: 이것만
1: 하나밖에
6: 하고 있다.
1: 없다.
6: 하고 있다가 이거가 그냥 넘어가니까 예.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SNS라든지 지금 당원들을 향해서 지금 그 김민석 총리가 일종의 꼼수를 피는 것이라는 예. 그런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땐 다 틀렸어요. 적어도 국가의 예. 국정 운영을 책임진다면은 예. 적어도 그 비판을 받더라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예. 대해서 저는 권리당원들이 다 그렇게 오로지 보안수사권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번에 사의 표명했대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몸이 안 좋다 이런 말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좀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률가 출신이고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 변호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가면 피해자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들을 변호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사나 이런 거 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저는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 예,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8개월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여기서 이 사람들끼리만 논의한 게 아닐 거예요. 예. 수없이 많은 법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거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예. 아주 예외적 사안이라도 한번 좀 남겨놔 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만세 부를 수 있어요. 예. 너무 좋다. 개혁하는 순간에는. 근데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에 보도가 막 되기 시작해요. 예. 이 사람 피해 뭐 그러니까. 암장됐다. 경찰에서 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만약에 보도가 되면 많은 반동이 오지 않겠어요? 과거에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네, 엄청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예. 다 뒤돌아보니까 물이 그냥 다시 다 채워진 거 아니에요. 물을 아무리 열심히 갈랐지만 물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무위의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아하.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나 한 계단씩 쌓아 올라가는 건데 예. 이거는 제가 볼 땐 그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걱정은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저는 당인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예. 결정했다. 그럼 저는 그냥 지금 따라가지만 예. 이런 문제 인식 정도는 저는 공유 드리고 싶어요.
6: 사실은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 짧게 할게요. 예. 이미 그 사법개혁한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 그다음에 사심제. 지금 우리가 그 일일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작용도 지금 아마 거의 상당수 지금 그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마치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핵미사일은 북한을 비판하는 우파들을 향해서만 날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다섯 명 여기 앉아있는데 예. 전부 잠재적 범죄 피해자들이에요. 예.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당해요? 아마 정청래 대표도 언젠간 당할지 몰라요.
1: 이재용 의원님?
0: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김민석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 그 전당대회는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김민석 총리가.
1: 김민석 총리가?
0: 네. 왜냐하면 유일한 이슈를 완전히 그냥 흐지부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하는 정청래 대표, 전 대표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라는 정도로 다른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구나.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1: 예.
0: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근데 두 번째도 다 말씀해 주셨던 건데, 결국에는 이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정부마저도, 결국에는 당내 당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안중에도 없구나. 너희들도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그래, 권력 투쟁 다 뭐 정치란 그런 건 알겠는데, 그 안에 국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3: 저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다시 별건 수사하고, 정치검찰이 다시 이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올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의 거의 99%는 정치권하고 관계없는 일반 그 형사범죄 사건들입니다.
1: 99.9%
3: 예, 이른바 민생범죄라고 하는 예. 과거의 그 1% 혹은 그 미만의 사건들에서 정치검찰의 횡포와 폐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1: 예.
3: 이거는 진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고 이 벼룩 잡을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1: 예.
3: 그런데다가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안 차는데 민생범죄 사건도 정치인하고 연관돼 있으면은 그거를 보안수사권을 통해가지고 조작하고 결권수사로 확대할 거다. 이 정도면 개혁이 아니고 피해의식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에요.
1: 예.
3: 그런 본인들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예. 형사사법체계의 이 시스템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1: 예.
3: 자칫하면 이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1: 예.
3: 나중에 그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1: 예.
3: 그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부실하게 수사돼가지고
1: 예.
3: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거 이 법 만든 사람들이 책임질 겁니까? 정당이 그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바꾸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1: 예, 또 하나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더불어서 또 하나의 논란 카드로 갖고 온 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국제도서전 바로 이제 만나러 갔지 않았습니까? 사퇴와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 적통 문제를 또 화두로 꺼냈습니다. 네, 그러자 또 고민정 의원이 어느 계파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겠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불만 많다. 전대 출마 고민 중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 또 불쾌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신?
6: 방금 들었는데
1: 예.
6: 고민정 의원이 예. 당대표 출마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전대 출마, 당대표 출마예요? 최고위원 출마가 아니고?
6: 당대표라고 들었는데.
1: 당대표 출마를?
6: 네.
1: 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도학 최고?
6: 확인 좀 부탁드려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네.
5: 근데 이게요, 뭐 네.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냐면
1: 네.
5: 일단 2022년 8월 달에 저희가 전당대회 했을 때
1: 네.
5: 정청래 의원이 1등으로 최고위원이 되죠. 수석 네. 최고위원이 네. 되고 네. 2등으로 고민정 맞아. 의원이 당선이 돼요.
1: 네.
5: 그래가지고 그때 유일하게 거의 뭐 반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모두가 친명이었으니까
1: 친명인 상황에서
5: 네, 예, 덜명이었다고 예. 합시다.
6: 덜명이다.
5: 예, 덜명.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구도 속에서 함께 일을 아니,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데 껴봤던
1: 그런데
5: 경험이
1: 껴봤어.
5: 있어서
1: 덜명.
5: 예. 예. 왜냐면 제가 2016년도에 전 최고위원 나왔었는데 예. 그때는 문재인 친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덜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저보다
1: 양문으로 합시다 양문.
5: 저 99% 찐 99%면 100%가 나오면은 전 반문이 되는 거예요.
1: 야.
5: 그때 이제 그런 기류였는데 지금도 전 그런 기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1: 예.
5: 되게 고약한 건데
1: 예.
5: 어쨌거나 이 친문 진영이든 자기가 친명이라고 생각하든 친문이라고 생각하든 정청래 대표가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 그 이제 책 도서전 하는 곳에 가가지고
1: 예.
5: 5분 정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진을 찍고 왔다고 하는데
1: 어허.
5: 그게 이제 유쾌한 모습으로 본 사람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뭔가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게 들었던 거 아니에요.
1: 예.
5: 그리고 이거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딴지 게시판에 글 올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아 부대를 모으고 있구나 저거 전략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1: 네.
5: 읽히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냐 이거잖아요.
1: 아니 네. 수가 너무 투명하잖아 이게 네네네. 지금. 예.
5: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네. 돌아오진
1: 않을 것이다. 또 다음 주 7월 1일 날 대통령이랑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찬 함께 한다잖아요. 네. 7월 1일 날. 네. 네.
5: 그리고 바로 나온 얘기가 네. 윤건영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앞으로
1: 네.
5: 출마자와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1: 아예 딱.
5: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뭐 만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예.
3: 근데 정청래 대표만 만나고 출마자하고 안 만난다 그러면은
1: 그러네.
3: 그 자체로 조금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5: 억지로 또 찾아가면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억지로
3: 찾아가면. 아니, 농담이었고 그 고민정 의원이 저런 이제 불쾌감을 표한 건 네. 본인 당대표 출마도 있지만
1: 네.
3: 너무 정청래 대표가
1: 네.
3: 뭐 친노 친문의 적자인 것처럼
1: 네.
3: 이제 본인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니까
1: 네.
3: 사실도 그렇지 않은데 아. 사실 정청래 대표가 친노 친문의 그 적자나 주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1: 예, 예.
3: 그분은 과거에도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예. 있었잖아요.
1: 예.
3: 근데 자꾸 일종의 이제 그런 파리 무슨 친노 친문 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게 좀 지나치다. 근데 이런 어. 불쾌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1: 예.
3: 그리고 어제 그 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 예정된 그 공개 행사잖아요.
1: 그러니까.
3: 정청래 대표 온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안 갈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안 갑니까?
1: 본인은 거기 있어야 됐으니까.
3: 아니, 그러니까. 다만 사전에 예. 오늘 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예. 만나는 게 좋겠다.
1: 아.
3: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간에 그 장면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예. 정치적 메시지로 이용될지 그건 뭐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1: 예.
5: 아니, 근데 연락을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근데 오전에 기사가 다 돌았어요. 아. 이미. 오전에 기사가 다 돌았기 때문에
1: 예.
3: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1: 예.
3: 그러면 거꾸로 연락을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했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전직 대통령들 책 쫙 들고
1: 예.
3: 문 전 대통령이랑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 사진 이거 예. 남기러 간 거지 않습니까?
1: 그쵸, 사진 찍으러.
3: 내가 이제 친노 친문에 예. 말하자면 대표성을 갖는 후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 예.
3: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원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 아.
3: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과 가치와 이걸 계승하는 건 좋은데
1: 예.
3: 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1: 아.
3: 당대표라면.
1: 예.
3: 그래서 내가 어쨌든 더 과거의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과 가깝고 그 노선에 충실하다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민주당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 있어서 1인 1표제, 뭐 예. 검찰개혁, 내란 청산, 보안수사권 폐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1: 예.
3: 노래방에 우리 같이 가는데 예. 노래방 가면 맨날 똑같은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다시 노래방 같이 가고 싶지 않겠어요?
1: 너 그거 부를 거지?
3: 네.
1: 예,
3: 저는 그런 친구랑 노래방 같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1: 예.
6: 근데 문제는 꼭 따라오거든. 노래방에
3: 이게 문제예요.
1: 노래방 간다 하면
3: 본자가 있어요.
1: 아, 그래서 번호 누르고 있잖아요.
5: 내국가 부터. 예.
6: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그 양파처럼 그 새로운 일면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적자, 적통. 거기다가 또 지금 김어준 씨 보면은 실제로 노무현 문재인은 엄마 아빠 한 가족 한 묶음인 거예요.
1: 아.
6: 이 인식 수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리고 뭐라 그러지 진보 개혁 노선을 예. 예. 주창하는 민주당의 민낯인가 이 엄마 아버지 이런 유기체적 가족관을 가진 정당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파시스트들도 그래요. 그 파시스트들 그 파시스트라는 게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1: 응?
6: 손뭉치처럼.
1: 예.
6: 근데 이걸 엄마 아빠로 표현한다라는 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위 연성 독재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치열하게 노선 투쟁, 정책 투쟁,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일단 결론이 남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단일 대우를 하는 것이지
1: 예.
6: 너는 엄마, 마오쩌둥은 아버지, 뭐 당샤오핑은 엄마 뭐 이래가면서 하지 않거든요.
1: 예, 예.
6: 그리고 일본에도 파벌주의가 있지만 엄마, 아빠 소리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 북한은 있구나.
1: 예.
6: 아버지 뭐 어버이, 이래가면서 어버이 수령해가면서 예,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혁명적 변화를 논하고 진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도 그것은 그들의 독점물인 양 그랬는지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돼요.
0: 그 저는 다시 이것도 보면서 15년, 16년도로 돌아가서.
1: 알았어. 아니,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다. 하고.
0: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1: 예.
0: 꼭 반복을 합니다.
1: 역사는 반복된다.
0: 네, 역사는 반복되고 예.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다시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근데 이거잖아요. 그때 친박, 찐박, 뭐 간별사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친박들을 보면서 지칭하면서 지들이 언제부터 친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가까우셨는데 지금 약간 소원해졌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고민정 의원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1: 예.
0: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 예.
0: 근데 정청래 대표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은 송영길 의원하고 밥 먹었잖아요.
1: 만찬.
0: 1대1로.
1: 예.
0: 그것만큼 확실하게 힘 실어주고 이렇게 내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 마음에는 야 나라도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 대통령 찾아간 거 아닐까요?
1: 예. 네, 본방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 당장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데 공감하시나요? 눈앞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정신이 없으니 급하지 않은 건 매번 다음으로 밀리기 마련인데요. 말 그대로 바쁘다 바뻐 현대사회입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숨가쁜 일상. 주말이 좋은 건요. 뒤로 미뤄뒀던 급하지 않은 목록을 우선순위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빨래를 해야 되는데요. 이불 빨래 말이죠.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오늘 저녁에 꼭 빨래를 해야겠습니다. 남입니다. 빙글빙글.

0: 지난달에는 빨래방에 가서 이불 빨래를 하고 왔는데요. 아,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좀 찝찝하고. 그래서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게 영 쉽지 않습니다.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뭐 재빨래만 하게 되나요? 아이들 것도 다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불 빨래 어떻게 하세요? 좋은 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6월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올해의 절반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 혹시 6월에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한 달 7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거니까 오늘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6월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불금 행복한 금요일 행금 예, thank God it's Friday. 즐거운 금요일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좋은 음악과 함께 라라랜드 즐기시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상식 소개해드립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죠.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유럽 대륙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이며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유입이 된 뜨거운 공기가 대기 상층에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전역에서 사망 사례와 건강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밀라노 인근 지역에서 농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사망을 했고, 포도밭 노동자는 인근에서 묘지를 방문하던 중 급성 온열 질환으로 추정이 되는 원인으로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나폴리의 노숙인과 또 다른 노동자 역시 폭염을 건디지 못하고 숨지면서 피해는 야외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로마, 밀라노, 피렌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도시의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단순한 취약계층을 넘어 건강한 성인에게도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고온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전역의 낮 최고 기온은 41도까지 치솟고 있으며, 극심한 무더위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는 냉방 설비 과부하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연구위원회는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향후 며칠간 약 150만 명의 야외 노동자가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4일 사이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가 무려 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고, 프랑스에서도 폭염과 관련된 익사 및 온열 질환 사망자가 최소 48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유럽 전반에서 기온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인명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기후재난의 수준의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강도와 지속기간 또한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유럽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국가시험을 강행을 하자 교원 노조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파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프랑스 교원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폭염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현재 학교 현장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일 최고 기온이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는 대부분 지역에 적색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실제 학교 3,500곳을 휴교를 했고요. 또 추가로 거의 만 곳에 가까운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학교 대부분은 폭염에 취약한 구조로 건물은 단열과 냉방에 취약하며 운동장은 햇볕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큰 창문에 외부 차양막이 없는 구조가 많아 교실 온도가 35도를 훌쩍

이고 곳곳에서도 기온 기록이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칸타브리아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인 43.7도가 측정이 됐고요. 사모라시와 알메리아주에서도 야간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다고 합니다. 아직 유럽의 날씨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DMB 지역도 여름처럼 느껴지는 날씨로 6월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90도 가까이 오르는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비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 많겠고요. 소나기는 언제든 내릴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전선이 접근을 하면서 뇌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일부 뇌우는 강한 돌풍과 잦은 번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늦은 오후에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요. 일기예보 주의 깊게 확인하고 튼튼한 대피소를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과 밤사이 온화하고 습한 날씨 예상되고요.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대, 도심은 70도대 중반까지 떨어지겠으며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야 확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느리게 이동하는 전선이 인근에 머물면서 불안정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구름이 끼고 간간이 햇볕이 비치면서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추가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비교적 평온한 날씨 예상되지만 잔여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전선이 이 지역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온은 더욱 쾌적하게 유지될 것이고 오후 최고 기온은 대체로 80대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는 토요일에 비해 다소 낮아지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을 넘어서는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의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계속되는 무더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종서입니다. 아름다운 구속.

생활 상식. 사과가 몸에 좋대. 변비 예방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작정하고 정말 많이 사다 놨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냉장고에서 썩어 나가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 전에 사과 껍질째 먹으면 좋다는데 이 사과도 씻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막상 마트에서 사온 사과를 그대로 베어 물기는 좀 꺼려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표면을 보면 왁스 코팅이 떠오르고요. 농약 걱정도 뒤따릅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맞는지 씻어도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사실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 성분이 밀집해 있습니다. 황산화 물질인 퀘르세틴과 식이섬유 펙틴이 껍질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폴리페롤 성분도 껍질에서 과육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껍질 위에 잔류 농약과 왁스가 함께 존재한다는 건데요. 제대로 씻는 방법을 모르면 좋은 성분을 취하려다가 불필요한 것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사과에 그러면 왁스를 입혀주는 이유는 뭘까요? 시중에 유통이 되는 사과 포면의 왁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사과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왁스로 과일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표피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코팅하는 식품용 왁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기준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왁스층이 농약 성분을 껍질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씻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르는 물에 사과를 몇 초간 헹구는 것으로 세척을 마무리하는데 이 방식은 왁스와 농약 제거에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왁스는 물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서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는 표면 오염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척 효과를 높이려는 단계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헹궈서 표면에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두 스푼을 녹인 뒤 사과를 약 5분간 담가둡니다. 베이킹소다의 약 알칼리성이 표면 농약 성분과 왁스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후 부드러운 소리나 수세미로 껍질 표면을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더해지죠. 그 다음 물 1리터에 식초 2, 3스푼을 넣어 희석한 뒤 1, 2분 담갔다가 꺼내 흐르는 물에 다시 헹굽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베이킹소다 처리 후 남은 잔여물을 중화하고 세균 억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특히 사과 꼭지 주변에도 꼼꼼히 세척해야 하는데요. 배꼽 부분은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왁스와 농약이 고여있기 쉬운 부위입니다. 솔로 문지를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세척 효과가 고르게 미칩니다. 특히 사과 표면을 문지를 때 솔의 강도가 지나치면 껍질에 상처를 낼 수 있고요. 채소, 과일 전용 부드러운 실리콘 솔이나 새 칫솔을 따로 두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거친 수세미는 표면을 긁어 오히려 세균이 침투할 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렇게 세척을 마친 사과는 물기를 뽀득뽀득 닦아낸 뒤에 바로 먹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척 후 표면의 보호막이 일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오히려 산화가 빨라지고 신선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여러 번 잘 닦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사과 못 드시고 물러서 버리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물은 사과 앞으로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남김없이 싹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가 조금 물렀다는 이유로 통째로 버리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물러진 사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 있는데요. 살짝 물렀을 때와 많이 물렀을 때의 처리법이 다르고요. 애초에 먹어선 안 되는 상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 버리는 사과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살짝 물렀을 때, 이때 사과를 가열하면 오히려 맛이 더 난다는 사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색이 조금 짙어졌지만 냄새는 여전히 달콤하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을 때, 그렇지만 생으로 먹기에는 좀 찝찝하다 싶을 때, 이때는 가열조리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림인데요. 껍질을 벗겨서 적당히 썰고 설탕과 계피가루를 약간 넣어서 약불에서 뭉근하게 조리면은 팬케이크나 요거트 위에 얹는 토핑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과잼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고요. 레몬즙을 조금 섞어 함께 끓이면 산미가 더해지면서 보존성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오트밀이나 베이킹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머핀이나 사과 케이크에 넣으면 물러진 과육이 반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촉촉함을 높여주고요. 이미 당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레시피 속의 설탕량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편리한 점이 있지요. 그런데 사과가 여러 군데 물렁물렁하고 과육이 황갈색으로 변해가긴 하지만 곰팡이나 이상한 냄새가 없다면은 2단계에서는 갈아서 쓰는 방식이 맞습니다. 믹서에 넣어 갈면 스무디 베이스로 쓸 수 있는데요. 바나나나 우유를 함께 넣으면 물러진 식감이 티가 나지 않고 당도가 높아서 별도의 감미료 없이 달달하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고기를 재울 때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효소가 고기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간 사과에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섞으면 돼지고기나 닭고기 재움 소스로는 바로 쓸 수 있어 딱이죠. 애플 소스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요. 갈거나 잘게 으깬 과육을 한번 끓여 식힌 뒤에 소분해서 얼려두면 요리에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과,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하는 사과는 흰색이나 녹색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겉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면 아깝다고 해서 그렇게 잘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사를 과육 깊숙이 뻗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제거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효된 냄새나 시큼하게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요. 사과가 지나치게 무르면 당분이 발효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먹어도 되는 수준을 이미 넘은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과육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깊게 변색된 경우, 표면이 살짝 갈색으로 변한 것은 산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안쪽 과육까지 짙게 변했다면 조직 자체가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사과 뽀득뽀득 잘 닦아놨는데 자칫 잊어버려 상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요. 이럴 때 무조건 다 버리시지 말고 잘 골라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가 났거나 흰색 뭐 이런 거뭇거뭇한 게 있다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구걸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이 포착이 돼 화제입니다. 최근 SNS에는 중국 쓰촨성의 한 인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릎을 꿇은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는 모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공개된 영상 속 로봇은 한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행인들을 향해 거듭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로봇 앞에는 현금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모금 접시와 함께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용 QR코드가 놓여 있었는데요. 또 로봇에 부착이 된 LED 표지판과 확성기에서는 충전할 돈이 없어요. 전기요금 납부를 도와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중국의 로봇 전문 기업인 유니트리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모델 유니트리 G1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니트리 G1은 어제 말씀드린 에콰도르의 침보라소 화산을 등반해 화제를 모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해당 영상이 확산이 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거지마저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왔다. 인공지능의 인류 지배 시나리오는 잠시 보류해야겠다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로봇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거나 일종의 행위 예술 혹은 새로운 방식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영상 속 일부 행인들은 신기한 듯 접시에 동전을 던지거나 실제로 QR코드를 스캔해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이징과 청두, 푸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결제 코드와 함께 휴대폰을 충전할 돈이 없다는 문구를 띄운 채 구걸하는 이른바 로봇 거지가 잇따라 목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다 하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겄네. 아이고. 미 워싱턴 연방 지방 법원이 어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에서 미성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인터뷰 내용 중 삭제 처리한 대목을 복원해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미 셜리번 판사는 파일 내 주요 관심 문서들에서 삭제 처리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과의 성행위 및 고문 동영상과 관련해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8건 이상과 트럼프에게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인데요. 미 연방수사국은 트럼프가 성폭행했다는 여성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4차례 인터뷰를 진행했고, 법무부는 의회의 공개 요구에 따라 인터뷰 관련 파일을 공개했으나 이후 여러 매체들이 문서 일련 번호를 검토해 진술 내용 37페이지가 누락돼 있다고 보도해 왔었다고 하네요. 고잡은 야근은 많은디 워낙 럭비공 같은 분이시라 용빼는 재주 없는디 지도 몸은 살이야지. 다음 소식 줘봐요. 일본 최대 제약기업 다케다의 새 수장으로 한국계 미국인 줄리 킴이 선임이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줄리 킴을 이사회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겸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의 245년 역사상 첫 여성 최고 경영자가 된 줄리 킴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후 유아기 때 미국으로 이주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자란 재미동포 1.5세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경험을 지닌 줄리 킴 대표는
지난 2019년 다케다가 샤이어를 인수하면서 다케다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혈장 유래 치료제 사업부 및 미국 사업부 사장 등 여러 직책을 거친 후 작년 차기 CEO로 지명된 바 있는데요. 지난 1781년에 창업한 다케다는 245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최대 제약회사이자 글로벌 빅 파마입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4조 5,057억엔으로 약 42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위장관 질환, 희귀 질환, 혈장 유래 치료, 신경과학, 종양학, 백신 등을 핵심 사업으로 8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줄리킴 신임 CEO는 기면증, 건선 등 신약을 준비 중인 다케다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후기 파이프라인을 발전시키고 AI를 적용해 업무 방식을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힐러리도 못 뚫은 천장 유리를 우리 김씨, 줄리 김씨가 뚫었네. 아이고, 자랑스러운 대한의 여제십니다. 요 타임에서 박수! 호주에서 상어 공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주말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한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오전 11시 15분경 쿠지 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6일에도 호주 해안에서 작살 낚시를 하던 잠수부 3명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올해 호주에서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도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두세 건의 치명적인 상어 공격이 발생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피해자가 수영 중 공격을 당한 것인데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해변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며 피해자는 해변 근처 럭비 경기장으로 옮겨진 후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일에도 가족과 함께 작살 낚시를 하던 35살의 남성이 4.5m 크기의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해 사망했으며 지난달 24일 작살 낚시 다이버였던 39살의 남성도 북동부 해안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호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치명적인 상어 공격 사건은 1월에도 일어났었는데 시드니 항구에서 황소 상어에게 공격당한 12세 소년이 며칠 후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호주에서 상어 공격은 인구 증가와 서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빈번해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죽는 꼴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굳이 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은 다음에야. 아니 안 그리오? 태국에서 이웃의 1등 당첨 복권을 훔친 뒤 불태워버린 부부의 범행이 발각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태국 수코타이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남편이 이웃의 당첨 복권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라진 복권은 1등 상금인 600만 바트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의 이웃인 54세 여성은 복권 3장을 구매한 뒤 이웃집 아내에게 당첨 여부 확인을 부탁했는데 이웃집 아내는 복권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이 됐다고 알려주면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까지 복권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웃집 아내는 태도를 바꿔 복권 3장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으며 3장 모두 당첨되지 않았고 한 장은 번호 하나 차이로 아깝게 안 됐다고 뒤늦게 설명을 바꿨는데 하루아침에 행동이 바뀐 것에 대해 수상함을 느낀 여성은 집 밖 쓰레기통을 확인했으나 쓰레기통 속에서 버려진 복권 두 장만 있을 뿐 마지막 한 장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더욱 의구심을 느낀 여성은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했고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돈이 탐나서 당첨 복권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복권 당첨 확인을 부탁했던 여성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자 압박감을 느껴 복권을 불태워버렸다고 진술했는데요. 복권 주인인 여성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범인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복권이 이미 소각된 상황이지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걱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찰과 태국 정부 복권청은 원본 복권 없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천벌을 받아도 현찬을 부부내구려. 그러게, 돈이라는 건 말이오. 내 주머니 속에 이씨야 내 돈이지. 내 주머니 떠나면 내 돈 아니오. 그나저나 듣는 나도 이렇게 속상하고 그런데 그 반만이라도 주면 안 돼요. 이 증인도 있잖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내세웠던 압도적인 인적 자원 우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현금 보상에도 불구하고 신병 모집은 급감한 반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모병이 내부 경제를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8만 달러의 계약금과 14만 달러의 채무 면제 등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모병을 벌이고 있는데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 공급처에 숨통이 트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러시아의 입대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오히려 20% 감소했다며 여러 칸 처우와 최전방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막대한 인센티브마저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돈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며 전장에 나설 군인이 고갈된 상황으로 이어 러시아가 전사자를 충원하는 속도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병 난항은 사상 최악의 노동력 부족 사태로 이어지며 러시아 전체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서방 정보 당국은 누적된 러시아군 사망자 수를 약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엘리트는 징집을 피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안에 따른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체감 물가 폭등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러시아는 겁나게 춥고 군인들은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서 코 찔찔 흘리면서 깡통에 든 개죽 같은 거 먹는 거가 연상이 되는데 아유 어째 지만 그런 경우니.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나라이지만 정치 체제나 사회, 문화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실제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년 전 유럽연합과 안보 국방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캐나다를 유럽이 아닌 나라 중 가장 유럽적인 나라라고 불렀는데 그런 캐나다가 머지않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해 유럽과 유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유럽에서 매년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인기 경연 대회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캐나다의 공영 TV 방송국인 캐나다 방송공사가 유로비전을 운영하는 기구인 유럽방송연맹의 정회원이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캐나다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할 자격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 대회에 합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 아래 미국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캐나다가 유럽과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이름과 달리 오래전부터 유럽 이외 나라들의 참가를 허용해왔으며 1973년부터 참가해온 이스라엘은 네 차례나 우승을 했고 호주는 2015년부터 참가해왔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유럽 이전에 참가한 적은 없지만 캐나다 가수들이 다른 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적은 있습니다. 1988년 스위스 대표로 참가한 셀롱 디온이 날 두고 떠나지 마세요라는 노래로 우승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캐나다 정부가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에 참가하려는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공인하고 캐나다 주요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 적대시한 것에 대응해 유럽 등 다른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송 컨테스트 참가에 대해 유럽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팬들이 유로비전을 북미 문화 패권에 맞서는 보루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호주가 2015년 참가했을 때도 유럽 팬들은 냉담함을 보였고 수년 동안 강력한 출연자들을 참가시킨 끝에 간신히 호주의 참가 자격에 대해 논란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일부 팬들은 캐나다의 참가를 가자지구에서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대회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를 무마하려는 조치로 여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올해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5개국들이 이스라엘의 참가를 문제 삼아 대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고 보면 말이요. 이스라엘이 은근히 적이 많아요. 아니 우리끼리 야그지만 워낙 잘난 척도 하지만 튀어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말이오. 아니 무지개 지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냐고. 다른 나라 민족은 싹 무시하고 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디 자들한테는 사랑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 이.

0: 아바는 유로비전 참가자 중 가장 오래된 또 성공한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70년대 초 지금 듣고 계시는 워터루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이후 아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이 팔린 밴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스웨덴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아바 멤버 중 3명의 고향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꼭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라랜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전하는 말씀, 안내 말씀 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또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블 세군데 오피스가 있죠.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협찬으로 라라랜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한바탕 오긴 올 것 같은데요. 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오히려 구름이 너무 끼어갖고요. 오히려 구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하늘은 어때요? 아, 요새 자꾸 비가 좋아져요. 너무 가물었죠. 많은 비는 아니지만 적당히 가끔 오는 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반가운 우리 청취자분들 카톡 올려주셨는데요. 금요일은 좀 바쁩니다. 잠시 후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텐데 천천히 빨리 오세요. 자, 수많은 사람을 스치듯 만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인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편하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인연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선물 같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나만 노력해갖고는 안 되죠. 상대방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건 하지 말아야겠죠. 네, 저부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나훈아의 인생길 신청해 주셨나요?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늘 감사해요. 불금에 어울리는 글귀와 시 공유하고 싶습니다. 불금에 좋은 글귀. 한 주를 성실히 살아낸 당신. 오늘만큼은 자신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힘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그러고 시 짤막하게 한 편 보내주셨어요. 시 제목은 행복.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조석진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 모든 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률의 취중 진담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뭐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적은 세월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제가 이 시편하고 잠언에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 그 어느 편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었고 잠언 말씀도 그렇고 통독은 다 하지 못했지만 시편하고 잠언만큼은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릴 때는 잘못했을 때 왜 성경을 그 필사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칫 아 잘못을 하면 성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지금요? 아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자, 삶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좋아져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과거에 어렵던 시절보다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서로에게 위로도 마음과 몸으로 내 몸과 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과 같은 끈끈

있죠. 살다 보니 느끼는 것이 이 천국과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곧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매일 2시간씩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 시간, 이 2시간이 저한테는 천국과 같은 시간이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오늘 방송 정말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냥 몸이 저절로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앉고 그리고 준비해온 원고 읽다 보면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같이 듣고 싶은 곡, 좀 어려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원래 레드 제플린의 곡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이 곡은 옛날에 물론 들어봤겠죠. 그렇지만 귀에 익은 이즈 리스닝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청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2분 정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죠. 정신 확 나게 말이죠. Living, loving, she is just a woman. 요 타임에서 한번 외쳐줘야 되죠. 아우!

랄랄랄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복별님처럼, 뽀들현돈님처럼, 또 이번 주 퀴즈 내주신 우리 뉴저지에 사시는 미세스 박처럼 아이디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줬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 중화요리 하우하우 하우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랄랄라 퀴즈 나갑니다.

0: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즈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우리 H마트의 강정희 부장님 벌써 와 계시네요. 네.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요. 지난주 하루 스킵했어요. 이번 주 아주 푸짐하리라 믿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셀프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2주만 해보니까 더 반 것 같아요.
0: 근데요, 지금 메릴랜드 쪽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1: 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좀 하늘이 네. 이렇게 보니까는 좀 꺼뭇꺼뭇해요.
0: 그러니까.
1: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아, 이게 소나기락도 내릴 것 같다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일기예보를 한번 봤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기 10분 전부터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릴랜드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메릴랜드에서 우리 쪽으로 오나?
0: 네, 북쪽에서 남쪽으로.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이게 남침인가요?
1: 조만간에 우리도 여기도 이제 비가 올 것
0: 그러게
1: 같아요.
0: 말이에요.
1: 아, 근데 지금. 너무 날이 덥잖아요.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하는데
0: 다음 주 수요일부터 거의 90몇 도, 100도 이렇게 100도 됩니다.
1: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걱정이에요.
0: 걱정이에요.
1: 근데 이렇게 날 더울 때는 야외 활동 특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물 많이 드시고
1: 연세 드신 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텃밭 농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0: 아유, 어떡해.
1: 저희 매장에 오시는 어떤 고객분이 계신데,
0: 네.
1: 펄처치에 무슨 텃밭 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텃밭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조그맣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거의 한 10여 년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텃밭 농사를 아침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 더운 날 혹시 방정 듣고 계시면요.
0: 큰일 납니다.
1: 큰일 납니다. 큰일 이렇게 납니다. 날 더울 때 밖에 나가서 오래 활동하시면은 네. 그 진짜 이렇게 순간적으로 쓰러지실 수
0: 그럼요,
1: 있으니까
0: 그럼요.
1: 수분 섭취 꼭 많이 하시고 웬만하면 야외 활동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0: 글쎄요. 한 그 때악볕 그 네. 시간 그러니까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12시 정오가 가장 네. 뜨겁잖아요.
1: 그렇지요.
0: 근데 미국은 4시, 5시가 제일 뜨거워요.
1: 그래요?
0: 이게 약간 지구가, 약간 지구가 자빠져서 그런가? 미국은 희한해요. 4, 5시가 온도가 더 높더라고요.
1: 저기, 제가 군대 얘기하면 군대에서도요.
0: 네.
1: 날이 뜨거우면 훈련을 안 해요.
0: 오, 진짜요?
1: 예. 그러니까 한여름에 옛날에는 했었는데, 네. 옛날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야외 활동 금지.
0: 금지.
1: 예. 30몇 도 이상 되면 야외 활동 금지. 그래서 훈련을 안 하니까 군인들도 훈련을 안 하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이렇게 막 1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나가서 저때 하시면 안 됩니다.
0: 아니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도 훈련을 안 하는데 홍수가 범람을 했는데 들어가서 뭘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1: 참. 그것도 또 그것도 어폐가 있죠. 진짜.
0: 넘어가죠.
1: 넘어.
0: 죄송합니다.
1: 아무튼 제가 2주 만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더 반갑고요.
0: 네.
1: 전주에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사실 바리바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연락을 딱 오셔가지고 아 오늘은
0: 방송이 없어요.
1: 방송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0: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1: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주를 지나갔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첫 번째로 제가 안내해 드릴 말씀은 저기 이제 한 달 동안
0: 네네.
1: 건강 식품 코너에서 세일하는 거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양배추 한 잔, 양배추즙 40% 오프 세일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7월 2일까지예요.
0: 네.
1: 이제 한 주 딱 남았죠.
0: 이제
1: 한 주 딱 남았는데 아까 제가 오면서 방송을 듣는데 벌써 6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매트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에도 반년이 안 갔다고 생각했는데
0: 네.
1: 이제 반기가 지나가요.
0: 절반이 꺾어졌어요. 꺾어졌어요.
1: 근데 요거 양배추 한 잔 6월 이제 마지막
0: 네.
1: 6월 달 행사니까
0: 한 잔이라고는 술이 생각해.
1: 요거 40% 오프 해가지고 29불 99 지금 네. 요거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 양배추 우리 그 위장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0: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더 좋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요즘 이게 당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0: 의외로 많으세요.
1: 현대병이잖아요. 그래서
0: 젊은 친구들도.
1: 젊은 친구들도 네. 많고 하니까 요거 29불 99 너무 싸잖아요. 뭐 40% 오프 거의 반값에 준한 가격에 판매하니까요.
0: 네.
1: 양배추 브로콜리즙. 그 다음에 양배추즙, 동일한 가격 29불 9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일단 잡숴 봐.
1: 만약에 6월 초에 이거를 사셨다면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지나가기 전에 네. 7월 2일까지니까 한번 네네. 하나 정도 더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40주년 왔는데요. 하이드라고 허거 세트. 요게 뭐냐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요게 그 샤브샤브를 해서 드실 수 있는 소스가 들어가 있고 용기가 들어가 있어요.
0: 어, 예전에 또 한번 했었죠. 네. 네.
1: 근데 예전에는 전기로 하는 게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하는 네, 네, 그, 네, 네, 네.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0: 용기만 주셨잖아요.
1: 예, 용기만 예. 줬는데 지금은 전기를 꼽아서 해줄 수 있는 그것까지는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또 소스가 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0: 진짜요?
1: 취향껏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스 하나를 파는 게 799, 899예요. 통장. 근데 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야. 이게 25불 9구에 판매해요.
0: 뭐나 뭐? 뭐나 뭐?
1: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하면서 다른 지역,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거 판매하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저희가 우리 뭐 마트에서 보면 이제 팔레 진열이라고 해요. 이게 팔레에서 이제 물건을 네, 네, 네. 싸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를 저 뒤에서부터 팔레를 끌고 딱 나오는데 손님들이 우르르 달려붙어가지고 그거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야, 저걸 저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구성품 자체도 너무 알차고 일단 거기에 이 해서 먹을 수 있는 네. 그 우리 보통 집에 보면 전기 포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삽삽 해서 드실 수 있고 또 소스 들어가 있지. 면 들어가 있지. 또 먹는데 불편할까 봐 젓가락까지 들어가 있지. 또 그것도 떠서 먹는데 불편할까 봐 또 국자까지 놓치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 제가 설명 이렇게 드리지만은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아 그게 어떤 제품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다시 허거 세트가 25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 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아, 두 번째 40주년 아이템은 데일리 만주. 아, 제가 오늘 데일리 만주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0: 오, 이거 딱 내 식성이야. 내 식성.
1: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좀 달아요.
0: 네네. 저 단 거 좋아합니다.
1: 단데 요게 또 그런대로 맛이 있어요.
0: 아, 야, 이 안에 그 크러스트인가 뭐죠? 커스타드. 커스타드. 네, 예.
1: 요거 지금 899 세일 나와 있는데 요거 마이크로 오븐에 돌려서 드셔도 되고
0: 간식의 최고입니다. 간식.
1: 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간단하게 드실 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냉동 코너에 가시면은 진열되어 있고요. 요거 899 가격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요거 또 몇 개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들 간식
0: 최고죠.
1: 아이들 간식 또 이렇게 출출할 때 하나씩 이렇게 딱 해서 딱 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0: 운동하고 온 아이들한테 그 뭐야 에어프라이기 탁 해갖고 줘봐요.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 최고지.
1: 뭐 이거다 저거다 모르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0: 아유 데일리 만주 만주.
1: 요거 데일리 만주 요거 899. 또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보관이 여기 나다.
0: 그렇죠.
1: 보관이 용이해서 또 뭐 언제든지 꺼내서 대패갖고 드실 수 있으니까요.
0: 대패갖고.
1: 요게 어느 쪽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0: 이게 경기도 사투리래요.
1: 그래요?
0: 진짜요. 백가태 이것도 경기도 사투리래요.
1: 아, 경기도 아, 사투리가 그렇게 있군요.
0: 있대요. 뭐 백가태 나가봐 이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대편다 뭐 이거 네, 다.
1: 맞아요. 대편다. 네. 예. 요거 데일리 만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허거 세트 40주년 세일하는 거 25불 구구하는 거 또 꼭 기억해 주시기
0: 요거
1: 바랍니다.
0: 와인 안주에도 죽이겠는데.
1: 그렇게 한번 오늘 저녁에 제가 한번 먹어보고
0: 네, 알려주세요. 네.
1: 아, 다음은 이제 청가부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단호박 파운드에 99센트 나와 있고요. 하미멜론이 파운드에 1부 19전 나와 있습니다. 드리코스 딸기 1파운드 패키지가 199 나와 있고요. 허니망고 6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저 풀몬두부 한모에 1불 29전이고요.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 또 양파 10파운드 백이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가 파운드에 149 나와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한국오이.
0: 한국오이요? 한국오이.
1: 전주에도 오, 제가 이거 맛있죠. 한국오이 좀 그 강력하게 좀 이렇게 선전하려고 네. 마음먹고 왔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한 가격인 와.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국 오이 이렇게 나올 때 되면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첫 번째로 뭐 할 것 같아요?
0: 그 오이 그 뭐죠?
1: 오이지.
0: 오이지 말고 그 부추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요?
1: 오이 소백이.
0: 아, 오이 소백이 그래요. 맞아. 네. 그거 많이 드셨어요.
1: 오이 소백이 많이 해서 드시고 또 이렇게 한참 나올 때 어르신들은 이것도 오이지 꼭 담벼.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오이지 담그는 거를 그렇게 아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오이지 담그는 게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0: 저 두 번 실패했어요.
1: 천일염 끓여서 끓여서 네. 그냥 오이 넣고 담그시면 돼요. 근데 뭐 예. 어떤 분들은 그 오이를 또 씻어 가지고
0: 그러니까.
1: 그 물 그 소금으로 씻어서 이렇게 이제 할 때 뜨거운 물 붓고 거기에 또 약간 칼칼하라고 네네. 또 매운 고추도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녹각이 뭐예요?
1: 녹각이요? 네. 오이가 이제 막 크게 자라서 네. 크게 자라서 이제 늙은 오이가 된 거죠.
0: 아, 그걸 녹각이라 그러니까? 그걸 녹각이라 오, 그래. 우리 연민님 똑똑하신데. 녹각 사다 묵어요 이러시는데.
1: 그 녹각은 옛날 시골에서 보면 이제 한여름 끝자락에 네네. 끝자락에 밥맛 없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녹각을 딱 하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또 선선선 얇게 이제 채를 써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고추장 양념을 해서 그거를 먹으면은 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녹각. 이게 그냥 우리 이런 오이를 무쳐서 먹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감칠맛이.
0: 그리고 오이는 여름에 많이 드시면 좋은 것이 오이가 더위, 열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골프 하시는 분들,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오이 이렇게 깨끗이 씻어갖고 이렇게 4등분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오이 드시면 열도 떨어지고.
1: 맞아요.
0: 그렇게 좋다 그럽니다.
1: 등산 하시는 분들도 오이를 많이 가지고.
0: 시원해요.
1: 근데 이게 한국 오이가 지금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오고 너무 상품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오이지 뜨거운 물 붓고요. 무거운 돌멩이를 눌러놔야 돼요.
0: 네?
1: 안 눌러놓으면
0: 오이가. 떠요?
1: 오이가 물러져요. 물러지니까 뜨거운 물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시게 되면 이제 딱 볼에 넣고 돌이 없어요.
0: 그럼 돌도 닦아야 되네?
1: 아니죠. 돌로 안 올리고 무거운 물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놓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시기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잠깐 갔다 왔어요.
0: 네네네.
1: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는 좀 오이 수확을 일찍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 오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왔다고. 그 오이지를 담궈가지고 저를 주셨는데
0: 네.
1: 그 옛날에 먹던 그런 오이지 맛이 있어가지고 한국 갔을 때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그냥 한번 저기 어르신들 아마 다들 오이지 담그셨을 거예요. 근데 올 여름에는 한번 다름 안 해보셨던 분들도 한번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0: 네.
1: 이국에 하니까 한 열댓 개 사다가 한번 오이지 담가갖고 한번 드셔보시고.
0: 오이지가 또 좋은 이유가 저 염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여름에는 이제 땀 많이 흘리니까 염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오이지가 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거예요.
1: 맞아요.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 짭짤한 걸 왜 먹나?
0: 글쎄.
1: 근데 맛있잖아요.
0: 물 말아가지고 밥에.
1: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오이지 또 조금 물러지면은 그거 꼭 짜가지고 또 이렇게 묻혀가지고
0: 버릴 것이 없네.
1: 그렇게도 먹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이 너무 싸요. 2불 99전 파운드에 파니까요.
0: 네.
1: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고요. 표고 느타리 버섯 파운드에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청상추 번치에 1불 49전 나와 있고요. 스마트카드 온리세일로 파가요. 3개에 99센트, 3번째에 99센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토일 한정 판매로 요번에, 이게 또 최근에 세일이 안 나왔었는데, 풋배추, 열무, 총각무, 이게 3개 번치에 1불 99전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3개 1불 99전이면 너무 싼 거고요.
0: 네.
1: 이거 6개만 사도, 이거 김치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열무하고 풋배추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김치에서 드시면
0: 네.
1: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0: 네.
1: 체리, 워싱턴 체리 파운드에 2불 99전. 한국 참외 박스에 19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금토일 한정 판매로 씨 없는 청포도가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체리자도 1파운드 패키지가 4불 99전이에요. 제가 한번 저번에 오늘도 제가 체리자도를 들고 나왔는데
0: 빨간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1: 저희 와이프도 체리좌두가 뭔지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네. 체리좌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드셔보시면 좀 너무 맛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네. 방송 끝나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2: 사와.
1: 체리좌두 두 개 사와. 그래서 체리좌두를 사가지고 갔는데 네. 집사람들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전체도 제가 체리 자체를 사가지고 갔어요.
0: 체리 자체가 맛있고, 근데 그것이 좀 큰 거잖아요.
1: 예.
0: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너무 맛있고, 또 감칠맛이 있어요.
0: 네.
1: 예. 이번 체리 자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스 운니셀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굽버살 옐로우 13불 99. 아, 백제 도토리 비빔밥국수.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0: 아우, 글쎄 말이야.
1: 요거. 요게 비빔밥국수인데 여기에 소스가 다 들어가 있어.
0: 춘천까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1: 요 근데 이름이 춘천막국수가 아니고 백제.
0: 백제?
1: 도토리. 백제가 아니고 백제 도토리 비빔밥국수입니다.
2: 발음 잘해. 아 그냥 백제.
1: 아 요거 근데 육국인데 아 그럼 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먹나 그랬더니. 요 면을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찬물에 씻어서 여기에 있는 각종 소스를 비벼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데 이런 야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0: 보기에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1: 포장 자체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뭐 그냥 저거하게 만들지 않고 냉물 안전하게 보관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할 때 백제.
1: 네, 백제요.
0: 아, 근데 이 백제가 한국 건가요? 그런데 얼핏 보고 전 중국 건 줄 알았어요.
1: 아, 요즘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낼 때, 에치메트에서 요청해서 만들 때, 중국어를 표기하게끔 해줘요.
0: 그러시군요.
1: 왜냐하면 저희 에치마트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한국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또 이 아시안 쪽, 또 중국 손님,
0: 많죠.
1: 베트남 손님들 이렇게 또 다인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름을 표기해 주려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글씨를 봐가지고 저거 중국 거 같은데 우찌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 백제라고 써 있네요. 예, 한국 겁니다. 예. 한국 거 믿고 예. 드시기 바랍니다.
1: 예.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셀 빙그레 메리노와 롯데 설레임이 5불 99전 나와 있고요. 비비고 왕겨자 돼지고기 야채만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유기농장 유기농 군밤 깐밤이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핫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0: 네.
1: 금토일 한정 판매로 판매되는 배추.
0: 배추.
1: 이게 배추 전주에 저희가 15불 99전에 팔았어요.
0: 와.
1: 그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해요.
0: 왜 또 내려갔구나. 아 어떻게?
1: 이게 15불 99전에 팔았는데 요게 50불 이상 구매 고객 9불 99전에 팔았어요.
0: 와, 안 사면 손해네.
1: 안 사면 손해인데 제가 이거 배추 9불 99전 세일 나간 걸 보고
0: 와,
1: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또 난리 났네.
0: 리턴 리턴 리턴.
1: 어르신들이 이 배추를 이렇게 싸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자녀들을 주려고 이거를 한 박스가 아니고 두 박스씩 사서 이거를 김치를 또 하셔가지고 그걸 내 자제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배추를 김치 하려고 그러면 진짜 많이 번거롭거든요.
0: 아유, 그거 난 못해.
1: 그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런 김치를 하고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일에 그냥 웬만하면 사 먹으면 안 될까?
0: 그럼요. 그 에치마트 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1: 근데 그렇지 않아요.
0: 아.
1: 자기 집만의 맛이 있어요.
0: 알겠어요.
1: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와이프가 한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르신들이 이거 9분 99전이라 너무 싸다고 이참에 두 박스, 세 박스씩 해가지고 김치 하시면 병나십니다. 그냥
0: 병나.
1: 한 박스. 예. 한 박스 사서 아니면 두 분하고 나눠서라도.
0: 아, 리밋 걸으세요. 그러면.
1: 리밋이 두 박스가 걸려
0: 두 박스.
1: 있어요.
0: 예, 오케이,
1: 걸려
0: 오케이.
1: 있는데 또 막 지혜롭게 하시란다고 난 내 박스 이러면은 병나시니까 너무 싸게 판다고 하셔가지고 자녀분들 주신다고 이렇게 김치 하신다고 하다 병나시니까 적당히
0: 과유불급
1: 가유불급 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0: 네.
1: 다음은 일반 그로이서리 상품 안내해드리면 배추 세일 나왔으니까 일단 소금이 세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청정원 신한선 보배 천일염 굵은 소금이 5.5% 한도짜리가 9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청정원 멸치액젓 5불 49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11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통배 쿡새우 1파운드짜리가 11불 99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오룡 싱싱 게맛살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저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네. 오리온 꼬부치 고래밥이 9불 99전 나와 있고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윌 요구르트.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손흥민.
1: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2: 아직도 손흥민 얼굴이죠?
1: 바뀌었네요. 넘버 원으로 바뀌었어요.
2: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1: 그 다음에 디어파크 스프링 워터가 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2: 네.
1: 또 가바살, 경기미 가바살 11파운드짜리가 27불 99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오뚜기 진다면 세일 나왔습니다.
2: 진다면? 세일 나왔습니까? 아유, 당장 살아가야지.
1: 16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삼양 불닭 컵라면이 2불 99전이고요. 여름하면 또 이제 우리가 국수, 비빔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서도 또 많이 드시는 게 소바하고 메밀국수.
2: 아, 소바 메밀국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죠.
1: 많이 드시잖아요. 이번에 다냐 해오룡 메밀국수 소바 3파운드짜리가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이거 국수만 있으면 못 먹으니 소스까지. 다냐 소바 소스가 2불 99전 나와 있어요.
2: H마트는 너무 배려가 좋아. 네.
1: 그다음에 샘표 진간장 이게 지금 4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떡.
2: 호떡.
1: 호떡 요거 다이프크 호떡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2: 그 호떡 위에 2개더 한 스쿱 딱 얹어서 먹으면 합이 그렇게 좋아.
1: 아, 호떡을 해서.
2: 하고 그 위에다가 2개더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예. 꼭 2개더.
2: 꼭 2개더 해야 돼.
1: 그냥 한국 제품 2개더를 그렇죠, 얹어서 한국 드셔야 제품. 됩니다.
2: 진짜 맛있습니다.
1: 2개더. 다음에는 제가 요거 세일 나올 때 2개더 제품 한번 세일을 내자고 한번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해 드리면요.
2: 네.
1: 첫 번째로 양식농어 7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머리새우 요거 파운드에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산전 고등어가요. 파운드에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고등어 가격이 좀 올랐어요.
2: 왜 그러죠?
1: 그리고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통 세일 낼 때 한 299 정도 세일 냈던 건데 세일이 399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인상돼서 오른 거니까 그거를 꼭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살아있는 홍합 5불 99전 나와요. 우리 뉴질랜드 반값 홍합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2: 네네.
1: 근데 이건 살아있는 홍합, 요거 가지고 홍합닭 끓이시면 진짜 맛있죠. 개운하잖아요. 이거.
2: 그 소주 먹으러 가갖고 그 홍합탕 서비스 주면요. 그 집 도장 찍죠.
1: 한국 포장마차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2차, 3차 포장마차.
2: 마지막에 그 홍합탕.
1: 홍합에 이렇게 탁 먹으면 속이 탁 풀리는데.
2: 예.
1: 요거 가지고 홍합탕 끓여서 드시면 참
2: 맛있어요. 그 맛이 나올 거. 홍합탕에 참 반드시 또 넣어야 될 거. 청양고추.
1: 그렇지. 칼칼하게.
2: 칼칼하게.
1: 그래서 이게 또 죽어 있는 냉동 뉴질랜드 홍합보다는 싸 있는 홍합으로 끓여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다음에 홍돔이 지금 파운드에 899 나와 있고요.
2: 네.
1: 껍질 벗긴 가 오징어가 파운드에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2: 네.
1: 저희가 맨날 세일을 낼 때 살치살 구이에서 세일을 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살치살 스테이크 요거 파운드에 1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일부 매장은 뭐 살치살 스테이크라고도 판매를 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덴버 스테이크라고도 판매를 하는데
2: 네.
1: 그게 같은 제품이니까 혼돈 없으시면 되겠고요.
2: 네.
1: 요거가 그 스테이크 드시잖아요.
2: 네.
1: 리바의 저리 가라.
2: 아, 진짜?
1: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 살치살을 구이를 해서 먹는 게 왜 먹겠어요? 제일 맛있기 때문에 구이를 해서 먹었는데 이거를 스테이크로 아주 미듬 레어 정도 딱 해서 드시면 거기에 그냥 와사비 딱 올려 드시면은 아주 뭐 환상입니다.
2: 벌써 다 먹었어.
1: 네. 다음은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얼큰한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2: 네네네.
1: 얼큰한 거 그러면 육개장 또 생각나는데
2: 네.
1: 육개장에서 드실 수 있는 앞치맛살 이거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고요.
2: 네.
1: 또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삼겹살. 이건 냉동 삼겹살도 아니고 생삼겹살을 자그마치 5불 99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등갈비 파운드에 4불 49전 세일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나 그러면 이제 뭐 잘라서 뭐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뭐 등갈비 찜을 해서 드셔도 되는데 네. 갈비 양념 소스를 사서 가지고 요걸 네. 재놨다가 어허. 밖에 그릴을 펴서 구워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거를 직화로 굽는 게 아니고 네. 간접 열로 스모커를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2: 우리 방구장님이 한번 구워주는 고기 한번 먹고 싶네.
1: 그러면
2: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1: 두 사람은 넘어가요.
2: 아,
1: 농담이고요. 네. 아, 아무튼 제가 고기 쪽 일을 하니까 네. 고기를 구울 때 좀 더 이렇게 맛있게 구우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2: 네.
1: 그다음에 양념 등심 불고기 파운드에 9불 99전 세일을 나와.
2: 자,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1: 예,
2: 감사합니다.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하는 셀프목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3: Q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든가 패밀리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패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 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밋이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2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이후 걸프 지역의 원유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량은 전쟁 이전에 최소 75%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가 기존 3세에서 4세의 무상 보육 체계인 3-2K와 프리2K에 이어 2세 아동까지 무상 보육 대상을 확대하는 2케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이 오늘 밤 마감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인 보육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총 2,000개의 무료 좌석이 제공됩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간호사가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남성 간호사는 이미 뉴저지에서도 환자와 동료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나 병원의 채용 및 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대중교통 요금이 다음 달부터 또다시 인상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을 올리도록 한 조항에 따른 조치여서 출퇴근 통근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 기자들이 학교 측에 기사 사전 승인 방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청이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가 시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 기밀을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진 장기 수사로 볼턴 전 보좌관은 최대 징역 5년형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교내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엔 성경을 필독서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2030년부터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가 불과 수시간 만에 300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최대 676만 명이 인명, 재산 손실, 대피 생활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 일간 엘라시오날에 따르면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조이 브레넌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대변인은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할 것은 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유엔기구의 대변인들도 카라카스, 라가이라, 미란다, 아라구아, 카라보보, 팔콘 등의 주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진 현장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 기밀을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진 장기 수사로 볼턴 전 보좌관은 최대 징역 5년형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메릴랜드주 그린벨 연방법원에 출석해 기밀정보 불법 보관 혐의 한 건에 대해 오늘 오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퇴임 이후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국가안보 관련 메모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25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금요일 오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된 기밀 성격의 내용을 개인 이메일과 메시지 앱을 통해 가족에게 공유하거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메모를 보관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는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이메일 계정이 외국 해커에게 해킹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작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추가 정황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는 FBI가 메릴랜드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약 2개월 뒤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강경한 외교 안보 노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사로 2019년 백악관에서 경질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에 대한 형량은 10월 28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워싱턴 DC 정부가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알파벳식 기관 약어, 이른바 알파벳 수프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2: 워싱턴 DC 정부가 시민과 방문객, 기업들이 행정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베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새 웹사이트는 기존의 dc.gov를 대체하는 형태로 우선 beta.dc.gov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전면 개편으로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구글 검색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DC 정부 최고 기술 책임자 스티브 밀러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을 알파벳식 기관 약어를 뜻하는 이른바 알파벳 수프를 없애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매번 DPW 같은 기관 약자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DC.gov만 기억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DPW는 쓰레기 수거 등 도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관 약어들이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입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웹사이트는 보안성과 확장성이 강화된 드루팔 11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 정부 측은 이 시스템이 기존보다 보안 기능이 강화돼 공공 데이터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는 통합 캘린더 기능과 계절별 주요 행정 서비스 안내 섹션이 추가돼 시민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행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맞춤형 인기 검색 서비스 기능입니다. 새 홈페이지는 실제 사용자 트래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가장 많이 찾는 행정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민, 구직자, 사업자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게 추천되는 구조입니다. 스티브 밀러는 신규 주민인지 사업자인지 일반 시민인지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정리돼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실제 문제 해결 과정도 훨씬 단순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았다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안내가 바로 제공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는 기존처럼 여러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기관명을 알아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중심의 검색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웹사이트 개편에는 약 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DC 정부는 현재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하인스 시니어 웰니스 센터와 이스턴 마켓 등 지역 행사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베타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공지능 검색 기능 도입입니다. 새로운 DC.gov에는 구글의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도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고 보다 직관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3: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라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저지 서민들의 발인 뉴저지 트랜짓의 대중교통 요금이 다음 달부터 또다시 인상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을 올리도록 한 조항에 따른 조치여서 출퇴근 통근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당국은 오는 7월 1일을 기해 관할 열차와 버스, 경전철 요금을 일제히 3%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7월 당시 당국이 대규모 재정난을 이유로 요금을 15% 기습 인상하면서 향후 매년 7월마다 3%씩 요금을 연동해 자동 인상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뉴저지 주요 지역에서 뉴욕 맨하튼을 오가는 통근 비용이 일제히 오르게 됩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맨하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기차 편도 요금은 기존 $18.95에서 $19.50로 인상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즈 파크나 포틀리 등지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편도 요금 역시 기존 $5.30에서 $5.45로 상향 조정되며 허드슨 버겐 지역 경전철 운임도 $2.60에서 $2.65로 오릅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조치에 대다수 탑승객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열차 통근객인 애덤 아리 등 일부 주민들은 매년 시행되는 3% 자동 인상 조치라 할지라도 시행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공청회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온라인 반대 청원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수백 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며 당국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트랜짓 당국은 이번 연례 자동 인상 조치의 경우 이미 지난 2024년 대대적인 요금 인상안 통과 당시 대중공청회와

0: 법적 심사 과정을 모두 거쳐 최종 승인된 사안이므로 절차상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기존 3세에서 4세 무상 보육 체계인 3-2K와 프리-2K에 이어 2세 아동까지 무상 보육 대상을 확대하는 2케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인 보육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총 2,000개의 무료 좌석이 제공되며 신청은 오늘 밤 마감됩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2K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현재 운영 중인 3세인 3K, 4세인 3K 무상 보육 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고비용 보육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공공 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욕시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이번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2: So the message is really important and really spoke to me personally because I have an almost 2-year-old and a 5-year-old and it is so difficult to live in New York City without affordable childcare.
1: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과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2K 프로그램을 올 가을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0명의 2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 자리를 제공하며 이후 4년 내로 뉴욕시 전역으로 2K 무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초기 2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뉴욕주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K 무상 보육 프로그램 신청은 26일 금요일 밤 11시 59분에 마감됩니다. 프로그램이 우선 시행되는 대상 학군은 6학군, 10학군, 18학군, 23학군, 27학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 지역은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인우드, 그리고 더 브롱스의 포뎀, 킹스브릿지, 또 이스트 브루클린에 위치한 페널시, 브라운스빌, 그리고 오션힐, 마지막으로 퀸즈 지역의 오존파크와 라커웨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는 시범 운영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시장이 스태튼아일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무상 프로그램은 대부분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간 260일 동안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myschools.nyc 온라인 시스템과 전화 또는 뉴욕시 패밀리 웰컴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은 맘단이 시장이 추진하는 생후 2세부터 취학 전까지 영유아들의 공공보육체계 강화와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 기자들이 학교 측의 기사 사전 승인 방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청이 주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3: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소속 학생 기자들이 교육청의 새로운 학생 언론 운영 방침을 두고 사전 검열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논란은 최근 유출된 내부 메모에서 학생 언론이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학교 행정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산하 25개 고등학교 학생 기자 약 150명은 공개 서한에 서명하고 교육청에 정책의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존 지침은 메릴랜드주 뉴보이스 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불법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사 게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새 방침은 사실상 모든 기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기자인 이현채는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언론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교육청이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학생언론법센터와 개인권리표현재단 등 표현의 자유 단체들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학생언론법센터 변호사 조너슨 게스턴 포크는 학생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메릴랜드 주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행정 책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생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모호한 외모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25일 열린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교육위원인 나탈리 지머맨은 여름방학 기간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힌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 학생 언론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위원인 로라 스튜어트는 토마스 테일러 교육감에게 학생 언론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인지와 학생들의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일러 교육감은 학생들은 학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며 교육청은 학생 기자들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성인 교육기관으로서 책임도 있으며 메릴랜드 뉴보이스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 기자들은 교육청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학생 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교의 교육적 감독 권한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수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조만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 영잉뉴에서 다룰 기사는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안타까운 강진 속보 기사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타이틀부터 확인해 보시죠. Venezuela earthquake. Death toll rises to 589 with nearly 3,000 injured. 기진 사망자 589명, 부상자 2,980명으로 늘어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증하는 인명피해와 긴박한 구호 현장을 표현한 오늘의 기사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영잉뉴 시작합니다. 'The death toll from the powerful earthquake that struck Venezuela on the 24th has risen to at least 589.' 원래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다. 여기서 death toll은 사망자 수, 희생자 총수를 뜻하고요. struck은 강타하다라는 뜻의 strike의 과거형이죠. strike, struck, struck. 지진이나 재해가 특정 지역을 덮쳤다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has risen to 어디까지 늘어났다, 올라갔다 라는 의미인데요. has risen to 대신 has climbed to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has increased to나 has reached 또는 has grown to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e number of confirmed fatalities surged overnight. 밤새 확인된 사망자 수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Confirmed fatalities. 공식 문서나 뉴스에서는 사망자를 단순히 dead people이라고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인된이라는 뜻의 confirmed와 사망자라는 뜻의 격식 있는 단어 fatality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confirmed를 사용하면 확정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reported라고 하면 초기에 보도된 숫자 preliminary death toll이라고 하면 잠정 집계가 되고 provisional figures라고 표현하면 임시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surged는 주식 차트나 숫자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크게 불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overnight은 밤 사이에 밤새라는 뜻입니다. Interim President Rodriguez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decided to deploy military forces to the hardest hit state of La Guaira.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정부가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nterim President, 비상시국에 정식 취임 전 나라를 이끄는 임시 대통령을 뜻하죠. 미국에서는 헌법과 Presidential Succession Act에 따라 대통령 권한의 승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탄핵 등으로 직위를 잃어버리면 즉시 Vice President, 부통령이 승계받고 부통령도 없거나 동시에 공석이면 하원의장, Speaker of the House가 대통령 권한을 승계받습니다. Deploy military forces. 군대나 경찰 인력을 재난 현장에 배치하다, 투입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군대를 이동할 때는 deplo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move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냥 이동하는 경우는 move를 쓸 수 있지만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전투나 임무에 비치되는 경우에는 deplo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the hardest hit, 가장 세게 맞은 이라는 의미인데요. 기사에서는 피해가 가장 집중된 극심한 지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In some areas, delays in aid arrival have reportedly left volunteers digging through rubble without any rescue equipment. 일부 지역에서는 구호 지원 도착이 늦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구호 장비 없이 잔해를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elays in aid arrival. 구호 지원, aid의 도착, arrival이 지연, delays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호지원은 상황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UN이나 NGO에서는 humanitarian ai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긴급 구호지원은 emergency relief assistance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portedly, 무엇무엇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digging through rubble, 여기서 rubble은 무너진 건물의 돌더미 잔해를 의미하고 이를 파헤치다 라고 할 땐 dig through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꼼꼼히 수색하는 느낌이라면 scouring the rubble 또는 rummaging through the rubble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digging이라 하면 다소 거친 느낌으로 땅을 파거나 무언가를 파고든다는 의미인데요. 신중하게 찾는다면 sift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searching이나 scouring도 찾거나 수색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 사태로 희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UN은 실종자만 5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더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멈추고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도 고요한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쌓이는 응력으로 폭발하는 화산이나 지진과 같이 한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응력들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균열일 때 알아차리면서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듬어주면 어떨까요? 말문이 트이고 귀가 열리는 그날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1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빈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5: 703-354-1950 703-354-1950.
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간호사가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남성 간호사는 이미 뉴저지에서도 환자와 동료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나 병원의 채용 및 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뉴욕 브루클린 브룩데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가 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5일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던 중 야간 근무 간호사인 크리아코스 플로스에게 정맥주사 약물을 투여받은 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며 이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남성 간호사가 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며 사건 직후 경찰에 즉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12월 6일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재까지 병원과 함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현재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소장에는 간호사가 사건 발생 전날 밤 의료기록에 피해 환자가 욕설을 내뱉고 더 많은 진통제를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 날 작성한 기록으로 이는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한 조작이라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간호사가 이미 뉴저지 병원에서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에 연루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간호위원회는 올 3월 징계 합의 명령을 통해 플로스 간호사가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3건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 면허 갱신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징계했습니다. 당시 플로스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2건은 여성 환자, 나머지 1건은 여성 동료 직원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스는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뉴저지 간호위원회는 전문직 윤리 위반과 관련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감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간호사 면허는 해당 남성 간호사를 인액티브, 즉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징계한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간호사 면허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유효하도록 허가했으며 별도의 징계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뉴욕 간호사 이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병원이 전국 간호사 징계 정보가 등록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널시스를 확인했다면 해당 간호사의 과거 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의 채용 및 관리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교육국 전문직국은 타주에서 내려진 전국적인 징계 정보를 널시스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지만 타주의 징계 사실이 뉴욕주 면허 갱신 과정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대부분의 주와는 달리 타주 간호사 면허로 뉴욕주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타주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미 간호위원회 협의회는 뉴욕주 간호사 면허의 독립성과는 무관하게 타주에서 징계를 받은 내용이 해당 주 법률에 위반될 경우 각 주 간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면허를 제한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8: 보수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교내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엔 성경을 필독서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AP통신과 CNN방송은 텍사스 교육위원회가 오늘 성경을 공립학교 필수 도서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표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2030년부터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됩니다. 학년마다 각기 다른 필독서가 지정돼 있으며 학생들은 이 책을 발췌 요약하지 않고 전문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향후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독서 수업을 빠지게 되면 시험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권장 도서 목록은 있었지만 이처럼 공립학교 도서 목록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읽도록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초등학생 저학년 때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과 사자 굴 등 성경 속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부터 시작해 6학년이 되면 시편 23편, 목자의 시 등 성경 구절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등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구절들을 읽게 되며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성경 구절을 읽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텍사스 교육위원회는 세계 역사 및 문화 교육은 축소하고 미국 역사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도 함께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학년이 배우던 세계 문화 과목이 폐지되며 공산주의 관련 수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보단체인 텍사스 자유네트워크의 엘바 멘도사는 신앙적 배경이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모두 텍사스 학교에서 환영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며 성경 의무 독서는 아이들에게 기독교만이 필독서 목록에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텍사스 주민은 미국은 확고한 기독교적 가치로 시작한 국가라며 교육위원회가 성경을 독서 목록에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텍사스 주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켜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이후 걸프 지역의 원유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량은 전쟁 이전에 최소 75%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0: 이란 전쟁 종전이 합의되면서 현재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량이 전쟁 이전에 최소 75% 정도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물류 차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불안정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반등으로 해석된다며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에서 24일 걸프 지역에서 반출된 원유는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란을 비롯해 각국에 묶여있던 적체 물량이 소화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 원유 물동량이 6월 전반기 평균치를 약 40% 웃돌고 있지만 우려 요인은 여전히 적잖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예전 같은 규모로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아직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조율하는 것에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되기까지도 크고 작은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은 25일에도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하는 화물선을 공격해 통항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탄탄한 회복 탄력성을 갖췄다는 근거로 읽힌다고 평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대피 계획이 호르무즈 해협의 추가 개방을 계속 견인하고 있고 핵심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파이프라인과 항만 등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출 인프라를 잘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걸프 지역의 원유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하는 이란과 비이란산 원유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우회 수출량을 통한 물량이 존재합니다.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이란 차바하르항 인근 해상에 발이 묶였던 이란산 화물의 운송 증가도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홍해 얀부항과 호르무즈 해협 외곽의 푸자이라항을 통해 전쟁 중에도 원유 우회 수출을 계속한 것도 수출량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국가가 지난 3월에서 5월에도 원유 출하량을 전쟁 이전에 50%에서 60%대 수준까지 유지했던 게 이후 수출량 증가에 디딤돌이 됐다는 겁니다. 향후 최대 관건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돌아올지 여부라며 유조선 유입이 본격화해야 수출이 전쟁 이전으로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성령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되는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팰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송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외출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자외선 차단제, 이런저런 숫자의 플러스 기호까지 다양하게 쓰여 있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선크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도대체 왜 프로 스포츠 구단을 사려고 하는 건지, 구단주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만의 세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 지역의 낮 기온도 크게 오르고 햇볕도 몰라보게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롱아일랜드나 저지쇼어의 해변으로 혹은 버지니아의 야외 국립공원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 우리가 가방 속에 가장 먼저 챙겨 넣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선크림 통 겉면에 적힌 SPF 혹은 PA 그리고 그 옆에는 플러스 사인이 몇 개씩 써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용어들의 의미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대충 뭐 숫자가 높거나 플러스 기호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겠지 하고 고르셨다면요, 오늘 한번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선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UV,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 A 그리고 자외선 B로 나뉘는데 피부에 영향을 주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태양광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자외선 구역 안에서 빛의 파장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A와 B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자외선 B는요, UVB. 이 자외선 B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유리창을 잘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가 쨍쨍한 날에 직사광선으로 쏟아집니다. 이렇게 파장이 짧은 만큼 에너지는 정말 강력한데요. 피부 깊숙이는 못 가지만 피부 표면을 아주 강하게 때립니다. 여름철에 햇볕 아래 한두 시간만 서 있어도 피부가 벌겋게 익으면서 따가운 화상을 입잖아요. 바로 자외선 B의 이런 강력한 에너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포를 변형시켜서 피부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햇볕 오래 쐈을 때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따갑고 벗겨질 때 저희가 선번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번의 B가 바로 이 UVB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UVB는 선번의 주요 원인 이렇게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외선 B는요, 전체 자외선의 약 5% 정도로 적은 양만 지상에 도달을 합니다. 지금까지 UVB를 알아봤다면 다음은 자외선 A, UVA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자외선 A는요, B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장외선 B는 파장이 짧아서 우리 피부의 표피층에 영향을 준다면 이렇게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맞는 전체 자외선의 약 95%가 바로 이 자외선 A입니다. 파장이 길다는 것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힘이 강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유리창도 뚫고 먹구름도 뚫고 들어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실내 창가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자외선 A를 피부에 맞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에너지는 물론 약해서 당장에 피부를 빨갛게 태우지는 않지만 피부 속에 가장 깊은 곳인 진피층까지 파고들어서 우리 피부의 중요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저하되고 기미나 또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노화가 시작됐다 할 때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에이징의 A를 UVA로 이렇게 매치해서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광 노화 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UVA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는요, UVA도 또 UVB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제품 겉면에 적힌 SPF 또 PA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SPF, 이것은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입니다. SPF는 자외선 B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은요, SPF 15는요, UVB, 자외선 B를 약 93%, 또 SPF 30은 약 97%, SPF 50은 자외선 B를 약 98% 정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PF의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성능은 향상이 되지만 증가폭이 점차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SPF 50이 SPF 25보다 두 배 강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PF 15는 자외선 B를 93%, SPF 30은 97% 이렇게 차단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성능은 향상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PA입니다. PA는요, 자외선 A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더 높은 UVA 차단 성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상적인 출퇴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벼운 외출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요, SPF 30 전후에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권장이 됩니다.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는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쓰여 있죠. 반면에 해변, 수영장, 골프장, 등산 뭐 이런 식으로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될 거다 할 때는요, SPF 50 그리고 PA++++ 또는 플러스가 4개까지 이런 수준의 제품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SPF, PA 이런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성분인데요. 최근에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무기자차는 무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라는 말입니다. 무기물, 그러니까 돌이나 흙 같은 자연 광물에서 추출한 성분,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런 성분으로 만든 차단제를 뜻합니다. 이 성분들은요,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하고 산란시키고 일부는 흡수해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감성 피부라던가 영유아용 제품에 이런 무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피부 자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광물가루 성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마치 달걀 귀신처럼 하얗게 뜨는 그런 백탁 현상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약간 좀 뻑뻑하게 발려서 클렌징 하실 때도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유기자차, 이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를 유기자차라고 하는데요. 유기물, 그러니까 탄소가 포함된 화학 합성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한 뒤에 그 에너지를 주로 열 같은 형태로 전환해서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광물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뜨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수분크림이나 로션처럼 부드럽고 투명하게 쓱쓱 아주 잘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셔야 한다던가 또 깔끔한 발림성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선호를 하죠. 하지만 일부 민감한 피부에서는요, 이런 유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가 얼굴이 따갑거나 눈이 시린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 선택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런 보호 효과를 제대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외출 전에 미리 바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유기자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바르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흡수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전에 미리 발라놓으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또 충분한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SPF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를 도포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차단 성능 그대로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과 목 전체를 좀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덧바르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야외 활동할 때는 땀도 많이 나고 또 피부에서는 또 유분기가 올라오고 얼굴을 좀 닦다 보면은 이런 마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조금씩 조금씩 제거가 되거든요. 특히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운동을 할 때는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이 높은 SPF 수치를 한 번 쑥 바르는 것보다는 적절한 제품을 충분한 양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 계속해서 덧바르는 것이 실제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 여러분의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만 찾기보다는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또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로 나서시기 전에 가족들의 자외선 차단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독일도 일본도 호주도 모두 차갑게 등을 돌렸고 남은 건 오직 신의 자비뿐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88%에 달했던 한국팀의 32강 진출 확률이 단 하루 만에 반의 반토막도 제대로 남지 않고 대폭락했습니다. 이제 32강 진출 확률은 오늘부터 남은 경기들의 결과에 따라 신랏 같은 줄을 붙들고 있고 한국 축구 리더십의 성난 민심은 지금 단두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력 진출이라는 황금 티켓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대가는 상상 그 이상으로 가혹하고 처절하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6월 26일 현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펼쳐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0-1 패배를 당하며 A조 3위로 추락했습니다. 1승 2패, 승점 3점의 골득실 마이너스 1, 다득점 두 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타국의 자비를 구걸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48개국으로 참가국이 늘어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각조 1, 2위 24개 팀이 32강에 직행하고 남은 8자리는 12개조 3위 팀 중 성적이 가장 좋은 상위 8개 팀에게 와일드카드로 32강 진출을 배정하는 룰을 적용합니다. 당초 스포츠 통계 전문업체 옵타는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87.6%로 매우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저녁 에콰도르가 독일을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일으키고 일본이 스웨덴과 1대1로 비겼고 파라과이가 호주와 무승부를 기록해 승점 4점대 조 3위 팀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8개 팀이 살아남는 줄에 한국의 순위는 순식간에 6위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와일드카드 생존 확률은 20%대로 희박한 확률의 도박판에 대표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생존 조건은 단 하나. 최종전을 앞두고 G조부터 L조까지 잔여 경기에서 최소 3팀 이상이 한국보다 나쁜 성적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특히 승점 1점에 그치고 있는 K조의 콩고민주공화국이 최종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비기거나 패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천운에 따라 32강 토너먼트에 턱걸이 할 경우 그 너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진표 조합상 한국이 진출할 경우 맞닥뜨릴 상대는 단 두 나라로 압축됩니다. 바로 2조의 1위 전차군단 독일 혹은 G조의 1위가 유력한 파라오의 군대 이집트입니다. 피파가 미리 정해놓은 룰에 따르면 조 3위 진출팀들의 생존 조합에 따른 495가지 시나리오의 배정표상에서 한국이 이집트와 격돌하게 될 확률은 60%이며 독일과 매칭될 확률은

0: 졸전의 충격이 아예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런 국민적인 충격과 실망에 진지한 사과조차 없이 몬테레이의 무더운 날씨와 환경 탓을 언급하며 나조차 왜 이런 경기가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화법을 구사해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팀을 격파하고 32강에 직행한 남아공의 74세 노장 휘오 브로스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예상했던 그대로의 단조로운 팀이었으며 우리의 전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받아쳐 홍 감독의 전술적 무능을 통렬하게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졸전과 납득하기 어려운 횡설수설과 변명은 결국 사상 초유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번졌습니다. 남아공전 패배 직후인 6월 25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축구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즉각 경질 및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시 원천 무효화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식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홍 감독의 정당성 없는 선임 과정의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세계 정상급 유로파 스쿼드를 거느리고도 최악의 전술적 참사를 낸 책임을 물어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민 청원의 영향력은 축구계 수뇌부의 목을 겨누는 단두대가 될 만큼 강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미 정치권에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현장에서조차 홍명보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경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5만 명의 서명을 충족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청원서가 공식 회부되면 국회 차원의 감사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해집니다. 현재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사유화 의혹과 독단적인 감독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해 전례 없는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청원은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협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적 조직적 대쇄신을 달성하는 파괴적인 법적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축구계의 이런 침울한 분위기와 달리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는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는 독보적인 컨택 능력과 세련된 스프레이 히팅 메커니즘을 앞세워 미 대륙의 분석가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최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시속 142km의 몰링 커터를 정확하게 타격해 시속 161km의 타구로 비거리 126m의 시즌 5호 아치를 그려낸 바 있습니다. 어제 5월 25일 경기에서는 이정우는 절정의 해결사 본능을 또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팀이 1대2로 뒤지던 6회 말 2사 만루 찬스에서 자원투수 맷 크록의 몸쪽 예리하게 꺾이는 스위퍼를 그림같이 받아쳐 우익 선상을 초월같이 관통하는 역전 3타점 싹쓸이 3루타를 폭발시켰습니다. 비록 팀은 마무리 투수의 실수로 6대9 역전패를 당했으나 이정우의 타율 지표는 경이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이정우의 타율은 3할 3푼 1위로 내셔널리그 타율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정교함의 상징이라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투타 겸허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야구 신화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2026 올스타전 프랜트표 1차 집계 최종 결과 오타니는 무려 334만 1257표를 획득하며 데뷔 이후 최초로 양대 리그를 통틀어 전체 최다 득표 1위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로써 오타니는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부문 선발 출전을 결선 투표 없이 확정 짓고 6년 연속 올스타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1: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0: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제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여러분은 6월 26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생활에서 스포츠 빼놓으면 참 심심합니다. 뉴욕의 양키스나 매츠, 뉴저지의 네츠, 그리고 버지니아 분들이 열광하시는 워싱턴 커맨더스나 내셔널스까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이런 스포츠 보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나 감독 말고도 중계화면에 자주 잡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관중석 VIP석에서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바로 구단의 주인인 구단주들인데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왜 프로스포츠 구단을 사려고 하는 건지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구단주는 도대체 구단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구단주는 그냥 경기장 와서 좋은 자리에서 직관을 하고 이기면 박수치고 가끔 선수들한테 격려금이나 주는 돈 많은 백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하지만 실제 구단주의 포지션은 구단의 최고 경영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회장님인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인사권이라고 해요. 구단의 살림을 책임지고 또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단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휘할 감독을 누구로 뽑느냐,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구단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억 달러가 드는 슈퍼스타 선수의 영입 문서에 최종 사인을 하는 것도 바로 구단주입니다. 감독이나 단장이 이 선수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데려와도 구단주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단주가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면 뉴욕 매치처럼 아주 강력한 선수단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구단주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장을 건설한다던가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대형 스폰서십을 유치한다던가 방송 중계권 협상을 한다던가 이런 대형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총 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구단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스포츠 구단은 선수들 연봉 때문에 적자가 많다던데 왜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걸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과거에는 구단 운영이 부자들의 값비싼 취미생활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현대 프로스포츠는 좀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 가치의 상승입니다. 구단 운영 자체는 적자일 수 있지만 구단 자체의 몸값이 매년 상승을 합니다.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요, NFL, MLB 같은 이런 중요한 리그의 구단의 가치는 지난 20년 동안 수십 배나 상승한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적인 자산의 증식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과의 시너지입니다. 많은 구단주들은 경기장 주변의 부지를 함께 개발을 해서 복합 쇼핑몰이라던가 호텔, 아파트 같은 곳을 짓습니다. 관중들이 몰리는 입지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그런 구조죠. 마지막은 사회적 명예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주는요,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에게 알려지는 인물이 되거든요. 돈으로 사기 어려운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프로스포츠 리그들은 TV 중계권이나 상품 판매 그리고 리그 전체가 공유하는 스폰서십 수익을 구단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주는 경기장 관중 수나 또 단일 시즌의 성적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비교적 장기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프로스포츠 구단주는 단순한 스포츠 팬의 종착지가 아니라 자산가치의 상승 또 부동산 개발, 사회적 영향력까지 거머쥘 수 있는 현대 비즈니스의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려한 홈런 한 방, 짜릿한 터치다운 뒤에는 이런 억만장자들이 펼치는 또 다른 경영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참 흥미로운데요. 다음에 프로스포츠 중계를 보실 때는 관중석의 구단주를 한번 주목해보고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0: 매각 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명품 시계 등 건네진 모든 금품에 대해 알선 수재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10: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김건희 씨가 인사청탁 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우한 작가 푸른포인트 그림 한 점,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한 개, 금도부기 보관압 한 개, 다이아 목걸이 반클리프 네아펠 한 개, 브로치 티파니 한 개, 디올 파우치 한 개를 각 몰수한다.
10: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7년 6개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까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맞사위 인사청탁 등의 대가가 맞다고 봤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와 세안도 복제품도 인사청탁을 위한 금품이었고 김 씨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이 회장 사위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인사 실행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바셰론 시계도 전달 11일 만에 대통령실 경호처와 사업계약이 체결됐다며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위해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최재형 목사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디올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진품 여부도 관심을 모았는데 재판부는 1억 4천만 원을 주고 산 진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외면한 채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만 활용했다며 질책했습니다.
12: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10: 마스크를 쓴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선고 이후 인상을 쓴 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13: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김 씨 측의 항소로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씨 측은 1심 논리를 깨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비롯한 매관매직 공여자들도 일제히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지위와 직업이 다양했다며 비정상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채연 기자입니다.
14: 억 단위 유명 화가 그림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까지 청탁을 목적으로 영부인에게 접근해 각종 금품을 건넨 이들은 직업도 지위도 다양했습니다. 사위 인사청탁을 위해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공직청탁을 위해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위원장, 기업 영위를 위해 바셰론 시계를 건넨 서성빈 씨,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모두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금품이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번 취득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김 씨가 받은 2억 9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금품들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영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 했던 건데 각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거나 점차 구체화됐고 일부는 실현에 이르렀습니다.
12: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연락을 받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수한 친교 차원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14: 결국 금품과 결부된 공적 의사결정 구조가 김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된 나머지 김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만들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12: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4: 이날 재판부가 실물 제출 등으로 진상규명에 일조한 일부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해주긴 했지만 현대판 매관매직 실체에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10: 김건희 씨는 앞서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 이번 매관매직 의혹으로 징역 7년형이 더해지며 수감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15: 김건희 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조를 넘어선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김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매관매직 의혹까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씨의 전체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과 알선 명목을 모두 인정하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김 씨의 총 수감 기간은 현재까지 11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상고 심리도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에 관여한 혐의 재판은 오는 8월 중순에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도 김 씨의 셀프 수사 부마,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10: 9000선 탈환을 기대하던 코스피가 오늘 장중 낙폭을 키우며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지수는 장중 한때 8100선까지 빠졌는데요.
11: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극심한 쏠림이 장세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16: 종잡을 수 없는 롤러코스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800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웠고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사흘 만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오후 한때 8,1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6% 가까이 내린 8,4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무려 4조 6천억원가량 매도 폭탄을 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한때 각각 10% 넘게 내린 32만원 선, 260만원 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변동성 장세의 원인으로는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이 꼽힙니다.
17: 최근에는 그 레버리지 ETF까지 또 나오면서 자금 들려져 워낙 이제 반도체로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어떤 이벤트나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가 됐다라는 부분도 하나 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16: 실제로 간밤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가격 인상 문제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말만 해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 비중은 34%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기업이 코스피 지수 전체를 흔드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비중 조절에 들어가는 국민연금의 수급 공백도 지수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10: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부 내용이 공개될 전망인데요.
11: 다만 인프라와 인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15: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지방 투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주 중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달아 만났고 투자 규모와 내용, 부지 등 세부사항 관련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후 공정을 망라한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데 투자 규모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분을 합쳐 천조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18: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15: 특히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19: 업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4시간 공급되는 초고압 전력망과 안정적인 용수 확보, 즉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만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인프라를 갖춘다고 해도 인력 문제가 크다면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핵심인 연구개발 인력 사이에서는 지방 기피 현상이 커 설득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정치 논리가 개입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를 찾고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아산을 방문해 투자 구상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구아림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2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1: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2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9일 행사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커서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최근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6: 물가 안정을 위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최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7: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 안팎으로 내려오며 전쟁 이전 흐름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도 하락폭 반영에 나섰습니다.
28: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정부는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1,800원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은 최근 2,000원 안팎으로 국제유가 하락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쟁 기간 비싼 값으로 사들인 재고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인데 석유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며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9: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 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27: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았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고강도 현장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장기간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한때 최고 가격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7차 최고 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국내의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10: 베네수엘라를 덮친 연쇄 강진으로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500여 명, 부상자는 3천여 명 가까이에 달하는데요.
11: 구조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늘어섰던 거리에는 부서진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인형과 작은 신발, 어린아이의 흔적도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선 여전히 수백 명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대와 시민들은 날이 새도록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장비가 채 오지 않은 곳엔 삽과 수레, 양동이까지 동원해 잔해를 파헤치며 시간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규모 7이 넘는 대규모 지진이 불과 30여 초 사이 잇따라 강타하며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벌써 3천 가구에 달합니다.
2: Grave contingencia que haya vivido nuestro país desde el punto de vista de desastres naturales en los últimos 30 años.
1: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3: Estoy muy acosa en mi apartamento aquí arriba. Está todo destruido. Todo roto, todo partido. Tuve que dormir en el carro de mi hijo porque no pudimos subir.
1: 교통과 통신, 전력이 마비되면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 Pero quisiera saber dónde está mi niño, si está ahí atrapado, no está por ahí un refugio. Pero está desesperada.
1: 병원과 공공시설 등 최소 250채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아직 피해 집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는데 연쇄 강진 이후에도 여진이 138차례 이어진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지점이 비교적 얕은 데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과 유사한 형태로 파괴력이 상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주요 공항과 교통수단까지 멈춰서며 구호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10: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변변한 중장비가 없어 구조작업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11: 서구의 오랜 제재로 물자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우선 1억 달러 넘는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5: 서구의 오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정부의 총 부채 규모가 국내 총 생산 GDP의 2배가 넘는 2,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을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베네수엘라는 정치 경제 체제 재편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국가 인프라 상당수는 노후화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진 피해 대응에 나섰지만 불도저나 차감기 등 중장비 물자가 부족한 탓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6: No tenía muchas herramientas, no conseguían el ¿cómo se llama? El cincel, la broma, el esmeril, la broma.
5: 이번 지진은 베네수엘라의 국가 채무 구조 조정에도 대형 악재가 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가 베네수엘라 GDP의 1%에서 4%에 달할 것이란 추산까지 나옵니다. 수도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통신망까지 끊겼지만 복구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2: A esta hora, la infraestructura afectada o perdida corresponde a 250 edificios principalmente estos edificios dañados o deteriorados.
5: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고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구조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원에 나섰는데 데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IMF 재원을 활용한 2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재건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10: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덮친 강진은 과거 아이티와 튀르키예 대지진과 판박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11: 얕은 진원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7: 지진의 파괴력을 결정하는 건 규모만이 아닙니다. 발생 깊이와 단층 운동 방식, 충격파 방향이 결합해 피해 양상을 좌우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에서 2010년 아이티,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을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먼저 세 지진 모두 지각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는 주향이동 단층 운동이었습니다. 지반이 위아래로 어긋나는 정단층과 달리 주향이동 단층은 찢어진 선을 따라 수평으로 엇갈리며 극심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때처럼 강진이 연달아 터지는 쌍둥이 지진 형태여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보통 큰 지진 뒤에 작은 여진이 따르지만 이번엔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불과 39초 간격으로 잇따랐습니다.
8: La falla se activa en un sector inicialmente y eso carga las tensiones en otro sector de la falla, gatillando la falla siguiente. Entonces hay solamente unos cuantos segundos, ¿no? del orden de 40 segundos de diferencia entre un sismo y el otro.
7: 10km에서 20km에 불과한 얕은 진원도 이전 두 사례와 유사합니다. 지표면에서 깊지 않았던 탓에 지진파의 충격이 고스란히 지상으로 전달됐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충격파의 방향입니다. 지각 파열의 방향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를 정조준하면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 K라디오
1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9: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혹시 하무무타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포근해서 흡족해서 꽉 찬 느낌을 뜻하는 예쁜 순 우리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하무무타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시원한 커피 한 모금 들이킬 때, 라디오에서 나의 최애곡이 딱 흘러나올 때,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 떨면서 빵빵 터질 때, 이런 게 하무무탄 순간 아니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오늘 첫 곡 일기예보 좋아 좋아였습니다. 하뭇뭇하다라는 말. 갑자기 마음이 포근해지고 흡족해지고 무언가 그거 있잖아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느낌.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이네요. 하뭇뭇하다. 하뭇뭇한 그런 시간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일 조금 넘은 우리 손녀 옹알이하고 맘마먹고 한방 웃음 짓는 거 볼 때 하무무태요 라고 1182번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주실 때는요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돼요.

비타민052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양희은씨의 참 좋다였습니다. 1405번으로요. 하늘만 보고 다녔던 하루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같아서 보기가 좋았어요. 덥지만 맑은 하늘 보며 주말권 시작합니다. 주말권. 어떤 분들은 목요일부터 목요일은 주말권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늘만 보고 다녔던 하루만큼 하늘이 맑습니다. 눈부시지 않습니까? 3586번 바람도 시원하고 좋은 음악도 나오고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여유로운 금요일을 만끽하고 계신 듯합니다. 왠지 토요일 일요일 기다려주니까 이런 여유가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듯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김신우 귀거래사 6925 정남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친소.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물 수박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 조용필 씨의 꿈이었습니다. 050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말을 앞둔 이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글 주셨어요.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퇴근길에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마음 편하고 또 기쁘고 그냥 막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 함께합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성철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오성종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86학번 오성종입니다. 저는 1988년 가을 방위병과 현역병이 함께 근무하는 후방사단에서 근무했는데요. 3개월 정도가 지나고 기다리던 후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후임이 바로 오성종입니다. 성종이는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은 데다가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옆 대학의 학생이어서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퇴근 버스를 타고 내려서 함께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았죠. 그렇게 18개월이 흘러 저는 부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복학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한번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환갑. 60 전에는 꼭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며 회포를 풀고 싶어서 이렇게 가요 속으로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보고 싶다, 성종아.

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최백호 씨의 이병전야였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은 봉숭아물들인 이런 추억을 떠올려 보셨기도 했고요. 지금 이 사연에 우리 남성 청취자 여러분들 군대 갈 때 생각들 많이 나셨을 거예요. 자,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86학번 오성종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철 씨 기억나시죠? 사연도 소개되신 박성철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요. 조금 있으면 큰아들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인지 아주 예민한데 예민한데 새끼는 다 먹네요. 6981번으로 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민할수록 잘 이렇게 드시고 그래도 잘 드시네요. 자, 우리 아드님 자격증 시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무진의 노래예요. 신호등. 황은정 씨의 신청곡이네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헬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팔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김강민의 잡지사 6월호 18번째 페이지. 택시 미터기 말달리는 속도로 동물 이야기 전해주시는 펭귄 각종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과 동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잡다한 동물 사정. 오늘은 지난 시간 달개 이어서 역시나 친숙한 동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말 하면 생각나는 여러 특성이 있습니다만 말근육이라는 말이 많이 쓰일 정도로 매끈하고 좀 탄력 있는 근육이 진짜 멋있는 동물 같아요.
1: 네.
0: 얘는 왜 이렇게 근육이 근육이 어느 정도입니까? 얘는?
1: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데 전체 근육이 한 20%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80% 딴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말은 1000개의 근육을 쓰고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말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1000개의 근육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다리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20%밖에 안 되는데 걔는 한 67%가 이제 다리 근육인 거죠.
0: 하체 집중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1: 몸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도망의 기술에 투자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도망가기 위해서.
0: 그러니까 근육을 발달시킨 이유도 결국 도망 잘 치려고?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얘네가 도망의 선수인데 달리는 말은 어느 정도로 빠른가요?
1: 그러니까 얘가 포식자가 말은 초원에서 진화했잖아요.
0: 예예.
1: 그렇게 뿔도 없고 송건이도 없고 독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하는 게 최고의 선전 전략이란 말이에요. 더 빨리, 더 멀리 도망치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데 무려 시속 88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0: 88. 와.
1: 그러니까 가장 빠른 말이 어드미럴이라는 경주마인데요.
0: 예.
1: 44초 안에 1km를 주파했습니다.
0: 44초에 1km.
1: 네, 1000m로 44초에 간 거죠.
0: 와.
1: 빨리 갑니다.
0: 예, 진짜 빠르네. 얘네가 그러면 그 근육량 말고도 잘 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뭐 체력이 좋다든지. 뭐.
1: 심장이 뛰어납니다. 말은 시속 60km로 달리는 동안에요. 1분에 240번 정도 뛰어요.
0: 사람은 한 7, 80번?
1: 사람은 그 정도 뛰려면 한 120번 이상 뛰어요.
0: 그렇군요. 예, 예.
1: 그렇게 못 달리죠.
0: 그렇죠. 그렇죠.
1: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발목 아래는요. 근육이 거의 없어요.
0: 발목 아래는 근육이 또 없습니다.
1: 힘줄만 존재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무게를 가볍게 한 거죠.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또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게 정말 말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또 주변도 잘 살피려면 시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1: 그렇죠. 얘네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도망이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도망보다 더 중요한 건 가까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힘들어요.
0: 그렇죠.
1: 멀리서 있을 때 눈치채야 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시력도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의 눈이 얼굴 옆에 있잖아요.
0: 말의 눈이 얼굴 옆에 있죠.
1: 옆에. 350도 범위를 볼 수